0: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금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하루가 밝았습니다. 아침은 드셨나요? 뭐 서둘러 나오느라 밥을 못 짜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편으로는 아니 별로 우리가 잘해 먹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식비가 많이 들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댁이 많습니다. 실제로 물가도 많이 올라서 장보기가 무서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외국에서도 인정했대요. 그래 니네 나라 장보기 무서운 거 인정 이렇게요. 여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내놓은 각 나라의 음식료품 가격 수준 좀 봐주시겠어요?
1: 네. OECD에서 2024년 기준으로 구매력을 고려한 물가 수준 통계를 내놨는데요. 이 중에 음식료품 가격 수준이 전체 38개국 중에 2등으로 높았답니다. 우리보다 음식료품이 더 비싼 나라는 스위스였어요. 이런 흐름은 그 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그렇대요. 2022년에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 이어 스위스와 함께 2등, 2023년에는 우리나라가 1등, 스위스가 2등. 음식료품 가격이 1등 아니면 2등으로 비싼 나라가 우리나라네요.
0: 그래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나라다. 이렇게 말해도 과장은 아니겠어요. 과장만은 아니죠. 네. 물론 주거비와 교통, 여가, 문화비 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비싸진 않다지만 작년과 올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피부로 느끼기에는 물가로 세계 수위를 차지한다는 것 이거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한편으로는 이렇게 물가가 높은데도 잘 버티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대견하다고 칭찬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스스로에 대한 칭찬이 조금 씁쓸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힘차게 외치며 출발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나는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 장하다.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없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1: 잠시 후 승선 시작하겠습니다.
2: 배를 타고 그렇게 도착한 섬에는 세상의 분주함 대신 파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1: 설레는 신혼여행, 친구들과 떠난 여름휴가, 여러분의 섬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2: 여성시대 홈페이지 나의 섬 이야기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1: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는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함께합니다. 금요일 아침, 오늘은 꼭 가셔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오늘이 10일이잖아요. 매달 10일 당당이라면 가야 하는 곳.
2: 정답, 기업은행.
1: 맞습니다. 월간 여성시대 7월호가 나왔습니다. 지금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7월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표지부터 보는 재미 쏠쏠하죠. 와, 7월호 표지는 숲으로 갑니다.
1: 예.
2: 초록초록 나무가 울창합니다. 아름다운 숲으로 트레킹을 가는 기분으로 책장을 넘기시면 네, 피톤치드 뺨치는 몸에 좋은 사연들이 가득 있습니다.
1: 그러네요. 자, 가까운 IBK 기업은행 지점에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성시대 홈페이지에서도 월간 여성시대 보실 수 있습니다.
2: 자, 으라차차차.
1: 네.
2: 이제 건강을 좀 챙겨보도록 하죠. 양손을 머리 위로 쭉 올려서 만세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한쪽 손으로 반대쪽 팔꿈치를 잡고 머리 뒤쪽으로 지그시 당겨보면 겨드랑이 주변과 옆구리가 쭉 늘어나면서
1: 네.
2: 시원한 느낌이 드시죠?
1: 그렇죠. 그렇죠.
2: 네네네.
1: 아우.
2: 그래야 림프선이 자극이 돼서 몸속에 노폐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대요.
1: 때리기도 하던데.
2: 그러죠? 숨 참지 마시고 깊게 들이시고 또 깊게 내쉬면서 반대쪽도 똑같이.
1: 자, 그리고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여성시대와 더욱 친해지고 선물도 챙기는 시간 일간 여성시대. 오늘도요, 어제 이어서 밥도둑 꾸러미 나갑니다.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싹 도는 젓갈, 거기다 어떤 요리든 넣기만 하면 깊은 맛이 나는 만능 양념, 홍게, 송이 맛간장과 액젓까지 세트로 오늘도 총 20분께 시원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2: 오늘 퀴즈는 여성시대 홈페이지 사진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사진방 게시판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손편지, 문자, 사진부터 일요일 코너, 또 여성 살롱에서 했던 이야기들의 자료, 여성시대에서 월요일마다 뽑는 행운번호 추첨 동영상 등등등 다양한 사진들을 두루 감상하실 수 있는 게시판인데요. 여기서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지금 바로 여성시대 홈페이지 사진방으로 오시면 문자로 8959님이 보내주신 예쁜 새 둥지 사진이 보이실 거예요. 8959님의 우편함 속에 알을 낳은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6월 4일에 보내주신 그 사진 속 예쁜 새 둥지 안에 있는 새 알, 새 알은 모두 몇 개일까요?
2: 네, 지금 여성시대 홈페이지 사진방 게시판으로 오시면 누구나 정답을 맞히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게시물, 당당이님이 보내주신 예쁜 새 둥지 속 새 알은 모두 몇 개일까요? 정답 미니로 주시면 우대합니다. 또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로 이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니 창에 정답을 남겨주시거나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더 듭니다.
1: 네, 저희는 방금 확인해봤네요. 6월 4일자 예, 당당이님이 보내주신 새 둥지 사진.
2: 네.
1: 지금 보고 있는데, 야, 요렇게.
2: 아, 이쁘게도 나왔다.
1: 반돌하게 정말.
2: 정말.
1: 예, 네. 새 둥지 안에 알이 있습니다. 여기 몇 개냐? 하나, 둘, 자, 여러분도 직접 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자, 오늘의 첫 사연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신차자님. 어린 시절에 나는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술에 기대실 때가 있었고 때로는 노름으로 가족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0: 하던 시간들도 있었다. 그래서 내게 아버지는 늘 어렵고 먼 사람이었다. 무뚝뚝했고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그 시절의 아버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집은 넉넉하지 못했다. 고구마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고구마는 간식이자 주식이었다. 겨울이면 큰 방 한쪽에 고구마가 가득 쌓여 있었고 여덟 식구는 한 방에 옹기종기 모여 잠을 자곤 했다. 어느 겨울밤이었다. 나는 배가 너무 고파 잠에서 깼다. 캄캄한 방 안에서 손으로 더듬어 고구마를 찾았다. 흙이 묻어 있는지도 모른 채 껍질을 벗겨 아삭아삭 먹기 시작했다. 조용한 밤이었다. 그 작은 소리가 들렸던 걸까?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1: 누구야?
0: 나는 그대로 붙잡혔다.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고 내 볼을 한 대 때리셨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씀하셨다.
1: 나가 있어. 손 들고 밖에 서 있어.
0: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 밖으로 나갔다. 캄캄한 겨울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러움과 무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그날 한참을 울었다. 배가 고팠던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나는 지금까지도 고구마를 좋아하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 내가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된 후였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서울에 일이 있어 올라오셨고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셨다. 다음 날 남편과 나는 아버지를 고향까지 모셔다 드리게 되었다. 그때 나는 큰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입덧에다 멀미가 심해 뒷자리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다. 아버지는 조수석에 앉아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그러다 남편이 내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바로 고구마 이야기였다. 나는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 그리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1: 그날 나도 많이 울었다.
0: 차 안의 공기가 순간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힘겹게 말을 이으셨다.
1: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밤에 흙 묻은 고구마를 먹었을까.
0: 그리고는 자신을 많이 원망했다 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기억 속에 그 밤은 늘 서럽고 차가운 장면으로 남아있는데 그날 처음 알게 되었다. 문 밖에서 울던 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방 안에서 울던 아버지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같은 밤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순간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 한쪽이 조용히 녹아내렸다. 아버지는 사랑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법이 서툴렀던 사람이었다. 삶이 너무 버거웠고 가난이 너무 무거웠기에 마음을 다정하게 건네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는 알 것 같다. 그 겨울밤 배고픔보다 더 컸던 것은 아버지의 미안함이었고 내 서러움보다 더 깊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린다. 문 밖에서 울던 어린 딸과 방 안에서 울던 젊은 아버지를.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씀드린다. 아버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날 밤 문 밖에서 울던 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방 안에서 울던 아버지도 계셨다는 것을요.
1: 야,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알게 되셨네요.
0: 그러게, 만약 이 말이 없었다면 남편이 그 어린 날에 아내의 고구마 얘기를 꺼내지 않았더라면
1: 네.
0: 그래서 저 사람이 고구마를 지금까지 안 먹어요. 이 얘기가 없었더라면 아버지의 진심을 몰랐겠죠?
1: 끝끝내 먼저 말씀은 안 하시지.
0: 맞아.
1: 본인에게도 참 아픈 추억이니까. 아,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고 오죽하면 내 자식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 밤에 나와서 흙 묻은 고구마에 손을 댈까. 참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도 정말 힘드셨겠죠.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더 그렇게 크게 소리를 치셨던 것 같아요.
0: 도박하는 자기 자신이 더 미워서 그렇죠.
1: 네.
0: 살림살이를 더 이렇게 튼튼하게 좀 유족하게 키워나가질 못하는 자기 자신. 그렇죠.
1: 자책감에서 오는
0: 그렇지.
1: 그 마음. 나중에야 이렇게 털어놓게 되셨네요.
0: 그러게요.
1: 그래서 또 당시 아버지의 마음도 알게 되신 것 같고 말이죠.
0: 그래서 녹아내린 거예요, 그 순간.
1: 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 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0: 그렇습니다.
1: 다음 사연은요. 서울 도봉구 덕릉로의 최주현님이세요. 내 나이 53살.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의 아빠다. 늦은 나이에 7살 어린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아내는 초등학교 시절 8살 때 꿈이 대통령이었다고 했다. 이유는 한 살 터울 오빠가 어릴 때부터 리틀 야구단 선수였고 온 집안의 모든 집중이 야구, 야구, 야구였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야구라는 종목을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었단다. 그러나 그 어린 소년은 성인이 되어 나와 결혼했고 잘생기고 멋진 아들을 낳았다. 운동신경이 좋았던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우연한 기회로 야구를 접하게 되었고 나와 함께 강북 구민운동장에서 캐치볼을 하며 일상을 보냈다.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 캐치볼을 할 때면 멋진 유니폼을 입은 리틀 야구단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 선수들을 지도하는 연세가 지긋하신 감독님이 계셨다. 아들과 나는 감독님의 성량에 깜짝 놀랐다. 이른이 넘어 보이시는 감독님의 목소리가 운동장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다. 아들은 집에 가더니 엄마한테 얘기했다.
0: 엄마, 난 절대 거기는 안 갈 거예요. 감독님이 엄청 무서워요. 호랑이 감독님이에요.
1: 야구를 없애겠다던 그 여자아이는 이제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들이 야구에 품은 열망을 느끼고 있었다. 이곳저곳 아이의 입단을 위해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기에 하루는 아내가 운동장을 따라 나섰다. 그리고 마침 그날 그 호랑이 감독님께서 내 아들을 불렀다.
0: 너 야구 좀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배울 생각 없니?
1: 그때 아내가 감독님께 다가갔다.
0: 저 혹시 최선호 감독님 맞으시죠? 저 배태조 동생 민정이에요.
1: 감독님은 너무 놀라시며 반가워하셨다. 아내의 오빠를 청소년 국가대표까지 이끌어주신 감독님이 지금도 현역으로 계시다니. 아내도 놀랄 일이고 나도 놀랄 일이었다. 감독님과 아내는 그렇게 38년의 인연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철부지 아들은 강북구 리틀 야구단 소속이 되었고 야구의 야자도 모르던 부자는 야구에 푹 스며들어 이젠 야구에 미친 사람들이 되었다. 아들이 야구단에 입단하는 그 순간부터 아내는 코로나 때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더욱더 그리워했다. 처음엔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 최선호 감독님과 돌아가신 장인어른은 처남이 야구를 하던 시절 사이좋은 친구처럼 늘 함께 지내셨던 사이였다. 장인어른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던 아내는 감독님을 뵐 때마다 아빠 생각이 더 간절했던 모양이다. 우리 가족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야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일깨워주신 강북 리틀 야구단 최선호 감독님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감독님, 감독님은 이른이 넘은 연세에도 오롯이 아이들만 생각하시고 식성조차도 아이들과 비슷할 정도로 평생을 아이들과 늘 함께 하셨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쉬는 날 없이 훈련해 주시는 마음만은 언제나 소년 같으신 감독님. 한겨울 한파 때도 내복 한 번, 패딩 한 번 안 입으시고 동계 전지훈련 26일을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오롯이 아이들 책임지시는 모습을 뵈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신 걸까 존경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아이들과 야구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겠지요. 선수들은 매일같이 혼나고 또 혼나지만 참 희한합니다. 여기가 좋다고, 감독님이 좋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 또한 아마도 사랑일 겁니다.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최선호 감독님. 감독님께서 온 삶을 바쳐오신 리틀 야구단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빛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프로 선수를 배출하신 건 감독님이 운동장에 묻으신 그 지극한 세월의 보답이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 제 아내의 외로움을 장인어른 대신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는 감독님과 장인어른이 함께 뜨겁게 일하셨던 그 좋았던 시절을 마음속 깊이 사진처럼 간직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저와 아들에게 야구의 재미와 멋을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독님의 앞날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13번 선수 아빠 올림.
0: 와, 어떻게 이런 인연이 또 있었을까요?
1: 그러게요.
0: 아내분도 재밌으셔. 네. 최주현님의 아내분. 자기는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다. 여자아이가.
1: 그 이유가 참 재밌죠.
0: 온 집안 식구가 오빠가 야구하면서 그저 다 야구 하니까 난 내가 대통령이 돼서 야구를 없애버릴 거야.
1: 와, 그런 꿈을 꿨던 아내였는데 그러게. 지금은 이제 본인 아들이 이렇게 리틀 야구단 소속이 됐는데 그때 감독님이 오빠를 또 가르쳐 주셨던
0: 바로 그 감독님, 강북구 리틀 야구단의 최선호 감독님. 네. 예.
1: 오, 저희가 그 지역 신문에 난 그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최선호 감독님.
0: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1: 이야.
0: 약간 호랑이 선생님 같긴 하다.
1: 멋지시다, 근데.
0: 네, 맞아요.
1: 일평생을 야구를 위해 살아오신 분이시네요.
0: 아들들하고 혹시
1: 캐치볼 정도는
0: 캐치볼
1: 했어요.
0: 해본 적
1: 캐치볼
0: 있어요?
1: 정도 했는데 네. 저도 막 이렇게 공 가지고 하는 놀이나 뭐는 뭐 축구, 야구 이런 거를 별로 이렇게
0: 독특한 남자분이셔.
1: 안 좋아해서
0: 모든 남자들은 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1: 아, 근데 우리 아들들도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많이 놀지는 않았어요.
0: 캐치볼하면서 그럼 뭐 하고 놀았어요?
1: 그러니까 그거 진짜
0: 자기네 나름대로의 특활이 있었을 거 아니야, 특별 활동.
1: 저희는 그냥 나가서 풀어놨어요.
0: 아, 그게 네. 다행이다.
1: 뭐 수목원이나 이런 데 많이 데려다녔고.
0: 아, 수목원 좋죠. 저도 가끔 박미선 씨가 절 데려갔던 수목원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날 데리고 가고 싶어했어, 수목원 같은 데를.
1: 아, 가면 좋죠.
0: 예, 너무 좋더라고.
1: 근데 저도 이제 아빠니까 주변 아빠들은 뭐 하나 했더니 진짜 캐치볼을 하더라고. 근데 저도 그래서 한 번 두 번 해봤던 거였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흥미를 별로 못 느껴서.
0: 그러니까 아빠의 호불호가 아이들한테 그대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 네, 우리 호랑이 감독님 밑에서 야구 재밌게 열정적으로 배우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들도.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그곳이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 바닥이 오돌도돌한 신발이면 좋고 바닥이 닳았지만 발이 편해서 신던 신발 하나만 고집하신다면 미끄럼 방지 테이프 같은 걸 붙이거나 신발 바닥에 홈을 파거나 흠집을 내서라도 미끄럽지 않게 하시래요. 장마철에 챙길 물건을 말씀드리면서 신발을 먼저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요추골절로 병원에 가는 환자가 1월과 7월에 많은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7월이 1월보다 더 많더래요. 아니 겨울에는 눈이 오고 길이 어우니까 1월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지만 흐름이 그렇답니다. 겨울에는 지자체마다 제설제 잘 뿌리고 또 길 미끄럽다고 개인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7월에는 그런 대비가 적은 탓 아닐까요? 또 넘어질 때 손을 짚으면서 생기게 되는 손목 손상, 손목 염좌도 7월에 가장 많대요. 그러니까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고 보폭을 줄여서 종종 걸으시고요. 맨홀 뚜껑이나 금속 표지판 같은 거는 밟지 않게 조심하시랍니다. 장마철에 챙겨야 할 물건. 우산도 당연히 챙기셨죠? 그런데 우산도 또 고민된다고들 하세요. 가방에 넣고 다니려면 작고도 가벼운 것이 좋은데 장마철에는 비가 옆으로 많이 들이치니까 예쁘고 작고 가벼운 우산은 어깨가 다 젖고 또 우산이 뒤집히기도 쉬워요. 적당히 무게감이 있고 펼쳤을 때 어느 정도 큰 우산이 좋겠습니다. 커다란 비닐봉지를 추천하신 분도 계세요. 장바구니로도 쓰고 폭우 속에 가방 감싸기도 좋고 급하면 우산 대용도 되는 커다란 비닐봉지. 우산을 대신하려면 아무래도 투명한 게 좋겠죠? 또 손수건이나 작은 수건도 챙기자 하셨어요. 비를 닦기에도 땀을 닦기에도 그만이죠. 또 휴대용 선풍기도 추천하십니다. 요즘은 젊은이들 뿐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미니 선풍기, 손풍기를 들고 다니시는데 그렇죠. 습하고 더우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물건 이전에 명랑한 마음 장착. 이게 필수겠죠? 그 외에도 추천하시는 물건 종종 나누겠습니다. 장마철을 최대한 쾌적하고 뽀송뽀송하게 보내게 노력해보자고요.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네, 에픽하이 피처링 유나의 우산 듣고 왔습니다. 아, 비가 오는 거 감성적으로는 참 좋지만 챙겨야 할 거 조심해야 할 거 너무 많은 날씨긴 하죠.
1: 그렇죠.
0: 예,
1: 그렇죠.
0: 저도 빗길에 미끄러져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 네,
0: 진짜 신발 제대로 잘 신으셔야 되고 안 미끄러운 걸로.
1: 뒷굽이 이렇게 열려갖고 소위 슬리퍼 있잖아요. 슬랩바라는 예, 네. 거. 그거 안 좋아요.
0: 맞습니다.
1: 허리에도 안 좋고 무릎에도 안 좋대요. 그러니까 뒷굽이 이렇게 딱 붙어서 딸그닥거리지 않는 신발이 좋다 그러고
0: 네.
1: 미끄럼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신는 그 신발도 빗길에 좀 미끄러지더라고요.
0: 네. 그리고 요새 도로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인도도 그렇고 매끈한 대리석으로 돼 있는데 비가 묻어 있다.
1: 아유, 그건 최악이에요.
0: 네네.
1: 찍 하고 다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그냥 넘어질 수 있죠.
0: 네.
1: 그리고 바로 맨홀 뚜껑 조심해야 돼요. 제 아는 지인이 자치기처럼 맨홀 뚜껑을 밟았는데 이게 튀겨 오르면서
0: 오, 그래요?
1: 네, 급소를 조금 비껴난 데를 쳐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0: 네.
1: 이게 그렇게 자치기처럼 또 튀겨집지도 않고
0: 그래요?
1: 예, 네. 퉁 하고 튀어 오르더래요. 한쪽 끝을 잘못 밟았는데.
0: 야, 그러니까 발 디디는 곳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 천천히 걸으세요. 천천히
0: 맞아. 천천히 네. 걸으시면 됩니다. 네. 아유, 모두 조심하자고요.
1: 여름철. 그럼요.
0: 이 빗길은 조심해야 됩니다.
1: 네.
0: 자, 다음 사연은요. 울산시 동구 전화동의 박순봉 님이신데요. 회사에서 내 호칭은 이모, 아줌마, 여사님, 가끔은 실장님으로 통한다. 난 이 중에서 이모라는 호칭이 가장 정겹고 가장 많이 불려진다. 나는 조선소에서 세탁실을 담당하고 있다. 작업자들이 거대한 배를 만들다가 땀과 기름, 샘물로 얼룩진 옷들을 세탁공장으로 보낸다. 이튿날 세탁된 옷이 도착하면 나는 위아래 짝을 맞춰 개면서 헤어진 옷은 수선하고 단추도 달아서 곱게 접어 수납장에 넣는다. 어떨 땐 용접 불똥으로 제법 타버린 작업복을 보면서 혹시 화상을 입진 않았을까 걱정하며 확인해보기도 한다. 나는 출근이 아침 7시다. 세탁실 문을 열면 기다렸다는 듯이 부서원들이 자기 옷을 찾아간다. 말끔하게 갈아입고 각자 현장으로 가면서 또다시 더러워진 옷을 맡긴다. 세탁물을 받으면서 수고하세요 하고 서로 정겨운 인사를 나눈다. 7시 55분이면 힘차게 울려 퍼지는 체조 구령에 맞춰 체조하고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각자의 일터로 향한다. 삶의 무게를 당당히 지고 향하는 그들이 너무 멋있다. 난 그들의

0: 등을 보면서 항상 기도한다. 오늘 하루도 안전사고 없이 행복한 귀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차게 들리는 용접 소리며 어마어마한 크레인이 그 무거운 쇳덩이를 옮기는 모습. 도장부 아줌마들은 페인트칠을 하면서 각자 일에 최선을 다한다. 난 절대 못할 것 같은 일들을 그들은 거뜬히 해낸다. 모든 이들의 수고와 땀이 하나 돼 거대한 배가 완성되고 바다에 띄워지는 모습을 보면 기술이란 이런 거구나 새삼 깨닫게 된다. 세계 속의 한국이란 단어가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한 지도 어느덧 20년, 이제 곧 정년 퇴직을 한다. 직장 생활이라고는 해본 적 없던 내가 조선소에 들어와 내 가장 눈부신 시절을 여기서 보냈다. 남편이 조선소 정직원이었지만 아이 둘 대학 등록금을 대려니 힘에 부쳤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 동생 권유로 입사했다. 회사 일이 다 그렇듯 무조건 맡겨지면 해야 했다. 처음엔 재봉틀이 서툴러 바늘에 손가락도 많이 찔렸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보내다 보니 어느새 이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이젠 못할 게 없다. 힘들게 쌓은 경력이 힘이 돼 뭐든 척척이다. 현장에서 수고하는 양이 너무 커서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그들이 불편함이 없었으면 한다. 때론 작업복이 아닌 다른 옷을 가져와 아쉬운 소리를 할 때도 군말 없이 다 받아주는 이유다. 난 이 일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걸 느끼게 됐다. 가장이란 무엇인가? 삶의 무게를 지고 그 힘든 일을 서슴없이 한다. 여름엔 철판이 닳아서 살이 데일 정도지 않은가? 지구 온난화로 여름은 유독 길고 더워졌다. 오전 내내 흘린 땀으로 범벅이 된 옷을 점심시간마다 핸드레일에 말려두는 모습을 본다. 땀 흘린 자리마다 소금 자국이 하얗게 드러난다. 그렇게 대충 말린 옷을 입고 다시 오후 작업을 한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땀 흘리는 그들이 한없이 자랑스럽다. 난 이들이 흘린 땀 냄새가 싫지 않다. 밖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조선소 남자들의 홍보대사가 되고 그들의 노고를 전파하며 남편들한테 잘하라고도 한다. 요즘은 회사에서 아침밥까지 제공하니 너무 좋다. 예전엔 힘든 일을 하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출근하는 그들이 늘 마음 아팠다. 근데 이제는 따뜻한 아침 먹고 샤워장에서 반신욕도 하고 하루를 시작하니 보는 내 마음도 한결 푸근하다. 경주사 떡이라도 생기면 세탁실로 챙겨와 정을 나누는 작업자들.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니 회사에도 작업자들에게도 정이 많이 들었다. 조선소 물이 깊게 들어서 나도 모르게 조선소 용어를 툭툭 쓰는 걸 보면 나도 굳건한 조선소인이 다 된 것 같기도 하다. 난 휴식 시간이면 꼭 회사를 위해 기도한다.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모두가 안전하게 작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 하나의 작은 관심도 배를 만드는데 조금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퇴직하는 그날까지 조선소에서 보낸 내 소중한 세월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 이곳에서 쌓은 시간들이 아름다운 여운으로 남기를 바라며 웃으며 떠나고 싶다. 참 즐거웠다고. 정말 보람이 있었다고.
1: 아우, 순복 씨는 진짜 일터를 사랑하셔요.
0: 그러네요.
1: 그리고 그곳에서의 그 작업하는 분들에 대한 존중심, 존경심.
0: 네. 네. 야,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을 정말 제대로 느끼시는 분이잖아요. 그 땀 냄새가 왜 부끄럽습니까?
1: 아, 그럼요.
0: 네, 당당한 거죠.
1: 야, 근데 이건 무섭지. 이런 작업 현장이 이게 견디기 쉽진 않아요. 용접 소리. 어마어마한 크레인이 그 무거운 쇳덩이를 옮기는 모습.
0: 예.
1: 이게 보면 와, 경탄하면서도 한편으론 좀 무섭죠.
0: 규모가 어마어마할 테니까 네. 말이죠.
1: 그렇죠. 그 규모에 놀라서 무섭죠.
0: 네.
1: 도장부 아줌마들의 페인트칠. 참 수고와 땀이 다 이루어져서 거대한 배가 완성이 되고.
0: 우리 또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을 또 세계적으로
1: 네,
0: 네. 알아주잖아요.
1: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 모든 그 협력, 그 마음들이 하나로 합해져서 배로 바다 위에 그 엄청난 배로 바뀌어가는 그 모습이 그 과정이 아 그래요. 네. 박순봉님하고 같이 일하면 참 동료분들도 그 행복 에너지가 충만할 것 같아요.
0: 그쵸?
1: 편지 네. 글씨체 좀 보세요. 기도 안 차. 너무 네. 꼼꼼하시고.
0: 진짜 꼼꼼한 글씨체로 손편지를 보내주셨거든요.
1: 아니 그리고 난 이게 좋아. 이젠 나는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는 거. 처음에는 그 재봉틀 바늘에 막 손도 많이.
0: 아무래도 서투시니까.
1: 많이 아프지. 뭐. 그런데 그걸 다 견디고. 그리고 또 뭐 작업복 아닌 걸 갖다 맡기고 은근히 그렇게 부탁을 해도 당연히 다 받아주고 네
0: 맞습니다.
1: 아, 난 이 소금 자국 그래 알 것 같아. 되게 까만 티셔츠를 입으면 소금 마크가 소금
0: 마르면서 거기에 자꾸 올라오죠.
1: 하얗게 줄이 가잖아요.
0: 네.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그렇죠. 현장의 네. 우리 동료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곧 또 정년 퇴직을 앞두신 것 같아요. 우리 박순봉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박순봉님을 닮은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노사연의 바램.

0: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재난 안전화 스타젠.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3: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2: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3: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0: 네, 오늘 1, 2부의 사연 소개되신 신차자님과 박순봉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가 가고요. 최주현님께는 굿데이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자, 그리고 일간 여성시대, 오늘은 여성시대 홈페이지 사진방에 정답이 숨어 있었죠. 사진방에 올라와 있는 당당이님이 보내주신 사진 속 그 세 알은 모두 몇 개일까요?
0: 정답! 다섯 개였습니다.
1: 네.
0: 아우, 그 사진 속에 들여다보면 얼마나 그 알을 낳는 둥지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는지.
1: 촘촘하게 둥지를 네. 만들어놓고.
0: 밀짚프라기를 엮어서 뜨개질하듯이 그리고 이끼도 들어있고 가장 속은 얼마나 부드러운 털들로 이렇게 덮여있는지 정말 진짜. 아 대단해요. 아,
1: 어미새의 마음이.
0: 네, 어미새의 느껴지는. 마음이 느껴지죠.
1: 거기에 이렇게 다섯 알이 예쁘게
0: 놓여있어요. 네,
1: 놓여있습니다.
0: 네. 조그만한 우편함 속에 저렇게 해놨더래요. 아유 참.
1: 듣기만 하면 궁금하시죠? 저희 여성시대 홈페이지 사진방 오셔가지고 이외에도 재밌는 사진들 많으니까 여유 되실 때 한번 오셔서 구경하시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편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3, 4부엔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이어집니다. 뉴스까지 듣고요. 10시 5분에 다시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데세.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4: 제주 어선전복 사고 속보입니다.
5: 최근 5년간 선박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의무 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박용 구명조끼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요? 먼저 조끼형은 착용한 후 가슴과 허리끈을 당겨 묶습니다. 목걸이형은 머리를 먼저 넣고 구명조끼를 몸에 밀착시킨 후 버클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팽창형 구명조끼 중 목걸이형은 물속에서 자동으로 팽창되지 않으면 작동끈을 당겨 팽창시키고 노즐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허리벨트형의 경우 포켓일 뒤 버클이 앞으로 오도록 착용합니다. 구명조끼를 바르게 착용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세요.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10시 뉴스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유족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 전국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유가족에게 또 다시 씻김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을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청의 수사쇄신 TF를 구성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신설해 경찰 비위와 부패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으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보다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위축 우려가 부각되면서 2%가량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아이스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6.30달러를 기록해 전장 대비 2.20%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72.08달러를 나타내 전장 대비 1.96%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상장을 앞둔 SK하이닉스가 공모가로 주당 149달러를 책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49달러로 공모가가 확정될 경우 조달 규모는 약 265억 달러, 우리 돈 약 4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과거 알리바바의 250억 달러 기업 공개를 넘어서는 것이며 외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이 현지 시간 9일 미국 뉴욕주에서 열린 마이크론의 반도체 생산공장 콘크리트 타설 기념식에 참석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러트닝 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며 마이크론이 앞장서고 있으니 경쟁자들은 질투심을 느낄 것이고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두 메모리 제조사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와의 협력을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 공동연구, 생산, 운용을 아우르는 한 나토 방산협력 2.0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재차 밝혔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부터 차차 비가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북부 지역에 많게는 80mm 이상, 경기 북부 최대 6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남부 5에서 40mm, 충청권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포항 35도 등 28도에서 35도로 분포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0: 어떤 기업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항의하는데요. 이런 문화는 외국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90년대 유럽의 한 석유회사가 원유 저장 시설을 바다에 폐기하려 했는데요.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펼쳐서 계획을 철회시킨 바 있죠. 또 미국의 스포츠용품 회사는 해외 하청 공장에서의 아동노동 문제로 반발을 샀는데요. 이후 기업 윤리를 개선해 관행을 바로잡았습니다. 소비자의 힘과 의지를 보여주는 불매운동. 기업을 향해 드는 매서운 회초리와 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모셨고?
10: 잘 모셨어.
9: 어디로?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10: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9: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1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2: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3: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4: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3: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 사사함입니다.
15: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13: 네, 늦기 전에 꼭 하세요. 오늘 사사함은 제가 모십니다.

엄마 셋째 딸이에요. 엄마 나이가 벌써 96세네요. 나 살기 바빠서 엄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엄마 작년 가을에 많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었지요. 그때 아버지 곁으로 가시는 줄 알고 자식들 7남매가 모두 모였었지요. 다행히 한 달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하시고 그 이후로 막내 아들과 함께 살고 계시니 멀리 있는 딸들은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엄마가 오래 사시는 것도 아버지께서 너무 빨리 돌아가셨기에 아버지 목까지 사시느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한번 오셨으니 7남매 곁에서 조금만 더 사시다 가셔도 늦지 않아요. 엄마께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던가요? 더 늦기 전에 전해드리고 싶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0: 강유경님이 남겨주신 음성편지에 이어서 왁스의 엄마의 일기 듣고 왔습니다.
1: 엄마 생각이 나죠. 네. 그러네. 이 나이가 돼도 엄마가 보고 싶고 그래요. 문득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직도 든다니까요.
0: 그러시구나.
1: 네. 강유경님 이분께는 매운 실비김치 2.4kg짜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자, 우리는 인생이란 학교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걸 알게 되죠. 삶의 모토가 돼준 인생 선배부터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본보기가 된 내 주변의 밉상, 진상들. 또 최근 배우고 있는 취미나 새롭게 알게 된 신조어, 생활 꿀팁 모두 좋습니다. 열린 사서함에 소개되신 분들께는 푸짐한 선물도 챙겨드리니까요. 02789-1000, 02789-1004번으로 전화주세요.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일상 속 육아 고민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서천석 박사님과 코미디언 김경아 씨 모시고 돌아올게요.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창문은 꼭꼭 닫아두면서 냉장고는 하루에도 12번씩 열어젖혀요. 부르면 대답 안 하고 같이 나가자 하면 귀찮다고 빼다가 용돈이 필요하거나 어디 데려다 달라고 할 때는 엄마 아빠부터 찾는 사춘기 아이들.
1: 얄미우신가요? 속에서 천불이 나시나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성장 중인 엄마, 아빠, 이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어른들을 응원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0: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님, 아이들 뺨치게 바쁜 아이돌 엄마, 코미디언 김경아 씨와 함께합니다.
1: 어서 오세요.
2: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2: 그러니까요. 예. 네.
1: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이제 시험 기간 끝났죠?
2: 끝났죠.
1: 끝났죠. 네,
2: 막 끝나서 이제 여름 방학을 향해 달려가고
1: 맞습니다,
2: 있는
1: 맞습니다.
2: 중입니다.
1: 네, 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시험은 다 끝났어.
0: 아하.
1: 예, 예.
2: 그러니까요. 아유, 다 끝났어요. 아유. 여름방학에 오긴 할 건데
3: 보통 이제 여름방학 계획 세우느라 바쁘신 분들도 많죠.
1: 예.
3: 여름방학 학원을 또 이렇게 어떻게 세팅하느냐.
0: 아. 예. 맞아요. 아,
2: 이게 학원 애들, 세팅. 애들 어릴 때는 뭐 휴가 계획 이런 거 세웠는데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생 청소년이 되니까 요 학원 세팅하느라고 또 엄마들이

0: 골머리로 아르시더라고요.
1: 그렇구나. 이런 것도 다 부모의 몫이군요. 아이들 방학도 뭐, 예. 네, 네, 스케줄 네. 짜는 그렇죠, 게.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다 계획표 짰는데 방학 시작하면
2: 그러게 동그라미에다가 컴파스로 그려가지고 그죠? 색칠해서
3: 짜기만 했죠.
2: 안 지켰어요.
1: 아 들켰다. 맞아 짜기만 했지.
0: 그렇게 완벽했는데 계획표가.
1: 맞아.
2: 자 오늘은 두 분께 반가운 편지도 와 있어요. 오.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난청 아기 문제로 사연 보냈는데 상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고운 목소리를 읽어주셔서 순간 제 사연이 아닌 줄 알았어요. 어머나. 경아 씨. 네. 감사합니다. 밤에 아기를 재우고 급히 적다 보니 너무 우울하게만 쓴 것 같아 조금 부끄럽네요. 사실 매일이 우울하기만 한 건 아니랍니다. 저희 아기는 귀가 조금 불편하다 해서 가려질 사랑스러움이 아니거든요. 초롱초롱한 눈, 오밀조밀한 코, 소중한 손발까지 제 눈엔 그저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우울만 하기엔 해줘야 하는 것도 해주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육아는 장기전이니 파이팅 해야죠. 이제 출발선이니 조금 느린 거북이라도 아이와 함께이니 더욱 힘내보겠습니다. 초보 부모들에게 늘 힘이 되는 따뜻한 위로를 주셔서 감사해요. 들으면서 고개를 몇 번이나 끄덕였는지 모릅니다. 다음엔 꼭 밝고 즐거운 사연 보낼게요. 항상 응원합니다. 네.
0: 아유 감사합니다. 기억납니다.
2: 네, 네 기억나죠. 네.
3: 우리 집 언제 보내야 될까 가지고 이제 물어보신 건데.
0: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1: 맞습니다. 아유 그 초롱초롱한 눈 오밀조밀한 코 진짜 이 손발까지 왜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우리 아유, 아이가
0: 그러니까요. 그 가려질 사랑스러움이 아닌 거 알지요 진짜
1: 맞습니다 아 이렇게 또 후기까지 사연을 통해서 보내주시니까 저희가 더 감사하고요
2: 네.
1: 우리 아이와 앞으로도 더 행복한 예쁜 날들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1: 자 본격적인 상담 전에 오늘도 존재만으로 귀여운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동심 퀴즈
2: 어린이들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4: 이건 번쩍번쩍한 거예요 이게 나올 때는 뾰족한 걸 들고 있으면 안 돼요
5: 뭐냐면 가로등같이 생긴 전봇대 옆에 있으면 막 전기가 위험해요
6: 이게 나타나고 3초 뒤에 천둥이 쳐요
7: 갑자기 만나는 것도 이거예요
8: 땡땡 파워 이걸로 아땅 물이 돌아
2: 맞아 맞아 발음도 제대로 안 돼 아유 귀여워라 아유 정말
1: 파워
0: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아유,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1: 아 유망대 아이들 너무 귀여워, 귀엽다 진짜
2: 힌트 예. 좀 주실까요?
0: 아니 저 어린 시절에는 이거 진짜 무서웠잖아요 근데 지금도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이게 누가 과학적으로 요거를 네. 이제 요거 진짜 과학적으로 별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좀 덜 무서워졌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니 그리고 박사님 저는 궁금한 게 우리 보통 사자성어처럼 천둥 요거 이렇게 그렇죠. 네 글자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죠?
3: 아 천둥은 소리가 들리는 거죠.
1: 아 천둥은 아, 이거는, 소리를 얘기하는 예, 거고.
3: 이거는 이제 빛이 번쩍이는 이제 아. 그 전체를 말하지만 빛이 번쩍이고 나서 조금 전에 아이가 이렇게 힌트 줄 때 3초 뒤에
0: 네, 네. 맞아요, 맞아요.
3: 뒤에 천둥이 친다 그랬는데 네. 3초 뒤에 천둥이 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1: 너무 가까이 아, 있다네요.
3: 1km 이내에 이게 쳤다는 거죠.
1: 오.
3: 즉시 몸을 숙이고 좀 숨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빛이 번쩍이고
0: 네.
3: 바로 소리가 들렸다.
1: 네.
3: 그럼 내가 이거 안 맞은 거를 다행이라고 여겨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0: 그 정도예요.
2: 그렇죠. 예.
3: 보통은 이제 기상청에서는 30초 이내 소리가 들려도 위험 신호라고.
0: 네.
3: 왜냐하면 10km 이내거든요.
1: 예.
3: 10km 이내에서 친 거예요.
0: 아, 그런 거예요.
1: 하긴 이게 번쩍 한 다음에는
0: 바로 치긴 했어. 들어보면.
3: 그렇죠. 그럼 1km 이내에서 요게 섰기 때문에 언제 나한테 올지도 모르는
0: 아유, 아유, 실내 있어요.
3: 물론 실내에 있을 때 상관없죠.
0: 네.
3: 자동차 안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2: 오. 네, 네.
3: 자동차 안에
2: 맞습니다.
3: 있어도 상관없는데.
2: 네.
3: 저는 진짜 내 눈앞에 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0: 무섭다.
2: 그러세요? 네,
3: 트레킹 가다가
1: 와,
3: 정말 한 300m.
0: 트레킹 중에서는 위험한 거 아니에요?
3: 네. 나무가 예, 나무가 맞는 걸 본 적이 있어요.
0: 어머 어머 어머.
3: 정말 오금이 저리고
1: 아, 찌라셨겠네
2: 그러셨겠다
3: 바로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0: 그러면은 지금 근데 이 안에 과학자가 없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옆에서 이렇게 유창하게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1: 우리 늘 자연스럽게 그냥 다 물어봐.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께
0: 벼락이라고 하는 거랑 다른 건가요?
2: 옛날에 여기 있었죠. 네. 이런 벼락 맞을. 네. 그런 게 있었죠.
0: 이게 이건가요?
3: 네, 벼락이 이거죠.
0: 아,
3: 네.
0: 그럼 같은 거군요.
1: 네. 네. 네.
2: 척척박사.
1: 진짜 척척박사. 척척박사님.
0: 예.
1: 의사쌤인데 우리가 여기 다 여쭤봐.
0: 알아야 의사가 될 수 있나 봐요.
1: 그러니까.
2: 자, 정답을 아시는 분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분 뽑아서 시원한 컵빙수 보내드리겠어요.
1: 아, 저는 언젠가 우리 박사님이 이건 모르겠는데요 라는 거 한번 질문 드리고
0: 그러니까,
1: 싶어요.
0: 어려운 거 한번 내보자.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3: 제가 어렸을 때 취미가 뭐였냐면 백과사전 읽기였어요.
0: 아, 그래서 그래.
1: 뭔 일이니?
0: 너무 어려운 것도 애들도 힌트를 못 내잖아요.
3: 그래가지고 한 3년간 그 30권짜리 백과사전을 예. 처음부터 끝까지 예. 한 3번 봤어요.
1: 아, 심지어?
0: 그게 몇 살 때였어요?
1: 아니고.
0: 그게 몇 살 때?
3: 야.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1: 야, 세 번이나 그런 정도로
0: 진짜 살아있는
3: 책을 안 사주셨어.
0: 백과사전.
1: 진짜 없다.
2: 뭔가 그 문자에 대한 글자에 대한 갈증은 있는데 책을 안 사주시니까
0: 호기심
2: 좋으셨구나. 야. 야.
1: 아, 영크크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
3: 알죠.
1: 아, 그것도 아세요?
0: 그건 청소년 정신과시잖아요. 그건 전문 분야시잖아요.
1: 나 신조어 나 처음 왔어. 나 질문 드리려고. 영크크를 아세요?
0: 이거 이런 늘크크.
3: 예, 네, 그렇죠. 두 가지가 반대되는 거죠, 이제.
0: 일중님은 네. 늘크크.
1: 기분 나빠 안 해. 그냥 사연 갑시다. 네. 야, 이것도 아시는구나. 난 몰랐네.
0: 당연히 아시겠죠. 어린이들을 상대하시는데.
1: 자, 첫 번째 상담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0: 자, 우리는 이제 사연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사연은요. 거짓말에 관한 고민을 보내주셨네요. 33개월 된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약간 내성적이기도 하지만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예요. 애교도 많고 욕심도 많아서 평소에 양보를 잘 안 하는 게 조금 걱정이었는데요. 요즘은 아이가 소소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온 친구를 엄마가 분명히 봤는데 오늘 그 친구가 안 왔다고 우기기도 하고 아빠랑 집에서 밥을 먹어놓고는 밖에서 먹었다고 말하곤 해요. 아주 소소한 거짓말들이지만 이게 그저 아이의 단순한 상상력인지 아니면 지금 바로 잡아야 하는 행동인지 고민입니다. 서천석 박사님 해결해 주세요.
1: 눈에 너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네요.
0: 근데 이런 거 네. 이득이 없는 거짓말을 할 때 진짜 의아하긴 한 것 같아요.
1: 네. 네.
3: 뭐 그냥 이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말을 하면 네. 현실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나이에는.
0: 아, 네. 아. 네.
3: 그리고 이제 상상이랑 현실이 사실은 조금 이 나이 때는 약간 구별이 잘 안 갑니다.
0: 아, 그렇기도 네. 하구나.
3: 예,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걸 사실로 믿어버리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0: 네.
3: 그걸 가지고 아이가 하는 말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는 면도 있어요. 아이 말은 다 믿어줘야 되지 않냐 하지만 아이는 현실과 상상 이것이 약간 섞이는 경우도 흔히 있기 때문에
1: 아, 그래 인사이드 아웃 이런 데 보면은 그 저기 코끼리가 그 상 호기심
0: 빙봉
1: 뭐 그거잖아. 상상력과 도와준 친구잖아.
3: 예.
0: 그러면
3: 예.
0: 그냥 저 기다려주면은 나아지잖아요.
3: 그렇죠. 사실 아무것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원하는 쪽이 되기를 바래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0: 밥을 밖에서 먹고 싶었나 보다.
3: 예.
0: 그런 이유로 이제
3: 거기다가 이 나이 때는 네. 우리가 이제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것도 도덕이잖아요.
1: 네.
0: 그렇죠.
3: 그런 도덕적 개념도 별로 없어요.
0: 아, 네.
3: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왜 안 되냐.
1: 그럼.
3: 그것도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배운 도덕이지 그건 잘못됐다는 생각도 아직 없기 때문에
0: 네.
3: 아, 그런 말을 가르쳐주는 건 필요하죠. 그러면 아,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게 조금 아이한테 흡수가 되는 거죠. 이제.
1: 예.
0: 그럼 지금 33개월이거든요.
3: 예.
0: 그럼 몇 살까지 그런 걸 좀 봐주면 좋을까요?
3: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약간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초등학교 입학하죠? 예.
0: 입학할 그때 진짜 우리 호되게 혼냈는데.
3: 그렇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그림책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 그림책에 보면 되게 상상들이 많이 나오죠.
0: 네. 네.
3: 현실과 상상이 살짝 어긋나는 우리 헨젤과 그레텔 같은 거 보면 그렇죠. 어디 숲속에 무슨 그렇죠. 과자로 만든 과자지.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 거기다가 뭐 만연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용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나이 때는 그거를 당연한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거든요. 와. 나이 들면 이런 건 말도 안 되니까 좀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일상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예.
2: 어떤 때는 아기들이 관심 받으려고 또는 혼나기 싫어서 회피성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3: 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때 자, 진짜 일어난 일은 이런 거지. 그건 네가 생각한 일이지, 네가 상상한 일이지. 이렇게 우리가 나눠주는 것이 도움이 돼요.
1: 그렇군요. 아니 그럼 너무 이렇게 호되게 막 거짓말하지 마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러면은 초등학교 전까지는 그냥 좀 이렇게
3: 조금 그렇죠. 그걸 계속 놀이처럼 해도 괜찮아요. 엄마가 얘기하면서 요건 진짜 이야기일까 상상 이야기일까. 엄마가 사실 너 데리러 오는 어린이집 갈 때 코끼리 탔거든. 그러면 이거 진짜 같아, 상상일 것 같아.
0: 그렇게 예. 구분을 해주는 게 좋겠군요.
3: 저 오늘 우리 집에서 밥 먹었잖아. 요거는 진짜지, 진짜 이야기지. 오늘 우리 집에서 밥 안 먹고 집에서 그 다음에 무슨 특별한 메뚜기를 갖다 먹었어. 아 이거는 엄마가 상상한 거지. 메뚜기를 먹어가지고 엄마가 지금 달리기를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는 막 웃으면서 에이 그건 지어낸 얘기야. 이렇게 상상과 지어낸 얘기와 또 실제 있었던 거를 구분하는 거를 갖다가 아이한테 네. 자꾸 연습을 시키는 게 도움이 되죠. 예. 네.
0: 그렇구나. 그러니까
1: 거짓말이라고 접근하기보단 상상력이다. 예. 라고 접근하니까 이게 놀이도 될 수 있고 그러네요.
0: 원했던 게 이제 입 밖으로 나왔던 거일 수도 있고.
3: 사실 상상 바람.
0: 바람.
3: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막 섞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좀 바람이 있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네. 그건 바람이지. 네가 바라는 거지. 네가 바라는 거지. 실제는 좀 다르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정도가 충분한 거죠.
1: 네. 응?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 좀 됐고 그렇구나. 그 이상이 됐다면 도덕적인 개념이 생겨야 되니까
3: 그렇죠. 그때는 이미 생기죠. 보통 만 5세가 되면 어느 정도 생겨요. 아, 거짓말하는 건 잘못이구나. 그렇지.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는 만 5세 정도에 어느 정도 생기는데 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게 생기면서도 약간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어릴 때도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도 그러니까 무서움을 타죠.
1: 선생님
3: 혹시 화장실
1: 예.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지금 빨리
0: 거짓말이죠.
1: 거짓말인데 광고는 들어야 돼. 여긴 여성시대입니다.

0: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2: 아버지, 어머니까? 나만 믿어.
1: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3: 조심해.
2: 걱정 마요.
1: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3: 천천히 와.
2: 할 수 있어.
1: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2: 천천히 오라니까.
3: 괜찮아요.
2: 괜찮긴 뭐가 괜찮아.
1: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2: 예, 119죠.
3: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4: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에 미리 대비합니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해 농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논밭에는 지주목을 세우고 비닐끈으로 줄을 쳐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배수로를 미리 점검해 깊게 파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네, 사연이었는데요. 네. 나이에 따라서 대응이 좀 달라져도 된다라는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게 상상력과 바람과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 근데 이제 초등학생 이상이 되고 도덕적인 개념이 생기는 시기에 이런 거짓말을 하면 요럴 때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박사님?
1: 이것도 좀 복잡한데요. 이거 오늘 거짓말 특집인가요? 근데 이제 여기 복잡해요. 네. 사실 거짓말만큼 복잡한 주제가 없어요.
2: 아, 그래요?
1: 어른들은 거짓말을 안 할까요? 어른들도 거짓말을 많이 해요. 하거든요. 네. 어른들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다. 산타 할아버지가 오긴 어디럽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0: 이건 이거는
3: 이것도 들을 수 있으니까.
1: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도 적당히 아이한테 얼버무리는 거짓말을 우리가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4: 그렇죠.
1: 거짓말은 어떻게 보면 사회성 발달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알고서도 속고 그걸 재미로도 우리가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짓말은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좀 일이 복잡해지고 엄마는 거짓말을 하면서 난 안 된다고 하냐?
3: 그럴 수 있지.
0: 그렇게 접근하면 또 복잡해지네.
1: 예,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겨 생각보다. 그리고 친구한테도 아니 그걸 그대로 말하지 말고 적당히 얘기를 해.
3: 맞아.
1: 나 너랑 놀기 싫어.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지. 놀기 싫다고 얘기하지 말고 바쁘다고 얘기를 해. 엄마 나한테 왜 거짓말 시켜?
3: 그러니까. 네.
0: 야 이거 대단히 고차원적인 거다.
3: 복잡한데요, 박사님.
1: 저 거짓말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예요. 네. 엄마들의 바람은 이런 거죠. 나한테만 거짓말하지 마라.
0: 그래 맞아. 엄마한테만 솔직해라.
3: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1: 엄마한테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지 진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오늘 엄마가 너무너무 믿고 엄마한테 때리고 싶었다. 근데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3: 그렇죠.
1: 네. 아이들이 화가 나면 그럼 나 오늘 엄마 진짜 때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0: 얘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엄마
3: 당장 사연 보내야지. 당장. 서천석 박사님 저희 애가 폭력적이 된 것 같아요.
0: 엄마가 솔직하라며.
3: 아 그러네.
0: 야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다.
3: 그럼 초등학교 이후에도 너 절대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그 상황마다 좀 대처법이 달라진다는
1: 상황마다
3: 말씀이에요?
1: 상황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또 지나치게 우리가 아이를 많이 혼내고 아이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야단을 치면 거짓말이 늘까요 줄까요?
3: 늘어요.
1: 네, 그거는 연구에 하면 확실하게 늡니다. 무섭게 강압적인 육아를 할수록 거짓말은 늡니다. 근데 애가 또 거짓말하면 더 강압적으로 하잖아요.
3: 몇 번을 얘기하냐고 또 더
1: 더 무섭게 하면 이제 그만두지 않을까. 더 늡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개발시키고 싶으면은 계속 무섭게 하면 됩니다.
0: 악순환이네 그러면.
1: 예, 별 도움되지 않아요.
3: 그러네.
1: 그 맞아요. 강압적으로 무섭게 어떤 아이는 근데 좀 충동적인 아이가 있어요. 충동적이어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지나치게 많은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있죠. 그러면 그 아이의 충동성을 해결하는 방법 우리가 찾아야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거짓말과 진실을 그냥 구분해 주는 거예요. 너 진짜는 이거잖아. 엄마도 알고 있어.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자. 야단을 세게 치기보다는 엄마는 진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티를 내고 더 좋은 방법을 엄마가 나한테 찾아주려고 한다. 요 정도 하면 아이가 거짓말하는 거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예.
4: 그렇군요.
3: 그렇군요. 네. 무조건 그 이건 진짜 안 되라고 하는 마음가짐부터 우리가 좀 바꿔 먹어야 되겠어요.
0: 저도 되돌아보건데 어린 시절에 이건 거짓말 돼야 안 돼 뭐 이런 상황별로 뭐 누구한테 교육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 적절하게 이런 걸 좀 뭐랄까요? 잘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간관계에
3: 진짜
0: 있어서.
3: 거짓말을 잘했어요. 거짓말 할 때 진짜 그렇죠.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더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고 보니.
1: 거짓말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회성이 많이 약한 친구들은 진짜 거짓말을 못해요.
0: 네.
1: 그래서 불필요한 말을 했다가 이제 주변 사람들을 갑자기 뜨아하게 하는
4: 그렇죠.
1: 이런 경우들도 있죠.
0: 그런 게 나중에는 이제 거절을 잘 못하는 뭐 이런 것까지도 갈 것 같아요. 좀 잘 둘러대서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것도 일종의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하얀 거짓말이라고
3: 하죠. 하얀 거짓말. 맞죠. 맞죠.
1: 근데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너무 화가 나시는 경우가 많아요.
3: 맞아요.
1: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고 부모와 아이 사이에 거짓말이 많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하지만 아이는 부모한테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0: 네.
1: 왜냐하면 부모한테 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는 아이가 정말 부모가 모르는 부분 하나도 없는 아이잖아요.
0: 네.
1: 그런 아이는 제대로

0: 큰다고 보기가 좀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 그렇구나.
2: 어느 정도의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는 건 오히려 우리 아이가 좀 사회생활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0: 그렇죠.
2: 될까요?
0: 부모가 네. 모르는 부분이 있고 아이는 부모가 모르는 곳에서 성장하는 게 있거든요. 나랑 얘가 다르다는 거는 얘는 엄마한테 얘기하기는 좀 찜찜한 부분. 친구한테 말할 수 있지만 부모한테
1: 네,
0: 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네. 부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막 굳이 캐부르면
3: 그렇지.
0: 부모한테 상처 안 주려면 좀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다 알고 싶어가지고 네. 속속들이 알고 싶어가지고
3: 우리 네. 부모님들도 저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면은 나 중고차 한 대 사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1: 어머나
2: 약속 안 하셨어요? 상황이 안 되셨나 봐요.
1: 네, 두 번째 사연으로 갑시다.
3: 네. 네,
2: 거짓말은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요. 아들의 학업 문제로 지금 잠을 설치고 계시대요.
1: 아이고.
2: 오늘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은 내년에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올해 초 학원을 옮겼는데 수학과 영어 모두 기초 부족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수업 태도가 나쁘지 않다는 선생님 말씀에 일말의 희망을 품고 지금 학원에 보내고 있는데 다녔던 학원하고 수업 진도나 수업 방식이 달라서 아이가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어요. 수학은 선생님과 자주 소통하면서 수업을 잘 받고 있지만 문제는 영어입니다. 영어 선생님이 좀 타이트하게 가르치시는 분이라 숙제 양이 무척 많습니다. 아이가 문법이나 듣기 평가는 어려워도 어떻게든 해내고 있는데 단어 외우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부모가 과제를 좀 도와주어도 좋다는 선생님 말씀에 지금은 남편이 전담해서 단어 시험 준비를 같이 해주고 있는데 발음 기호도 읽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단어를 읽고 외우게 되었지만 다른 숙제까지 하느라 매일 밤 11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도 단어 시험을 앞두고 불안감에 계속 떨린다며
3: 엄마 너무 떨려. 선생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2: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더라고요. 원래도 손톱 뜯는 습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더 심해져서 손톱을 뜯는 것도 모자라 이로 간다고 해야 할까요? 손톱이 매끄럽지 않고 중간이 푹 들어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그 손으로 얼굴을 긁어서 상처를 내기까지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달래보아도 선생님께 혼날 걱정과 제 시험에 대한 공포가 아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어 시험을 앞두고도 아이가 너무 긴장해서 집중을 못하니까 봐주던 남편이 답답해서 그냥 영어 포기해라, 놀아라 한 소리를 했더니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더라고요. 잘하고 싶은데 어렵고 안 되는 그 마음을 저도 알기에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대신 공부를 해줄 수도 없고 저도 일을 하고 있어서 1대1로부터 계속 봐줄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이 힘든 과정을 버텨내야 하는 걸까요? 부모로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도와줘야 할까요? 막막합니다.
1: 아이고 자, 고민이 많이 되시죠.
3: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도 이게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기에.
2: 예. 그러니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 마음속에 막 공포로 자리 잡은 거잖아요.
3: 그러니까.
0: 예, 지금 뭐 아이가 이제 평가 불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안 하려는 아이는 아니잖아요.
2: 네. 그러니까요.
0: 이거는 뭐 단순하죠. 아이한테 하는 양을 좀 줄여줘야 돼요.
3: 양을 줄여야 돼요.
0: 양을 줄여야 돼요.
2: 그럼 좋을 것 같아요.
0: 예, 양을 줄여서 하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게 하는 게 아버님이 이제 여기서 그냥 영어 포기해라 놀아라 그랬는데
3: 극단적인가요?
0: 예, 극단적인 거죠.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하지 말고
3: 예.
0: 물론 이미 늦었으니까 이미 기초 부족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이미 늦었으니까 다른 애들 하는 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미 늦은 이유 자체가 얘가 배우는 게 어려워서 늦어진 거거든요. 그럼 배우는 게 어려운 아이들은 남보다 더 천천히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따라잡으려고 급하게 하다가는 정말로 포기하고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약간 학업 발달이 좀 늦은 아이들 학업에 대한 성취가 약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구를 보면 핵심은 뭐냐면 네? 그 아이들 수준에 맞는 공부를 꾸준히 시키면은 결국 최대한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능력에 맞는 최대한의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 대부분 그렇지 않고 또래와 비교하면서 네. 또래와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상처를 받게 하거나 또래와 비교하면서 그만큼의 압박을 가하다 보면 또래들은 한 시간 해도 되는 일을 얘는 두 시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도 친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노력을 하다가 네. 어느 순간 손을 놓아버린다는 거죠. 네. 놓아버리는 순간부터는 발전이 없잖아요.
3: 그렇죠. 하, 이거 너무 힘들기만 하고 근데 그냥 놓을래 하는 순간 포기가 돼버리니까.
0: 그렇죠. 그러지 말고 그냥 얘 수준에 맞게 꾸준히 발전시키면 최대한의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3: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부모님들이 실은 귀가 얇아지면 안 돼. 왜냐면 뭐 학원이든 어디든 이미 늦었다. 다른 집 아이들은요 선행 학습에 뭐에 지금 이거 진도 다 나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만 느린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야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래서 막 들들 볶거든요 아이들을.
0: 약간 진짜 좀 바보 같은 생각이 있어요. 아이한테 많이 시키면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는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게 아닌 건 다들 알면서도 그렇게 믿고 싶어해요. 그래서 네. 뭐가 늦다면 뭘 못한다면 더 시키면 된다.
1: 걱정되죠 그러면.
3: 그게 안 좋은 생각이. 네, 네.
0: 그게 안 좋은 생각이죠 사실은. 그게 안 좋은 생각이고 지금은 전반적인 어떤 세계 교육의 흐름은 뭐냐면 예.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꾸준히 올리면 최대치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3: 그렇지. 내 아이의 속도와 수준에 맞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남들 다 한다니까 시켰다가 애가 포기하게 만들 것이냐.
0: 그리고 점점 초등학교 예. 고학년부터는 같은 교과서, 같은 교재, 같은 시험을 보지 않게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3: 아, 그래요? 아, 공교육에서조차요?
0: 공교육에서조차.
3: 아, 교과서도 다르게 만들자?
0: 아, 교과서도 이제 단일한 교과서를 원래 안 쓰는 게 이제 추세인데 네. 교과서에서 뭘 가르칠 것인지 이 아이에게 맞는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네. 이 아이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근데 어떤 아이는 좀 더 수준이 높은 걸 갖다가 공부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들 보면 마치 무슨 독서실에서 공부하듯이 소규모로 이렇게 각자 자리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1: 네. 바람직한 거다. 그렇죠?
3: 이런 걸 우리 학창 시절엔 우열반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0: 우열반은 완전히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그게 아니라 각자 개별화시키는 거고 어떤 아이들은 뭐 영어, 국어는 강한데 예. 수학은 또 굉장히 느릴 수가 있어요.
1: 그럼요, 그럼요. 네.
0: 각각 뭐든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교육에 좀 더 투자를 한다면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공부를 시키고 잘못된 비교가 아니라 그 아이가 지난달에 비해서 얼만큼 성장하는지 네. 얼만큼 열심히 해가고 있는지를 평가하면 계속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1: 그렇죠. 그렇겠죠. 네.
0: 근데 그러지 않고 친구하고 비교하면 아, 나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친구한테 늘 밀리거든요. 그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1: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그렇죠. 이 댁에서 어떤 다른 시도를 해본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을까요?
0: 우선 영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얘가 얼마나 지금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3: 그렇지. 숙제랑 이거에 엄청 시달리고 있잖아.
0: 예. 그래서 양을 줄이고 양을 네. 줄이면서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실제 조금 못하는 아이일수록 네. 잘한다는 격려가 더 많이 그렇지. 필요합니다.
1: 맞아요.
3: 아니, 지금 봐봐 맞아요. 진짜 이제는 막 단어 외우고 아니 뭐 이런 거 뭐야 처음에는 몰랐는데
1: 발음 기호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그냥 아이의 속도에 맞게
0: 예, 아이 속도에 맞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한다고 머리에 남는 게 아니에요.
1: 그럼 그럼
0: 막 11시까지 하는 거는 초등학교 6학년한테는 과합니다.
3: 그래.
0: 10시에는 공부를 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이렇게 자도록 하는 게 맞아요. 좋을 것 같고 선생님한테 말해서 양을 줄이고 아이가 성실하게 그래도 그 줄인 양을 하면서 발전하는데 초점을 맞춰 격려를 하면 천천히 꾸준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3: 네네.
0: 제가 이제 치료했던 아이들 중에도 보면 이제 네. 소위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능 지수를 말하면 이제 70에서 한 84 사이에 보통 아이들보다 지능이 낮은 친구들인데 꾸준히 이 친구들을 가르치니까 그냥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어느 정도는 하더라고요.
1: 네.
0: 대학도 들어가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대부분의 아이들은 중학교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미 공부를 다 놔버립니다.
1: 그렇구나.
3: 예, 이게 남들과 똑같은 속도로 막 이제 몰아붙이면.
1: 맞아요.
3: 예.
0: 그래서 아이의 능력에 아이의 수준에 맞는 거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르치려고 할 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의 최대치를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예.
2: 그럼 그 상황이 좋아지면 지금 손톱 물어뜯는 것도 좀 좋아지겠죠?
0: 얼마나 불안하면 네. 이렇게 손톱 네.

0: 스톱을 파고 막 그러겠어요. 이제 이 아이 불안의 어떤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 이상 불안하게 하면 불안은 약간 높을 때는 학습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높아지면 학습에 방해가 되죠.
1: 네.
2: 끈을 진짜 놔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0: 예.
3: 아니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 방송을 나가면 우리 아들이 화끈할 것 같은데 저희 아들이 진짜 수학을 초등학교 때 등수는 없지만 정말 꼴찌였거든요. 정말 그렇게 수학을 싫어했어요.
2: 수학 어려워요.
3: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다니는 그 정말 유명한 학원을 레벨 테스트를 받아봤더니 정말 우리 아들은 앞으로 뭐도 못 될 것 같은 등급을 받은 거예요.
2: 수학이 어려우니까.
3: 근데 그 학원이 밤 11시에 끝난다는 거예요. 얘를 이제 막 하려면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2: 너무
3: 그래서
2: 늦게 끝나서.
3: 알아봐서 그냥 동네 보습학원 훨씬 어린이들 다니는 그 학원 선생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려서 너의 목표는 C다. 그럼 70점대거든요.
2: 네.
3: C만 맞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년간 지금 중3이 됐는데
2: 예.
3: 정말 C만 맞아요. 근데 어쩔 때는 B도 맞아요. 그 저는 A는 바라지도 않아요.
2: 야 그래 바닥에 있던 친구가 네. 어쨌든 올라온 거 아니에요?
3: 네네네. 그냥 그 정도의 속도만 따라와줘도 그냥 괜찮잖아요.
0: 그 70점이라는 거는 중학교 2, 3학년 70점이라는 거는 중간 이상이에요.
2: 그럼
0: 수학에서는
1: 네.
0: 수학에서 왜냐하면 이제 수포자들이 쫙 깔리고 있거든요.
3: 네네네.
2: 올라가래? 더 깔릴 걸요 수포자들이. 네.
0: 깔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만약에 70점이면은 중상위권이에요. 중상위권.
3: 수제죠 수제.
0: 중상위권. 네.
3: 그래서 정말 포기만 하지 말자.
2: 네.
3: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이게 다른 애들처럼 안 따라잡아도 되거든요.
2: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속도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0: 예.
2: 예. 그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0: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70점대 네. 또 이렇게 받는 친구들한테는 아예 문제집 풀 때 어려운 문제가 지우고 풀게 해요.
3: 그러니까요. 굳이 막
0: 굳이 그걸 풀어가지고 푸느라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시간 낭비할 게
3: 맞아요.
0: 없어요. 너는 맞출 문제를 확실히 맞춰라.
2: 그래. 공부의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거죠.
3: 앞에 2점짜리만 다 맞아도 괜찮아. 뭐 이런 느낌.
2: 전 진짜 그 게임 만드는 사람들이 제일 그 중점적으로 보는 게 성취감이래요.
3: 성취감.
2: 그 레벨 업 시키는 거. 그래야 게임에 빠지거든.
3: 그럼.
2: 공부도 그렇게 접근하래. 예, 처음부터 만렙을 꿈꾸지 마. 하나씩 내가 왜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못했지?
3: 잘하셨을 거 아니에요.
2: 못했어. 수포자. 자,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여름방학 시작하고 성적표 아마 받아올 텐데.
1: 좀 예민해지죠.
2: 우리 각 대에 계신 부모님 오늘 방송 들으셨으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3: 그러니까요.
2: 우리 아이의 속도 찾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1: 자,
3: 명심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 아, 두 분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9일 3555 롯데건설.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레큐.

0: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8: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7: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8: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7: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8: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7: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8: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7: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8: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7: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8: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올을 드립니다.
9: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8: 네, 금요일 아침 여성시대 오늘 동심 퀴즈 정답은요,
7: 번개였습니다. 컵빙수 받으실 분들의 명단은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겠습니다.
8: 네, 오늘 끝곡으로 김광진의 지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갈게요.
7: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소설가 황정은 씨가 아주 맛있는 복숭아를 먹고는 지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맛도 향도 색도 그윽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먹은 복숭아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하네요. 이런 복숭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쩐지 이번 한 번일 것 같아 단 한 번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모양을 보고 향을 맡으며 먹었습니다. 사람 일은 알 수 없으니 앞으로 더 좋은 걸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현재를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상장을 앞둔 SK 하이닉스가 공모가로 주당 $149를 책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49달러로 공모가가 확정될 경우 조달 규모는 약 265억 달러, 우리 돈 약 4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과거 알리바바의 250억 달러 기업 공개를 넘어서는 것이며 외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한국이 미국 기업인들에게 미국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9일 정통망법 시행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미국은

0: 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지난 7일 시행된 정통망법은 허위 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고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허위 정보 삭제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통행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미국 방송 CNN은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을 인용해 최근 24시간 동안 최소 13척의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은 하루 평균 최대 50척 수준까지 회복됐으나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13척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중동전쟁 전 호르무즈 선박 통행량은 하루 약 110척 정도였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유족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유가족에게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을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행은 경찰청에 수사쇄신 TF를 구성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신설해 경찰 비위와 부패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와의 협력을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 공동 연구, 생산, 운용을 아우르는 한 나토 방산협력 2.0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실질적 단계라며 기술 혁신과 회복력 있는 산업 기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새로운 안보를 좌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부터 차차 비가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북부 지역에 많게는 80mm 이상, 경기 북부 최대 6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남부 5에서 40mm, 충청권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포항은 35도 등 28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3도입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 마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나 주변을 둘러보나 주식 이야기를 빼놓기가 어렵죠. 주가가 오르면 기대에 들뜨고 시장이 흔들리면 불안에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자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불안과 스트레스, 심지어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박종석 원장과 함께 주식이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건강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룰라의 기도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러분, 침대는 과학이라는 거 아시죠?
2: 그럼요. 요리도 과학이랍니다.
1: 복권도 과학이고요.
2: 투수의 체인지업도 과학이라고요.
1: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과학입니다. 과학, 별거 아니죠?
2: 유튜브에서 검색. 이 과학, 저 과학.
1: 그럼 관상도?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아, 오늘 이 자리에는 주식 중독으로 인한 위기를 직접 극복하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계신 의사십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종석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박종석입니다.
1: 네, 오늘 저희가 원장님 모신 이유가 요즘에 주변을 보면 주식 이야기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2: 네,
1: 주식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또 투자를 하시면서 힘들어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원장님과 함께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모셨고요. 주식 때문에 잠 못 자고 불안해하고 병원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 요즘에 주식 때문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찾는 분들이 많아졌는지 이것부터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2: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타 매체 그에도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1: 네.
2: 2020년도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게 환자 개인 정보 때문에 그 공식 통계가 아직 합산이 되진 않았는데요.
1: 네네.
2: 제가 개인적으로는 계속 통계를 그 만들고 언젠가는 이걸로 인해서 뭐 자료나 논문 연구를 한번 할 생각인데요.
1: 예.
2: 2020년도부터 1일 평균 저희 병원에서는 하루에 한 2명, 3명 정도 수준이었다가
1: 예.
2: 한 1년 전쯤이 가장 심했어요. 폭락이. 삼성전자가 한 4만 얼마까지 떨어졌을 때.
1: 아, 네. 예. 4만 전자만
2: 한때. 예.
1: 예.
2: 그때가 한 하루 평균 9명에서 10명 정도로 올 때까지 최근 한 4, 5년 사이에 하루 평균 방문을 하시는 분이 5배 정도 늘었고 가장 많은 달은 11.8명까지 온 적도 있습니다.
1: 예.
2: 그리고 사실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1년 동안은 굉장히 이른바 불장이었잖아요. 상승장이었는데.
1: 예.
2: 근데 상승장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수익을 볼 것 같으면 병원에 안 오시는 게 정상일 텐데.
1: 떨어졌을 때 많이 왔으니까
2: 네.
1: 올라갈 때는 안 올 것 같은데요.
2: 근데 지금도 별로 줄지가 않았어요. 하루 평균 8명 이상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예전에는 손실로 인한 괴로움을 많이 표현하셨다면
1: 예.
2: 지금은 포모 증후군이나 뭐 나는 뭐 몇백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몇천 만 원 그 이상을 벌었다. 이런 어떤 상대적 박탈감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조금 올랐을 때 팔아버린 분들이
1: 예, 예.
2: 자기의 어떤 판단에 대한 어떤 후회나 자책감으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1: 네.
2: 그리고 또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은 코스피가 그 사이드카나 그 매도 사이드카가 몇 번이 한 6번인가요?
1: 네.
2: 그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여러 번 있었을 정도로 네. 사실 변동성이 너무 심했잖아요.
1: 너무 왔다 갔다 해요.
2: 예, 그래서 사실 어제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1: 그렇군요. 실제 이렇게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내리면 내려서 오르면 상대적 박탈감.
2: 그렇죠.
1: 나만 왜 오를 때 이득을 못 보고 있을까 하는.
2: 내 주식만 왜 안 오를까. 그리고 사실 또 이런 어떤 폭등이
1: 네.
2: 반도체 그 대장주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아주 오랫동안 변동이 없거나 덜 오른 종목을 오래 장기 보유하셨던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지금 되게 심하시죠.
1: 그렇겠네요. 아.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오르면 올라서 내리면 또 내려서 나 자신은 어쨌든 정신건강적으로 좀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원장님을 저희가 모신 이유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시기도 하지만 직접 주식 중독에
2: 빠졌었다.
1: 예, 네. 빠져서 큰 네. 어려움을 겪으셨다라는 네네네.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2: 네네네네.
1: 예. 그래서 저희가 모신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힘든 상황을 직접 겪어보신 분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2: 네네네.
1: 전문적인 진단을 본인 스스로를 통해서 해보시고 그렇게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언을 주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니까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어떤 계기로 주식에 좀 깊이 빠지게 되셨고 당시에 어떤 상태이셨을지 궁금합니다.
2: 2015년부터 주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네.
2: 사실 처음 주식을 산 건 2011년인데
1: 네.
2: 제가 본격적으로 많이 하게 된 건 2015년 정도부터인데
1: 네.
2: 그때 제가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 네,
2: 그때 돈을 좀 모아서
1: 네.
2: 그 결혼하려면 제가 그때 2015년이 35살?
1: 예.
2: 만 34살 이랬을 때였으니까
1: 네.
2: 흔히 말하는 결혼을 생각할 시점이잖아요.
1: 네.
2: 근데 제가 그때 한 번도 그런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가 이제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집이 있어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뭐 전세나 뭐 반전세나 이런 걸 구하려고 하면은 제가 그때 서울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병원 근처에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예. 그때만 해도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어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살고 싶던 곳이 잠실이었는데 네. 잠실 전세가 그때 한 뭐 6억 정도? 한 6억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6, 7억?
1: 그때. 지금이랑 비교하면 네. 싼 거 아니야?
2: 훨씬
1: 모르지만.
2: 싼 건데 그때 돈가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네네. 되게 큰 돈이었습니다. 예. 근데 모아둔 돈이 3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비쌌을 거예요. 잠실에서 제일 작은 뭐 아파트 좀 작은 평수 해가지고 한 그 전세가 한 6억 네. 조금 넘었으니까. 근데 그걸 생각을 하면은 20살 때부터 과외를 해가지고 14년, 15년 동안 모은 돈이 3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전세를 구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가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이걸 두 배로 그 수익을 봐서 예. 한 6억 정도면 내가 원하는데 충분히 전세를 얻을 수 있겠다. 아 그리고 거기다 대출을 좀 끼면 집을 살 수도 있겠는데 예. 하는 생각에 무리하게 그때 주식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1: 사실 10여 년 동안 3억을 모았다는 건 굉장히 많이 모은 엄청 거잖아요.
2: 네, 엄청 아꼈죠. 진짜 아끼고 안 쓰고 그랬죠.
1: 네. 근데 그거를 어쨌든 6억으로 좀 불려보게 두 배 정도로 불리면은 내가 결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투자를 시작하신 거고.
2: 그렇죠.
1: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2: 아, 끔찍했죠. 네, 그 뭐 제가 많은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78% 폭락을 맞아가지고요. 네네. 거의 제가 수위를 어느 정도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거지가 됐었죠. 네. 그때 제가 참 어리석은 게 사실 제가 그때 가진 돈이 3억 원밖에 없으면 네. 맞는 집을 구하고 뭐 이렇게 찬찬히 집을 또 넓혀 나가는 방법도 있고 네. 아니면은 전세 대출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네. 생각해 보면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친구가 저 빼고 다른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강남 아파트를 뭐 증여를 받거나
1: 예, 예.
2: 아니면은 누구는 이번에 청약이 됐는데 뭐 대치동 아파트에 청약이 됐대 뭐 신축에 어디가 됐대 다 나보다 훨씬 좋은 입지에 훨씬 좋은 아파트 신축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대 동기들한테 좀 지고 싶지 않다 포모 증후군 열등감 어떤 이런 제 자신의 문제 때문에 예. 무리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거밖에 없다. 나한테는 이번이 승부다. 올인해야 된다. 잘못된 어떤 제 어떤 그 뷰가 제 판단이 굉장히 좁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고.
2: 그렇죠.
1: 친구.

0: 라든지 아니면 동료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 생활이라든지 모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가 좀 보이는 너무, 상황에서
1: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SNS 뭐 카카오톡, 그렇죠. 인스타 그걸 다 탈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해도 너무 많은 어떤 보기 싫은 정보가 범람하고 그게 맨날 저한테 알림을 주잖아요. 그 뇌를 계속 자극을 해요. 제 포모 증후군에 그 해당되는 뇌를. 네. 그러면서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너 뭔가를 해야 돼. 너 빨리 일어나서 일하고 돈 벌고 투자해야 돼. 너 본업만으로 될 것 같아. 너 투자해서 투잡 쓰리잡 해야지. 너 돈 많이 벌어야지. 정신과 의사 그거 월급 얼마 된다고. 너 성형외과 정형외과 친구들 월급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예. 지금부터 이렇게 격차가 나면 너 애들 영어 유치원 무슨 돈으로 보낼래. 이렇게 되면은 네. 내가 계속 급해지는 거죠. 그렇게 불안에 과도하게 자극되면 편도체가 너무 과하게 자극돼서 이 편도체라는 부분이 네. 인간의 불안과 분노, 부정적인 정서를 담당하는 해마체 옆에 있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네. 이 편도체가 너무 과하게 자극되다 보면 사람은 무리한 일을 이것저것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0: 네. 방금 포모 증후군이라는 말을 시작부터 좀 많이 쓰셨는데 다 짚고 넘어가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뒤에서 할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포모 증후군, 포모라는 감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포모가 정확하게 뭔지부터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1: 아, 요새는 사실 그 포모 증후군에 대해서 많은 그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이라고 해서 나 혼자만 뒤처질 것 같고 네. 나 혼자만 지금 뭔가를 못하고 있어서 탈락할 것 같다. 네. 그런 나 혼자 그 뒤떨어질 것 같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용어입니다. 네. 그 원래는 이게 이렇게 경제적인 용어로 쓰이지 않았어요. 그 원래는 이게 그 하버드 저널에서 네. 맥기너스라는 연구자가 사례를 발표한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고 나 혼자 좀 외로워질 것 같다. 박탈될 것 같다. 이런 어떤 사회적 용어였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2020년 코로나 이후를 거치면서 부동산 폭등 아니면 벼락거지 이런 밈이 트렌드가 생기면서 마치 지금 뭔가 투자를 안 하면 나 혼자 벼락거지가 되는 것 같은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 포모 증후군, 피어 오브 미싱아웃이라는 게 아주 경제적인 용어로 우리나라에선 자리 잡게 되었죠.
0: 네. 사실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나 혼자 뒤처지는 일은 별로 없는데.
1: 그렇죠.
0: 네, 우리가 왜 나 혼자 뒤처진다고 느끼는 걸까? 이게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1: 아,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우리의 시선이 항상 우리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평균 그 격상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나보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 내가 이미 이룬 연봉, 네. 내가 이미 이뤄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도파민적 쾌감을 느끼질 못해요. 아. 네.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연봉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7천만 원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즐거웠던 거는 네. 두 달을 못 가요. 그러면 이제 1억 받은 사람이 그 부러워지기 시작하고 난 왜 1억 2천 못 받지? 1억 5천 못 받지? 이런 식으로 계속 상향 압박을 느끼게 되는 네네. 거죠. 그래서 내 주위에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의 정보만 내가 의식적으로 우선순위로 찾게 되지 내가 예전에 못 살았던 때거나 내 주위에 나랑 비슷하거나 못 사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의 레이더나 나의 관심사에 탈락되는 거죠.
0: 네. 혹시 이런 나만 좀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포모 증후군 같은 것들을 문화별로 조금 느끼는 경향 같은 게 다르게 분석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1: 달라요.
0: 우리나라만 조금 더 포모 증후군이 높게 나타난다라든지 그런 경향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1: 사실 다른 나라랑 비교하는 건 좀 그렇고요. 조금 예민한 문제니까.
0: 예예. 예.
1: 뭐 세계 어디에서나 포모 증후군이 있습니다. 포모 증후군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네. 실제로 포모 증후군을 담당하는 인간의 뇌부위조차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뇌과학적인 정말 그 본성인데. 저는 코로나 이후에 이게 압도적으로 심해졌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0: 오히려 나라별 뭐 이런 것보다는 시기별로 어떤 네. 사건에 집중해서 우리가 보는 게 훨씬 더 분석하기에 용이하다는 말씀이세요.
1: 네. 사회적 인간관계가 셧다운이 돼버리면서 네네. 우리는 유일하게 사회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소셜 네트워크밖에 없게 됐어요.
0: 아, 예.
1: 한데 세계적으로 SNS가 가장 발달하고 와이파이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하필 우리나라였단 말이죠.
0: 네. 네.
1: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마음의 어떤 벤틸레이션, 환기. 내가 너무 오늘 퇴근하고 사람들이랑 모여서 치맥하고 회식하고 한강 가서 좀 소리 지르고 런닝하고 이게 유일한 어떤 안식처였는데 예. 해방구였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년 가까이 그걸 못하게

0: 나가버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SNS로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때 더 문제가 생긴 게 그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집 거의 집이 회사 집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집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그때 해외여행 가는 횟수가 굉장히 늘었어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들은 코로나 이런 어떤 걸 피해서 오히려 더 자유롭게 편하게 더 여유롭게 그 시간적이나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되게 여유를 즐겼기 때문에 네,
1: 즐기는 걸 또 SNS에 올리고
0: 자랑하고
1: 있고.
0: 과시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박탈감을 느끼는데 저 사람은 여전히 갓생을 살고 있구나 네. 이게 돼서 포모가 더 심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실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뇌과학자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집단, 내가 속한 집단에서 나의 뭐 위치라고 하긴 뭐하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어느 부분에 재능이 있고 강한 강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단점이 있는지 이거를 내 집단에 속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데 SNS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제일 돈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제일 잘생긴 사람, 제일 멋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과 나를 직접 비교하다 보면 내가 사는 집단이 아니라 전 세계 중에 나를 비교하면 나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더 낮게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더 박탈감을 심하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 SNS 세상에서 살다 보면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그런 경향을 더 앞당기고 더 강화시킨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보이기도 하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2: 네.
1: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정신건강전문의 박종석 원장님과 주식과 정신건강 포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윤태진 안과 전문의를 모시고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 대표적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질환의 특징과 치료 방법, 그리고 눈 건강을 지키는 관리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돼 있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범서운천 지지 워터피아, 일산동 삼너머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예, 호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정신건강전문의 박종석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주식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주식장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주식 중독이라고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의학적으로도 이게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하면은 보통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도박 중독 뭐 요 정도로 떠올리는데 주식도 그러면 그 범주 정확하게 중독이라는 의학적 범주에 들어가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3: 사실 그 주식이라는 거는 그 투자의 어떤 수반된 행위이기 때문에 네. 예, 이거 자체를 질병으로 아직까지는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중독학회나 세계질병학회에서는 네. 주식 투자 중독을 아직까지 그 공식적인 진단명이나 질병명으로 네.

등록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재 주식 그 투자 중독과 가장 비슷한 게 도박 중독이긴 하거든요. 네. 주식을 도박처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를 병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지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0: 어떤 중독입니다.
1: 예.
0: 중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나쁜 결과를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그 행동에 반복적으로 집착하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1: 아.
0: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내가 이걸 하면 나쁘다는 걸 알아요. 술,
1: 알아요.
0: 담배 같은 거를.
1: 네.
0: 그걸 알고도 내가 그 도파민과 그 쾌감을 끊지 못해서 하는 거군요.
1: 예.
0: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바카라 같은 걸 아무리 그 카지노에서 가장 승률이 높은 도박이 48.9%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거를 무한에 가까이 수렴하면 결국 내 돈을 다 날린다는 걸 사람들은 알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연성에 해가지고 돈을 따기에는 내가 이 도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잃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식은 내가 돈을 잃을 거라는 걸 알고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 아, 그러네요.
0: 예. 네. 근데 주식을 도박처럼 한다는 게 어떤 애티튜드를 말하는 거냐면 네. 레버리지를 무리하게 쓴다거나 비투, 영끌, 올인. 지금 아주 심각한 게 최근에 뭐 포모나 이런 도파민에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1: 네네.
0: 내가 뭐 전세 자금이나 대출금 같은 삶의 필수적인 기반 자금을 끌어와서
1: 네.
0: 그걸로 비투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거의 도박에 가까운 행위라고 봐야겠죠.
1: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0: 그렇죠.
1: 감당 못할 것까지 끌어와서 마치 도박하는 것처럼 주식을 한다면.
0: 우연성의 그 결과를 기대고. 사실 많은 분들이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뭐 연세의대 나오고 서울대병원에서 뭐 시간 강사 교수까지 했지만 제가 주식으로 똑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으로 어떤 걸 준비하고 그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준비나 많은 공부나 그 증권가 레포트나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읽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 좋대.
1: 맞아요.
0: 그 검색어 1위래. 그 계속 상한가래. 지금 몇 주 연속 오르고 있대. 내 친구가 이걸로 1억 벌었다는데 이런 아주 근거 없고 부족한 어떤 충동과 동기로 주식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1: 네.
0: 차라리 도박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게 우리가 도박 홀짝에 한 번에 천만 원 걸지 않습니다. 근데 하이니스 레버리지 이런 데는 1억 2억을 건단 말이죠.
1: 네.
0: 아니 물론 올해 1월이나 뭐 올해 한 3월 이 정도 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건강한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레버리지를 쓸 때는 내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가. 내 그 자금적이나 경제적 사정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나한테 무리하지 않는 방식 내 일상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끌에서 집 팔고 주식을 한다거나 비투를 한다거나 정말 퇴직금 지금 중간 정산 받으신 분들 너무 많아요.
1: 네.
0: 그리고 이런 분들이 하루 종일 본업을 다 놨어요.
1: 맞아요.
0: 네. 그냥 하루 종일 지금 일을 안 하고 다 지금 주식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내 본업과 일상, 인간관계, 내 어떤 미래 자금 계획을 망칠 수 있는 건 건강한 투자라고 보기 어렵죠.
1: 일을 하면서도 한 10분 간격으로 계속
0: 확인하죠.
1: 주식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0: 아, 요새는 너무 많을걸요.
1: 네. 요즘에 주식 우울증이라는 표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거는 어떤 상태를 주식 우울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0: 뭐 주식으로 인해서 너무 무기력감, 자책감. 왜냐하면 돈이 묶여, 그러니까 물린다는 것 자체가 돈이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내가 고점에 물리거나 내가 큰 돈이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매매할 수 없는 상태라고 느껴진다면 굉장한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1: 네.
0: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1: 그렇죠.
0: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찔끔 오르거나 내린다고 해서 팔 수도 없죠. 내가 산 시점보다 조금은 더 올라야 사람이 이제 판다는 마음을 가지는데 손실 회피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절대로 내가 이거를 손절하려고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 돈이 묶인다는 거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거든요.
1: 네.
0: 이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이사를 못 가게 되고 내가 다른 사업이나 어떤 새로운 투자를 못 하게 되고 차를 못 바꾸게 되고 우리의 영어 유치원을 못 바꾸게 돼요. 큰 돈이 묶임으로써 이생에서 생기는 생활의 악영향, 부작용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무기력감, 자책감, 후회, 집착, 강박, 우울증, 불면증, 가정불화, 사회불화, 직업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1: 우리가 차를 굴릴 때는 이제 예를 들면 차를 굴릴 때는 우리가 휘발유라는 뭐 연료를 넣어주면은 차가 굴러가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어쩌면 엔진에 시동을 걸 때는 발전기, 그러니까 배터리를
0: 배터리가 써야 되죠.
1: 예, 전기로 시동을 걸어줘야 일단은 돌아가기
0: 시작이
1: 시작하는데,
0: 되는 거죠.
1: 예, 그분들은 이제 발전기 자체가 시동 자체가 안 걸린 채로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0: 어떤 동기나 일을 시작할 계기가 없는 거죠.
1: 그거를 스스로 마련할 수도 없는 거고.
0: 없죠.
1: 그래서
0: 사실 그 계기라는 게 본전을 회복한다. 내 주식이 갑자기 뭐

0: 급상승해서 예. 뭐 떡상을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야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확 오르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 좋아하던 거 영화 넷플릭스 이런 거 다 취미가 없어지고 취미가 없어지고 일상생활이 망가지고 대인관계를 피하게 되고 밥도 안 먹어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이거에만 매몰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1: 그게 정신건강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쉽게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현상인가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쩔 수 없이 한번 빠지면은 좀 나오기가 어려운 일인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해요.
0: 주식 우울증이 제가 다른 일반적인 우울증보다 더 좀 걱정을 하는 이유는 다른 일반적인 우울증은 내 개인의 어떤 노력이나 회복 탄력성 네. 아니면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우울이라는 감정은 한 3주 있으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연적으로 내가 배출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자가 생산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3주를 내가 어디에 뭐 휴가를 가서 쉰다 아니면 3주를 내가 뭐 명상을 한다 3주를 운동하면서 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한다 한다고 해도 계좌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 슬픔은 그대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울증의 원인이 이렇게 주식 손실로 인해서 뚜렷하게 조건화돼 있는 경우에는 예. 그게 바뀌지 않는 한 내 감정에 좋아질 그 근거가 없다고 여기는 거죠.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1: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해도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주식이라는 값이기 때문에 그건 내 의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0: 내가 아무리 그 명상하고 운동하고 잘 살고 그 일 열심히 해도 예. 이 종목이 오르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불행할 거다라는 착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주식 우울증이 그렇게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1: 그러네요. 보통의 우울증보다 더 어려운 우울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의 설명을 들을수록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하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많은 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고점을 찍어서 10% 정도 떨어지면 그때는 팔아라 손실을 각오하고라도 뭐 이런 몇 가지의 팁들이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1: 그거를 지키기만 하면 그래도 엄청 큰 손해는 보지 않고 잘 유지해가면서 자산을 늘려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라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최고점보다 10% 낮아지면 그때는 뭐 팔아라라든지 뭐 이런 공식들을 내놓는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0: 많은 족보들이 있죠. 뭐 네. 21선, 31선, 뭐 단기 손절선 네. 뭐 그런 게 있고 뭐 사실 뭐 10분의 1만 투자해라 여유 자금에 그리고 처음에는 50만 원 훈련법 등등등 사실 주식 그 가장 기초적인 책만 봐도 초보자가 절대 해선 안 될 20가지 네. 해야 될 뭐 몇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뭐 77가지도 있고 네. 굉장히 많은 주식에 대해서 초보자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들이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책을 물리고 나서 본다는 거죠. 네. 아. 내가 투자하기 전에 봐야 되는데 네. 사람들의 네. 욕망이 너무 급하고 불안이 너무 급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주식 투자하기 전에 절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 예. 한 1억 정도 넣어놓고 고민을 시작을 해요. 네.
1: 그것도 그렇고 이거를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고 해도 이성적으로만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대로만 지켜나가면 될 텐데 이성이 따라가지 않고 뭔가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뭐 그런 식의 경향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문제는. 예. 그러니까 어쩌면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하고 내가 빠져야 될 시점 같은 걸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한다면 자산을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뭐 출렁출렁 하긴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을 그리는 방향으로 자산을 늘려갈 수 있을 거라는 좀 믿음을 갖게 되는데
0: 왜 이성이 감정에 항상 패배하느냐
1: 그렇죠. 왜 네. 그거에 휘둘려가지고 자꾸 그 공식대로 못하느냐
0: 뇌해부학적 구조 때문이에요.
1: 뇌해부학적 구조 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구조 네. 그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이성을 담당하는 부분은 네. 뇌의 전두엽피질입니다. 네. 굉장히 뇌의 바깥쪽에 있어요. 네, 뇌의 바깥쪽에 있는 그 전두엽피질이라고 해서 예. 이게 이성과 계산, 판단, 방금 얘기하신 모든 것 주식은 제발 공부해서 해야 되고 초보자들은 건드리면 안 되고 이런 어떤 이론이 다 뇌의 바깥쪽에 있어요. 네. 네, 전두엽피질, 전두엽배상피질, 배쪽 전두엽피질 이런 것들이 다 바깥쪽에 있어요. 네. 그런데 욕만, 불안 이런 걸 다스리는 편도체라든가 도파민 보상회로라는 건 다 뇌의 안쪽에 있어요.
1: 뇌 안쪽에 있는 게 더 쉽게 작동하기가 쉽다는 의미인가요?
0: 그렇죠. 훨씬 원초적이고 감정에 가까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하필이면 우리 인간의 해마체가 기억조장소인데 이게 편도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과 불안에 흔들리는 뇌를 우리는 훨씬 더 기억을 가깝게 강렬하게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하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우리가 기억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0: 우리가 12년 전에 네. 내가 몇 월 며칠 어디서 뭐 했는지 기억 못 하잖아요. 그리고 뭐 100원짜리를 주었는지 500원짜리를 주었는지 아니 그때 뭐 내가 10년 전 정확히 오늘 뭐 내가 햄버거를 먹었는지 피자를 먹었는지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2018년 3월 말에 그 주식을 확인했더니 마이너스 78% 손해가 나 있다. 이거는 정확히 숫자까지 기억을 하거든요. 네. 3억 2,600만 원을 날렸어요.
1: 예. 예. 예.
0: 이거는
1: 정확하게.
0: 이 기억에 감정이 부여돼서 아주 네거티브한 감정을 정확하게 해마체의 1순위로 지금도 1순위로 저장돼 있다는 뜻입니다.
1: 감정과 결합됐을 결합돼서. 때 기억에 저장되는 게 세게 남는다는 거죠.
0: 그리고 또한 긍정적인 감정보다 네. 부정적 감정이 훨씬 더 오래 남는 이유가 예.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1: 아,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다면 내 생명에 좀 위험하거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걸 남겨야지 내가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에도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기억을 남기는 거군요.
0: 그거 적응할 수 있고 대책을 세울 수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전 재산을 거의 다 날렸다는 거는 네네. 어떻게 보면 죽음을 연상할 만큼 내 생존에 직결되는 아, 예. 내 미래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어떤 그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해마체에 항상 우선순위 1순위로 지금도 자리 잡아 있는 겁니다.
1: 예.
0: 근데 이거를 그 영향을 주는 편도체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부정적인 기억을 항상 할 수밖에 없고 이거에 항상 그 신경이 과 있어요. 인간의 뇌라는 거는.
1: 네.
0: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정서적인 거 욕망 불안에 훨씬 더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이성보다.
1: 아, 그러니까 욕망, 불안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감정을 느끼는 것들이 뇌 안쪽에 있다라는 걸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실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떤 안쪽에서 작용하는 뭐 불안이나 욕망 이런 것들이 뇌를 흔들기 시작하면 바깥쪽에 있는 것들이 막 분석을 해야 되는데
0: 맞아요.
1: 예, 바깥쪽에서 중심이 흔들려버리니까 바깥쪽에 있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아, 그런 느낌으로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감정에 대해서 잘 추스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부정적 감정, 욕망, 불안이 생겼을 때
1: 네네.
0: 충분히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조금 쉬면서 한 발 물러서서 내 이성이 그거를 이해하고 인지하고 이거를 다룰 수 있는
1: 네.
0: 욕망과 불안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요.
1: 예.
0: 근데 욕망과 불안에 너무 지나치게 휘둘리는 사람은
1: 네.
0: 이성이 이거를 발동할 시간을 참지 못하고 욕망과 불안대로 행동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과 불안이라는 감정이 생겼을 때 이성이 중간으로 한번 개입해서
1: 네.
0: 좀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욕망과 불안에 너무 치우치고 집착하는 사람은
1: 네.
0: 이성이 없이 욕망 행동 조건 반사적으로 이게 나와 버린다는 거죠.
1: 아.
0: 그래서 뇌 바깥쪽이 활용하고 작용할 시간 없이 바로 뭔가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1: 네네.
0: 그래서 뇌동매매를 하는 거죠. 그냥 나도 너무 불안해. 지금 많이 떨어졌다. 오늘 폭락했다. 그 올인. 오늘 떨어졌다. 그 완전 전략매도 손절. 그게 아니라 이성이 작용할 시간을 하면서
1: 예.
0: 최소한 몇 시간 정도는 생각해보고 며칠을 생각해보면 내가 이럴 때 뇌동매매를 하거나 이런 불안하고 욕망에 치우친 마음 이렇게 약간 ADHD 같은 마음으로 주식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게 절대 현명하지 못하다는 거를 인지할 겨를도 없이 이미 주식 버튼을 눌러버리는 상태라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는 것보다 내가 판 주식이 오를 때가 더 괴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사실 이거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는 건 직접적인 손해를 보는 거고요.
0: 네. 네.
1: 근데 내가 판 주식이 더 오르는 건 이미 팔았으니까 더 손실을 볼 것도 없는데 그게 오르면 그럼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데 사실은. 근데 그게 더 괴롭게 하고 느낀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감정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0: 네. 자기 확신감에 상처를 받기 때문이에요.
1: 자기 확신감.
0: 네. 왜냐?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는 거야. 아직 진행형이고
1: 네.
0: 아직 끝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지 않으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 뭐 이런 밈도 있잖아요.
1: 네.
0: 손해본 게 아니다. 아직 남아있 진행형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파는 그 손절한 주식이 올라버리면 이게 두 가지 상처를 받는 게
1: 네.
0: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할 여지가 이 부분에서는 없다.
1: 아.
0: 그거에 대한 상처를 첫 번째 받는 거고
1: 예, 예.
0: 두 번째 이 종목을 선택한 내 판단이나 내 인사이트가 맞았는데
1: 네.
0: 내 스스로 내 판단을 그 취소했다. 내 스스로 나를 믿지 못했다. 이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

0: 공을 찾는데 아예 비교도 안 되게 그 골대로 넘어가는 그 축구에서 공을 찾는데 골대를 넘어가는 건 별로 아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크로스바 맞고 튕겨 나오는 거는 그렇죠. 너무 아쉽고 너무 마음에 남잖아요.
1: 중계 자체도 그렇다.
0: 아, 이게 네, 소리가
1: 오래갑니다.
0: 그래서 내가 판 주식이 올랐을 때는 예. 아, 그거 내가 판단 다 하고 종목 선정 다 하고 타이밍 다 맞게 들어갔는데 조금만 더 기다릴 거야. 아. 그런 어떤 자책감이 남기 때문에 후회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골대 비유가 좀 굉장히 방향은 맞았는데
0: 어떤 종목도 맞췄고 방향도 맞고 타이밍 네. 내가 조금만 더 인내심이 있었다면 네. 이런 안타까움이 남는 거죠.
1: 그러면 이미 수익을 낸 거에 대해서는 쳐다보질 않는 건가요, 그러면?
0: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이미 가진 거에 대한 도파민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진 않습니다.
1: 손실보다 놓친 기회가 크게 느껴지는 건 방금 말씀하신 것들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지는 또 않아요. 왜냐하면은 왜 우리는 손실은 직접적으로 느끼는 건데 기회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나한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0: 상상력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기
1: 상상력 때문에 네.
0: 아. 기회비용에 대한 상상력이 인간을 더 불안하고 고통에 빠뜨리기 때문이죠. 아. 네. 사람은 내가 직접 겪은 일에 대해서의 평가는 네. 어느 정도 중립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보지 않은 길, 내가 그때 했으면 못했을까? 내가 비트코인을 그때 뭐 100만 원에 샀더라면, 삼성전자 4만 원, 4만 7천 원 그 작년 저점 때 샀더라면,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더라면, 껄껄껄 이것 때문에 가장 고통받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살걸 팔걸 네. 뭐 팔지 말걸 이제 껄껄껄 네. 이러면서요.
0: 인간의 네. 상상력이 예. 불안을 더 자극하고 악화시키고 내 기회 비용을 실제 가졌던 것보다 더 크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인지 부조화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고통받곤 합니다.
1: 그렇군요. 사람이 어쩌면 쉽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 속에 있는 거네요. 사람의 몸과 뇌라는 것 자체가.
0: 우리 뇌는 굉장히 상처받기 쉬운 시스템에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와 동시에 이걸 회복하는 자가 면역도 있어요. 자기 회복 탄력성과 자기 회복력도 있어요. 예. 아까 말했던 감정과 대뇌피질, 대뇌 전두엽, 이성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때문인데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런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 뭐 사실 뭐 주식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네. 뭐 전 재산 다 잃고 뭐 울고 뭐 그때 가족들하고도 막 헤어지고 뭐 여자친구한테 뭐 헤어지고 뭐 너무 인생을 비관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큰 감정적 정서적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내 이성이 다시 이걸 치료하게끔 나 자신한테 시간을 충분히 주면은 뇌는 나 자신을 알아서 치료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쉽게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거를 되새김질하고 예. 자책하고 그 여러 번 상처를 스스로 더 줘요. 그러니까 내 이성이 나를 치료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쳤을 때는 가만히 쉬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약을 먹거나 이 회복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부스를 하거나. 근데 다친 다리로 또 축구를 하거나 뼈가 부러졌는데 이걸 무리하면서 목발 짚고 뭐 무리를 하거나 걸어 다니면은 아예 더 크게 악화가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감정적 상처를 더 혹사하고 더 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포모 증후군이나 내가 이래선 안 된다 불안 빨리 실패를 만회하고 싶다는 욕심 네. 때문에 네. 우리는 가만히 한 몇 달 정도 놔두면 스스로 내가 치료할 수 있는 자생력이나 회복 탄력성이 있는데 네.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할 만큼 불안한 거죠. 사실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나 환경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1: 예, 맞아요. 불안 세대라는 뭐 그런 맞아요. 말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마다 그런 건 좀 다른가요? 불안을 더 잘 느끼는 사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회복 탄력성이 조금이라도 더 강한 사람.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0: 조금 다르죠. 네. 사실 그거는 내가 자라온 환경이나 뭐 정서 아니면 뭐 부모와의 연결고리 아니면 내가 살면서 어떤 인간관계를 거쳤느냐 어떤 직업적인 어떤 많은 걸 이루었느냐 자존감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 인생에서 제 인생이 너무 바닥이고 누가 옆에서 용기를 주고 너 잘할 수 있어 힘낼 수 있어라고 해도 하루 종일 뭐 정말 극단적인 생각밖에 안 하는 우울증 환자였어요.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 주변의 도움도 있었고 제가 어느 정도 지금 스스로 본업이 잘 돼서 성공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더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1: 예.
0: 여러분 지금 주식으로 힘들다고 해서 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내 대인관계나 이런 것도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일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1: 자기 자신을 더 미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불안이 중복해서 계속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쩌면 굉장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혼자서 이렇게 버티면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또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0: 누가 좀 알려줘야 돼요. 네. 사람은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성이 마비돼요. 근데 옆에서 그걸 괜찮아. 너 지금 더 경거망동하지 말고 우리 차분히 이 발등에 불을 치워볼까? 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1: 혹은 전문가를 찾아갈 필요가 그렇죠. 있을 것 같고요.
0: 맞습니다. 네.
1: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면 반드시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신호라고 해야 될까요? 아,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너는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은 받을 필요가 있어 라고 조언해 줄 만한 그런 신호라고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0: 가장 알기 쉬운 수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으로 3,000만 원 이상 잃었을 때 누구에게나 그 정도는 굉장히 큰 돈이니까요. 네. 근데 뭐 자기가 돈을 굉장히 잘 버신다 그러면 6개월치 이상의 월급을 날렸을 때
1: 네. 꽤 많은데요. 네.
0: 혹은 3천만 원 이상을 날렸을 때 병원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러면 이성이 이제 마비돼가지고 감정에 치우쳐서 마치 성인 ADHD처럼 주식에 집착하게 되는 네. 어떤 그런 단계 초입입니다. 그리고 이게 1번이고요. 네. 두 번째는 가정불화가 생겼을 때
1: 예.
0: 뭐 파혼이나 결혼 취소 아니면 뭐 이혼 위기 주식을 속임수어 숨기면서 하다가 들켜가지고 가족들과 크게 싸웠다. 뭐 형제 자매들한테 돈을 빌리고 있다. 뭐 이런 가정불화가 2번.
1: 네.
0: 그리고 세 번째 근태나 직장 무단결근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회사에서 어떤 징계나 아니면 주의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러면 위험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 중독이나 아니면 주식 우울증 같은 것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건지 과학적으로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아 이게 이런 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또 고급 정보가 되는 거니까 좀 알찬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진솔하게 정신 건강을 이야기하고 계신 박종석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때문에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방송 꼭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박종석 원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555 롯데건설 이벤.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통다 봉날에도 까마치통다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주주마.

0: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7: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8: 키가 크고 싶다면
9: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13: 예,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4: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5: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16: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15: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KBS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오 뉴스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어 온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와 함께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세부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보안수사권의 완전 폐지와 함께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대행은 기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한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는 악순환은 정치검찰을 키워내는 요람이 됐다며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수기를 거쳐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기강해인은 1차적으로 행정안전부 책임이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 기강해인은 1차적으로 행안부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경찰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외쳤는데 현실은 통제가 온데간데 없다며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이재명 대통령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공급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오는 23일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오전 춘추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유족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 전국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장용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유가족에게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을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부터 차차 비가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포항은 35도 등 28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6.8도입니다. MBC 정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7: MBC 대한민국 안전 1번지, 여기는 울산! 시민이 안전의 주인이 되어 전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놀면서 배우고 느끼는 체험 중심의 다양한 안전문화 콘텐츠를 통해 가족 공동체가 공감하는 2026 울산 119 안전문화 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소방복을 입고 직접 불을 끄는 화재 진압 체험부터 지진 대피와 암벽 탈출 체험까지 심폐소생술과 소방시설 교육, 심리안전 교육 등 재난에 대비하는 유익한 안전 체험을 만나보고 소방안전과 불조심을 주제로 한 안전 골든벨과 전국 119 소방동료대회 울산 대표 선발전도 즐겨보세요. 우리 가족 안전지수를 높이는 특별한 경험을 울산 119 안전문화축제에서 함께하세요.
8: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0: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 12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 이 장마라도 국지성 호우가 계속되고 또 다른 지역은 푹푹 찌고 밤사이에 많은 비가 왔고 지금은 다시 이제 또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근래 들어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 같기도 합니다. 글쎄요, 날씨 패턴이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가 아니면 이상기후 때문인가. 일찌감치 환경오염한 오염을 걱정한 뮤지션들도 좀 있는데 클리프 리차드가 그랬습니다. 이미 70년대에 그랬으니까요. 당시로선 매우 드물게 환경오염을 경고한 노래가 바로 Silvery Rain, 은색비. 여기서 은색비는 화학물질을 얘기하죠. 어찌 보면 좀 무서운 노래입니다. 오늘 그의 절친이었던 올리비아 뉴튼 존의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자, 손석희 12시는 MBC 라디오 표준 FM 95.9MHz 또 유튜브에 손석희 12시를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께 문자 쿠폰을 보내드렸고요. 오늘도 문자나 MBC 미니로 메시지를 주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선정해서 소소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샤프 8001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스마트 라디오 어플 미니로 게시판에 의견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오늘도 꽉 찬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지구촌 사이드 A를 시작하죠. 오늘은 북중미 월드컵 얘기로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 월드컵이 우리나라에는 뭐 물론 아픈 기억을 남겼지만 그래도 월드컵 자체를 즐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지금 그 북중미 현재에선 8강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오늘 새벽에 프랑스하고 모로코하고 싸워서 프랑스가 이겼습니다. 2-0으로 이겼다고 하네요. 월드컵 이슈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오늘 쭉 모아보겠습니다.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송인근 편집장이 오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상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예. 저 축구 광팬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3: 네, 그렇습니다.
2: 예.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이렇게 막 축구 팬 하면 막 열정적인 이런 분들을 좀 그 생각하게 되는데 차분하신 편이라서 제가 이게 다 사실 뭐 그 편견입니다. 예. 아무튼 예, 오늘 그 월드컵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는 월드컵에서도 예의가 빠지진 않습니다. 그 외 승부 관련으로 굉장히 말들이 많이 나왔고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옹호하는 뭐 당연히 옹호하겠지만 그런 메시지가 또 나왔다면서요?
3: 네, 이 백악관에 월드컵 태스크포스라는 게 있는데 그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이제 앤드루 줄리아니 팀장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인판티노 그 피파 회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예. 아시다시피 그 사상 초유의 레드 카드로 인한 출전 금지 징계를 유예받았었잖아요.
2: 예예.
3: 그거를 이제 옹호하면서 애초에 레드카드를 줬던 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랑 미국 경기에서 발로건 선수한테 레드카드를 줬던 시안이 예전에 뭐 승부조작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 이런 말을 한 건데요. 하지만 이제 그 클라우스 심판, 하파엘 클라우스라는 그 심판은 뭐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되거나 조사를 받기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승부조작 관련 그 브라질에서 수사가 있을 때 참고인으로서 한번 증언을 했던 게 전부예요. 근데 그거를 들먹이면서 이제 전형적인 흑색 선전, 뭐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2: 예,
3: 근데 이게
2: 예.
3: 보면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진짜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이제 매번 지로귀마라고 말을 하는데
2: 예.
3: 2020년 대선은 조작됐고 뭐 바이든이 승리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 자리를 얻을 수 있어서 그렇거든요.
2: 근데 예, 예.
3: 줄리안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예. 네. 지금 그 화상 연결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뚝뚝 끊겨가지고요.
3: 네.
2: 예, 지금도 그렇고. 저희가 전화로 바꾸겠습니다.
3: 예. 네, 알겠습니다.
2: 예, 전화로 바꾸고 화상은 일단 남겨두겠습니다만은 오디오도 살짝씩 끊기고 있기 때문에 전화로 바꿔서 마저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3: 네.
2: 예, 들리십니까? 전화 가는 소리는 나오는데.
3: 네.
2: 예, 괜찮죠?
3: 네. 잠시만요.
2: 예, 아무튼 이번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북중미 세 나라가 공동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축구 성적 말고 개최국으로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3: 네,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시 마치 감독, 그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 후보군에도 있었던 그 제시 마치 감독이 제시 마치 감독이
2: 예.
3: 이제 그 대표팀을 잘 이끌고 있고 제시 마치 감독은 이제 미국인인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 뭐 바른 말을 해서 주목을
2: 예 여전히 약간씩 좀 끊겨서 지금 전화를 받으신 네. 거 맞으시죠?
3: 네 전화. 를 받았는데요. 이게 오디오가 겹치는 것 같네요.
2: 예, 일단 전화를 좀 끊어주시고요. 예, 끊어주시면
3: 네,
2: 저희가
3: 전화는 끊었습니다.
2: 예, 다시 한번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가끔씩 이렇게 화상 연결이 좀 속을 썩이는 경우가 좀 있는데
3: 네.
2: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나눌 땐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긴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3: 네.
2: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그 멀리서 화상 연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가끔씩 불안한 경우가 있는데 예 그래서
3: 네.
2: 지금 유선전화가 다시 가고 있는데요. 유선전화 받으실 수 있나요?
3: 네 제가 그 전화가 되어 있어서 번호를 드렸는데
2: 예예 예.
3: 전화가 오지를 않네요. 잠시만요.
2: 여기선 걸고 있는데 저기선 안 오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3: 이 하얀 네, 카카오 보이스톡은 예 되는데
2: 예 하여간 여러 가지로 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네. 뭐 좀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죠. 미국 그 경기장은 워낙 좀 뭡니까 풋볼 경기장이어서 원래 시설은 좋은데 값이 굉장히 그러니까 티켓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3: 네, 원래 저도 이제 미국에서 경기가 열리니까 예. 미국에 있으면은 월드컵 경기를 직접 좀 보러 갈까 했었는데
2: 예.
3: 이제 그 제가 경기 그 티켓 값을 알아볼 때만 해도 지금은 좀 가격이 분명히 경기에 임박해서는 가격이 내렸을지 모르겠는데
2: 예.
3: 장당 $2,000가 넘습니다. 그냥 조별리그 경기 $2,000면은 300만 원 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경악했던 적이 있는데
2: 예.
3: 뭐 멕시코나 캐나다는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그 경기장 그 티켓 값이 너무 비싸서 축구 팬들의 원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2: 예, 아니 그러니까 300만 원이라는 게 $2,000라는 게 뭐 안표 네. 값이 아니라 공식 가격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3: 네, 이게 조별리그 경기만 해도 그랬는데요. 이게 예. 그랬다가 피파도 또 그 다음에 이게 가격이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히 밝히지도 않았고
2: 예.
3: 뭐 임박하면은 수요가 좀 없으면은 가격이 내려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되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 썼는데
2: 예.
3: 조별리그 가격이 정식 가격이 그랬었습니다.
2: 예, 대단합니다. 그럼 뭐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얘기인지 그렇다면 미국에서 축구가 그만큼 인기가 있는 것인지 그건 조금 이따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전화 상태가 아주 고르진 못합니다. 전화 걸고 있나요? 바깥에 우리
3: 네.
2: 제작진들? 예,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일단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예, 근데 그렇게 티켓값이 비싸면 FIFA나 이런 곳에서는 뭐 돈은 많이 벌었겠네요.
3: 네, 그렇습니다. 이제 FIFA가 월드컵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보통 이제 월드컵이 열리는 4년 주기로 그 집계를 하는데
2: 예.
3: 이번 이제 2000 북중미 월드컵까지 4년까지 FIFA가 뭐 중권료나 스폰서 수입 뭐 이런 걸로 벌어들인 돈이 130억 달러 정도 될 거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2: 예.
3: 4년 전에 카타르 월드컵 때 76억 달러에 비해서 뭐 50% 이상 두 배 가까이 이제 늘어난 수치인데요.
2: 예.
3: 이게 아무래도 경기 숫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원래 64경기였던 게 104경기나 치르게 됐거든요.
2: 예예.
3: 그러면은 당연히 광고도 많이 팔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머천다이징 제품도 많이 팔 수 있고 하니까 FIFA가 예 그렇게 좀 경기 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무릅쓰고
2: 예.
3: 좀 강행한 측면이 있습니다.
2: 예. 그 이번에 그 뭡니까? 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해서 중간에 한 3분씩 쉬는 게 생겼잖아요. 그건 사실 아는 사람이
3: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축구 팬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수분 보충 시간이긴 한데요.
2: 예, 예.
3: 원래는 이제 미국도 지금 굉장히 더워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자체는 저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생각을 하는데
2: 예.
3: 여기다가도 또 고 선수 쉬는 동안 광고를 끼워 넣어서 되게 이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2: 예. 미디어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거기다 광고를 넣겠죠. 예를 들면 뭐 미국 프로농구가 그 원래 30분인가 했던 그 전반 후반을 15분씩 나눠서 중간중간 광고를 팔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축구도 이렇게 중간에
3: 맞습니다.
2: 끊어가지고
3: 그걸 예, 예. 이제 타임이 아니라 네네네 쿼터제로 바꿨네.
2: 그러게요. 그 축구도 그렇게 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건 뭐 자본의 논리니까 이게 참 피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뭐 인기를 끌고 그렇다면 물론 월드컵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미국에서도 이제 축구 붐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3: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BBC나 뭐 AP통신 비롯해서 언론사들이 이제 분석 기사를 단정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안 될 거다. 그리고 저도 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축구에 대한 관심은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2: 예.
3: 그렇다고 축구 붐이 올까? 그래서 과연 미국의 뭐 미식축구나 농구, 야구처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날까?
2: 예.
3: 그거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2: 예.
3: 봅니다.
2: 근데 그 미국에서는 왜 유독 그러면 축구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뭐 지금까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베컴도 미국으로 갔었고 또 누굽니까? 메시도 갔고 우리 손흥민 선수도 갔는데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일까요?
3: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스포츠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생각해도 그렇지만 특히 뭐 어렸을 때 한번 좋아하게 될 입문할 때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게 되면 그 스포츠 또 그 팀이 평생 가는 경우가 많은데
2: 예.
3: 다른 종목하고 비교를 해보면 경기 수를 생각해보면은 야구가 뭐 거의 매일 하고요.
2: 그렇죠.
3: 뭐 봄부터 가을 늦게까지. 그다음에 농구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선수들이 전부 다 미국에 모였고 그래가지고 게다가 농구는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이제 늘어나면서 그 수혜를 많이 받은 종목으로 꼽히거든요. 굉장히 공수 전환이 빠르고 하니까.
2: 예, 예.
3: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미식축구는 뭐 미국의 국기에 가까워서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인데 미식축구는 예. NFL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프로축구 물론 아니 프로 미식축구
2: 예, 예.
3: 그게 가장 인기가 많긴 하지만 이 컬리지 풋볼 그러니까 미국 대학 미식축구까지 하면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는 단연 미식축구 팬이 예. 가장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2: 예.
3: 저도 이제 미국에서 15년 살았지만 도저히 아직 축구를 잘 못 좋아하겠거든요. 스포츠를 예. 대체로 되게 좋아하지만
2: 예, 예.
3: 반대로 미국 친구들은 제가 같이 축구 보자고 해서 축구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지루해하면서 도저히 이걸 좋아하지 못하겠다고
2: 뭐 그럴 수 있겠죠.
3: 하더라고요.
2: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이게 상황이 계속 좀 안 좋아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사과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누가 우승할 것 같습니까? 축구 광팬이라고 하시니까.
3: 저는 이제 남은 팀들 중에는 스페인이 우승했으면 좋겠는데
2: 예.
3: 전력상으로는 프랑스가 가장 이렇게 보입니다.
2: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프랑스가 모로코를 이기고 올라갔으니까 끝날 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듣는데 힘드셨을 것 같고 우리 제작진은 바깥에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인근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예. 자, 새롭게 축구의 응원곡으로 자리 잡은 곡이 있다고 해서 월드컵이나 챔피언스 리그처럼 규모가 큰 대회에서 나오는 건 물론이고 이 곡을 응원가로 사용하는 클럽도 많다고 하네요. 특히 21세기의 스모크온더 워터다 뭐 이런 평가를 들을 정도로 아주 단순하면서 중독적인 기타 리프가 유명한데 관객들이 입으로 이 리프를 따라할 정도라고 합니다. 또 화이트 스트라이프스의 세븐 네이션 아미 듣죠?

0: KBS.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0: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반가운 분이 옆에 나와 계신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죠. 89조 4천억 원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입니다. 1년도 아니고 한 분기죠. 엄청난 숫자. 그러나 시장은 반도체 성장에 환호하긴 하지만 성장의 속도와 그 실체를 늘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실적을 냈던 날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으니까요. 이렇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때 사람들은 왜 의심하는가? 우리는 AI와 반도체의 성장 속도를 예측할 수 있는가? 오늘은 이 질문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신영증권의 김효진 박사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김효진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1: 네.
0: 일단 이번 주에 화제가 됐던 삼성전자 실적부터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이 정도의 이익이 네. 세계 기업사를 살펴볼 때 있었습니까? 아니면 몇 위 정도 됩니까?
1: 없었죠.
0: 없었죠?
1: 네. 예. 일단 아까 이야기해 주신 대로 2분기 잠정 실적이지만 89조 4천억, 90조, 예. 90조를 벌었고요. 이거는 삼성전자 혼자에게도 엄청난 성장이에요. 왜냐하면 1년 전인 2025년 2분기에는 15조를 벌었고요. 6배가 된 거죠. 예. 그리고 2023년에는 연간 6조 6천억을 벌었거든요.
0: 아, 그럼
1: 15배 정도 되나요?
0: 예. 아,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1: 뭐
0: 그런.

0: 해도 과언이 아니죠.
1: 엔비디아도 앞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0: 엔비디아는 예, 지난 분기에 그러니까 가장 최근 실적으로 80조 정도 벌었거든요.
1: 약간 더 나온 거. 사실 말이 약간이지 4조 이상인데.
0: 예, 그렇습니다.
1: 예, 예, 대단합니다.
0: 그래서 삼성전자 이익은 그냥 그 혼자 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예. 다른 기업이랑 놓고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실적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고개 좀 갸웃하는 분들도 많고 그것이 어찌 보면 주식시장에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많은 분들이 주가는 이익 예, 함수다. 이익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예.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침 아주 일찍 나왔거든요.
1: 예.
0: 아, 실적이요. 아주 아침 일찍 나왔는데 오히려 그날도 7% 하락을 했고요.
1: 예.
0: 6월 중순 이후에 거의 25%나 지금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1: 그건 이미 예측해서 시장에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계속 이렇게 될까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까?
0: 두 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1: 아, 예.
0: 이미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다더라. 혹시 세 자릿수 그러니까 100조를 넘는 금액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익이 앞서갔던 거에 대한 반작용.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1년 전 대비해서 삼성전자 실적이 무려 6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1: 예,
0: 이야기
1: 예.
0: 드렸는데 주가는 이익에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는 속도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KTX는 막 200km, 300km 이렇게 달리는데 사실 그 안에서 가속이 없는 구간에서는 책도 읽고 물도 마시고 사실 다 할 수가 있잖아요.
1: 예, 예.
0: 우리가 속도를 느끼는 구간은 차가 이렇게 부흥 출발할 때죠.
1: 예.
0: 주식이 제일 좋아하는 시점도 점점 더 가파르게 이익이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 더 이 속도가 더 가속될 거야라고 하면
1: 예.
0: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는데 더 이 정도 속도로 그럼 내년 2분기에 또 6배, 10배가 늘 수 있나?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약간의
1: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0: 뭐 내년에 연간으로 뭐 500조도 벌 수 있다라는 의견도 제시하긴
1: 네.
0: 합니다만
1: 근데 사실 작년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했나요?
0: 아주 소수의 분들이 예측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중론은 아니었던 것
1: 그러게요.
0: 같아요.
1: 네. 네. 그건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반도체하고 AI가 앞으로도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 거의 정점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 계속 따라붙고
0: 네.
1: 그것 때문에 아마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게 반응한 것 같은데 김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앞으로 계속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 예.
0: 저의 뭐 의견보다도 엔지니어라고 할까요? 아니면 미래학자라고 할까요?
1: 예.
0: 커즈와일이라는 분의
1: 커즈와일.
0: 예, 이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는 게
1: 그
0: 오히려
1: 사람
0: 도움이
1: 전자
0: 될 것 같습니다.
1: 전자 악기로 유명한 사람.
0: 맞아요.
1: 동일 인물인가요?
0: 맞습니다.
1: 예, 예.
0: 커즈와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고 집에 혹시 전자 건반이 있으시다면 커즈와일사의 전자 건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아, 그런가요? 그 정도로.
0: 굉장히 예. 좀 재미있는 분인데 이 분이 사실은 미래학자분, 과학자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1: 예, 예.
0: 이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은 선형적인 사고에 굉장히 익숙하지만
1: 예.
0: 기술이라는 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떤 급진적인 것도 아니고 나는 전망하는 대로 전망을 해서 이야기하는데 황당하다고 하는 거다.
1: 예.
0: 이 사고방식을 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예.
0: 제가 압축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유를 드려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선형적인 사고다라고 한다면
1: 일정하게
0: 맞습니다.
1: 예, 하나의 그 직선을 따라서 뭐 상향한다든가.
0: 네.
1: 예.
0: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보폭이 한 1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 보폭이 1m세요?
0: 제가 좀 빨리 걷는 편이라서 1m라고 치고.
1: 예.
0: 그럼 우리가 30걸음을 걸으면 30m 가 있겠죠.
1: 예.
0: 보통 이제 우리는 뭐 성장한다,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내가 30걸음 걸었으니까 30m 이러면 좀 딱 떨어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기하급수다. 지수함수거든요. 올라갈수록 이렇게 가팔라지는 거.
1: 아, 예, 예.
0: 이것은 1의 2배면 2이고 2의 2배면 4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1: 예, 예.
0: 4의 2배면 8.
1: 그렇죠.
0: 이게 갑자기 여기서부터 뛰잖아요.
1: 예, 예.
0: 2의 10승은 1048입니다. 갑자기 뛰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기술은 이런 식으로 원래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 지수 함수로 30걸음을 가면 지구 26바퀴거든요. 산수로 하면 그렇게 나와요.
1: 예, 예.
0: 그래서 우리는 30걸음 가면 30m 앞에 있을 걸 예상하지만 실제

0: 우리 기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발전을 해왔다. 그리고 이분이 힘주어 이야기하는 거는 AI가 그 대표적인 예다. 예.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 이게 뭐 이렇게 빨라. 사람들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해. 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는 그렇게 발전해왔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해요.
1: 막판에 급작스럽게 네. 올라가서 그 전 단계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0: 네.
1: 그 예를 들면 뭐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을까요?
0: 또 하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예, 예. 이분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한 20년 전에 쓰셨는데 예, 예. 되게 두꺼운 책인데 한번 읽어보실만 한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데 이분은 자꾸 자기가 전망하는 거를 이게 과학이 아니고 산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바퀴를 인류가 발명한 다음에 예. 거기다가 엔진을 얻는 자동차의 모양으로 가는 데까지 5천년이 걸렸대요.
1: 그렇겠네요.
0: 근데 예. 비행기는 그거보다 불과 20년 후에 나왔고 달에 네. 로켓을 쏜 건 그로부터 또 6년 뒤라는 거예요.
1: 아, 그렇게밖에 안 됐던가요?
0: 네. 그래서 예. 기술이 그러니까 우리가 0에서 1까지 가는 게 어렵죠. 0.00001에서 1까지 가는 거는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뭐 안 보이죠.
1: 예.
0: 안 보이는데 갑자기 여기에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이죠.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의 예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1: 예.
0: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년 전도 아니고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대. 얼굴 책 뭐 애들이 그거 전화기로 네네. 하는 거래. 근데 그 기업이 10년 전, 20년 전에는 모르는 사람 태반이었는데 지금 시가총액 뭐 상위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메타도 계속해서 잘 성장하고 있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저러다 말 거야, 저러다 말 거야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거대한 기업이 출현을 하냐라고
1: 예.
0: 하는. 때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우리는 선형으로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다라는 예. 이야기를 합니다.
1: 그 레스 커즈와일이라는 미래학자가
0: 네.
1: 이런 예측을 한 것이 어느 정도 네. 정당성을 갖추려면 다른 것에서도 예측한 것이 맞다라고 그런 게 있나요?
0: 많이 맞추셨더라고요.
1: 예.
0: 1990년에는 보통 사람은 인터넷을 접해보지 못했던 시기였었죠.
1: 뭐 거의 90년대 말이었으니까 접한
0: 걸. 예, 그리고 이제 AI라고 하면 공상과학 책에서 나오는 컨셉이었을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그런데 이미 90년에 98년쯤 보통 뭐 저도 전망을 합니다만 그렇게 연도를 꼭 받는 건 좀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90년에 1998년쯤에는 컴퓨터가 인간을 체스로 이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게 1승을 거두신 지 예, 예. 10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할 텐데 1990년에 1998년이면 8년 뒤에 인간 컴퓨터가 이길 거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음을 많이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1: 예, 예.
0: 97년도에 이겼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몇 개가 있어요.
1: 예, 예.
0: 그러면서
1: 오차 범위가 굉장히 줄어드네요.
0: 예, 그래서 예. 이분들이 했던 그런 전망들이 그냥 과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나 보다라고 해서 정말 맞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 이게 산수로 하면 진짜 그렇게 나오는데 인류가 그런 걸 해내네라는 생각들을 많이 좀 하게 됐죠. 예.
1: 하긴 그 말씀 듣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컴퓨터를 배운 게 97년인데요. 그때 도스 체제로 배웠어요.
0: 뭐 C 이렇게 시작하는.
1: 예, 그러니까 네. 지금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가 할 수도 있는데
0: 예.
1: 그리고 났더니 바로 다음 해인가 윈도우 체제가 나와가지고
0: 이메일을 막 신기하게 주고
1: 예,
0: 가고요.
1: 예, 세상 편해지는 그런.
0: 예.
1: 그 말씀 듣고 다니니까 그 생각하진 않아요. 아무튼 그 레이 커스와일 이 사람이 숫자하고 데이터만 들여다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 예.
1: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실제로 기계를 발명하고 특히 전자학기 분야에서
0: 그러니까 아마도,
1: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0: 아마도 그냥 다재다능한 아주 다방면에 다재다능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책도 냈고요.
1: 예, 예.
0: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되게 막 두꺼운 안경을 이렇게 쓰고 내가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뭐 이런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만 했다면 이분이 그렇게 유명해지진 않았을 것
1: 예,
0: 같은데
1: 예.
0: 이 지금은 너무 흔하죠. 이 글씨를 읽어주는 기계를 맹인들을 위해서 개발을 하신 거예요.
1: 아, 예.
0: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 거의 1호 고객이 스티비 원더였던
1: 예.
0: 거고
1: 맹인 가수.
0: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서 왜 전자건반은 맛이 안 나나 모르겠어.
1: 예.
0: 잘 만들면 될, 이런 신기한 기술도 나왔으니까
1: 예.
0: 전자건반도 좀 피아노 못지않게, 나무로 만든 피아노 못지않게 잘 만들 순 없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들었고
1: 예.
0: 실제로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죠. 우리 누가 어떤 걸 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커튼을 닫아놓고 테스트를 했는데
1: 예.
0: 이분께 제일 잘 나왔더라. 고이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1: 아, 그러니까 거의 실제 피아노와 이 사람이 만든 전자 피아노가 구분이 안 되는.
0: 네.
1: 전문가들도 못 맞췄다는 설이 있더군요.
0: 예예.
1: 예.
0: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수학적으로는 그렇고 과학적으로는 그런가 보다. 근데 정말 그럴까? 근데 실제로 맞추신 사례도 있고 이분은
1: 예.
0: 그냥 건반도 그렇고 글자 읽는 것도 그렇고 사람에게 되게 관심이 많은 분이었나라고
1: 그렇네요.
0: 나의 저는
1: 예.
0: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할 거고 또 AI 관련해서는 저희 AGI라고 하죠. 사람과 똑같은
1: 예, 예. 예.
0: 그런 지능이 2029년도에 나온
1: 2029년이요? 그러면
0: 얼마
1: 지금
0: 안 남았죠.
1: 예, 3년밖에 안 남았는데.
0: 예, 그래서 예. 그 정도가 되면은 될 것이다를 또 한 몇십 년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1: 아.
0: 또 최근에 저희 AI도 그렇잖아요. 뭐 몇 년 불과 한 1년 전에는 뭐 중학교 수준을 풀었다더라.
1: 그러게요.
0: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걸로 보니 훨씬 넘어선 게 아닌가
1: 예.
0: 생각도 좀 듭니다.
1: 뭐 2029년보다도 앞당겨질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0: 조금 어색해지긴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그러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전설적인
0: 네.
1: 건반 악기는 뮤지션들은 다 아는 K250.
0: 아 맞습니다.
1: 이게 1984년에 나왔는데 아무튼
0: 진짜 오래됐네요.
1: 그러게요. 그 스티비 원더가 물론 썼고 그 이후에도 많은 뮤지션들이 이 악기를 많이 쓰고 있죠.
0: 네.
1: 지금 MBC에 있는 건반 악기 스튜디오에 있는 거 보면 대부분 커즈와이거라고 하더군요.
0: 그건 몰랐네요.
1: 저도 몰랐는데 정영선 프로듀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기술 성장,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0: 네.
1: 기술 성장이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올라간다면
0: 네.
1: 그 기술을 담고 개발하는 기업들의 가치도 올라갈 것이고 결과적으로 세계 증시도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도 되는 건가요?
0: 요거는 아까 그 제가 이야기한 KTX의 가속도로
1: 예.
0: 좀 이야기를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AI 산업이 계속 성장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1: 예.
0: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1: 사실
0: 제가 뭐 아까 마차 바퀴에서 자동차 가는데 뭐 5천년 걸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려드렸는데
1: 예.
0: 지금은 사실 그 폭이 주기가 더 줄어들고 있죠.
1: 예. 그러니까
0: 저희가 100만 명의 사용자를 모으는데 저도 넷플릭스 자주 봅니다만 넷플릭스는 3년 반이 걸렸더라고요.
1: 100만 모으는데?
0: 네.
1: 예.
0: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10개월이 걸리고
1: 예.
0: 그리고 인스타는 뭐 2개월 반밖에 안 걸렸는데 챗GPT는
1: 예.
0: 5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앞에서 그냥 산수랑 과학 좋은 얘기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더 많은 사용자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모여들고 저도 AI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1: 예.
0: 이 산업이 계속해서 뻗어나갈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의 대답은 그렇다예요. 그런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 가속도가 언제 더 가팔라지는지 또
1: 예.
0: 언제 조금 주춤하는지에 따라서 이번 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긴 한 주가 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1: 예.
0: 아주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그러게요.
0: 네, 그래서 저는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뭐 이런 공상과학, 뭐 미래학 이런 거에 관심도 많지만
1: 예.
0: 정말로 말한 대로 그렇게 잘 성장할 것 같아. 우리의 인생을 많이 바꿔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1: 예.
0: 그거랑 주식은 또 몇 걸음을 더 들어가야 되는 복잡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뭐 좀 안전하게 얘기하자면 여전히 주가는 출렁거리면서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할까요?
0: 네, 맞습니다.
1: 예. 대개 이제 이렇게 질문 드리다 보면 뭐 좀 속 시원한 답은 없을까 하고 질문을 드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
0: 네.
1: 저는 그런 질문을 뭐 비교적 자제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0: 네.
1: 자제할까요?
0: 저는 원래 이제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 말을 좀 가려서 하는 편인데
1: 예.
0: 요즘은 이 변동성에 그리고 새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서
1: 예.
0: 참 말씀드리기가 되게 저조차도 조심스럽게
1: 알겠습니다.
0: 되네요.
1: 이해는 합니다.
0: 네.
1: 근데 최근에 반도체 산업 자체에 대한 비관론도 나왔습니다. 이게 파장이 컸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내놓은 보고서 때문에. 그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 아까 저희가
1: 반도체 산업이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0: 예. 네. 아까 저희가 그 그 커즈와일이라는 학자가 대단한 거는 알겠는데 그분이 예. 맞춘 적도 있습니까? 물어보셨잖아요. 예, 예.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좀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잘 맞추시는 분이지만 예. 특히 2021년도에 주가를 한번 크게 움직이기도 하고 맞춘 경험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2021년도는 어떤 시기였냐면 팬데믹의 정중앙이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0: 핸드폰, 태블릿, 컴퓨터를 많이 샀어요.
1: 예.
0: 그때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1: 예, 예.
0: 그런데 그때 제목도 조금 멋있게 윈터 이즈 커밍. 아주 아주 사람들이 다 반도체 이렇게 계속 가나 봐. 사람들이 예. 이렇게 핸드폰이랑 이걸 계속 살 거야라고 모두 환희가 차 있는 순간에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자료를 냈고
1: 예.
0: 실제로 그 뒤에 수요가 급감하면서 업황이 확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도 아주 좋은 자료를 쓰는 유망한 기업이지만
1: 예.
0: 한번 크게 맞췄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고요.
1: 예.
0: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대전제 자체, AI 자체는 나 되게 좋게 본다,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반도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조금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1: 예, 예.
0: 의견인데 우리가 수요가 너무 가파르게 늘 거라고 하는 기대를 좀 많이 몰아다 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1: 예, 예.
0: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주가도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한 회사의 의견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은 하진 않았을까라는
1: 예, 예.
0: 생각이 듭니다.
1: 그 말씀은 그 예상은 꼭 맞으란 법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0: 또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약간 틀렸으면 하는 솔직한 예. 생각도 있고요.
1: 예.
0: 또 한편으로는 좀 냉정하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다 보면 모든 분야에 우수한 기업이 너무 많아요.
1: 예.
0: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예. 회사가 있는데 반도체가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엔비디아로 가면 됩니다.
1: 예.
0: 엔비디아가 좀 올랐다라고 하면 또 뭐 PNG 같은 기업으로 가도 되고요.
1: 예.
0: 그 안에서 비중을 조절을 해도 충분히 되게 좋은 기업들을 살 만한 주식의 후보군들이 많기 때문에
1: 예.
0: 그분이 하는 이야기도 반도체 산업이 끝났어. AI가 끝났어가 아니라 반도체 조금 과열되었으니 다른 쪽으로도 좀 눈을 돌려보자라는
1: 예.
0: 메시지도 들어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또 주가가 막 하락하는 차에 이게 나왔으니
1: 그러게.
0: 정말로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잘 읽어보면 AI 산업의 공고함 그리고 반도체가 더 많은 수량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거는 이분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짤막하게 한 가지만 더요.
0: 네.
1: 지난주에 금리 말씀하셨는데
0: 네.
1: 예,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분위기가 좀 있다면서요?
0: 이 몇 명의 의원이 투표를 하고 만약에 소수 의견, 반대건 찬성이건
1: 예, 예.
0: 이 의견을 냈을 때는 쓰게 되어 있는데 몇 분이 금리 인상을 나는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1: 예.
0: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연준에서도 미국의 연준에서도 실제로 금리를 올리려는 흐름들이 좀 있구나라는
1: 예.
0: 그런 분위기이고 이 금리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그냥 가져갈 것이냐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
1: 예.
0: 이거를 가지고 확률을 매기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기도 하고요.
1: 네.
0: 그런데 지금 다음 회의가 9월인데 9월 회의에서 금리 올릴 확률을 한 40% 정도는 월가에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효진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자, 내친김에 스티비 원더가 커즈와일의 전자악기로 연주한 곡을 오전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 곡이더군요.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커즈와일과의 만남 이후로 대부분의 곡에 이 악기를 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많은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예, 오늘 그 지구촌 사이드 A에서 화상 연결이 참 고르지 못해서 다시 한번 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26 쓰시는 분께서 생방송의 묘미라고 스릴 있다고 하셨는데 좋게 해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실 전화 제작자는 좀 피가 마르죠. 저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미니로 황양성님, 프랑스 국민들이 더위를 고생하는데 시원한 청량감을 안겨준 소식입니다. 아, 월드컵이요? 예. 아마 새벽에 보신 모양입니다. 예. 유튜브에 우울한 고양이. 왜 우울하십니까? 예. 사례가 음악방송하고 딱이네요. 아마 커즈와일 말씀하신 거 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역시 김효진 박사라고 하셨습니다. 김효진 박사는 사실은 책도 가져오셨는데 잠깐만요. 제가 특별히 책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라지는 돈, 살아남는 돈, 불어나는 돈. 이 책을 가져오셨는데 제가 얘기하다가 이 광고를 못해드려서 속으로 좀 미안했는데 마침 말씀하시길래 이 틈을 타서 광고해드렸습니다. 예, 자 여기서 2부를 마치고 잠시 후 1시 5분에 3부에서 뵙겠습니다. 3부에서는 오래된 대답. 지난주에 많이 좋아하셨는데 이번 주에도 나갑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6: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조은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5: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도시의 저지대, 상습 침수적에 사는 주민은 호우가 예상될 경우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차단하고 대피를 준비합니다. 감전 위험이 있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집안의 물건 중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높은 선반이나 장롱 위 등 안전한 장소로 옮겨둡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예보 및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한미 공군 공동 운용기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한미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 군공항 일부를 미군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군과도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미 간 협의를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국내 5개 한미 공군 공동 운용 기지 중 하나로 유사시 미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곳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와 함께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했지만 위원들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 주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오전 춘추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 정부가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영 인사를 접촉하려 할 때 부과되는 신고 의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조총련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의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 주민으로 본다고 규정해서 조총련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만나거나 협력사업을 하려면 신고서를 미리 통일부에 제출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유족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유가족에게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을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행은 경찰청에 수사쇄신 TF를 구성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신설해 경찰 비위와 부패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 곳에 따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까지 추가로 내릴 비의 양은 수도권 최대 60mm, 강원 내륙 최대 50mm, 충청권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5에서 40mm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3도, 대구 34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도입니다. MBC 한시 뉴스 마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4: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예. 어, 이거 듣다 보니까 코너하고는 별로 안 어울리는 코드 음악 같은데.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3부를 시작하죠. 3부에서는 금요일 3부에서는 질문들로 초대 손님을 모시는 대신에 오래된 책에서 오늘의 답을 찾습니다. 시간을 건너온 문장, 오래된 대답. 금요일마다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첫 시간은 소설을 쓰는 황정은 작가와 함께했고 두 번째 시간은 시를 쓰는 박연준 시인님을 모실 예정입니다. 이 두 분은 앞으로 이렇게 격주로 출연하시게 되는데 잠시 광고 듣고 박연준 시인을 만나보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모든 인쇄 가능한
7: 성원에드피아.
6: 온라인 주문 간편한
7: 성원에드피아.
6: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인세 성원 에드피아.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4: 예, 오래된 대답. 오늘 나와주신 분 박연준 시인이십니다. 2004년에 중앙신인문학상에 시 얼음을 주세요로 당선되시면서 등단했습니다. 시집 속눈썹이 지르는 비명, 베노스프리카, 밤, 비, 뱀, 그리고 산문집도 내셨습니다. 소란, 우리는 서로 조심하라고 말하며 걸었다 등을 집필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예, 반갑습니다.
5: 네, 반갑습니다.
4: 처음 뵙겠습니다.
5: 네,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4: 예, 예. 혹시 그 지난주에 황정은 작가 출연하신 내용은 들으셨나요?
5: 네, 제가 유튜브를 잘 안 하는데
4: 예.
5: 일부러 찾아서 황정은 작가님 거 듣고, 제가 발레 좋아해요. 그래서
4: 아, 예, 발레. 예.
5: 김주원 발레리나 편.
4: 아, 예, 예.
5: 그걸 또 다 봤습니다.
4: 아, 그러셨군요.
5: 네.
4: 그 황정은 작가하고는 친하십니까?
5: 황정은 작가님하고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몇 번 본 사이.
4: 아, 그런가요?
5: 네.
4: 예. 재밌게 들으셨나요?
5: 네. 농담을 많이 하시고 황정은 작가님이 좀 맺힌 게 있어 보이시던데. 예. 네. 뭔가 오늘도 만만치 않은
4: 예.
5: 사람이라는 평을 하셨다고 선생님께서.
4: 예전에.
5: 네. 예. 잘 네. 보신 거 맞는데.
4: 아, 그런가요?
5: 예. 네.
4: 그 두 작가를 경쟁시키는
5: 아.
4: 최초의 프로그램.
5: 세상에.
4: 예, 시인과 소설가를 경쟁시키는 유사일의 최초의 프로그램.
5: 아이고.
4: 시작하겠습니다.
5: 네. 제가 이길 수 있을까 지금 예. 모르겠네요. 네.
4: 나중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정해 주실 겁니다.
5: 네. 전문가. 네. 잘해보겠습니다. 네,
4: 농담입니다. 예. 학창시절의 장래 희망이 라디오 DJ라고 들었습니다.
5: 아, 네. 초등학교 때 제가 별로 되고 싶은 게 없는데
4: 예.
5: 항상 이렇게 뭔가 중얼중얼 이야기하고 음악을 탁 틀어주고
4: 아.
5: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4: 예.
5: 지금 선생님께서 하고 계신.
4: 제가 중얼중얼 되다가 노래.
5: 네. 그래서 라디오 DJ라는 예. 걸 꽤 오래 써냈었죠.
4: 아.
5: 장래희망으로.
4: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그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네. 진행자로 섭외를.
5: 아니요. 그런 적은 없고
4: 예.
5: 그냥 출연자로는 좀 여러 번 나갔고요.
4: 아, 예. 네. 그렇군요.
5: 그럴 주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4: 아니, 무슨 말씀을 해요. 예. 또 오늘 여기서 또 잘하시면 또 그런 경우도 아유. 생길 수 있겠죠. 예. 아무튼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선뜻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5: 네네.
4: 평가는 어떻게 나왔냐면
5: 네.
4: 시에 대해서 예. 거침없는 어법과
5: 네.
4: 도발적인 시어를 구사하는 시인.
5: 아, 그 20년 전 평가 같은데.
4: 요즘은 안 그러십니까?
5: 요즘에는 조금 손발톱이 빠져가지고 좀 순해졌는데.
4: 아, 예.
5: 20대 때는 좀 날것의 언어를 막 겁도 없이 썼던
4: 그렇군요.
5: 것 같긴 해요.
4: 예. 네. 아, 그때 아니면 언제 그렇게 또 쓰겠습니까?
5: 그러니까요. 뭔가 예. 천둥 벌거숭이처럼 그랬었죠.
4: 예. 아, 그 손발톱이 지금도 있으셨으면 제가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아무튼 네. 그래서 이 시간이 매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전에 대한 애정이 워낙 남다르셔가지고요. 고전 독서록 같은 책도 내셨다고 들었는데
5: 네.
4: 저한테 책도 오늘 주셨습니다.
5: 네. 듣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4: 예.
5: 제가 2024년 1월에 나왔고
4: 재작년에.
5: 예. 네.
4: 이건 그러니까 고전을 이렇게 리뷰한 책이죠?
5: 네, 리뷰한 책입니다. 예. 39권이 들어 있습니다.
4: 아, 그 고전은 39권을 최소한 네. 39권을 다 읽으셨다는 얘기잖아요.
5: 그렇죠.
4: 예. 네. 뭐 그러면 도발적이거나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5: 시를 또 읽어보시면 예. 또 산문과 시가 좀 다른 색깔로 약간
4: 그럴 수 있겠죠.
5: 네, 좀.
4: 예. 하여간 제가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고전의 매력은 뭡니까? 그래서
5: 고전은 결국에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게 오래된 거잖아요.
4: 예, 예.
5: 오랜 시간을 겪고 아직도 살아남아서 작가는 없는데 아직도 세상을 여행하는 이야기들.
4: 아.
5: 그 시간성이 제일 고전의 매력인 것 같아요.
4: 예, 그것도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막 수백 년 된 책들도
5: 네네.
4: 있으니까.
5: 네.
4: 예. 그 오늘 가져오신 책도 그 문장에 어울리는 책일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5: 오늘 가져온 책은 제가 듣는 사람이라는 책에 1번으로 수록한
4: 아 여기에
5: 네, 예, 예. 책인데 제가 정말 아끼는 책 무서록이라는 책입니다.
4: 무서록은 어떤 이태준
5: 네 이태준 작가의 예, 무서록인데 이제 이태준 작가는 소설가로 많이 알려져 있죠.
4: 예.
5: 근데 유일하게 낸 산문집.
4: 아 그렇군요.
5: 네.
4: 그 무서록 잠깐만 보여주시겠습니까?
5: 네. 예.
4: 잘 보이시나요? 예. 없을 모에 이 순서할 때 쓰는 서.
5: 네네.
4: 예. 그리고
5: 두서가 없는 글이라고 아. 해서 옛날 어른들은
4: 예.
5: 산문을 그냥 잡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4: 잡문.
5: 네.
4: 예.
5: 그래서
4: 예.
5: 그냥 뭐 술술 쓰는 글이라고 해서. 중요하게 여기진 않지만 그래도 예. 아껴 모아놓은 제 느낌으론 그렇게 봤습니다.
4: 아, 그렇군요. 이 네. 책에 보면
5: 네.
4: 그 이게 뭐죠 이게
5: 아 포스트잇
4: 예, 네. 포스트를 이렇게 이거 다 어저께 밤에 읽으셨다고 지금 저한테
5: 아 저희 어저께 네 좀 그 오래 전에도 읽었고
4: 예.
5: 근데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책은 그 법무사 에서 나온 문고판 아주 작은 얇은
4: 네네.
5: 책인데 그게 좀 사라졌고 이건 다시 나온 책인데
4: 아.
5: 제가 20대 때 단 한 권의 산문집을 낼 수 있다면 이렇게 쓰고 싶다
4: 아.
5: 롤 모델이었어요.
4: 예, 이거 뭐 한국 산문의 정수로 꼽히는 책이기도 하니까.
5: 네네 그렇죠.
4: 예, 그래서 오늘 첫 순서로 가져오신 것도
5: 네.
4: 어찌 보면 뭐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5: 네.
4: 예, 그러면 작가인 이태준 선생 호는 상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5: 네, 상허.
4: 상허 선생은 어떤 인물입니까?
5: 상허 선생님은 그 이태준의 문장 강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
4: 예.
5: 문장 수업을 할 수 있는 문장에 대해 잘 이렇게 작법서라고 할까요? 그렇게
4: 아, 예.
5: 나온 책인데
4: 마치 교과서와 같이
5: 네,
4: 예.
5: 그 정도로 문장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시는 지용, 정지용 산문은 이태준이라는
4: 예.
5: 말이 널리 통용될 정도로
4: 아.
5: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산문을 잘 쓴 사람, 문장가
4: 예.
5: 그리고 단편소설의 대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4: 예.
5: 뭐 아주 작은 이야기들, 소시민들의 이야기들을 담은 소설이 많죠.
4: 예, 사실 요즘 그 고전 읽는 젊은이들도 많이 늘었다고 그러잖아요.
5: 네.
4: 대부분 이제 서양 고전을 많이 읽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5: 네.
4: 근데 그래서 오늘 또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5: 그렇죠. 요즘에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시타르타,
4: 예, 예.
5: 뭐 헤르만 헤세나 뭐 다들 고전을 너무 힙한 거라고 젊은 친구들이
4: 예.
5: 갖고 읽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서양 고전 너무 좋아하고 많이 읽지만 한국의 고전들도 정말 아름다운 거 많거든요.
4: 그러니까요.
5: 김유정
4: 우리 말이고
5: 네네.
4: 무엇보다도
5: 네. 네 김유정의 소설집 이런 거 지금 읽어도 너무 재밌거든요.
4: 예.
5: 그래서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4: 예.
5: 가져왔습니다.
4: 예. 그 황정은 작가가 지난주에 다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 네.
4: 박연준 시인한테 이 책을 영업당했다.
5: 아.
4: 예, 우리 소설가들은 쓰는
5: 네.
4: 문장도 좀 말도 다르긴 합니다. 영업당했다.
5: 영업당하셨나. 워낙 저보다 책을 많이 읽는 분인 것 같은데
4: 예.
5: 그때 한 번은 황정은 작가님이 그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제가 듣는 사람을 가지고 나갔어서
4: 아, 예.
5: 그때 마치 무슨 쇼호스트처럼 저희
4: 예.
5: 둘이 막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4: 그때 그때도 이 책을 얘기하셨던
5: 네, 네.
4: 아, 그렇군요. 예. 자, 무서록 그러니까 두서 없이 쓴 글을 모아둔 책 그중에서 박연준 시인이 몇 가지를 골라오셨는데 아 제가 낭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태준의 무서록 중에

0: 고독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잠시 제가 그 배경음악 깔면서 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 옆에는 세 사람이 잔다. 아내와 두 아기다. 그들이 있거니 하고 돌아보니 그들의 숨소리가 인다. 아내의 숨소리 제일 크다. 아기들의 숨소리 하나는 들리지도 않는다. 이들의 숨소리는 모두 다르다. 지금 섬들 위에 놓여있을 이들의 새 신발이 모두 다른 것과 같이 이들의 숨소리는 모두 한 가지가 아니다. 모두 다른 이 숨소리를 모두 다를 이들의 발소리와 같이 지금 모두 제대로 다른 세계를 걷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꿈도 모두 그럴 것이다. 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앉았는가? 자는 아내를 깨워볼까? 자는 아기들을 깨워볼까? 이들을 깨우기만 하면 이 외로움은 물러갈 것인가? 인생의 외로움은 아내가 없는데 아기가 없는데 그치는 것일까? 아내와 아기가 옆에 있되 멀리 친구를 생각하는 것도 인생의 외로움이요. 오래 그리던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도리어 귀찮음도 인생의 외로움일 것이다. 예, 이태준의 무서로 고독 중에서 잠시 읽어드렸습니다. 잘 읽었나요?
1: 너무 근사한데요. 선생님 읽어주시니까 예. 계속 듣고 싶은 느낌이 드네요.
0: 예.
1: 고독해졌어요, 제가.
0: 예, 이거 부끄럽습니다. 민망하네. 그 깊은 밤 홀로 잠에서 깬 남자의 네. 사색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혼자가 있다고 해서 고독한 것도 아니고
0: 예.
1: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이 옆에서 잠들었는데도 고독할 때가 있잖아요.
0: 그러게요.
1: 사람이.
0: 예.
1: 그런데 이 소설가 이태준이 자기의 그 속내를 문장으로 진솔하게 털어놓는다는 것이 제게는 좀 옆에서 누가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다가왔던
0: 예.
1: 것 같아요.
0: 예예. 근데 사실 그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옆에 있어도
1: 네.
0: 혹은 멀리 있는 친구가 그리워서 외롭기도 하고
1: 네.
0: 또 진짜로 그래서 친구를 만났는데 이내 귀찮아지는 겉으로 말 못하지만
1: 네네.
0: 예, 이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저희가 너무 예. 보고 싶었던 친구를 한 10년 만에 봤는데 그 친구와 헤어졌는데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가
0: 예.
1: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람을 그 시간 그대로 만날 수는 없다는 그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0: 예, 예.
1: 그런 마음이 다 이게 생각나도록 글을 잘 쓰셨죠.
0: 예. 그 사실 뭐 사람들이 보통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결국 나중에는 타인으로 남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1: 네.
0: 지금 그 이태준 선생의 고독을 저는 사실 처음 읽어봤습니다만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인정을 해 주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0: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1: 네, 네.
0: 그런 느낌도 갖게 됩니다.
1: 오늘 제가 선생님을 좀 영업하고 싶은데 이 무소록을
0: 예.
1: 주문해서 예. 읽으시도록 만들고 싶네요.
0: 예.
1: 네.
0: 뭐 주고하셔도 되는데.
1: 드리고 갈게요.
0: 그럴래요?
1: 네네네. 네, 네. 예. 좀 접어놓고 예. 했지만.
0: 공짜로 영업당했습니다.
1: 이 영업이 그럼 손해
0: 예.
1: 손해 보는 장사이긴 한데 영업이 맞나?
0: 근데 저는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상태대로 받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0: 예, 네. 저는 사실 그 중고책을 살 때도
1: 네.
0: 깨끗한 중고책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1: 네.
0: 반대거든요. 누군가에게 줄쳐놓고
1: 네.
0: 예, 물론 이제 그 사람한테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1: 네.
0: 뭔가 그 전 주인의 느낌이 네. 여기 남아 있고. 무엇이 더 중요할까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거.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은 대로 제가 늘 잘 간직하겠습니다.
1: 너무 저 영광입니다.
0: 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영광입니다. 예. 그 고독을 얘기했지만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한테는 창작의 밑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1: 그렇죠.
0: 예를 들면 뭐 그 독일

0: 이런 날씨가 하도 우중충하니까 철학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환경과 자기가 처한 심성 이런 것들 네. 날씨가 안 좋아서 혹은 외로워서 그런 것들이 박연준 시인께도 영향을 미치나요?
1: 날씨는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네. 고양이와 저는 그래요. 좀 이상한 죄송합니다. 이거 예. 뭔가 잘릴 수도 없죠. 생방송이죠.
0: 고양이도 벌써 나갔습니다. 예.
1: 고양이도 날씨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동물이거든요.
0: 예.
1: 근데 저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장마 때는 그냥 무거워요.
0: 그럼 네. 그때 오히려 작품이 더 잘 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1: 딱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그냥 우울하기만 하시군요.
1: 그냥 좀 네, 습하네요. 네.
0: 예. 요즘 한창 장마철이라서
1: 네.
0: 이제 곧 아마 오늘은 뭐 폭염주의보도 내려졌으니까 간단치 않은 날들이 계속 될 것 같긴 합니다. 무설옥에 실린 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낭독하지 않고 박연준 시인께서 직접 낭독해 주실 텐데 아 비겁합니다. 이번엔 너무 짧습니다.
1: 네, 저는 짧은 글을 가져왔습니다.
0: 예, 그러면 그래도 비지 음악을 잠깐 깔아드리죠. 예, 깔아드리면 그때 예.
1: 아파 누웠으니 성한 사람들의 오며 가며 하는 발들이 이상스러워 보인다. 그 눈도 코도 없는 다섯 대가리가 한 몸에 붙은 것이 성큼성큼 다니는 것은 어찌 보면 처음 만나는 무슨 괴물 같기도 하다. 그리고 저렇게 보기 싫게 생긴 것이 사람의 발인가도 생각된다. 네.
0: 예.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1: 재미있죠.
0: 예. 그러니까, 발을 그렇게 봤다는 거는 굉장히 좀 생소하네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 누웠으니에 있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아파서 사람이 누워 있는데 손님도 오고 집에 뭐 사람 가족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게
0: 예.
1: 꿀뵈기 싫은 거예요 이 작가는.
0: 아, 예.
1: 그러니까 그렇게 누워 있을 때 새삼스럽게 발의 눈높이에서 발높이에서죠 발높이에서 예, 예. 보는 게 새삼스러웠던 것 같아요.
0: 그렇겠네요.
1: 그 발 모양을 묘사하는데 제가 자꾸 웃음이 나서
0: 예.
1: 이 책이 되게 재미있는 게 진지한 얘기도 있는데. 유머가 있어요.
0: 정말 두서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네요.
1: 네.
0: 예. 근데 사실 그 작가의 미덕 중에 하나는
1: 네.
0: 우리 그 시인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뭐랄까 평소에 아주 익숙한 것들.
1: 네.
0: 그것이 어느 한 순간에 전혀 낯설게
1: 네.
0: 보일 수 있는 거.
1: 네네. 네.
0: 그걸 정확하게 짚어낸 글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 특히 뭐 소설가들도 그렇겠지만 시인들은 그냥 이런 사물들을 진부하게 바라보면은 이렇게 잘 글이 안 나오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이태주는 시인의 재능이 있다.
0: 예.
1: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소설가지만.
1: 네.
0: 예. 그 사실 이렇게 그 새로운 상상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건 하나의 뭐랄까요 그 큰 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1: 세상이 재미있게 느껴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0: 예예. 예. 그럼 제가 다른 자리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게 상상력이 부족해서 묘사는 잘하는데 거기에 새로운 생명력을 붙여 넣지는 못한다고 저 나름 판단하고
1: 네.
0: 학창 시절에 시인과 소설가가 되는 꿈을
1: 네.
0: 바로 포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글을 보니까. 아,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창작자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을.
1: 지금도 쓰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시를 써보시면.
0: 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1: 네.
0: 이 나이에도 시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1: 많이 있어요. 은퇴를 예. 하고 또 써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무서록 이태준 작가의 정확한 그 활동 연대는 언제쯤이 될까요?
1: 이태순 작가는 1905년생인가?
0: 예.
1: 잠시만요. 맞나요? 그 1900년대 초에 태어나서
0: 예.
1: 41년에 이 무서록을 썼고요.
0: 그렇군요.
1: 월북을 했어요.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0: 예, 예.
1: 근데 안타깝게도 그 그쪽에서 이제 숙청을 당하는 예, 예. 일이 있어서 그런 좀 비운의 작가이긴 합니다. 예.
0: 물론 이 책은 금서였겠죠.
1: 네, 그렇죠.
0: 금서였다가 이제 나중에 풀렸겠죠.
1: 네, 해금돼서 저희가 이제 읽을 수 있게 됐죠.
0: 예, 예.

0: 정지용 시인과 비슷한 시기에
1: 네 그렇습니다.
0: 예, 활동하셨고
1: 네, 네.
0: 정지용의 시, 이태준의 소설.
1: 네.
0: 당시에는
1: 그리고 그 이상의 오감도를 신문에 연재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0: 예예. 예.
1: 네, 조선중앙일보라는 그 신문에.
0: 예, 그 뭐 그때는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라서
1: 네.
0: 그 당시에 정말 많은 그 문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마 네. 그러한 환경과 또 연관돼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시대가 너무 불우했고 핍박받는 상황이었으니까
0: 예,
1: 더
0: 예.
1: 간절했을 것 같아요.
0: 예. 그 예전 아니죠. 얼마 전에 그 일본 교토의 동지사 대학에 가보면
1: 네.
0: 그 정지용 시인과 또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윤동주 시인의 시기가
1: 네.
0: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1: 네, 네.
0: 나란히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은 또 그 윤동주 시비만 기억을 하고 정지용 시인의 시비는 잘 기억을 못하세요.
1: 윤동주 시인이 정말 좋아한 존경한 시인인데
0: 예, 그렇죠. 그래서 때론 그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1: 네.
0: 오늘 새롭게 이태준의 무설옥을 또 마음속에 담게 됐습니다.
1: 아, 네.
0: 예, 고맙습니다.
1: 네,
0: 나와주셔서.
1: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예.
2: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3부에서 박연준 시인과 함께 했는데요. 박연준 시인의 추천곡을 듣고 4부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검정 치마의 내 고향 서울엔 함께 듣죠.

0: 7월 10일 금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889명으로 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SNS에 밝힌 건데요. 부상자는 16,740명, 이재민은 17,907명입니다. 구조된 사람은 6,462명입니다.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 데뷔했습니다. 공모가는 주당 $149, 우리 돈으로 22만 4천 원 정도인데요. 확보한 자금은 약 40조 원, 기존 알리바바를 제치고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케빈 워시가 이끄는 미 연준이 개혁 TF를 출범했습니다. 맨큐의 경제학 저자인 그레그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 투자가 마크 앤드리슨이 포함됐는데요. 연준의 역량 강화가 목표다. 워시는 이렇게 말했는데 어제 공개된 6월 FOMC 회의록에는 몇몇 위원이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죠. 워시의 역량 강화가 과연 어떤 의미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한마디로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지 않고 그냥 로그인해서 쓰는 건데요. 넷플릭스, 구글 드라이브, 노션도 다 그런 거죠. 그런데 AI가 이 사스를 다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 사스의 종말론까지 일었는데 하지만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가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스의 종말론도 사그라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7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네, 지구촌 사이드 B 시작하겠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 아까 한신 뉴스도 하시던데?
0: 네. 네.
1: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오늘 어떤 얘기로 시작할까요?
0: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그 댓글 하나 읽고 해도 괜찮을까요?
1: 뭐 어제 같은 건가요?
0: 네, 어제 같은 예. 건데요. 광한리 김여사님께서 예. 우리나라 아나운서계의 독보적 보배 이선영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
1: 예. 미리 좀 여쭤보겠는데 내일도 할 건가요?
0: 아, 내일은 제가 출연 안 합니다.
1: 아, 근데 토요일이군요. 네. 예, 알았습니다.
0: 아쉽네요.
1: 예. 예, 시작하시죠.
0: 네,
1: 예.
0: 오늘은 백만장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1: 예.
0: 원 밀리어네어면 우리 돈으로 15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너무 거부 이야기를 많이 해서 뭐 십몇 억 가지고 정말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1: 예.
0: 사실 노동소득으로 15억을 모으는 건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1: 하여간 숫자에 대해서 좀 무감해졌습니다. 요즘.
0: 네. 예. 자꾸 뭐 SK하이닉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러게요. 하다 보니까요. 예. 이 사람의 직업은 캐셔. 그러니까 이제 계산원. 이고요.
1: 예.
0: 코스트코의 캐셔가 시급으로 33불을 번다. 그리고 이제 백만장자가 되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입니다.
1: 예.
0: 이 기사에 등장하는 캐셔 바자 씨는 시급으로 우리 돈 5만 원 정도를 버는데요. 코스트코 아시죠?
1: 예.
0: 마트에서 약 30년을 근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당연히 많은 편이어서 미국 나이로 60세라고 하고요.
1: 예.
0: 지금 퇴직연금 계좌에 100만 달러, 약 15억이 있고 의료보험 가입돼 있고 수영장이 딸린 침실 3개, 욕실 2개짜리 집을 구입했고
1: 예, 그래요? 예.
0: 10년 동안 유럽을 2번이나 다녀왔다고 하네요.
1: 예. 뭐 10년에 유럽 여행 2번이면 사람에 따라서는 많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으나
0: 유럽 여행 돈 많이

0: 힘들잖아요.
1: 그럼요. 예. 예. 한 번 가기도 어렵긴 한데 아무튼 근데 이 그 꽤 액수가 높네요.
0: 시급 3,000달러요.
1: 예.
0: 예. 이게 알아보니까 뭐 미국은 기본적으로 주마다 시급이 다르기는 한데요. 연방 시급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1: 예.
0: 7.25불로 만 원 조금 넘을까요? 만 원 정도가 되는 돈인데
1: 예.
0: 2009년에 정해진 이후에 17년째 동결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돈 준다고 하면 가서 일할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1: 예.
0: 워싱턴주,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 인구 밀집 지역은 17불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긴 하다고
1: 그러면
0: 하더라고요.
1: 그러면 지금 코스트코의 경우만 이렇게 그 캐셔가 시급이 높은 건가요?
0: 지금 그래서 다른 리테일 업계 표준이 어떤지 좀 알아보니까 예. 월마트는 19불이 상한이라고 하고 타겟 17불, 홀푸드 17불 선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코스트코가 예. 확실히 그 상한이 높은 건 맞습니다.
1: 또 원래 또 이분 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0: 맞습니다.
1: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그게 아마 이게 뉴스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0: 그죠? 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그럼 코스트코 캐셔만 유독 이렇게 높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1: 예.
0: 코스트코의 캐셔 직무만 이런 것도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이런 것도 아닙니다.
1: 아.
0: 그러니까 시급으로 돈을 받는 직원들 중에서 장기 근속자의 이 시급 상한이 33불인 건데요.
1: 예.
0: 이게 코스트코의 장기 근속자 시급 우대 정책 때문입니다.
1: 그러니까
0: 어디 못 가게 막는 거죠. 돈을 많이 줘서.
1: 근데 우리는 왜 장기 근속하면 임금 피크제니 뭐니 해서 다 막잖아요.
0: 네. 다 나가라는 예. 분위기죠.
1: 좀
0: 다른 관점인데 코스트코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장기 근속 직원이 빠지면 오히려 신입 교육에 돈이 더 많이 들고
1: 네.
0: 또 장기 근속 직원이 고객 만족을 높인다라는 개념인 건데요.
1: 예.
0: 기사에서 코스트코 총 지배인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장기 근속 직원이 떠나면 평균 임금은 줄어서 이익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1: 예.
0: 경험을 대가로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
1: 예.
0: 하지만 직원들 입장에서 뜻밖의 이제 부작용은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다 보니까 빨리 은퇴하는 직원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1: 예예. 그건 그 직원의 선택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0: 예.
1: 근데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뭐 시급이니 뭐니 좀 다른데 비해서 많이 주면. 기업 입장에선 이익이 어떻게 되냐가 궁금하잖아요.
0: 예, 기사에 예. 따르면 코스트코의 연간 매출은 거의 20년 동안 성장을 했고요. 회사의 주가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였잖아요. 그때
1: 예.
0: 40달러 선에서 최저점을 찍고 지금 2000% 이상 상승해서 950달러 선까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1: 예.
0: 그리고 최근 분기 주요 실적 지표에 있어서도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성적을 보여줬고 이게 노동자 임금 같은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장사를 잘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1: 예, 예.
0: 그래서 제가 이거 기사를 보면서 뭐 물론 지금 기사에 나온 바자 씨는 너무 잘 됐죠.
1: 예, 예.
0: 또 한편으로는 한국 코스트코 노동자들의 상황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1: 예.
0: 몇 년 전에 왜 폭염 속에서 주차 그
1: 맞아요.
0: 도움을 해주던
1: 예, 예.
0: 주차장 직원들이 이제 폭염으로 숨진 일이 있었고 두 명이나
1: 예.
0: 또 지난해에는 끼임 사고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죽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코스트코의 본사 철학이 결국에는 인간 존중, 뭐 노동 존중이라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가치가 좀 실현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1: 예.
0: 하게 됐습니다.
1: 그거는 왜 그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하게 안 하나 보죠?
0: 그러게요. 그것까지 좀 관리를 하면 좋을 텐데 코스트코가
1: 예.
0: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는 방식이 어떤지도 좀 뜯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네.
1: 아무튼 뭐 본사 철학이 그렇게 잘 구현된 케이스를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예. 우리 기업들도 한번 이런 부분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0: 예.
1: 그 가치가 다시 재창출되는 그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매우 좋은 방향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0: 예.
1: 예.
0: 그리고 댓글로 유튜브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의 핵심은 401K라고 짚어주셨는데 이게 바로 퇴직연금 제도거든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이 기사의 주인공인 바자 씨도 회사의 어떤 퇴직연금 제도 덕분에
1: 예.
0: 밀리어네어가 될 수 있었던
1: 그렇죠.
0: 거예요. 그래서
1: 예.
0: 파트타임 직원에게도 이런 복지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배울 만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1: 예,
0: 생각이
1: 예.
0: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는 음반의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컨셉 앨범만 모아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주제로는 마지막이 되겠네요.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이고 오늘 이 코너가 시작되기를 내내 기다렸습니다. 자,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일단 들어가 볼까요? 김학선 선곡위원이 고심 끝에 고른 마지막 컨셉 앨범, 영국의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 카멜의 스테이셔너리 트래블러입니다. 이 앨범이 탄생한 것이 1984년, 그 당시 독일에는 베를린 장벽이 서 있었습니다. 이 음반 속의 모든 곡이 냉전과 이념으로 갈라진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스테이셔너리 트래블러, 그러니까 직역하면 멈춰있는 여행자, 움직이지 못하는 여행자,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죠. 이 역설적인 제목에도 분단의 아픔이 담겨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벽 앞에 멈춰서서 서로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운명, 우리의 사정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었죠. 그때는 그 운명을 대변해주는 앨범이죠. LP를 보면 제가 두 장 가지고 왔는데요. 김학선 선곡위원이 두 장을 전해주셨습니다. 서로 이렇게 똑같은데 이거 마치 무슨 숨은 그림 찾기처럼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래 카메라는 파란색이고 위는 그냥 하얀색이고요. 뒷면을 보면 또 조금 다른 것들이 눈에 띄기도 하는데 보시면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멀어서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나온 판이고 하나는 일본에서 나온 판입니다. 약간 좀 다른데 아무튼 이 그 LP의 앞면은 이쪽으로 걸어오는 여인의 모습, 뒷면은 저쪽으로 걸어가는 여인의 모습, 뭘 상징하는 걸까요? 베를린 거리를 배경으로 두꺼운 코트를 입은 여성, 서독으로의 탈출을 꿈꾸는 한 동독 여성을 나타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두고 갈 것들에 대한 슬픔, 미련,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표정을 볼 수가 있네요. 카멜이야 뭐 저 역사에 남을 만한 아주 대단한 밴드죠. 다른 나라에서는 1975년에 나온 The Snow Goose나 아니면 그 다음 해에 발표한 Moon Madness 이런 그 초기작들을 최고로 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보여드린 Stationary Traveler가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발라드 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인의 감성을 건드린 명곡이 이 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곡이 바로 오늘 함께 들어볼 Long Goodbyes입니다. 앨범의 마지막 트랙을 장식한 곡이고 대개 공연에서도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연주합니다.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서독으로 탈출한 여성이 동독에 남겨진 이들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 같은 노래, 기약이 없는 이별이기 때문에 Long Goodbyes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요. 이 곡의 백미는 후반부에 터져나오는 앤드류 라티머는 사실 이 앨범을 프로듀스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기타리스트 앤드류 라티머의 기타 솔로. 개인적으로 저는 이 곡의 라이브 버전을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기타 솔로를 후반부에 두 번 연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들으면 정말 뭐랄까 감동의 도가니일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라이브 버전으로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LP에 바늘을 올려보죠. 오늘은 제발 레코드가 잘 돌아가길 바라며, 어제 좀 사고가 났었거든요. 카멜의 Long Goodbyes 5분 15초 동안 이어지겠습니다.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 골뱅이.
5: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7: 손에 손 잡고 손석희의 12시에 이어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도 들으셔야죠. 잠시 후에 만나요.
8: 유튜브에 영숙정 씨 롱 굿바이즈 추억의 감성이라고 하셨습니다. 3833 문자 쓰신 분께서도 최애곡인 롱 굿바이즈 나와서 소리 지르셨다고요. 어떤 명곡이 LP로 방송될까 매일 기대하고 듣게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에 플라워 쓰시는 분, 20살 때 첫 아르바이트에서 짝사랑한 오빠가 늘상 틀던 노래 롱 굿바이즈. 그런 추억이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는 다르더라도요. 5201 쓰시는 분께서 박연준 시인님 목소리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라디오 진행도 어울리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지금 댁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듣고 계실 텐데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1985님 문자 쓰신 분, 예전에는 책에 줄 그어가며 친구랑 나누며 읽었던 추억이 있다고요. 저와 공통된 부분이 있다는 게 반갑다고 하셨는데 요즘도 제가 듣기로는 교환독서라고 해서 같은 책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메모해가면서 교환해서 읽는 것이 유행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랬었는데 요즘도 그러시군요. 네, 그런 분들도 있으시군요. 이성금님 유튜브에서 올려주셨는데 제가 무소록 낭독할 때 눈을 가리고 들으셨다고 낭독 내용도 너무 좋았다고 그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방현님 제가 너무 열심히 연습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 예, 그럼요. 연습해야죠. 당연히 연습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의견을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내일 토요일 순서는 우리 프로그램의 선곡위원들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내일은 저와 세 분의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저도 이 곡들 고르느라고 애를 좀 썼습니다. 내일 함께 즐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내일 12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2: 방송됩니다.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금요일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에 한 명이 실종되고 7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비가 그치겠고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2: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가 폐지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개혁신당의 정의한 전 부산시장 후보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정치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SK하이닉스가 오늘 나스닥 시장의 주식 예탁증서 ADR을 상장하는 가운데 공모가가 주당 $149로 책정됐습니다. 자금 조달 규모는 우리 돈 약 40조 원으로 외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2: 미국이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 주변을 타격하고 이란도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양국이 사흘째 무력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까지 이란에 대한 독자적인 공습 준비를 마쳤다고 밝히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였습니다.
1: 그제부터 이틀 동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한 명이 실종됐고 450여 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에 빠지면서 정부는 비상 대응을 종료했는데요.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3: 장맛비는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중부지방에 집중됐습니다. 경기 화성엔 시간당 83.5mm, 세종에는 81.5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고 충남 천안에는 그제부터 이틀 동안 260mm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경북 영주시 남원천에서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시설 피해는 450여 건, 주민 750여 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전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대응을 종료했습니다. 다만 산사태와 하천급류 등 2차 피해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 강원 북부에 내린 집중호우로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계속 오르면서 오늘 낮 12시 50분 3m를 넘어섰습니다. 경기도는 야영객과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들어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평택과 용인 등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한때 호우주의보가 다시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남동부, 충청권 전북 내륙 5에서 40mm, 광주 전남 5에서 20mm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오늘 밤부터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MBC 뉴스 심가은입니다.
2: 이어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치팀 강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자, 강 기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고요?
4: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소위는 김용민, 박은정 의원 발의안과 차규근 의원 발의안, 그리고 민주당 TF가 발의한 안을 병합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 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의 단독 의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오늘 법안소위 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주에서 여고생이 살해된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강조하며 보안수사권 존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 전당대회 소식도 살펴보면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오늘 권리당원이 많은 호남으로 일제히 향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 그리고 출마가 예상되는 정청래 전 대표는 모두 호남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는 오후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리는 상무위원회에 나란히 참석할 예정인데요. 서로 자기 정치를 한다며 공방을 벌였던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건데 향후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당내에선 전대 룰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선호투표제 도입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선호투표제를 요구하는 친명계와 이에 반대하는 친청계 위원들이 공개 설전을 벌인 건데요. 민주당은 오늘 밤 최고위 회의를 다시 열고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 자, 국민의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련해서 토론회에 참석했네요.
4: 네, 장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6.3 참정권 침해 전국 학부모 시국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무책임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민주당, 선관위는 사실상 한몸이고 민주주의를 좀먹는 거대한 카르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민주당이 특검을 받겠다고 하더니 제3자 추천만 고집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대통령과 민주당, 과거의 선거까지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 자, 그런가 하면 개혁신당 정의연 전 부산시장 후보는 테러 자작극 혐의로 그제 구속이 됐는데요. 개혁신당이 자작극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죠?
4: 네,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의연 전 후보의 테러 자작극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썼는데요. 한 후보는 경찰이 자작극이란 사실을 선거 전에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알렸어야 했고 개혁신당은 그 사실을 고백하고 후보를 사퇴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정 후보가 이야기를 했을 리 만무하고 경찰에서도 당에 통보해 주지 않았다면서 개혁신당은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대토론회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립니다.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 설명하고 대토론회에 앞서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도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시한에 대해선 늦어도 7월 말에서 8월 초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 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0: 펀드가 주가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우려에 대해 재정경제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SK하이닉스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나스닥 시장에 주식 예탁증서 ADR을 상장합니다. 공모가로 한 주당 $149를 확정하면서 약 4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경쟁사죠. 마이크론 역시 37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AI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신재웅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2: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한 주식 예탁증서 ADR 공모가를 주당 $149로 확정 공시했습니다. 한국 증시 종가를 ADR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보다 약 3% 높은 수준으로 조달 규모는 약 265억 달러, 우리 돈 40조 원에 달합니다. 2014년 알리바바를 넘어 외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는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주문이 몰려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글로벌 장기 투자 펀드와 국부 펀드, 기술 전문 투자기관 등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한국 시간 오늘 밤 뉴욕에서 열리는 나스닥 상장 기념 행사에 참석해 회사 경쟁력과 성장 전략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이닉스의 미국 경쟁사 마이크론은 2035년까지 미국에 2,500억 달러, 약 37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D램 생산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고 공급망 투자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조업 육성 기조에 호응하는 동시에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경쟁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투자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주가는 급등했고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일제히 오르며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1: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9일 미국 뉴욕주에서 열린 마이크론의 반도체 생산 공장 콘크리트 타설 기념식에 참석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서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한국의 두 메모리 제조사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인공지능 시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급증에 대비해서 2035년까지 미국 내 투자 규모를 2,5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사흘 연속 무력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이란 유일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인근을 타격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이란도 요르단 등 중동 국가 내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까지 이란에 대한 독자적인 공습 준비를 마쳤다고 밝혀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3: 미군은 사흘 연속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방공 시스템과 해안 감시 자산, 미사일 드론 저장고 등 약 90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면서 관련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특히 이란의 유일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부쉐르 등 남부 주요 항구 도시들에 집중됐습니다. 부쉐르 원전 인근 지역에서는 6차례 폭음이 들리는 등 발사체 공격이 이어졌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란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안장식이 치러질 예정인 마슈아드를 잇는 교량도 파괴돼 철도 운행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위협에도 이란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등 주변 국가들에 자리한 미군 기지를 공격한 데 이어 걸프 밖 지역인 요르단의 미 공군 기지를 겨냥해 탄도미사일 10발을 발사하는 등 공격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이란 당국은 미국의 공습으로 최소 14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다면서 전쟁 범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스라엘까지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 준비를 마쳤다고 선언하면서 긴장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이 격화됐지만 국제유가는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위축 우려가 부각되면서 2%가량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통행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미국 방송 CNN은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을 인용해 최근 24시간 동안 최소 13척의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은 하루 평균 최대 50척 수준까지 회복됐으나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13척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1: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 대행이 유족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유가족에게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을 깊이 사죄한다면서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찰청의 수사 쇄신 TF를 구성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신설해서 경찰 비위와 부패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0: 정계 유착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어 온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1: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까지 추가로 내릴 비의 양은 수도권 최대 60mm, 강원 내륙 최대 50mm, 충청권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5에서 40mm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3도, 대구 34도 등으로 전국이 28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도입니다.
4: 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 울산광역시장 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노사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지분 매각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경동도시가스 노사 관계자와 시민단체, 울산시 공무원 등이 참여해 주요 쟁점들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경동도시가스는 최근 경영 효율화를 위해 서비스센터 지분 매각을 추진하자 노조와 시민단체가 인력 감축과 또 비정규직 확대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해 울주군이 추진해온 이천분교 베이스캠프 건립공사가 오늘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이천분교 베이스캠프는 69억 원을 들여 연면적 1,5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지며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산악 베이스캠프와 관광 안내소, 라이딩 센터 등이 들어서고 관광객 편의를 위해 샤워실과 휴게실 등도 조성됩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제조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 지역 공장 매매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2024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울산 지역 공장 매매 거래는 지난해 110건으로 반등한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68건, 1861억 원의 실거래를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고금리와 인건비 부담을 버티지 못한 영세 개인 사업자가 공장을 처분하면 법인이 이를 사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수족구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최근 한 달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93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족구병 표본 감시를 한 결과 최근 4주 동안 수족구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족구병은 주로 5살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가을까지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환자 발생에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여름 방학 기간 동안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와 돌봄 현장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여름 방학 중 돌봄 대기 수요가 발생하거나 강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학교에는 프로그램 운영과 음식 위생 관리, 학생 귀가 안전 문제 등을 자체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가 안전을 직접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울산 119 안전문화 축제를 개최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는 5개 체험 구역이 마련되며 소방 드론과 소방 로봇, 인공지능 소방차 체험 등 93개 안전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회화댐 상류 생태습지가 연코 집히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에게 한 달 동안 개방됩니다. 회화댐 생태습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개방되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탐방은 1일 1회 100명으로 제한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후에는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33도,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의 분포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울산의 현재 기온은 31.4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관열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어린이는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갈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에 친구를 세게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등 무리한 장난을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0: 백윤호
1: 이남미의
0: 화학 깨는
1: 라디오.
0: 안녕하세요, 백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할하는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코리아 스트리트가 생긴다고 합니다. 오랜 가자지구 전쟁의 여파로 경제가 파탄한 이 지역에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은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상징이라고 하네요.
1: 네, 기독교 성지로 잘 알려진 베들레헴에서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는 물론 미국, 영국, 일본 등이 꾸준히 개발 원조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지원 국가 이름을 딴 거리가 조성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0: 예, 과거 베들레헴 지역 사회가 처음으로 받은 단체 관광객이 한국인이었던 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 대한 호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 우리나라도 6.25 전쟁 직후 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 재건됐잖아요.
0: 그렇죠?
1: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게 무엇보다 참 뿌듯한 일이네요.
0: 정말 뿌듯합니다.
1: 네. 예.
0: 저 멀리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도 우리의 K컬처가 전파된다고 하니까 문화의 힘은 정말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혹시나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서도 학계라가 들려올 날을 기다리면서 저희 오늘 출발해보겠습니다. 김현철이 첫 곡 불러줍니다. 원더풀 라디오.

0: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4: 자, 올해 베들레헴 대학교 내에 세종학당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와우. 사실 문화를 전파하는 데 가장 큰 힘은 이 언어를 전파하는 거잖아요.
5: 맞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도 한글을 배울 수 있다니까. 게다가 이름이 세종학당이라니 세종대왕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4: 그렇습니다.
5: 이 베들레헴에서 울려 퍼질 가나다라마바사. 아,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4: 그래서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소수의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는 같이가 소수자씨.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5: 송창식입니다. 가나다라.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2: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밖에는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이야기죠.
1: 같이 가서 수자 씨,
2: 남선영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남선영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오늘은요, 북구에 있는 농장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00여 종의 식물과 50여 종의 허브가 자라고 있는 곳인데요.
2: 네.
1: 그냥 농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치유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박채연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식물과 자연을 매개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치유농업사 박채연입니다. 현재 저는 울산 북구에서 남편과 함께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 아이를 키우는 다둥이 엄마이기도 한데요. 제 육아 경험과 치유농업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 주민들께 따뜻한 휴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의 이름인 초록별은요, 딸기나 대추, 고추 같은 열매가 맺힐 때 생기는 꼭지 부분을 뜻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아기를 안전하게 감싸고 키워내는 엄마의 태와 같아요. 생명을 품어주는 따뜻한 태처럼 방문하시는 분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품어주고 보호해주는 전문 치유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농장 이름이 굉장히 참 의미가 있네요.
2: 그러게요.
0: 초록별, 이 어린 왕자에 나오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2: 근데 이제 어린 왕자도 마음 치유를 해주는데 여기도 전문 치유 공간이네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2: 아, 다둥이 엄마로 육아 경험도 있으셔서 그런지 엄마의 태자리 같다라는 말씀이 뭉클하게 다가오는데, 지친 몸과 마음을 아무 조건 없이 감싸주는 곳, 그런 곳입니까? 그렇죠?
1: 네, 맞아요. 실제로 농장하면은 보통 이제 상추를 심거나 고구마를 캐거나 이런 일회성 체험 농작을 좀 생각을 하시잖아요.
2: 네.
1: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대상자 특성에 맞게 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하나씩 만들어서 또 제공을 하고 계신데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3: 바로 치유농업사라는 전문가의 개입 유무인 것 같아요. 단순히 식물을 심고 수확하는 일회성 체험을 넘어서 대상자의 특성과 목적에 맞춰가지고 체계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게 제 역할인데요. 특히 뇌파나 맥파 측정 장비 같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방문객의 스트레스 지수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그에 딱 맞는 맞춤형 농업 치유 활동을 처방하듯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유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좋은 대표 작물로는요, 아열대 작물인 백향과 패션프루츠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게 제일 인기이기도 하고요. 그 생김새가 매력적이고 새콤달콤한 맛과 향 덕분에 치유 요리나 활동으로 풀어 내면 반응이 아주 좋아요. 그 외에 시각, 후각을 자극해서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다채로운 허브류와 다육식물들도 저희 치유농업에서 아주 훌륭한 매개체가 되어주고 있는 식물들로 되어 있고 한 100여 가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0: 와, 뇌파랑 맥파요?
2: 어마어마합니다. 네.
0: 이 스트레스 지수를 데이터로 분석해서 맞춤형 치유 활동을 처방한다는 얘기인데,
1: 네.
0: 와, 이거 진짜 전문적이네요.
1: 그쵸?
2: 제가 아는 건 대파밖에 없네요.
0: 대파.
2: 예. 네. 이 농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다고 느꼈는데 또 이렇게 색다릅니다.
1: 네.
2: 거기다 백향과나 허브향으로 심신 안정까지. 와, 가고 싶네요.
1: 그러니까요.
2: 진짜로.
1: 네. 예. 그래서 보통은 마음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이 많이 방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농장을 다녀간 분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2: 네.
3: 치유를 제대로 받고 돌아간다, 집에 돌아가기 아쉽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세심하게 구성한 공간과 프로그램 안에서 흙을 만지고 식물을 보면서 긴장감이 풀리시는 거겠죠. 일상에 지친 분들이 농장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표정이 완전 달라지는 걸 보면 참 뿌듯해요. 저희 농장에 처음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고 왔던 아이 중에서 무발화 발달장애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처음에 농장에 그 친구가 왔을 때는요, 흙이나 식물, 놀이, 활동 어떤 거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계속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런데 20일 정도를 매일매일 저희 농장에 와서 자연을 접하고 흙을 만지고, 그리고 이제 농장에 들어가서 계속 식물을 보니까 이 친구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3년 정도를 계속 왔거든요. 그랬더니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표정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온몸에서 환한 눈빛으로 이 공간을 즐기고 모습이 밝아지고 활동력이 좋아지는, 제가 걷고 있는 이 치유농업사라는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2: 야, 우리가 또 자연으로 나가면 이 치유의 힘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대표님이네요.
0: 그러니까요. 아이의 표정이 밝게 변하기까지 뭐 그렇게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2: 네.
0: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정성이 필요했을까요? 어우, 정말 이 정도면 큰 보람을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1: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과정이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사실 원래 그 조선업과 관련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의 치유의 힘을 조금 믿고서 내가 이 일을 좀 해봐야겠다 하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0: 그래서 낯선 분야를 배우고 밤낮으로 교환도 짜고 또 지금은 치유농업사 1급 자격증까지 준비하면서 이 일을 하실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1: 원래 제가 이제 울산의 대표 분야인 조선해양 쪽에서 엔지니어 일을 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전공도 컴퓨터 프로그램 쪽이어서 농업하고는 좀 다른 일을 했었었고요. 자연하고 생명이 가진 무한의 매력에 이제 빠졌고요. 사람들이 그 자연과 생명에서 제대로 회복을 하고 그 모습을 볼 때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면 제가 가진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5년 정도를 자격증을 따고 연구를 하고 농업을 직접 하고 계속 뭔가를 배웠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게 어려웠고 치유농업이라는 이 직업 자체가 아직은 울산 사람들이 한 99% 정도 모르는 생소한 분야여서 이 길을 개척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2: 네, 아, 이 안정적인 일을 사실 그만둔다는 게 대단한 용기이거든요.
3: 그럼요.
2: 네. 새로운 길을 이 나이에 네. 개척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도 부부가 함께 한다는 건 정말 좀 힘든 일일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3: 네. 농장이니까 농업과 관련된 일은 당연히 바쁘실 테고 네. 또 치료 대상자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계속 만드셔야 되니까 또 바쁘시고 아니 지금 또 자격증도 따시고 네. 언제 본인은 치유를 받으시는지
2: 그러니까
3: 제가 갑자기 궁금한데요.
0: 전화를 드렸을 때도 사실 엄청 이게 숨이 차신 느낌이 들었고
2: 네.
0: 네. 쉬는 시간이 거의 없으시다고 와. 해서 이게 인터뷰 시간을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천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여기서 멈추는 것보다는 이제 울산을 넘어서 대한민국 치유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더 힘써보겠다 이런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3: 멋집니다.
1: 치유농업사로서 초록불 농장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치유농업 거점센터로 성장시키는 것이 제 목표고요. 지금 현재 만들고 있지만 AI 기술과 생체 데이터 측정 장비를 통해서 농업에 더욱 깊이 접목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스마트 치유농업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자연은 조건 없이 품어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농장 이름 생명을 머금는 태의 의미처럼 상처받고 지친 생명을 묵묵히 감싸 안아주고 결국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하고 따뜻한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2: 네,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치유 농업의 표준 모델이라니까. 와, 이게 울산 북구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3: 그러니까요.
2: 하는 생각이 드네요.
3: 이 자연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가 조건 없이 품어준다라는 말 많이 하시는데 이분도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0: 네.
3: 진짜 위로가 되는 말씀이신 것 같고 아니 누군가를 이렇게 조건 없이 도와줄 거라고 다짐하고 계셨다는 게 이 박지현 대표님한테 진짜 가서 안기고 싶네요.
0: 진짜 한번 품을 내어주시면
3: 자연 같은
0: 될 것
3: 분입니다.
0: 같아요.
3: 예.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신청곡도 하나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노랫말에 담겨 있습니다.
1: 제가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역시 치유 농업사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대상자별로 맞춤 교환과 PPT 활동지 등을 밤낮 없이 기획하고 현재는 치유 농업사 1급 자격 시험 준비까지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너무 벅찰 때가 많아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 땀 흘려 가꾼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데이터상으로도 표정으로도 눈에 띄게 스트레스가 줄고 회복되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면 모든 피로가 싹 씻겨져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제가 내 아이를 키우는 다둥이 엄마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게 되는 왁스의 황혼의 문턱 이 노래 가사가 참 남들 같지 않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치유농업사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밤낮 없이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온 제 자신에게 주는 위로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가족과 일터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실 울산의 모든 부모님과 청취자분들에게 그동안 참 잘 살아오셨다라는 따뜻한 응원을 전하고 싶어 이 곡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2: 네, 황혼의 문턱. 맞죠?
3: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좋죠.
2: 와, 밤낮 없이 정말 치열하게 달려온 대표님 자신에게 또 울산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는 위로의 선물 같은 네. 그런 곡이 아닌가 싶어요.
0: 네. 네, 맞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자주 찾아오고요. 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아이들하고 체험을 많이 오시다 보니까 또 이런 마음을 느끼셨다고 해요. 또 스스로도 내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땀방울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3: 네. 이 가끔 또 내 이름을 잊고 또 누군가의 부모로만

0: 살아가게 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많죠.
0: 오늘 이 노래 들으시는 분들은 또 나라는 존재를 또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1: 그러게요.
0: 네.
2: 네, 그래서 이 노래 신청해 주시면서 이제 같이 오셔가지고 또 같이 치유를 또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0: 다 같이 한번 갈까요?
2: 가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약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예.
1: 왁스의 황혼의 문턱이죠?
0: 네.
1: 지왁스 아니죠?
2: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오타가 났네요.
1: 그렇습니다. 네. 예.
0: 치유해 주세요.
2: 어, 치유가 필요해요.
0: 어디 틀리는 네. 사람입니까? 성웅 씨가. 네. 예.
1: 왁스의 황혼의 문턱 들려드리면서 저희들은 남작 남서영 씨와는 작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네, 치유농업사 박재현님의 신청곡 왁스의 황혼의 문턱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정말 애타게 신청곡을 보내주신 박예란님의 신청곡입니다. 잭스키스의 컴백 띄워드립니다.

0: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1: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호 기자 나와주세요.
0: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가족 외식도 중요한 회식도 최상급 재료로 만든 깊고 진한 샤브샤브 울산 동구 샤브안에서 식사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개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0: 우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등을 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자, 오늘 같이 가수 수자 씨는 치유 농업사, 울산의 1호 치유 농업사 박채연 대표를 만나봤죠.
8: 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분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1, 2부 끝곡입니다. 최유리의 숲 듣고 3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윤태진 안과 전문의를 모시고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 대표적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질환의 특징과 치료 방법, 그리고 눈 건강을 지키는 관리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돼 있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범서운천 지지 워터피아, 일산동 삼너머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3시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한미 공군 공동운용기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한미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광주 군공항 일부를 미군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군과도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한미 간의 협의를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군공항은 국내 5개 한미 공군 공동운용기지 중에 하나로 유사시에 미국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했지만 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기강회의는 1차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책임이라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장관은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외쳤지만 현실은 통제가 온데간데 없다면서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를 운영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 주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오전 춘추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열어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령 인사를 접촉하려고 할 때 부과되는 신고 의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조총련을 이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의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늘 저녁까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8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내일 새벽 전국 곳곳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 낀 날씨만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6.4도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시 쓰는 박상철입니다. 모르는 게

시를 편다. 모르는 게 많아 당신을 본다. 행복은 배우는 일. 제가 쓴 시의 구절입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 천지라 모든 것 앞에서 겸손하자고 쓴 시입니다. 모른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 번 더 보고 듣고 마침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올여름도 처음 맞이한 것처럼 내 곁에 그 사람도 처음 보는 것처럼 물음표를 지니고 다가가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좀마요 SNS 좀 하는겨.
1: SNS는 뭐 내 SNS 활동은 싸이월드에서 멈췄어요.
0: 아이고 자랑이다. 싸이월드는 완전 내보다 더하네. 그 옛날에 파도 좀 탔는갑지?
1: 아유 그럼요. 파도 타면서 땅끝마을 해남에서 저기 휴전선까지 다녀온 사람이라고 해 내가.
0: 맴맴맴 참말로 라떼 얘기 그만하시고 SNS를 좀 할 줄 알아야 이걸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매주만 안 되겠다.
1: 아니 대체 뭘 지원한다는 거예요?
0: 그 울주군에 한 달 머물면서 여행할 사람을 모집한다는데 그 신청해갖고 선정이 되면은 여행 경비를 지원해준다 하네. 경비 지원받으면서 여행하면 이거 최고 아닌겨.
1: 완전 좋네요. 아니 근데 얼마 지원해준대요?
0: 보자. 숙박비는 한 팀당 하루 최대 7만원이고 체험하고 입장료 같은 거는 1인당 최대 만원, 여행자 보험은 인당 최대 2만원까지 지원해준다네.
1: 어머머머 정말 괜찮네요.
0: 맞지요.
1: 아니 그런데 SNS를 할 줄 알아야 지원 가능한 거예요?
0: 그 여행하는 동안 울주의 자연, 문화, 예술, 지역축제 자유롭게 체험한 다음에 개인 SNS에 올리고 그 여행 후기도 적고 추천 여행 코스 작성하고 울주 관광 영상도 만들어갖고 홍보를 해야 된다 카네요.
1: 아이고 아이고 아무튼 뭐 공짜로 주는 건 없다니까.
0: 당연하지.
1: 그래도 주변에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어디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좀 알려줘봐요.
0: 자자 울주군청 홈페이지 들어가보면은 게시판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 13일부터 24일까지 이메일을 받는데 여 선정되면은 다음 달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4박 이상의 29박 이하 일정으로 울주군에 머물면서 자유여행을 해주면 됩니다.
1: 좋다 좋다 좋다. 나도 한 달 동안 여행하면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올리고 잘할 수 있는데요.
0: 너무 재밌지 뭐.
1: 이놈의 집구석에 짱 박혀있지 말고 좀 나가서 여행을 하고 싶네. 근데 SNS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0: 그거부터 배웁시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울주군에 있는 요가 제일 좋으니까 요 노래 한번 듣지 뭐. 길기판입니다. 간절곶.

0: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1: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2: 이 곡은
13: 처음이죠.
12: 트로트 발라드, 록앤롤 댄스, 포크, 힙합, 재즈, 블루스, 팝송, 오페라, 클래식, 동요, 장르 불문하고 신곡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13: 이 곡은 처음이죠. 오늘도 학계라가 고른 따끈따끈한 신곡 여러분께 전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가수 김다나 씨가 신곡으로 돌아왔네요.
12: 이 노래 정말 많이 선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3: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12: 이렇게 좋은 날.
13: 어떤 곡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0: 네, 김다나의 이렇게 좋은 날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0: 아, 신곡 낼 때 기분이 어떨까요? 가수들은.
1: 아, 그러게요. 많이 떨릴 것 같아요. 그쵸?
0: 이남희 씨도 신곡 내보셨잖아요.
1: 저는 한 곡이라서.
0: 기분이 어땠어요?
1: 가끔 신청해 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 애청자분들이 신청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신곡은요. 가수 김양입니다.
0: 어? 박 터진다.
1: 어, 그만큼 이렇게 흥부놀부 박이 터져서 좋은 일이 생긴다?
0: 가수들은 노래 따라간다는데.
1: 얼마나 좋은 박이 터졌을지 그러니까요. 지금 김양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0: 김양의 박 터진다 함께 들었습니다. 아, 이 노래대로만 되면 김양 아, 진짜 올 한해
1: 최고죠.
0: 정말 최고인데.
1: 응원하겠습니다. 예. 또 효녀로 유명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자, 이번에는 여자 아이들, 여자를 빼고 이제 아이들로 돌아왔죠.
0: 아, 그냥 아이들로 들어왔군요.
1: 가수 아이들의 신곡입니다.
0: 크로우.
1: 이 까마귀 춤이 벌써 유행이라던데요.
0: 아, 이 그 까마귀의 크로우예요?
1: 그러니까요. 어허. 자, 어떤 곡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0: 네, 아이들의 크로우 네. 함께 들었습니다. 아, 까마귀 춤.
1: 아, 한류를 또 많이 일으키길 바라면서.
0: 예, 어떤 춤인지 궁금하기도 한데.
1: 약간 팔을 이렇게 휘졌더라고요. 아, 휘졌고. 약간 무섭더라고요.
0: 아, 까마귀 나는 것처럼
1: 네,
0: 이렇게.
1: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하. 울산에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공연을.
0: 요거,
1: 우리 때까마귀도 많은데.
0: 이것 중년들도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가수 김중현 씨의 신곡입니다.
0: 우리 정이라는 곡인데.
1: 아, 이 노래가 우리의 정인 건지 아니면 그 사람 이름을 사람 정의를 이름. 나타내는 건지.
0: 제 느낌에는 그냥 사람 이름 같아요.
1: 자, 과연 여러분 어떤 노래인지 같이 들어볼까요? 김중현이 불러줍니다.
0: 우리 정이.

네, 김중현의 신곡 우리 정이 함께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신청곡 한 곡 더 듣겠습니다. 247번님의 신청곡 이은하의 당신께만 띄워드립니다.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7.5 MBC 라디오.
3: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4: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5: 여러분의 친구 배윤호 이남미의 화개라가 왔단다. 함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파마는 미용사에게, 짜장면은 중화 요리사에게 맡겨야 하는 법이죠.
1: 세상의 소소한 궁금증 척척 박사님이 해결해 드립니다.
0: 자, 오늘도 우리의 새소리를 찾아서 울산 전역을 누비고 다니는 분입니다.
1: 척척 박사 새 박사 윤기득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울산의 아름다운 새를 찾아 열심히 탐조하고 온 윤기득입니다.
1: 아이, 반갑습니다. 네, 아, 지난주에 소척새 저희가 함께 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어요. 4521번님.
2: 네.
1: 아, 소척새 은근 무섭네요. 올빼미인 줄 알았잖아요. 사진 보셨나 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9552번님은요. 소척새 소리는 어릴 적부터 들었지만 구슬픕니다. 전설 이야기도 엄마한테 들었는데 직접 보니까 좀 작아요. 어린 새끼처럼 보였어요.
2: 어린 새끼입니다.
1: 아, 그렇군요.
2: 어린 새끼입니다.
1: 0713번님이 올해 풍년이겠는데요. 소척다 소척다 하네요. 그것도 보내주셨고.

0: 꼬리로 물장난 치는 건데요.
1: 아 진짜요?
0: 그래 꼬리로 살살 치면은 그 물 속에 있는 고기들이 네. 먹인 줄 알고 싹 올라와요.
1: 아 진짜?
0: 그러면 거기 저 딱 낚아채 물.
1: 아 나름 사냥 방법인 거네요.
0: 예, 사냥을 합니다.
1: 오 신기합니다.
0: 사냥을 하고 미끼로 해가지고.
2: 이 새의 이름을 물어보셨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름을 알 수 있어요?
0: 네 모릅니다.
2: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물에 톡톡 치는 행동은 다들 많이 한다는 그러니까.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아 그렇군요.
0: 아무래도 외가리 그럴 것 같아요.
1: 외가리 느낌이 난다. 네. 추측해 주셨습니다.
0: 뭐, 네.
1: 네.
2: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 보시면
1: 아 그럼요. 네.
2: 저희가 확인을 해드릴 수 있을
1: 네.
2: 것 같습니다.
1: 네.
2: 자 그럼 오늘 새는 주인공이 누굴지요?
0: 네 오늘 소개해드릴 새는 핑크빛 각선미를 자랑하는 물가의 롱다리 요정 이라는 별명입니다. 저 장다리 물대새입니다.
2: 장다리 네. 물대새. 네.
1: 이름만 들어도 조금 모습이 상상이 되긴 하는데 이 장다리 물대새 텃새인가요 철새인가요?
0: 네 장다리 물대새는 이름처럼 몸에 비해 유난히 길고 붉은 다리를 가진 나그네 새이자 여름 철새입니다. 네 유라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서식하며 한반도에는 과거에 드문 나그네 새였으나 지나가는 나그네 새.
1: 네?
0: 그 최근에는 서해안 전역과 그 낙동강, 형산강, 태화강 하구 등에 그 번식하는 개체군이 늘어나면서 정착성 여름철새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장다리라고 하면 다리가 길다는 얘기인데 네. 도대체 다리 길이가 얼마나 긴 건가요?
0: 네, 몸 길이는 약 35에서 40cm 정도이며. 몸무게에 비해 다리가 매우 깁니다. 예, 등과 날개는 짙은 검은색이고
2: 예.
0: 배와 가슴은 깨끗한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2: 예.
1: 네. 네.
0: 그리고 부리는 검고 길며 곧게 뻗어 있습니다.
1: 그럼 이제 장다리 물대새니까 물 네. 근처에서 사나요?
0: 네. 주로 갯벌, 논, 염전, 호수, 하구, 인공섭지 등 수심이 얕은 수변 환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긴 다리를 이용해서 다른 물새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깊이까지 걸어 들어가 먹이를 찾아냅니다. 네, 수면이나 진흙 속의 곤충, 소형 갑각류, 연체동물 등 작은 물고기 등을 긴 부리로 쪼아 먹습니다.
2: 그렇군요.
1: 네.
2: 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장다리 물대새가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까지 윤기득 작가님이 직접 촬영하신 아주 귀중한 사진을 확깨라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올려뒀습니다.
1: 네.
2: 궁금하신 분들은 꼭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아, 너무 귀엽습니다. 근데 날아가는 모습이 제비 같기도 하고요.
2: 그러니까요.
0: 네, 맞아요.
1: 색이 너무 예뻐요. 펭귄 같은 색깔이 야. 같기도 합니다. 네. 진짜.
0: 굉장히 예쁩니다.
2: 다리가 네. 길기도 길지만
0: 네.
2: 물에 비치니까 더 길어 보여요.
0: 아, 맞아요.
1: 맞네요.
0: 맞네.
1: 어, 그렇죠. 그래 보이네요. 근데 진짜 약간 우아해요, 작가님.
2: 그러니까요.
0: 네, 굉장히 이뻐요.
1: 그리고 그렇죠? 다리 색만 탁 빨간색이니까 뭔가 느낌이 다르네요. 네.
2: 눈에 확 띄는데.
0: 네, 멀리서도 딱 보이고.
2: 그렇죠.
0: 새 조류 탐조가들인데 인기가 굉장히 예. 좋아요.
1: 와, 그래요.
2: 그리고 부리가 꼭 바늘 같아요.
1: 허, 진짜.
2: 네. 진짜 바늘처럼 가늘고 네. 아주 뾰족하네요.
1: 아니, 선명하면서도 네. 색이 다 대비가 되니까 네. 굉장히 좀 우아하면서도 예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0: 그 예. 물속에 있는 저 진흙 속에 들어있는 모든 생물들을 찾아가지고 꼭 집어냅니다.
2: 그렇군요.
1: 아.
2: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은
0: 네.
2: 몸통이 물에 네. 비친 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1: 진짜요? 예. 이거 어떻게 찍으셨어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예쁜데요? 그림 같아요. 아니, 그럼 이 장다리 물대새는 주로 어디에 사는지 궁금합니다.
0: 네, 국내에서는 시하오, 천수만, 순천만 등 서해안 섭지뿐 아니라 남동 해안의 하천 섭지에도 비교적 흔하게 관찰되며 특유의 우아하고 이국적인 자태로 탐조가들에게 인기가 가장 높은 새입니다.
1: 네.
2: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작가님이 촬영하신 사진은
0: 네.
2: 이거 어디서 찍은 거예요?
0: 아, 네 이거는 울산에서 해마다 남창들녘 동천강에 몇 마리씩 보이는데요.
1: 네.
2: 예.
0: 올해는 태화강 3호다리 아래에서 많은 장다리 물대새가 관찰되어 아~ 촬영을 했습니다.
2: 예. 그리고 3호다리.
0: 네네. 울산을 지나가는 나그네 새라서 3일 정도 보이다가 서해안으로 이동했는데요.
2: 야.
0: 울산 MBC에 제공을 했습니다.
2: 아
1: 그러셨군요. 감사드립니다.
2: 아유 고맙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이 장다리 물대새 얼굴도 참 예쁜데 목소리도 네. 예쁠지 궁금하거든요.
2: 네.
1: 자 두 가지 소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장다리 물대새의 소리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 이 새소리가 아니고
1: 이거 약간 AI처럼 아니면 그 아이들 삑삑이 신발 있잖아요. 삑삑삑삑 이거 아니에요?
0: 맞네, 맞네, 맞네.
1: 걸을 때마다 소리 나는 거. 어, 너무 신기한데요 이 소리.
0: 예. 자 그렇다면 우와.

0: 아, 이 친구는 또 꺾기가 일품이네요. 그렇죠? 트로트 가수 소리가 납니다. 네. 자, 장다리 물대새를 골라주세요. 1번과 2번 소리 중에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장다리 물대새는 네. 번식은 어떻게 하나요?
2: 네, 장다리 물대새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물가 주변이 땅이나 풀밭, 모래섬 등에 둥지를 틀고 보통 3개에서 4개 알을 낳습니다.
1: 예.
2: 네, 번식기에는 자리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뭐 터세가 강해 둥지에 천적이 접근하면 소리를 지르며 위협 비행을 하거나 다친 척하며 천적을 유인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구나. 똑똑한가 봐요.
0: 네. 근데 이제 긴 다리 때문에 좀 네. 고충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2: 네. 다리가 길어 슬픈 짐승이 사슴이라면
1: 예.
2: 물가에서 다리가 길어 슬픈 장다리 물대새가 있습니다.
0: 네, 어떻게?
1: 예.
2: 남들보다 긴 다리로 깊은 물속에 먹이를 독차지할 때는 불명이 축복인데요.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이 긴 다리 때문에 웃지 못할 슬픈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1: 그렇군요.
0: 슬프다고요?
1: 예. 네. 저희는 다리가 짧아가지고
0: 잘 모르겠네요.
1: 잘 모르겠어요.
0: 저 윗공기를 예. 몰라가지고.
1: 자, 그럼 구체적으로 네. 어떤 고충이 있나요?
2: 네, 특히 알을 품을 때 고충이 많은데요.
0: 아, 그렇겠네.
1: 아, 그렇겠네, 진짜.
2: 둥지에 앉을 때 다리가 접히지 않아서 한참을 뚝딱거립니다.
1: 아, 뚝딱거려요?
2: 네. 다리를 뒤로 길게 빼거나 옆으로 간신히 꺾어서 몸을 낮추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관절 인형이 고장난 것처럼 애처롭고 유머스럽게 보입니다.
0: 와, 우리가 막 연예인들 키 너무 크면 네. 막 이렇게 웅크리고 다니잖아요.
1: 아니, 근데 우리가 웃었잖아요.
0: 네. 네.
1: 장다리 물대새가 들으면 되게 서운해할 것 같아.
0: 기분 나쁠 수
1: 있겠네요. 기분 나쁠 것 같아.
0: 근데
1: 웃었다고.
0: 이게 참 신기한 게 새끼 때부터 네. 다리가 긴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2: 네, 장다리 물대새는 보아한 지 얼마 되지 안된 새끼는
0: 네?
2: 솜털이 보송보송하고 다리도 매우 짧아서 무척 귀엽습니다.
1: 예.
2: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은 몸통은 그대로인데 다리만 비정상적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1: 그래요?
2: 네. 제 길이를 감당하지 못해 휘청거리며 걷는 새끼들을 보면은 롱다리의 슬픔이 유전되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근데 이건 좀 약간 기분 좋은 슬픔이다. 롱다리의 슬픔이라고 하시니까. 네.
1: 다리 짧아서 슬픈 것보다 낫지.
0: 맞아요. 아, 이거 뭐 이렇게 예전에 그 라디오 안테나 네. 뽑듯이 쭉 나오는
1: 그러니까.
2: 네.
1: 아니 근데 이렇게 다리가 너무 길어서 뚝딱거리다 보니까 네. 헐리우드 네. 액션처럼 보일 때가 많다면서요.
2: 네. 천적이 나타나면은 둥지를 지키기 위해서 다리를 쩍뚝 끓이면서 아픈 척을 하며 천적을 둥지와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0: 아~
2: 다리가 너무 길다 보니까 연기가 과해져서 과해져 보일 때가 많습니다.
0: 네. 오버하는 네. 것처럼 네.
1: 발연기죠, 발연기.
0: 네. 네. 네.
2: 목숨을 건 절박한 연기인데도
0: 어머머머.
2: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끔 시트콤의 한 장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0: 약간 넘어지기도 합니까, 작가님? 실제로 보시면
2: 네,
0: 어때요?
2: 네, 그렇죠. 예, 맞아요.
0: 아, 옆으로 퉁퉁퉁 가면서 넘어지겠네요.
2: 예. 모르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다리가 길다 보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0: 너무 예쁜데.
2: 네.
1: 한번 보고 싶네요.
0: 진짜 실제로 한번 보고 싶은 네. 새인 것 같습니다.
1: 보면은 진짜 웃길 것 같긴 한데.
2: 네. 네,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0: 아, 좋습니다.
1: 자, 오늘은 다리가 길어서 슬픈 장다리 물대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까 출제해드린 새 퀴즈 정답을 발표해야 되겠죠?
0: 네.
1: 자, 장다리 물대새 소리는 1번과 2번 중에 뭐였습니까?
2: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 아, 1번.
0: 2번 소리는
1: 뭐였나요?
0: 꺾었는데요.
2: 네.
0: 이 친구가 누구지요?
2: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방송을 들었으면 불명히 맞출 수 있는 소적새입니다.
0: 아, 소적새. 그랬군요. 네.
1: 자, 그러면 1번과 2번 소리를 다시 한번 비교해 가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네.
1: 1번입니다.

0: 네.
1: 아무리 봐도 너무 신기한 소리예요.
0: 애기 삑삑이.
1: 네, 그 신발.
0: 신발 소리.
1: 완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꺾기의 대왕 소쩍새 소리도 들어볼까요?
0: 네.

0: 네, 소떡새소리 언제 들어도 참 정감 있어요.
1: 네,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퀴즈 정답자는 저희가 연락드릴 거고요. 아, 오늘도 정말 장다리 물대새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자, 울산에 사는 새 이야기에 오늘은 장다리 물대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척척 박사 새 박사 윤기득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장다리 물대새 들었는데 네. 아, 노래 한 곡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 남진이 불러줍니다. 오빠 아직 살아있다.

0: 가슴이 불타는 눈빛 격렬의 사나이.
1: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녀딸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2: 선물은 무슨 선물이요? 화깨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1: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거동 숙성한우 전문점 도우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2: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1: 진짜 최고다.
2: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1: 와우!
2: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0: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1: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 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2: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3: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2: 진짜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고유가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4: 다운 다운 다운
3: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4: 다운 다운 다운
3: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 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던요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 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지세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5: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6: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7: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8: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7: 노라이벌 랜드마크
8: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9: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0: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9: 환인제약.
1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2: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3: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12: 탄탄방수
13: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4: 네, 오늘 척척박사 세박사는 다리가 길어서 슬픈 짐승 장다리 물대새에 대해서.
15: 이렇게 부러울 데가 없는데 그렇죠?
14: 아, 그러니까요.
15: 본인은 슬프다고 하네요.
14: 다리 긴 사람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15: 윗공기를 제가 전혀 몰라가지고 근데 관절이 좀 아프대요.
14: 아니 뭐 윗공기는 난 궁금하지도 않아. 바지 사가지고 줄이지 않아도 난 너무 행복할 것
15: 아니,
14: 같아.
15: 이제 제 친구가 좀 친한 친구가 좀 키가 많이 큰데 관절이 나이 들수록 조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14: 아프대요?
15: 네. 아니, 우린 뭐 짧아도 아픈데.
14: 내내 행복했으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뭐.
15: 자, 오늘 마지막 곡 4419번님의 신청곡 구피의 비련 남겨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4: 우리에게 비련?
15: 다리가 짧아 슬픈 저희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14: 자, 저희들은 다음 주 2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15: 월요일 만나요. 고맙습니다.
14: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미자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시간이 3만 시간을 넘게 되었네요.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 자격이 되지만 손끝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도움이 돼서 손끝에 수고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나누기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유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0: 세이.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5: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4: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5: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4: 가까운 곳이 곧 영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6: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7: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8: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7: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4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서 보유세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 국민에게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또는 다주택의 차이를 둘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또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 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14일부터 사흘 동안 정부 부처별로 공급 금융 세제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유족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이후 직무대행은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유가족에게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을 깊이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기조인데 서영규 법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10월 2일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서 속도감 있게 하되 내용은 채워가면서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특위위원장을 선출한 데 반발해서 오늘 소위에 불참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대주주 MBK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면서 MBK 본사에서 농성에 돌입했던 홈플러스 직원들이 1시간여 만에 철수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지부 조합원 5명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MBK 본사가 있는 서울 광화문 D타워 로비에서 무기한 연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농성 직후 건물 경비원들과 조합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MBK 측이 오는 14일 홈플러스 본사에서 김광일 MBK 부회장이 노조와의 면담에 나선다는 뜻을 전하면서 농성은 낮 12시쯤 마무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늘 저녁까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8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7도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0: 바다 거북은 모래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알을 낳죠. 그리고 다시 모래로 그 위를 덮어놓습니다. 그렇다면 알에서 부화한 새끼 거북들은 어떻게 그 모래 웅덩이를 빠져나올까요? 관찰 결과 맨 위에 있는 녀석이 먼저 천장을 파면 가운데 있는 녀석들이 벽을 허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녀석들은 위에서 떨어지는 모래를 부지런히 밟아 다지면서 다 함께 모래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서로 먼저 바다로 가려고 경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힘을 모아서 헤쳐나왔다. 그래서 살았던 겁니다.
1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주 습하고 꿉꿉한 날인데 오늘 함성이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네요. 네. 이 풋풋한 함성의 주인공들 누구실까요?
0: 오늘은요, 9.1고등학교 방송부에서 14명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반갑습니다.
0: 아이고, 귀여워라.
1: 야, 근데 방송부 학생들이니까 아무래도 방송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남다를 것 같네요.
0: 그렇죠. 예.
1: 네. 9.1고등학교만 구로구에 있는 학교 맞나요?
2: 네.
0: 비교적 가까운 학교예요.
1: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래도 한 반에 있는 친구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밀도가 있어요.
0: 네. 그리고 남녀 공학이잖아요, 그죠?
1: 그러면 우리 좀 너무 뻔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0: 네.
1: 아니, 예전에 그 10대 청소년 한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소년 5명 중에 한 명은 연애 경험이 있다고 그랬대요.
0: 사귀어본 거군요.
1: 너무 부럽지 뭐야.
0: 요즘은 그게 자연스럽다고들 하던데 부모님은 네. 알고 계실까요?
1: 부모님 알게 하는 연애가 어떻게 연애예요?
0: 걸리는 거죠.
1: 아, 네, 동네 걸리기 전까지.
0: 아하.
1: 자, 응답자의 45%가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거 보니까 뭐 반반인가 봐요.
0: 네. 그럼 여기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919 학생들한테.
1: 그러게요.
0: 나는 이성을 사귀어본 적이 있다. 손!
1: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다 들었어.
0: 거의 다 들었는데요?
1: 어, 한두 명인가? 지금 거의 제 얘기가 느낌으로는 다 든 것 같아요.
0: 지어낸 거 아니죠?
1: 이야, 사람답게 요즘은 와, 너희들 정말 부럽다요.
0: 우리 때보다 많이 만나나 봐요, 그죠?
1: 그렇죠. 근데 부모님한테 말했다? 손 들어보세요. 우와.
0: 말을 했네요.
1: 80%가 부모님께 말을 했어.
0: 한 두세 명 빼곤 다 말을 하는 편인가 봐요.
1: 근데 말 안 한 이유는 여기 설문에서는 반대할 것 같아서라고 했는데 근데 부모님들이 다 찬성하시고 오케이 해주셨어요?
2: 네.
0: 우와.
1: 아, 저 친구는 아닌데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니까.
0: 그렇죠.
1: 아, 멋있다. 근데 우리 친구들.
0: 네. 저희 딸은 아직 어리지만 남자친구 생기면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안 할 거예요.
0: 네, 속상할 것 같아요.
1: 아빠가 지금 이 지경으로 지금 반응이 생기기만 해봐라 가만두나 이러고
0: 발로 뻥 쳐버려야지 내가.
1: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따님이 아직 어려서 아빠가 세상을 몰라요.
0: 네, 좋습니다. 네.
1: 에휴.
0: 우리 학생들 가시기 전에 방송부니까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라디오에는 청취율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4번을 하는데요. 지금이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을 쏠 건데요. 여러분이 그 리액션을 좀 담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햄버거를 드립니다 하면 시작할 때처럼 와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이 와가 네. 정말 역대급으로 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네.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0: 네. 이 소리가
1: 도와줘요.
0: 네.
1: 도와줘요 여러분.
0: 네. 네. 그리고 이거 하고 나면 정선이 이모랑 사진 찍어드릴게요.
1: 네. 그게 뭐라고. 그게 무슨 사이야 애들한테.
0: 왔으니까 찍으면 좋지 뭐.
1: 버릴 수도 있어.
0: 네.
1: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은 1, 2부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햄버거를 드립니다.
0: 와!
1: 멋진 청소년들이
0: 좋아요. 919 방송반 잊지 않겠습니다.
1: 아우, 919 예. 최고예요.
0: 코너 참여도 좋고요. 반응 문자도 좋습니다.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네, 오늘 919등학교 학생들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맞아요. 방송 확 살아났습니다. 좋은 추억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0: 안녕. 오늘 첫 곡은요,
1: 뉴진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하이 보이.

0: 아, 뉴진스가 노래 확실히 좋아요, 진짜.
1: 그렇죠. 예. 어, 6107님이 네. 노래 나간 동안 저도 햄버거 좀 주세요. 예? 우와 와 계속 할 수 있어요. 우와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0: 아 정준하냐?
1: 예. 아니 좀 맛있게 살려드리려고. 예. 수고하세요.
0: 감사합니다. 제가 햄버거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감사해요. 예. 2258님 예. 청취율 조사는 누구에게나 연락이 오나요? 오면 무조건 지라시. 찌라시 잘 듣는다고 할 건데 오늘 내내 이동하며 수업하느라 아직 끼니를 유유 햄버거가 생각나네요. 예. 무조건 챙겨드려야죠.
0: 햄버거 보내드립니다.
1: 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문자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0: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꾸 찌라시를 찌라시라고 하는데 사실 그 증권과 정보가 아니에요 저희들은. 예.
1: 아니 또 그에 준하는 정보도 알려드릴게요. 회사가 드릴 있으니까.
0: 그렇죠.
1: 근데 예. 정보가 좀 취약해서 그렇지 예. 저희도 뭐 좀 흘리긴 흘려요.
0: 하긴 뭐 근데 지라시든 찌라시든 저희 거 사랑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1: 어떻게든 기억해 주시는 게 최고로 좋아요.
0: 맞아요. 예. 6616님 5시 퇴근인데 배가 고파요. 햄버거 먹고 싶네. 햄버거 생각하니까 침이 꿀꺽해요.
1: 그죠. 아 진짜 햄버거는요 여러분 못 먹는 게 아니라 참는 거거든. 뭐 비건이나 뭐 베지테리안이 아닌 이상은.
0: 그렇죠. 그리고 햄버거 여러분 단탄지가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이라 굉장히 좋습니다.
1: 아 그럼 다이어트 돼요?
0: 아 생각해 볼게요.
1: 너 뻥은 못 치네.
0: 예예. 예, 예.
1: 아 근데 햄버거 패티가 진짜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려지니까 침이 막 뻐근하게 협조가.
0: 저는 그래서 정선혜 씨 참았다가 먹을 때 패티 두 개 들어간 거 먹어요.
1: 그래야겠다.
0: 예.
1: 아, 그래 한번 오랜만에 먹는 건데 패티
0: 한번 먹을 때 시원하게 먹어야 됩니다.
1: 맞아요. 예. 자 그리고 0390님이 여기 남부 지역은 장맛비가 그쳐서인지 엄청난 폭염 때문에 비 오듯 땀이 쏟아집니다. 가뜩이나 회사에서 힘쓴 일을 해서인지 몸도 마음도 힘이 들어요.
0: 아하.
1: 아 이게 또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0: 네. 네. 내일 11시 경남 양산, 경북의 경산, 포항, 경주 중북부 등등 대구 지역에 또 폭염 경보가 발효됩니다. 비가 그치니까 더위가 오네요. 그렇죠?
1: 그렇네 진짜.
0: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되고요. 가장 더운 시간 있죠? 2시, 3시 이때. 이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아니 오늘 실외 온도 보니까 26.5도? 뭐 이렇게 잡히는 거 보니까 후딱 네. 찌근한 거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지라시 청취자분들 중에 하우스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1: 아, 맞아.
0: 하우스 너무 더우니까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물 챙겨 드시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수분 섭취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0: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비록 덥지만 후텁지근하지만 남의 연애에 마음껏 훈수둘 수 있는 시간이에요.
1: 아, 더위를 잊을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하는 날입니다. 예.
1: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의 참여 방법은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유니베라
1: 하이퍼스 세라하임
0: 한올 사이언스 타타타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IS 동서
1: 성원 에드피아
0: 백조 싱크
1: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0: 브람스 안마의자
1: SK 케미칼
0: 키움 증권
1: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올품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3.

0: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제목, 나의 첫사랑들.
5: 첫사랑들.
4: 데뷔 초 나는 홍대 각설탕으로 이름을 날렸다.
5: 얼씨구.
4: 여자들은 내 말 한마디에 깨알에 웃음을 터뜨렸지. 지금부터는 나의 일곱 번째 첫사랑 얘기를 해볼까 한다.
5: 아, 이런 사연만 아니면 뭐든 괜찮습니다. 지금은 라디오시대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월 1200만원 상당의 특급 선물이 쏟아집니다.
6: 우와, 선물 공짜인 거죠?
5: 아이고 아이고,
6: 당장 써야지.
7: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8: 감기자 여러분, 오늘 준비되셨나요?
9: 제목, 아버지의 침묵. 제주에서 진정은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5: 청취율 조사 기간에 장난해?
9: 죄송합니다. 실수를 해도 300만원을 했어야 되는데.
5: 오늘 3만원 깎어.
9: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시며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5: 아, 안녕하세요. 선희 누나 천식이요.
9: 네.
5: 저는 올해 7순이 되신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완전 경상도의 묵뚝뚝 그 자체입니다. 근데 묵뚝뚝 하면 말수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9: 예.
5: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묵뚝뚝한데 말씀이 많으세요.
10: 그 할 말만 해라.
5: 아버지, 아, 저 그게요.
10: 남자가 왜 그래? 목소리에 자신감 없는 게가 어이? 내 니를 그렇게 키웠나?
5: 아니, 제가 옷을 보냈는데 아버지 받으셨나 해가지고.
10: 네가 그래서... 보낸 게 그게 옷이가? 내는 뭐 거적대기인 줄 알았는데. 어? 옷은 이 벨트랑 삼선 일체가 돼야 하는데 옷하고 벨트가 연합이 돼가 안 돼갖고 내 입지를 못한다. 니는 패션을 몰라.
5: 게다가 저희 아버지는 직각, 절도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분이세요. 제가 자신에 맞게 차선에 맞게 주차를 해도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걸 내려다보시고 소리를 막 치십니다.
11: 차 삐뚤어졌대.
5: 아, 그래도 주차선 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11: 삐뚤어졌다고.
5: 아, 이 정도 괜찮아요.
11: 다시 하래.
5: 아, 남들도 다 이렇게 한다고요.
11: 마, 남들 죽으면 니도 죽을 기가.
5: 아니요, 그건 또 아니죠. 에이,
11: 똑바로 대라고.
5: 기빨렸어. 그래서 제 친구들은 너희 아버지 혹시 직업 군인이냐고 물어보는데 저희 아버지는 동네 특공대 방위 출신입니다. 근데 이런 아버지의 새로운 면을 발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5년 추석 연휴쯤 전화 한 통이 왔어요.
12: 아이고, 마 전화. 전화 얼리잖아. 빨리 받으라고.
13: 아, 답답하구로 내가 받는다.
12: 여보세요.
14: 안녕하세요, 고객님.
12: 어디고?
14: 저희는 내비게이션 전문 기업 넥스입니다.
12: 근데요?
14: 아, 고객님께서 이번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최신 내비게이션에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2: 아, 당첨이요? 이야, 따마. 그럼 뭐 주는데?
14: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교체해드리오니 내일 밤 8시 공설 주, 운동장 주차장으로 차를 가지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2: 아, 맞아요? 아, 추석 연휴인데도 대리점이 여는가?
14: 저희는 365일 출장 장착해드리고 있습니다.
12: 아, 다마 그 회사 살아있네. 갈게요.
5: 아, 잠깐만. 밤 8시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준다고? 전 뭔가 좀 이상했는데 아버진 마냥 들떠계셨죠?
12: 뭐가 이상하노? 어? 네 넥스 뭐 저 그 시기 그 내비게이션 쓰는 거 맞잖아.
5: 아, 예, 맞긴 맞는데요.
12: 가서 아니면 그냥 오면 되지 뭐. 공짜로 해준다 하는데 뭐가 문제고?
5: 아, 그렇긴 한데
12: 사나이가 그래 겁이 많아가 이 세상을 위해 살락하는데 니 어이? 내가 같이 가잖아. 사귀면은 내가 가서 다 번호 골라니까나. 어? 걱정 말고 어쩌서리.
5: 그 당시에는요, 내비게이션 보급이 잘 안 되던 시절이라서 제가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제 전화번호를 남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이런 마음으로 다음날 공설 운동장으로 갔죠. 와, 어두컴컴한 운동장 주차장이 막 으스스 하더라고요. 아우 나 아버지 이거 좀 분위기가 으스스하고 좀 그래요.
12: 마 무섭긴 뭐가 무서워. 네 겁쟁이가. 아이고 어깨 펴고 저 깜빡이 켠 차 있네. 저 가자.
5: 그래서 그 차 옆에 우리 차를 세웠죠. 근데 갑자기 무섭게 생긴 덩치 큰 사람들이 우리한테 막 오더니 차 창문을 뻑뻑뻑 두들기는 거예요.
15: 내리세요. 지금 내비게이션 설치합니다. 기존 거 다 뜯고 새로 갈아낍니다. 내리세요.
5: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쳐다봤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차에서 딱 내리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12: 네.
5: 아버지, 아니 아까 이상하면 다 없는다고.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빠.
12: 네, 별 좀 보고 올게.
5: 그 사이 그들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기존 내비게이션을 다 뜯어내고 매립형 내비게이션을 설치했습니다. 누가 봐도 전문가가 아니었고 저는 진짜 너무 무서워졌죠.
15: 네, 축하합니다. 100만 원도 넘는 건 내가 방금 무료로 설치해드린 거예요, 이거.
12: 아, 예, 뭐 공짜라고 했으니까. 예, 갈게요.
15: 예, 그런데요.
12: 예?
15: 기계는 공짜인데 사용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위성을 이용해서 작동하다 보니까 매달 그 위성 사용료를 내야 돼요. 예, 3만 원씩 3년 딱 내면 됩니다.
12: 그게 뭔 말이고?
15: 뭔 말이야. 지금 요 카드를 쓰면 전화비를 매달 3만 원씩 사용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고 요 카드를 쓰고 3만 원씩 전화가 무료니까 결국은 영원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12: 에?
15: 에? 고객님 돈 안 내는 거 맞죠?
5: 전 한 번에 알 수 있었어요. 이건 거의 사기다.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보려 했는데 아버지 어디 갔지? 아버지?
16: 와!
5: 아버지 서명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16: 네 차 아이가 네가 결정해라.
5: 아빠! 이거 아버지 차잖아요. 저는 가끔 빌려 타는 정도고.
16: 아닌데! 내 차 아닌데!
5: 아버지는 갑자기 자신의 차를 부정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제가 사인을 하려고 계약서를 보니까 그곳은 제가 쓰는 내비 맥스땡 이런 거랑 다르다는 걸 알았죠.
9: 아...
5: 그러니까 그들이 광고하려고 임의로 돌린 전화에 우리가 낚인 거였어요. 결국 전 용기를 내서 거절 의사를 밝혔고 그들은 다시 연장을 끌고 와서 되게 무섭게 거칠게 내비게이션을 뜯어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별만 보고 계셨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이거 하나였죠.
12: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에 가도 되지요.
5: 그리고는 차 안에서 저한테 폭풍 잔소리를 퍼부셨죠.
12: 니는 그러니까 와 쓸데없이 연락처를 남기갖고 이 사다를 맹거노 이거 먹고.
5: 저는 긴장이 풀려서 아버지한테 뭐라 대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제일 말이 많으신 아버지의 정말 조용하셨던 과묵한 그 모습에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그러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집에서도 그때의 그 침묵을 좀 보여주세요. 아우 아버지 잔소리 해주면 귀에서 피가 나올 것 같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별을 보러 가셨구나. 아버지가 위기 앞에서 아들 등 뒤로 숨으셨구나.
17: 김규린, 아이고 아버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 아버지 믿을 걸 믿으셔야지.
18: 내가 믿어라. 어이 아버지가 부리를 보면 못 참는다. 어이.
9: 아버님 다 엎어버리시겠다고 하셔놓고서 왜 갑자기 이렇게.
5: 제일 처음 한 말이 넵. 넵.
9: 네, 김규리님 어쨌든 사연 소개되셨으니까 햄버거 드리고요.
5: 아 감사해요.
9: 예.
5: 자 김자훈 씨의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난 남자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6: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7: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6: 구추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7: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6: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7: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6: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아버지, 뭔가 분위기가 좀 무서운데요?
2: 사내라면 무섭게 뭐가 무서워. 네 걱정이가. 저 있네, 가자.
3: 내리세요. 내리기 시기가 다 뜯고 새로 갈아 낍니다.
2: 예.
1: 아버지, 아버지 어디 가요? 아빠?
2: 네, 별 좀 보고 있을게.
1: 아버지!
0: 네, 아버지에 대한 사연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특이한 아버지, 웃긴 아버지에 대한 사연을 좀 받아보려고요.
1: 진짜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개그맨들 뭐 이렇게 가족에 관련돼서 예, 썰을 풀 때 그 어머님, 아버님이 참 독특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0: 많죠.
1: 자, 오늘의 주제 웃긴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재미난 에피소드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우리 집 발명왕이셨다. 틈만 나면 자꾸 뚝딱뚝딱 만드시는데 거의 쓸 건 없었다.
0: 아, 그렇죠.
1: 뭐 이런 것들.
0: 저는 아버지가 뭐 캠코더로 찍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네. 어머니랑 싸울 때도 캠코더로 다 찍어놨다든지.
1: 네. 분노 촉발에 거의 그렇죠. 최고인데. 네. 가족들 외식할 때마다 아빠가 가장인데 지갑을 안 들고 나와요.
0: 아, 아버지 구두 세시다 이런 거?
1: 아버지가 가족이랑 식사하는데 자꾸 구두끈 메고 운동화끈 메고.
0: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우리 아버지 재밌는 이야기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도 미니 무료입니다.
1: 그런 집도 있지 않아요? 되게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엄마는 또 엄마다운 어떤 부드러움 또 눈물 막 이런 네. 게 있을 것 같고 아버지는 씩씩할 것 같지만 의외로 바뀌어가지고
0: 반대도 있죠.
1: 아버지가 조잘조잘 말씀 많고 눈물 많고 엄마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묵뚝뚝하고 뭐 이런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아버지 엄마 뒤에 숨는 집이 꽤 있어요.
1: 그죠. 그래서 예. 섬세한 아빠에 대한 재발견 뭐 이런 것도 제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문자 소개되시면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C3 홈케어 세트 얹어드립니다.
1: 싸이입니다. 아버지.

태양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0: 네, 웃긴 아버지 소개합니다. 주제인데요. 7017님. 아, 저희 아버지는 성격이 너무 급하세요. 라면 사오라고 하셔서 사러 가려고 이제 신발 신으면 사가지고 왔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물 끓기 전에 라면을 넣으시고 끓으면 끄세요. 그냥 덜 익은 걸 드십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생라면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급하시다.
1: 이 정도면 스낵 아니에요? 스낵?
0: 아,
1: 그죠?
0: 그죠?
1: 약간 보습한 스낵.
0: 이거 뿌셔뿌 그건데.
1: 군용.
0: 아, 정말 웃겨.
1: 짬라면. 네. 아, 근데 약간 꼬들면을 좋아하시는 분 특징이 바로 꺼요.
0: 아.
1: 네, 저희 어머니도 꼬들면 좋아하시는데 바로 끄라고 그러더라고.
0: 네.
1: 바로 끓으면 딱딱한데?
0: 이런 아버님들은 이제 자판기에서 네. 그 컵이 나올 때 손 집어넣고 있어요.
1: 아, 맞아. 맞아. 네.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컵이 나오기도 전에.
0: 설마에? 네.
1: 아, 진짜. 네. 아니면은 그게 컵 나오고 그게 나오잖아, 커피가. 네. 그러기 전에 뺀다니까, 진짜.
0: 아, 안 되는.
1: 네, 컵이 딸깍 나오면 뺀다니까.
0: 아.
1: 아, 근데 뭔지 알아요. 주변에 꽤 계십니다.
0: 네.
1: 근데 문천식 씨 유망주잖아요. 급하기는 뭐 좀 둘째 감스러운데.
0: 예.
1: 박지영님. 저희 아버지 주사가 개다리 춤 추시는 거예요.
0: 예.
1: 회사 회식을 하는데 우연히 아빠가 친구분들과 그 식당에서 만났어요.
0: 네네.
1: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술이 얼큰하게 취하신 거예요.
0: 예.
1: 근데 저희 부장님과 인사를 나누시더니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개다리 춤을 추셨어요.
2: 제가 정말 우리 딸 너무 사랑하는 의미로 개다리 춤
0: 추드릴게요. 어, 예, 여러신. 예, 예, 예.
2: 잘 부탁드립니다.
0: 아, 예, 예,
2: 예. 아, 오늘
0: 다리가 유연하시네요. 예, 예.
2: 아, 또가네.
0: 예.
1: 그리고 얼마 후 승진을 했더니 아버지가 또 개다리 춤으로 승진시켜준 거라고 생색을 내시는데 좀 웃겼어요.
2: 내가 우리 딸 개다리 춤으로 승진시킨 거다.
1: 아빠 어느 누구도 개다리 춤으로
2: 승진시켜요. 아, 아, 우리 지영이 잘 나간다.
1: 아니에요, 저희 아빠 아니에요.
0: 이렇게
1: 이러면서.
0: 아버지 재밌다.
1: 어, 나는 이런 집안 분위기 너무 좋은데.
0: 네.
1: 집안 분위기가 너무 행복하고 안정돼 있죠.
0: 맞아요. 과하게 권위적인 것도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저는 이렇게 좀 밝고 좀 재미난 모습.
1: 코믹한 분들이 참 네. 좋은 것 같아요. 2892님. 30년 지기 중학교 친구들이 기억하는 저희 아빠는 네. 집에서 늘 메리아스를 입고 찬송가를 부르셨어요.
0: 아하.
1: 근데 저희 아빠
0: 예, 예.
1: 무교셨어요.
0: 특이하시네요. 예. 메리아스 입으시고 그죠?
2: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혼아.
0: 야, 니네 아버지 뭐 교회 장로야?
1: 아니, 무교셔.
0: 무교?
1: 아버지 뭐 쫓기는 게 있으셨나?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었나?
0: 귀신을 안 좋아하실 수 있죠, 그죠?
1: 그럴 수도 예, 있고. 예. 예, 조혜진님.
3: 우리 아빠는요 젓가락 사용을 안 하세요. 36개월 군대에서 숟가락으로만 드셨다며 젓가락 필요 없대요.
1: 얼마나 숟가락 쓰고 계실까, 쓰고 싶으실까. 예. 누군가 되게 강압적으로 숟가락을 아버지 손에 이렇게 꽂아주길 아버지는 간절히 원할 텐데.
0: 예.
1: 예.
0: 아버지 그래도. 가족들이 그 반찬을 숟가락으로 드시는 걸 안 좋아하시.
1: 아니다.
0: 아니, 아버지 숟가락은 침이
2: 많이. 군대에선 젓가락 사용하지 않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1: 근데 숟가락으로 먹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반찬? 볼까?
0: 콩나물 같은 거요.
1: 콩나물.
0: 예, 잘 안 집어집니다.
2: 대가리 쪽 잘 풀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김치. 김치 안 돼.
0: 아...
1: 김치 이렇게 찢어 먹는 김치도 있고 총각김치도 있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아, 특이하시네요.
1: 아, 그거 아니었기? 네. 숟가락을 삽처럼 세워가지고 찍어 드시는 거.
0: 아...

0: 자, 오상성님.
1: 우리 아버지는요, 그룹 H.O.T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걸 아직도 하시라고 불러요.
0: 아. 뭐 알아들으면 된 거지 뭐.
1: 그렇죠.
0: 그죠? 이제 오상성님을 비롯한 아버지 주변 분들은 다 H.O.T는 아시잖아요.
1: 야, 동물농장 정선이 옆에 그 하시잖아, 저 친구죠, 핫.
0: H.O.T요?
1: 네, 저 그.
0: 하시요?
1: 어. 토니 하시잖아, 핫.
0: 괜찮네. 네. 아버지만의 어떤 애칭 아닐까요?
1: 그렇죠.
0: 옛날에 이거 가지고 진짜 DJ들도 처음에 나올 때 되게 헷갈려하고 그랬던 일이 네. 있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룹 이름.
1: 그쵸, 맞아요.
0: 2279님, 아빠가 60세 이후부터는 애견남이세요.
1: 왜요?
0: 드라마 몰아보기 하시면서 노트에 네. 주연, 줄거리, 별점 이렇게 적어두시고 제가 좋아할 것 같은 드라마는 꼭 추천해 주시는데 안 맞아요. 아빠, 나 로맨스 안 좋아해. 또 장르물 좋아하시는구나.
1: 정선우 씨처럼 장르 쪽 좋아하신다. 아버님이 야, 딸, 또 오해영? 야, 끝내준다 이거.
0: 아빠, 그게 언제적 드라마인데?
1: 로맨스 재밌어.
0: 재밌어. 수작이 알아. 근데 아빠, 나 로맨스는 잘 안 봐.
1: 너는 애가 이렇게 메말랐냐? 아이 참.
0: 안 맞아. 근데 진짜 약간 문천식 씨도 제가 같이 진행을 지금 9년째 하잖아요. 에이. 조금 바뀌었어요.
1: 조금씩.
0: 네. 별로 남의 일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바퀴 얘기, 술 얘기 아니면 관심을 못 느꼈는데 진짜. 그리고 드라마 얘기하고 막 이렇게 확 졸고 이랬는데 한 몇 년 전부턴 눈물도 좀 있어지고
1: 조금씩
0: 드라마 이런 얘기도 좀 하고
1: 그리고 남의 얘기도 조금씩 관심이 생겼어요. 저도
0: 그게 약간 애겐 이게 올라오는 것 같아.
1: 그런가 봐요.
0: 그 여자는 반대로 좀 태토태토가 올라온대요.
1: 안 되겠어요. 스쿼트를 더 하고 더 남성적으로
0: 스쿼트 하면서 울면서 드라마가
1: 메리아스 입고
0: 어떡하지. 1216님 우리 아버지는 큰 공구 상자 사는 게 취미세요.
1: 우와.
0: 아하. 네. 근데 망치질도 못하세요. 아하. 네? 공구 상자는 다 창고에 있어요.
1: 안 쓰시고요?
0: 네. 언제 한번 열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공구가 있었는데 한 개도 쓰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1: 야, 아버님 특이하시다.
0: 수집가구나, 공구 수집가. 한 번도 쓰진 않는데 이 공구가 왜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기계치라 뭘 잘 다루진 못하지만 공구 세트를 좀 예쁜 걸 하나 산 적이 있어.
1: 그래요?
0: 근데 보니까 왜 색연필 같은 거 세트로 구비하시는데 그림 안 그리는 분들 있잖아요.
1: 그런 거구나.
0: 똑같아. 그냥 이게 딱 구색을 맞춰서 있는 게 되게 든든하고 장엄하고
1: 그럼 아버님
0: 비장해.
1: 쓰지도 않으시면서 막 공구, 니퍼 다 있으시고 드릴도 있으실 그치? 것 같은데 막.
0: 아마 빠삭하실걸요? 전문적으로.
1: 이거는 좀 흥미로우니까 노래 듣고
0: 좀 어느 정도 스케일인지
1: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0: 궁금해요. 궁금해서 못 참겠네.
1: 와.
0: 에스파파의 노래입니다. 에스파 아니에요?
1: 이게 탁재훈 씨.
0: 예, 예. 에스파에서 문천식 씨 눈이 반짝 떠져가지고 제가 이제, 바로 팔을 붙였어요.
1: 저는 카르나를 좋아합니다만 이번에는 탁재훈 형.
0: 예, 소율이 아빠 에스파파.
1: 그래서 근데 노래는 진짜 명곡입니다.
0: 맞아요. 참 다행이야. 듣고 올게요.

0: 네, 노래 명곡이죠 진짜. 네, 네 탁재훈 선배 참 웃겨서 약간 이미지가 희화한테서 그런 친구죠. 네.
1: 아 웃기긴 정말 웃겨요.
0: 최고 웃기죠.
1: 좀 전에도 왜 탁재훈 씨 예능 나온 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예. 웃겨요. 자 어쨌든 예 탁재훈 씨만큼 웃긴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0: 아까 왜 아버지가 큰 공구 상자를 자꾸 사시는데 망치질도 안 하신다는 그 1216님 계시잖아요. 예. 이분 흥미로워서 전화 연결하고 시스리 홈케어 세트까지 한번 얹어드릴게요.
1: 공구통신원
2: 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공구통신원 김상철입니다.
0: 네.
2: 저희 아버지는 전형적인 옛날 아버지였는데요. 손이 둔하시며 공구상자 큰 걸 사셨어요. 자기가 고친다고 한 번도 그 상자를 꺼내서 쓰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아버지를 닮았어요. 지금까지 공구통신원 김상철이었습니다. 네.
0: 김상철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김상철님.
2: 안녕하세요.
1: 막판 대사가 네. 정말 최고였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저도 아버지를 닮았어요.
0: 그러면 김상철님 추억 속 그 상자가 굉장히 큰가요, 공구 박스가?
2: 아 그죠, 컸어요. 예.
1: 뭐 들어있는지 혹시 네. 기억하세요? 얼마나 큰지 상자가 뭐 한 몇십 개 들어있어요? 쫙 깔려 있는 공구.
2: 아 종류별로. 가정용 공구 상자예요, 가정용.
1: 가정용.
0: 그래도 풀세트 네. 거잖아요.
1: 예. 네. 그래도 한 열 종류 있지 않나?
0: 있죠, 있죠.
2: 글쎄요. 몇 종류인지 세보진 않았는데요. 천천히 보진 않았는데 네. 옛날에 집에서 쓸 수 있는 건 다 있었어요. 야.
1: 와, 근데 네. 뚜껑을 네. 한 번도 열질 않으세요?
2: 뚜껑은 여신은죠. 근데 그
1: 보기만 하세요.
2: 손이 둔하셔가지고 별로 자꾸 다치시니까 이렇게 손이 둔하셔가지고.
0: 아, 상철님 그러면 집수리를 아버님께서는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거군요.
1: 시도는 하세요?
2: 옛날에는 한옥 집은 네. 이렇게 집에서 자꾸 못 박을 일도 생기고
1: 아, 예, 예. 그렇죠. 예. 보수를 해야 되니까.
0: 아, 근데 다치시니까 안 하지.
1: 어떻게 네. 혹시 아버님 공구 외에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뭐 좀 수리할 거 있잖아요. 전구 갈아 끼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혹시
2: 전구는 갈아서 끼셨어요.
0: 아, 하시려고 하는구나.
2: 전구는 그 현관

0: 식빵 등이나 전국 우리가 됐으니까.
1: 예.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하셨구나. 망치질 할 때 이렇게 본인 손을 본인이 망치로 찍는 그런 스타일이셨구나.
0: 그렇죠. 예, 예. 잘 다치세요. 예.
2: 그러면 아버님은 닮았다고 하시는 상철님도 망치질 잘 못하시는 스타일인가요?
0: 아, 저는 망치질 안 해요. 그래서 요즘은 망치질 할 일이 없죠. 근데 하긴 하죠. 저 스프레이 같은 거 구멍 뚫어서 버릴 때 그럴 때는 하죠. 예.
1: 상철님, 솔직히 예. 상철님 뭐 이렇게 고쳐본 적 없으시죠? 집에서 고장 났을 때.
0: 아, 저는 그 AS 센터에다 잘 맡겨요.
1: 재밌다, 네. 재밌어.
2: 아, 웃기다.
1: 우리 상철님 재밌으셔.
2: 아, 전국 방송 타셨는데 한 말씀 하셔야죠. 누구 얘기하실까요?
0: 네?
2: 전국 방송 타셨으니까 한 말씀 하셔야죠. 아버님이나 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0: 예. 아, 뭐 좀 그. 옆에서 있어준 거에 너무 고맙다고 생각해요. 우리 제 에.
2: 누구?
1: 아, 아내 되시는 분께?
0: 예.
1: 네. 네. 아이고 우리 김상철님이 고백도 못 하시는구나.
2: 아니, 보통 여보 하든가 뭐 아내 이름을 부르시든가 하는데
1: 너무 쑥스러우신 거예요.
2: 아, 진짜?
1: 그쵸? 좀 쑥스러움 많이 타시죠?
0: 에이. 어쩔 때는 용기 있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아, 좀 바보 같아요.
1: 그래요? 아 근데 예. 너무 재밌으세요.
2: 아, 재밌으시다,
1: 예, 되게 뭐랄까 예. 그냥 되게 성격 좋으시고
2: 맞아요 맞아요.
1: 예, 신, 이웃집 오빠 같은.
2: 아 너무 재밌어요.
1: 자 우리 김상철님 세상 사는 퀴즈 준비해 주셨잖아요.
0: 예.
1: 갈까요?
2: 예, 퀴즈 부탁드립니다.
0: 저도 아버지 닮아서 똑 똥손인데요. 대신 아내가 잘 고칩니다. 저희 아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형광등 가기, 2번 방충망 설치, 3번 변기 뚫기.
2: 3번 변기 뚫기까지 하셨는데요.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니 무료입니다.
1: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햄버거 네. 세트랑 저희가 C3 홈케어 세트 함께 보내드릴게요. 아마 C3 홈케어 세트는 부인께서 좋아하실 겁니다.
0: 아, 예, 그래요. 뭔지 모르지만, 네, 뭔지 모르지만, 고맙습니다.
1: 네. 네. 고맙습니다. 아, 행복하세요. 네,
0: 고맙습니다.
1: 네.
2: 네. 네, 저희 광고 드릴게요.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6: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7: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6: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7: 혹시 TBX 멤버십?
6: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7: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0: 지친 나를 안아 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올바른 품질하면
11: 올품.
10: 올품하면
11: 올바른.

0: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네, 공구통신원의 아내분이 잘 하시는 거죠. 정답은요?
3: 2번 방충망 설치.
2: 이거 어려운 건데.
3: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총량이 있어. 누가 못하시면 누군가 잘하게 되더라고.
2: 또 어떤 집에서 누가 술 드시면 아내분 안 드시고.
3: 자기소개?
2: 예, 김무정님, 3689님, 6873님 맞추셨고요.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햄버거 보내드립니다.
3: 문자 조금 더 볼까요? 네. 웃긴 아버지. 9898님. 네. 우리 아빠 되게 섬세해서 편지 쓰기 좋아하시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늘 문자로 대화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네네. 근데 엄마는 왜 말이 많아 하면서 문자 쓸 시간에 전화라고 하세요. 우리 아빠 콜포비아임.
2: 통화 공포증. 네.
3: 쫄지 마 아빠.
4: 네 엄마 왜 그러냐. 나는 이렇게 글이 좋거든 글.
3: 그냥.
4: 여보 그
3: 장문으로 늘어가지고 그냥
4: 종이에 이렇게 서걱서걱 글을 쓸 때
3: 전화해. 눈도 안 보여주겠는데 크게 장문을 써.
2: 예, 8306님은 저희 아버지는 청결을 정말 중시하셨는데 남자분이 제 다리 털이 자꾸 빠지니까 네. 자꾸 술 먹고 술 취해서 자고 있는 동안 청테이프를 다리에 살짝 붙이시더니 갑자기 떼셔가지고 이미 30년 전에 왁싱을 경험했습니다.
3: 이거 요새 예능에서 벌칙으로도 안 하는데.
2: 아하.
3: 가학행이라고.
2: 아버님 또 그러시고.
3: 옛날에 또 그렇게 강인하게 키우셨죠.
2: 그렇죠.
3: 우리 아버님들이. 네. 다리 털도 많이 빠지나 보구나. 난 그렇죠. 다리에 털이 없으니까.
2: 다리 털 많으신 모르겠다. 분들은 꾸불꾸불하니까 또 이게.
3: 네, 그러니까. 예. 머리만 빠지는 줄.
2: 네, 아닙니다.
3: 8003님. 우리 아버지 예전에 대통령하고 악수하시고 이틀 동안 손 안 씻으셨음. 왼손으로 머리 감고 세수하셨어요. 그래 예전에 이렇게 순수하셨어.
2: 귀여우시다.
3: 그죠?
2: 네.
3: 자, 413님 저희 아빠 방귀를 음악 소리에 맞춰 끼시는 거 기본이고 5일장 가시면 엿장수 옆에서 그렇게 끼를 부리며 춤과 노래를 부르십니다. 아하. 누가 보면 이재팔 아버지가 엿장수인 줄 알아요. 아버님 재밌으시네요.
2: 네, 뉴스 듣고요. 5시 5분에 사랑극장 준비할게요.
5: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6: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7: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네 어제 또 달렸나?
1: 와 진짜 죽겠다.
0: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1: 어디? 진사골 감자탕?
0: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1: 속이 확 풀리네.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1: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2: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에 미리 대비합니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해 농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논밭에는 지주목을 세우고 비닐끈으로 줄을 쳐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배수로를 미리 점검해 깊게 파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3: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4: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5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2% 이상 오르면서 7,4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84.03포인트, 2.52% 오른 7,475.94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5.47% 급등한 837.43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되면서 삼성전자가 2.52% 올라 28만 5천 원을 기록했고 미국 나스닥 시장의 주식 예탁증서 상장을 앞둔 SK하이닉스는 어제보다 0.27% 내린 218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통해 8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하고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주가 조작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정규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어온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의 직접 보안 수사권을 합리적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냈습니다. 변협은 오늘 성명에서 장윤기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인멸 정황이 암장될 뻔한 사례라면서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보안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실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살인 등 중대 범죄에 한해 에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권 송치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늘 저녁까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8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내일 새벽 전국 곳곳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 낀 날씨만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5도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시 쓰는 박상철입니다. 모르는 게 많아 시를 편다. 모르는 게 많아 당신을 본다. 행복은 배우는 일. 제가 쓴 시의 구절입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 천지라 모든 것 앞에서 겸손하자고 쓴 시입니다. 모른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 번 더 보고 듣고 마침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올여름도 처음 맞이한 것처럼 내 곁에 그 사람도 처음 보는 것처럼 물음표를 지니고 다가가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0: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3: 지금은 라디오.

0: 하하,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1: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 공구둘둘님. 아, 저는요 금요일마다 지라시 사랑극장 듣는 재미로 살아요. 사랑극장이 없었다면 우중충한 금요일 훨씬 더 지쳐있었겠죠. 성우님들과 오래오래 해주세요.
1: 감사합니다. 네.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연애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TV에. 그런 거를 듣고 보는 것과 비슷한 마음이
2: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남의 연애를 보고 있으면 먹방 보는 것보다 저는 더 재밌더라고요.
1: 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새롭게 뭐 이게 연애를 할 일이 없으니까.
2: 큰일 나죠. 사회면에 나오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1: 사회면 다룰 거 많아요. 욕이나 좀 먹겠지.
2: 나 무시하는구나 지금. 참나.
1: 메롱.
2: 네, 김현수 성우님, 남유정 성우님 두 분 탑성우와 함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1: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문자 샵 8001번 늘 함께합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2: 3, 4부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두드림 SNC,
1: 주식회사 본컴퍼니,
2: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1: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2: 환인제약,
1: 국민연료 썬연료,
2: 데이펙,
1: 웰템,
2: 한국주택금융공사,
1: 음식물 처리기 휴레,
2: 빅토스,
1: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2: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 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4: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3: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준비 없이 찾아든 사랑에 가슴 뛰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라디오 사랑극장
1: 어느 날
0: 사랑이
2: 네, 이 시간을 이끌어주실 두 성우분 모십니다. 남유정 성우님, 김영선 성우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아, 참 감사한 문자가 와 있어요.
3: 네, 2966님께서요. 네. 저는 대기업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는 15인승 미니버스 운전기사입니다. 매시 55분에 출발해서 첫 정거장에 10분 도착, 또 두 번째 정거장은 15분, 세 번째 정거장은 20분 도착입니다. 첫 정거장에서 손님들이 다 내리면 어느 날 사랑의 방송을 처음부터 듣는 행운이 옵니다. 이번 주도

0: 첫 정거장에서 모두 하차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제 안전운행 시작하겠습니다.
1: 가끔씩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떤 의무감이 항상 우리를 좀 누르고 있잖아요.
0: 저,
1: 예. 가끔씩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겠어요, 기사님처럼. 네. 다 내려 지금.
2: 강제 하차.
1: 나 드라마 들어야 되니까.
0: 아, 재밌다.
1: 마음속 소리를 잠깐 네. 들었습니다.
0: 기사님 감사합니다.
1: 아, 네, 진짜 이렇게 뜨겁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그분 안에 네. 아직 그 순수한 뭔가 새싹이
0: 그럼요.
1: 밟히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0: 네.
1: 진짜 이야기에 일도 관심 없는 사람들은 좀 네. 그렇잖아요. 치인 거잖아요. 그런 거지.
0: 우리 기사님 지금 말씀 못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지금 10분 네. 18초 지나고 있는데 저기 자, 다 내리세요.
1: 웬만하면
0: 다 내려. 빨리 다 내려.
1: 여러분 웬만하면 좀 내리세요. 네. 걸어가세요. 네. 건강을 위해서.
0: 그래요. 아.
1: 뭐야?
0: 아이고. 자, 오늘도 사랑사연 결말 예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는 이따가 안내해 드릴게요.
1: 네. 네. 오늘 어디서 보신
0: 오늘요 경기도에서 거예요? 남자분이 주신 사연인데 제목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늘.
1: 이거 책 와. 영화 다 나온 건데
0: 문학적인 분인가 봐요.
1: 잠깐 그거하고 대충 내용이 아니겠지.
0: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모르시네요.
1: 그 내용이 안 돼.
0: 그래요? 안 좋은 거예요?
1: 아니 슬퍼.
0: 알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1: 네,
0: 김영선이라는 가명으로.
1: 낚시일 수도 있어.
0: 그렇죠, 그렇죠.
1: 이 제목으로 자꾸 낚으니까 우리가 예. 요거를 까시더라고 이제 얼마 전부터.
0: 예.
1: 가죠. 30대 중반, 8년 사귄 여자친구와 이별한 영선 씨는 그로부터 8년간 솔로로 지냈습니다. 수많은 밤을 바이브의 그 남자 그 여자를 들었고 술을 마시면 팀의 사랑합니다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곳곳에 8년간의 흔적들이 남아있어 우울감이 영선 씨를 지배하는 것만 같았죠. 그런 영선 씨를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친구 천식 씨는 영선 씨에게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3: 야야, 우리 회사 킹카야. 그 누구도 정숙 씨한테 안 반한 사람이 없다니까. 소개팅 해.
4: 싫어.
3: 아, 좀 해라 엄마. 아, 맨날 술 처 마시고 울지 말고. 너 그러다 우울증 걸려.
4: 아, 그냥 좀 내버려 둬.
3: 에헤이, 그거 진짜. 아, 나도 올라. 신촌 지라시 주점에서 기다릴 거야. 이번 주 토요일이야. 꼭 나와.
1: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개팅에 나간 영선 씨.
5: 안녕하세요.
6: 네, 말씀 많이 들었어요.
0: 야, 정숙 씨는 그 책 읽는 게 취미이시래. 저 최근에 뭐가 재미있다고 했죠?
6: 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0: 파봤대, 하여튼.
6: 영선 씨는 이 책 읽어봤어요?
5: 네.
6: 정말요? 재밌죠?
5: 네.
0: 그러면 정수 씨는 또 어떤 책도 재밌게 읽으셨어요? 영선이도 책을 많이 읽거든요. 음악도 굉장히 많이 듣고.
6: 아, 저는
5: 저기
6: 네?
5: 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0: 야, 뭐야? 야, 아까도 갔잖아. 아, 이제 방광 왜 저래 진짜. 아, 금방 올 겁니다. 예.
6: 네.
1: 그러나 영선 씨는 그렇게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5: 미안하다. 먼저 간다.
0: 아, 이런 미친. 아.
1: 그래도 매너 하나는 최고라고 자부했던 영선 씨인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자신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친구 천식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 야, 와이프 직장 동료가 있는데
5: 소개팅 안 한다니까.
3: 너 이러다 폐인데 임마 진짜.
5: 아, 다 귀찮다고.
3: 아이 몰라. 이번에 나 안 나갈 거야. 발언을 마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이번 소개팅 파토 나면 너 우리 우정도 파국인 줄 알아.
5: 야.
1: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소개팅 자리.
7: 안녕하세요. 남유정입니다.
5: 아, 네.
1: 영선 씨는 그녀를 보자마자 좀 놀랐는데요. 그 이유는?
5: 와, 어깨 되게 넓다.
1: 확실히 그녀는 그동안 영선 씨가 만나온 여자들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동안 만난 여자들이 가녀리거나 섹시한 타입이었다면 유정 씨는 뭐랄까 준수한 용모라고 규정한 세상의 범주에는 확실히 안 들어가는 그런 인상이랄까.
7: 어우, 봄이 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춥네요. 이 쇼핑몰 근처에 만둣국 잘하는 데 있어요. 갈래요?
5: 예? 커피... 아.

0: 마시고요?
1: 아니 커피 마시고 점심 먹고 또 커피 마시고 그러면 커피만 두 번 마시잖아요. 밥부터 먹어요.
0: 아, 네, 뭐.
2: 유정 씨가 앞장서서 들어간 식당은 사장님이 인상이 좋아, 인심이 좋아 그랬나 만둣국 1인분의 양이 꽤 많았습니다.
1: 아, 제가 이래서 여기 좋아해요.
0: 예, 뭐 어떤 점이?
1: 양이 많잖아요.
0: 아, 예. 아, 근데 많아도 너무 많은데.
1: 왜 그렇게 많이 남겼어요? 맛이 없어요?
0: 아니요, 근데 워낙에 양이 많잖아요. 다 드셨네요?
1: 아, 네. 제가 음식 남기는 거 싫어해서요. 그거 안 드실 거면...
0: 예?
1: 저기 남긴 만두 두 개만 제가 먹어도 될까요?
0: 예?
1: 김치만두...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요. 고기만두는 남겨도 되는데 김치만두 남기면 자기 전에 꼭 생각나요.
0: 아, 네.
1: 아,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자, 두 개 예, 주세요.
0: 아, 예, 여기.
1: 맛있다.
0: 뭐야, 며칠 굶고 나왔나.
2: 그렇게 영선 씨는 그녀와 만둣국을 먹고 커피숍에 들러 어찌어찌 시간을 때운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천식 씨에게선 득달같이 전화가 왔죠.
3: 야, 어땠냐?
4: 아, 그냥 그렇지 뭘 어때.
3: 야, 너 저 애프터 신청할 거지?
4: 아니.
3: 왜?
4: 야, 야 파반느가 나왔어, 파반느가.
3: 파반느가 뭔데?
4: 너 그 소설 안 읽었냐? 어깨가 나보다 넓더라, 야, 씨.
3: 아, 수영을 좀 오래 했나 보지.
4: 아, 진짜 너 아무 말이나 막 던지냐, 너?
3: 아, 까다롭긴 진짜. 우리 와이프 입장도 있잖아, 인마. 매너 좀 챙겨. 아, 지난번에 아예 그냥 가지를 않나. 너 진짜 이럴 거야? 야, 소개한 내 입장에 뭐가 되냐? 그럼 어떻게, 뭐 우리 우정도 여기서 끝내? 그걸 원하는 거야?
4: 아, 진짜 너 왜 그래?
2: 친구의 반협박에 영선 씨는 애프터 신청을 했고 그녀와 또 한 번 만났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장소는 횟집이었죠.
1: 여기는 사장님이 셰프신데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셨대요.
5: 아, 우리 식당이가 손님들한테 자신 있게 내놓는 것은 회도밥인데.
1: 저는 회도밥이요. 영선 씨는요?
0: 전 칼국수 할게요.
5: 아니 나는 진짜로 칼국수는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도밥이가
0: 칼국수 주세요.
5: 아이, 사람이가 저렇게 단칼인 거는 재수없는 건데.
2: 그렇게 자칫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 영선 씨의 그 행동을 유정 씨는 참 곱게도 포장해 주었습니다.
1: 아, 칼국수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하긴 여기 국물 요리 다 맛있어요. 사장님이 괜히 엄살 피우시는 것 같아요. 근데 회는 안 좋아하세요?
0: 네, 회는 그렇게 즐기는 편 아닙니다.
1: 아, 그렇구나. 여기 회도 진짜 맛있는데.
2: 하, 맛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 식성이 좋은 것인지 그녀는 영선 씨가 칼국수의 3분의 1을 남기는 동안 회덮밥을 다 먹고 밑에 깔린 상추를 마치 설거지하듯 그릇을 싹 닦아 한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1: 맛있다. 아, 제가 얘기했나요? 그 제가 음식 남기는 걸 좀 싫어해요.
0: 예. 지난번에 얘기하셨어요. 예.
1: 그래서인지 제 어깨가 자꾸 넓어지는 것 같아요.
0: 예.
2: 그날 영선 씨는 그녀와 꽤 오래 이야기를 나눴는데 얘기를 나누다가 놀란 건 영선 씨와 다르게 그녀는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 저는 제 어깨선이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이런 어깨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0: 글쎄, 떡대?
1: 어머. 아, 영선 씨, 농담 너무 잘하신다. 아니에요. 이런 어깨는 보통 직각 어깨 또는 옷걸이 어깨라고 해요. 그래서 옷태가 되게 잘 나요.
0: 네? 네.
1: 제가 너무 제 어깨 자랑을 했나요? 죄송합니다.
2: 그러고 보니 그녀는 죄송하다는 말을 참 자주 했는데요. 심지어 식당 종업원이 그릇을 치우다가 물컵을 건드려 쏟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1: 죄송해요. 제가 물컵을 비껴놓는다는 걸 깜빡했어요.
6: 아니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젖은 데 없으세요?
1: 놀랍게도 안 젖었어요. 제가 순발력이 좋거든요. 물 흐르기 전에 싹 비켰죠.
0: 와, 착한 거야. 착한 척 하는 거야.
2: 외모가 영선 씨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끝까지 앉아 있었던 건 그녀의 이런 독특한 점 때문이었다고 영선 씨는 회상합니다. 그동안 만나온 여자들과 다른 외모에 자신감에서 나오는 둥근 성격. 영선 씨는 궁금해졌죠. 저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1: 아이, 제가 좀 말이 많았죠. 죄송해요.
0: 아, 저 죄송하단 소리도 정말 짜증나네. 아, 진짜 죄송한 거야. 죄송한 척하는 거야.
2: 영선 씨는 화를 내고 싶었지만 매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0: 저 시간 늦었네요. 이제 가볼게요.
1: 아, 그쵸. 오늘 즐거웠습니다.
0: 예, 그럼.
2: 그날 밤 친구 천식 씨에게 전화가 왔을 때 영선 씨는 확실히 말해두었습니다.
3: 꽤 오래 같이 있었네. 어떻게 얘기해보니까 괜찮지? 다시 만날 거지?
0: 아니, 안 만나.
3: 뭐?
0: 아, 그게 누구든 만날 준비 안 됐다고.
3: 마!
2: 그리고 그때 걸려오는 통화 중 대기.
0: 어? 아.
2: 유정 씨였습니다.
7: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좀 특이한 사연이 왔네요. 아하. 8년을 연애하고 헤어진 후유증이 있는 남자. 네. 새로운 사람 만날 준비가 아예 안 된 것 같은데.
1: 근데 남자 매너 너무 별론데요.
7: 왜, 어디서요?
1: 떡대라뇨. 떡대라뇨.
7: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 떡도 틀리고 대도 틀리고 다 틀렸어.
7: 아, 그런 단어 쓰면 안 되는 거구나.
1: 가만히 있어야죠. 이를 꼭 물고 있어야지.
7: 그렇구나.
1: 아무리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면
0: 물어봐가지고 그냥 대답.
1: 어머, 세상에. 물어봐서 대답해 놓은 사람처럼 그 전 성공한 사람 못 봤어요.
7: 아, 그래요? 너무 과하게 순산도 안 좋군요.
1: 아, 근데 유정 씨 너무 매력 있는데?
7: 안 그래도 정수경님, 유정 씨 굉장히 매력적이다.
1: 그죠? 봐봐요, 김지영님도 이런 분한테 빠지면 출구가 없어요. 진짜예요. 하셨어요.
7: 8760님 오늘은 왠지 둘이 사귄다 예상됨.
1: 저도요. 약간 해피엔딩 예상돼요. 그 파반느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외모가 그 매력이 없는 계속 추녀라고 놀림당하는 근데 남자 주인공만이 오로지 이 여자의 매력을 알아보는 거예요.
7: 아, 그런 메시지군요.
1: 네, 그래서 맞네. 하여튼 뭐 이런 이제 나중에 서산 또 스포가 되니까. 근데 네. 어쨌든 그 파반느야 파반느 내 스타일 아니야 막 이랬는데
7: 추녀야 추녀 이런 뜻이군요.
1: 근데 이제 매력을 못 느꼈다.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추녀라뇨. 21세기 안 쓰나.
7: 누나 메타포 몰라요? 메타포? 어떤 비유 상징. 아, 정말.
1: 아, 바축 아프지. 그게 무슨 메타포예요.
7: 나 오늘 떡대 좋아하지. 지금.
1: 진짜 오늘 떡대랑 추녀 미치겠다.
7: 추녀 연하님께서는
1: 이분들 왜 이러냐.
7: 아니요 이거 무조건 됩니다. 근데 저 여자 내 스타일이야 하셔서.
1: 아니 근데 서글서글하다는 표현 있잖아요. 어른들이.
7: 성격이 되게 좋으시네. 네,
1: 시원시원하고 서글서글하다. 네. 근데 유정 씨 안에도 무슨 약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잘 될 것 같은데요.
7: 그러면 영선 씨랑 유정 씨 어떻게 될런지 만나는지 헤어지는지 광고 듣고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요. 근데 진짜 이런 여자분한테 빠지면 속수무책이에요.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에서 조금 뻔한 매력을 갖고 있는 거 뭐 좋죠. 근데 남자든 여자든 내 눈에 확 나를 묶어버리는 매력이 한 포인트만 있잖아. 그 킬링 포인트가 그거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7: 저는 좋았던 게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셔서 대화가 잘 이어지는 게 참 좋았어요.
1: 그러니까 왜 기가 죽어서 계속 눈치 보는 것도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전 처음엔 뭐지?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은 이런 호기심이 사람을 스며들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박종선님 똑같은 거 예측해 주셨어요. 근데 빠반느가 힌트라면 이번 얘기는 새드 하셨는데 그냥 거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같은 느낌이지만 내용이 해피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 통틀어서 빠반느 같은 슬픈 내용일지
7: 모르는 거죠 그거는.
1: 그렇죠. 지금 사랑 얘기 이렇게 들려드리는 가운데 엔딩도 아니고 서사의 초입에 저희 제작진이 골라놓은 노래가 원미연의 혼자이고 싶어요입니다. 네. 초를 쳐도 유분수지.
7: 이를 듣기 전에 이종인님 사연 좀 소개할게요. 영선 씨, 당신도 연애할 준비 안 됐어요. 근데 천식 씨가 소개해줬구나 하시면서.
2: 근데 연애할 준비라는 게 여러분 언제 되는 거예요?
0: 좋은 여자 나타나면.
2: 그렇죠.
7: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지가
2: 사람이 있어야 준비가 되는 거 아닌가? 그죠?

0: 그러니까 반반 아니에요? 준비가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
1: 안 그래요, 선사리
0: 씨. 안 그래요?
1: 남자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네. 굉장히 예쁘면
0: 끝나요?
1: 준비가 바로 돼요.
0: 준비 완료?
1: 예예. 예.
0: 아, 만나자마자 네. 준비 완료.
1: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0: 그럼 그런 건 뭐예요? 그런 거? 그런 건 뭐야? 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안 예쁜 거야?
1: 생 거짓말. 생 거짓말입니다.
0: 쓰레기네.
1: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예.
0: 솔직한 쓰레기네.
1: 그래도 있죠.
0: 원미연 씨입니다. 예. 혼자이고 싶어요.

0: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네 어제 또 달렸나?
2: 와 진짜 죽겠다.
1: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1: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3: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 광고 전 지난 줄거리.
2: 우리회사 킨카 소개팅 해.
1: 죽은 왕녀를 위한 파벤뉴.
3: 미안하다, 먼저 간다.
2: 야, 소개팅 파토나면 우리 우정도 파국이야.
4: 음식 남기는 걸 싫어해요. 저는 제 어깨선이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3: 아, 네.
4: 어, 너무 제 자랑. 죄송합니다.
2: 다시 만날 거지?
3: 아, 유정 씨네.
1: 과연 영선 씨는 유정 씨와 다시 만나게 될까요? 다시 만난다면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뒷얘기가 시작됩니다.
2: 야, 진짜로 유정 씨 다시 안 만난다고?
3: 어, 전화도 안 받을 거야.
1: 영선 씨는 확고했습니다. 유정 씨가 아닌 그 누구라도 연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아마 연애 무기력증? 뭐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게다가 유정 씨는 꼭 전화받기 곤란한 상황에 전화를 걸어오곤 했죠.
5: 아니, 그래서 내가 거래처에 먼저 확인을 해보고 납품을 하랬잖아. 확인 전화 한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3: 죄송합니다.
5: 에이, 그 뭐야? 전화 받아.
3: 아, 저 안 받아도 됩니다. 예.
5: 아니, 지금 이게 말이야. 그 사장단 보고까지 올라와서 내가 얼마나 지금 난 아유. 전화를 좀 받든지 끄든지 좀
3: 아, 저 그 죄송합니다. 저, 끄겠습니다. 예.
1: 두 번째 전화는 공장 근무자들이 사장 나오라며 본사로 쳐들어오는 것을 몸으로 막아냈던 순간이었고 영선 씨는 그 전화를 받을 수 없었죠. 아수라장 속에서 계속 울리는 전화. 영선 씨는 생각했죠.
3: 역시 여자하고는 인연이 아니네.
1: 그렇게 그녀는 영선 씨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 천식이에게 전화가 왔죠.
2: 아, 야, 이제야 짐 정리가 다 끝났다. 아,
3: 야, 새 집은 좋냐?
2: 아, 좋지. 야, 너 궁금하면 집들이 와. 이번 주말 어때?
3: 아, 알았어, 갈게 그래.
1: 그렇게 영선 씨는 천식 씨네 아파트로 과일 한 상자를 사들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천식 씨네 거실에요.
3: 어? 빠빠나?
6: 야, 내가 얘기 안 했나? 이 와이프 지인들도 같이 불렀어.
3: 아, 아니, 야, 그래도 말도 없이.
6: 아이, 맞아.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뭐 어때? 야, 들어와, 앉아, 앉아.
3: 아, 참.
1: 놀란 눈을 한 건 그녀도 마찬가지. 두 사람은 어색한 눈빛을 교환했고 영선 씨는 두 번이나 연락을 꿀꺽한 것이 좀 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7: 미안해요.
3: 예? 어, 왜?
6: 야, 영선아, 이 밥상 좀 같이 드자. 완전 다 술 한잔 그 자체야. 빨리 와.
3: 어.
1: 영선 씨는 술잔이 오가는 내내 궁금했습니다.
3: 뭐야?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6: 야, 뭐 하고 있냐? 친구 술잔이 비었잖아 지금.
3: 어? 아이. 어, 알았어.
6: 야, 우리 넷밖에 안 나왔으니까 내 특별 선물 줄게 내가.
3: 뭔 선물까지 준비했어? 무슨 선물인데?
6: 노래 선물. 죽인다, 센스 미쳤다. 야, 우리 학교 다닐 때 한강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한 건 너 저 기억나냐? 비가 내리고.
1: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유정 씨가 그 노래에 추임새를 넣기 시작하네요.
6: 비가 내리고 에이! 음악이 흐르면 에이! 난 당신이

0: Allez, palier.
1: Kosen. 차라리 충격이었다고 용선 씨는 회상합니다. 게다가 친구 천식 씨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가요를 성가처럼 부르는 독특함을 보여줬죠.

0: 뭐야 저 광기는?
1: 아 아름다운 우리 같은

0: 네 노래가 좋은 게 아니고 파받는 노래가 좋다
1: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영선 씨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심히 그녀를 바라봤는데 그녀는 그런 영선 씨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노래만 부르고 있었죠.

0: 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선 씨는 그녀가 불렀던 노래를 혼자 흥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가 잘 들어갔는지 궁금해졌죠. 그래서 유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1: 뭐야, 취해서 집에 가다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0: 그래서 다시 걸어봤는데요. 여전히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영선 씨는 불현듯 직감 같은 것이 왔습니다.
1: 아이, 집에 아직 못 간 것 같은데 사고 났나?
2: 야.
3: 이 정도 취익이면은 근처 지구대를 한번 수소문 해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2: 전혜원님께서 유정 언니 이런 말하기 좀 미안한데요, 음치예요? 아유, 잘 부르셨는데.
3: 아니, 유정 씨랑 제가 노래방 갔던 경험이 있는데.
2: 예, 잘해 잘해요.
3: 좀 음치. 약간.
2: 아, 조금.
3: 전 박치. 재능치.
2: 네.
3: 우린 환상의 짝꿍.
2: 그렇습니다.
3: 네가 좋아. 네. 8353님. 오늘 유정 씨 만 원 더 드리세요. 아주 애 많이 썼어요.
2: 그러니까 진짜 너무 잘하자. 네.
3: 버건디가 됐어요 지금 색깔이.
2: 여기 너무 떨어잖아요. 난 그 여자분이 떠올라 지금 모습이.
3: 맞아. 근데 아, 이래서 파반누구나 싶은 게 이 셋이 어우러지는 그 광기가 파반니의 한 장면을 또 연상케 하네요. 아, 재밌네.
2: 허은덕님이 네. 오늘 사랑사연 뭔가 좀 특이한 점이
3: 그죠?
2: 너무 좋아요.
3: 진짜 네. 너무 특이해요 오늘. 재밌어. 그리고 4704님. 아, 오늘 제일 웃김. 둘이 살든지 말든지 그냥 난 너무 웃김. 지금 난 웃었음.
2: 아, 선생님 웃음 편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3: 몰라. 나는
2: 아,
3: 엔딩 상관없어. 네, 그냥 웃김.
2: 아하.
3: 어떤 분이 민담 만담인 줄 알았다고. 네. 그렇게 할 거예요.
2: 알겠습니다.
3: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아 말이 되는 게 남자분이 지독한 우울의 늪에 빠졌잖아요.
2: 네.
3: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즐거움에 대추된 사람이 얼마나 빛나고 매력적인지 알아버린 거예요.
2: 진짜?
3: 왜냐하면 이 유정이란 여자분이 누구를 의식하지 않잖아. 누구를 의식해서 막 즐거운 척 기쁜 척 막 수동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찾는 게 이 남자분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있기에
2: 들리니까 또 이렇게 또 되기도 하네요.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게 신기함 지금 걱정이 좀 되는데.
3: 근데 이 사연의 결말은 저는 예측을 못하겠어요.
2: 그렇습니다.
3: 근데 정말 좋아하게 되다가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고 아쉽지만 그런 발견과 각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
2: 결과 예측해 주세요. 둘이 안 될 것 같아 하면 1번이고 아니야 왠지 될 것 같아 하면 2번입니다 여러분. 자, 어디로 보낼까요 유준 씨?
4: 네,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네,
2: 정답자 드리는 선물은요?
5: 네,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3: 근데
5: 네.
3: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2: 됐습니다.
3: 됐고 노래는 안 했으면 좋겠다.
2: 예. 아니, 잘 못해도 하면 되죠, 왜.
3: 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
2: 네, 자,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3: 근데 나 노래 못한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좋은 사람인 척은?
2: 자, 2년 들으시고요.
3: 네. 뭐?
2: 그런 거 치지 마시자. 나 싫어 노래하시잖아.
3: 안 들려서 그랬어요, 노래 제목이.
2: 2년.
3: 아, 노래 제목이 안 들려서 그랬어요.
2: 아, 짜증나.
3: 마지막 부분, 네. 노래 후에 계속 갑니다.
2: 예. 네.

0: 그날 밤 끝내 유정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영선 씨는 궁금했습니다. 천식 씨네 집 집들이에서 노래를 부른 후 영선 씨는 마음이 치유된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 유정 씨의 노래가 자신의 우울함을 어루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 노래 또 듣고 싶다.
0: 하지만 다시 전화를 하기에 영선 씨는 망설여졌습니다. 이미 자신의 부재중 번호가 찍혔을 텐데 콜백을 안 한 건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1: 남자친구가 생겼거나 내가 싫거나.
0: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집들이에서 그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2: 미안해요.
1: 남자친구가 생겨서 미안하다는 걸까?
0: 물어볼 수 있는 곳은 단 하나. 친구 천식이.
3: 왜?
1: 유정 씨 말이야.
3: 유정 씨? 유정 씨가 왜?
1: 혹시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3: 무슨 사고?
1: 그 집들이 한 날 잘 들어갔나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3: 그날 유정 씨. 노래방 갔어. 완전 필 받은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노래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유정 씨 노래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 특히 그 KCM 노래를 잘 불러. 야 왜? 근데 뭐 저 너 관심 있냐? 대시해보든가.
1: 아니야.
0: 영선 씨는 단념했습니다. 막상 전화를 하려니 용기가 나지 않았죠. 게다가 이렇게 뭔가 자꾸 연락이 엇갈리는 걸 보면 분명 인연이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회사 일을 마치고 집을 향해 운전하는 도중 라디오를 틀었는데요.
4: 자 그럼 다음에 들으실 노래 KCM 노래 준비했습니다. 안녕.
0: 이 노래를 듣는데 영선 씨는 운명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1: 파박네 보고 싶다.
0: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유정 씨에게 전화를 건 영선 씨.
1: 뭐야 안 받네.
2: 여보세요?
1: 김영선입니다.
2: 네 알아요.
1: 저기 혹시 지금 좀 만날 수 있을까요?
2: 지금요?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은데.
1: 제가 집 앞으로 갈게요. 저기 나오기 귀찮으시겠지만 뭐 차림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동네에서 얘기나 조금.
2: 저는 원래 옷차림에 신경 잘 안 써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직각 어깨라 웬만한 옷은 다 잘 어울려요.
1: 예.
2: 그럼 오셔서 전화 주세요.
1: 예.
0: 영선 씨는 그때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는지 말이죠.
1: 그래. 그게 매력이었지.
0: 그날 유정 씨네 집으로 향하는 그때의 감정을 영선 씨는 사연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 그녀의 집까지 차를 모는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슬로우 비디오의 영화 장면처럼 천천히 이 타이어가 굴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0: 마침내 호프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2: 소개팅하고 그 이후에 왜 연락 안 했어요? 내가 전화했었는데.
1: 미안합니다.
2: 근데 오늘은 왜 연락했어요?
1: 그게 저 잘 모르겠어요.
0: 영선 씨는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있는 대로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1: 그러니까 잘 이게 모르겠는데 그냥 유정 씨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누군가를 다시 마음속에 들이는 게 어려웠었나 봐요. 근데 이제 노력해보고 싶어요. 왜 웃어요?
2: 떨고 계신 것 같아서요. 우리 맥주 한 잔 더 할까요?
0: 그날 영선 씨와 유정 씨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1: 얘기를 하면 할수록 우린 인생에서 서로 바라보는 부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함께한 연인 같은 기분이 들었죠. 어느 날은 물어봤어요. 집들이에서 날 보고 왜 미안하다고 했는지.
5: 아이,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자꾸 전화하면 귀찮잖아. 내가 눈치 없이 전화한 것 같아서 미안했어.
1: 그 후 우린 결혼했고 지금 13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옆에는 사랑스러운 나의 빠반노와 나를 닮은 너무도 사랑스러운 딸이 함께 있죠. 나를 우울의 늪에서 건져준 예, 아름다운 아내, 예, 가장 소중한 인연이 이렇게 조용히 나를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부탄가스의 힘.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건강기능식품.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바다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지만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 잊지 말아야겠죠? 수영할 때도, 낚시할 때도, 배를 탈 때도 구명조끼 착용.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합니다.
4: 독장사는 독을 지고 독도 판사나 가신다. 사발장사는 사발을 지고 사부랑 살짝 넘어가고.
5: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충북음성의 고울출 어르신이 부르는 등짐장수 노래입니다.
4: 양푼장사는 양푼을 지고 부잣집 골목만 찾아가고.
5: 등짐장수의 등에는 어떤 물건이 실렸을까?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은 등짐장수의 뒤를 신나게 따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4: 역장선은 벽을 지고 해산진만 찾아가고.
6: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7: 네. 번님들의 당신만이 이어서 광고까지 들으셨습니다.
8: 네, 에릭스 오늘 결말은요?
7: 2번 영선 씨와 이어진다 였습니다. 아, 되게 예쁘다 결말이. 그죠? 제 경호님 결말 맞추셨어요. 정답 2번. 오늘 너무 재밌어요. 주차하고 라디오 들으며 너무 웃었어요. 네, 매력 있는 여주를 만났어요.
8: 아, 진짜. 네.
7: 그리고 7903님도 2번. 둘이 잘 이어진다로 한 표. 저번에도 느꼈지만 목소리 한으로 오늘 유정 씨 이미지가 엄청 잘 그려졌어요. 성우님들 대단하세요.
8: 그럼요.
7: 그러니까 두 분 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8: 성우 아무라는 거 아닙니다. 진짜.
7: 네, 진짜. 네. 온전히 목소리로 다 전해야 되니까.
8: 그렇죠. 자, 이분들 포함해서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리고요. 사연 주신 분께는 3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7: 제가 문천식 씨랑 함께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문천식 씨가 어느 날 사랑이의 엔딩이 해피엔딩으로 안착을 하잖아요. 그럼 쓱 눕더라고요. 아 진짜 어디 가다가 진짜 인중 한번 누구한테 맞아야 되는데.
8: 이병욱님이 오늘 밤에 빠밤나 봐야겠네요. 영화가 궁금해졌습니다.
7: 오. 재밌어요. 그 지금 남자 주인공 이름은 생각이 안 돼. 신인이셨고 그 고아성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 여자 주인공이고.
8: 아 색도 있고 영화도 있고 다 그래요.
7: 네네. 변요한 씨도 진짜 연기 끝내주십니다. 세 분이 다 네. 너무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서 네. 영화 잘 빠졌습니다.
8: 맞습니다.
7: 문상민 씨. 맞아 문상민 씨.
8: 자 사랑극장에서는 여름맞이 마라맛 사랑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쁜 인간한테 뜨겁게 대인 사연이라든지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훌훌 털어보시면 어떨까요?
7: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쁘게 봐주시고요. 예, 오늘 두 분 성우님 감사합니다.
9: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7: 자,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8: 고맙습니다.
7: 어떨까요?
1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12: 안녕하십니까. 울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유태균입니다. 재난 상황을 겪게 되면 극심한 불안, 혼란, 죄책감 또는 사고 장면의 반복 회상 같은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심리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지금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불안과 긴장을 낮출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이후에는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응급 처치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불안을 억누른 채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생긴 무거운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2: 잘 모셨어.
1: 어디로?
2: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1: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2: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1: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3: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4: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3: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5: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 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 김건희, 최상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특검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법안은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고 특검 파견 요청 기관에 국방부를 더하는 한편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사실상 한몸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좀먹는 거대한 카르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선관위는 여전히 무책임하고 오만한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면서 잘못을 고칠 생각은커녕 잘못했다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선관위를 무소불위 기관으로 만든 게 민주당인데 이런 자들에게 특검 추천을 맡기면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겠냐면서 반드시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해야 하고 수사 범위를 제한 없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성수 국무총리에게 대한민국 역사의 대전환점이 될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정부와 민관 그리고 국회가 혼연일체가 돼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취임 뒤 인사차 국회를 찾은 한 총리를 만나서 당 특위를 중심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포함한 후속 입법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 총리는 정부도 그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일할 수 있도록 변화를 가져와야겠다면서 여러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당과 먼저 긴밀하게 협의하고 고위당정협의회 등의 협의 채널을 내실 있게 운영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교 자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휘문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김정배 학교법인 휘문의숙 이사장과 임직원 등 3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그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폭염특보 지역이 늘어난 가운데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대구 25도, 부산 24도, 대전 23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포항이 37도까지 오르겠고 서울은 33도, 대전 광주 34도, 대구 35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3: 바다 거북은 모래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알을 낳죠. 그리고 다시 모래로 그 위를 덮어놓습니다. 그렇다면 알에서 부화한 새끼 거북들은 어떻게 그 모래 웅덩이를 빠져나올까요? 관찰 결과 맨 위에 있는 녀석이 먼저 천장을 파면 가운데 있는 녀석들이 벽을 허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녀석들은 위에서 떨어지는 모래를 부지런히 밟아 다지면서 다 함께 모래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서로 먼저 바다로 가려고 경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힘을 모아서 헤쳐나왔다. 그래서 살았던 겁니다.
4: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자, 꽃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계절, 아마 많은 분들께서 봄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의외로 가장 많은 꽃이 피는 계절은 바로 여름이라고 합니다. 봄꽃은 전체 약 15% 정도고 가을과 겨울에 피는 꽃이 35%, 또 나머지 절반인 50%의 꽃이 여름에 피어난다는 사실을 담아 짙어진 초록 풍경에 묻혀가지고 우리가 쉽게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나팔꽃은 담장을 타고 올라가고 해바라기는 뜨거운 햇살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요. 수레국화와 숙부쟁이는 여름 들판의 저마다의 빛깔을 더하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계절 여름, 알고 보면 이 계절도 수많은 꽃들이 피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자, 7월 10일 금요일 퇴근길 톡톡 쳐는 이관열입니다. 예, 자, 오늘 제가 대타 진행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요. 기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발견한 여름 꽃이 있다면은 사진 보내주세요. 나만 알고 있던 여름 풍경 혹은 또 좋아하는 꽃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가 되고요. 자,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은 실시간 댓글로도 소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톡톡 울산 소식으로 출발하죠. 자, 1년 중에 딱 한여름 이맘때만 문을 여는 비밀의 정원이 있습니다. 울산 회야댐 상류 생태습지인데, 자,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민들에게 개방이 됩니다. 5만 제곱미터의 그 만개한 연꽃과 부들, 갈대밭이 어우러진 풍경입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하루 딱 100명한테만 허락된 길이라서 생태 해설사와 함께 걷는 3km의 저녁 산책길이 더욱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탐방 신청이 13일,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 13일 오전 10시 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잠시만 허락되는 여름 풍경 속에서 그 여유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성숙한 시민의식의 아쉬운 현장 소식인데요. 울산 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2,750건, 부과된 과태료는 무려 2억 8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작년에도 6,600여 건이 적발되는 등 해마다 수천 건의 위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르면은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누군가의 이동권을 뺏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항상 비워두는 시민의식을 당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나시다가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에 주차를 한 모습 보면은 국민신문고 그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걸로 신고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철저하게 또 신고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퇴근길 톡톡 오늘 준비한 순서 안내해드리죠. 우리 동네 리포터, 오늘은 울산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만날 수 있는 축제 제9회 울산 청소년 예술제 소식 전합니다. 엄영진 시민 리포터와 함께 할 테고요. 이어서 스포틱톡에서는 e스포츠의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승민 리포터가 취재를 해왔고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만드는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홍보나 이벤트 필요하신 분께는 무료로 마이크를 빌려드리니까요. 샵2848 또는 저희 퇴근길 톡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마이크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여름의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6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유튜브 울산의 배신 뉴스 채널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지금 시커멓게 입고 온 저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많이 소통 부탁을 해주시고요. 소통을 해주시고요. 샤비 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소통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설거지할 때마다 매일 손에 쥐는 이것, 물로 헹궈두기만 하면 깨끗해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요, 사실은 그 주방에서 위생관리 가장 중요한 물건 가운데 또 하나죠. 물과 음식물 찌꺼기를 자주 머금고 있고 촘촘한 구멍 사이사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서 대표적인 주방 위생 사각지대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싱크대 아니라 설거지통처럼 습한 곳에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한 뒤에는 물기를 충분히 꽉 짜내고요, 통풍 잘 되는 곳에 완전히 말리는 게 중요한데, 필요할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리거나 끓는 물에 삶아서 소독을 하는 것도 위생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쉰내가 나거나 검은 점이 생기고 좀 미끄럽거나 끈적한 느낌이 든다면은 소독보다는 그 새걸로 바꾸시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신호가 되겠는데, 보통 1, 2주에 한 번 새걸로 바꾸는 게 권장이 된다고 합니다. 글쎄, 저희 집은 한 1년도 끄떡 없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댁은 어떻습니까? 1, 2주에 한 번씩 바꾸세요, 진짜 이거? 와, 굉장한데. 예, 진짜 몰랐습니다.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자, 보통 1, 2주에 한번 새 것으로 바꾸는 게 권장이 됩니다. 자, 설거지할 때 꼭 필요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수세미, 2번 앞치마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께서는 샵 2848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O1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동해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드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타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21년 이상의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 초밥 스시 전문점 지바 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 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사거리 퀸즈앤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소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팔로뛰어 만드는 생생한 우리 지역 이야기, 우리 동네 리포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리포터는요,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울산 MBC가 함께 만드는 시민 참여형 방송입니다. 오늘은 엄영진 시민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자, 마이크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제 얼굴을 네. 보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요.
1: 네. 네. 방방곡곡 우리 동네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민 리포터 엄영진입니다. 저는 평소 국악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제자들이 뜻깊은 무대에 오르게 되어 그 무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0: 예, 근데 말씀하시는 분위기가 방송 전에 저하고 사담 나눌 때하고 또 분위기 많이 다르시네요.
1: 그렇죠. 방송이잖아요.
0: 예, 예. 자, 그러면은 어떤 무대인가요?
1: 아, 참. 네. 내일 태아로 마당에서는 제9회 울산 청소년 예술제가 열립니다. 예. 이 축제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울산지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청소년들이 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자신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입니다. 특히 올해는 예술로 하나 되어 빛나는 울산의 청소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예술 경험을 나누는 장이 될 예정입니다.
0: 예, 자, 하나로 예술로 하나 되어 빛나는 울산의 청소년.
1: 네.
0: 야, 참 멋지네요.
1: 멋진 말이죠.
0: 예. 네. 청소년들의 그동안 사실 갈고 닦은 실력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냥 한 번에 그냥 쫙 펼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예. 이번 축제는 울산 예총 산하 9개 단체 중에 무대 공연이 가능한 4개 협회가 참여하고 그 청소년들이 함께 무대를 만들어갑니다. 한국 서양 고전무용부터 한국무용, 실용무용은 물론이고 전통음악과 서양 고전음악, 실용음악까지 다채롭고 풍성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뭐 굉장히 다양하네요.
1: 네네, 맞습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비보잉 카이쿠르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모두 13개의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우아한 발레와 현대적인 컨템포러리 무용, 우리 가락이 살아있는 국악 공연, 성악과 가야금 합주, 현악 사중주, 그리고 합창은 물론이고 실용음악과 실용무용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무대가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만큼 볼거리도 아주 풍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 예, 이 무대를 다 청소년들만이 꾸리는 거죠? 그러니까?
1: 그렇죠. 예. 울산 지역 청소년 13개 팀이 총 101명이 참가하게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청소년 예술제이다 보니 축하 공연을 제외한 모든 출연진은 초등, 중등,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 예.
1: 대부분 출연진은 예술을 전공하고 있는 전공생이며 초, 중등학생의 경우 일부 취미생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프로그램별 연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다른 참가팀들은 지도선생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뭐 공부도 해야 되고.
1: 그렇죠.
0: 이거 준비도 해야 되고.
1: 네네.
0: 야, 고생 많았겠네요.
1: 맞아요.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이번 주까지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었거든요. 예. 시험 공부하랴, 틈틈이 예. 공부 준비하랴, 정말 잠잘 시간 없이 빠듯한 일정을 보냈다고 합니다.
0: 근데 왜 행사를 이때 정했어요?
1: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0: 예, 어쨌든 우리 학생들 예, 뭐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할 거라고 믿고요. 예.
1: 네.
0: 관객들이 특히 눈여겨보면 좋을 부분들도 많이 있겠네요.
1: 그렇죠. 모든 출연진들과 스태프들이 열심히 준비한 무대이다 보니 모든 공연을 함께 눈여겨봐주시면 좋고요.
0: 예.
1: 이왕이면 고즈넉한 태화루 풍경과 어울리는 우리의 전통음악, 바로 저희 제자들이 오르는 무대를
0: 예.
1: 좀 더 눈여겨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엄영진 시민 리포터께서
1: 네.
0: 선생님이시네요.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선생님의 제자들이 오르는 무대
1: 네.
0: 언제 나와요? 그러면 몇 번째로?
1: 세 번째로 나옵니다.
0: 세 번째로요?
1: 네네. 총 13개 프로그램 중 세 번째 무대가 바로 국악 노래인데요. 예, 예. 영광스럽게도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올해는 저희 제자 5명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무대를 서려면 노래 가사는 기본적으로 다 암기해야 하고요. 예, 예. 노래를 부르며 하는 몸동작을 저희 국악에서는 발림이라고 하거든요. 이 발림 또한 노래를 부르며 적재적소에 자연스럽게 묘사해야 합니다.
0: 몸동작 예를 들면 뭐 손을 들어 올린다든지.
1: 네네네.
0: 그리고 그런 거죠.
1: 완전 한국 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부드러운 그런 몸동작까지 네, 모두 다 잘 해야지만 이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거죠.
0: 그걸 발림이라고 하네요.
1: 네, 발림이라고 합니다. 네, 준비한 곡명은 국악 동요 모두 다 꽃이야 그리고 동부민요 미량아리랑과 통영 개타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

0: 입장에서 굉장히 학생들만큼 또 많이 긴장되겠어요.
1: 네,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걱정됩니다.
0: 예, 이 친구들이 가르쳐 준 대로 또 잘 해내겠지만은.
1: 네, 네.
0: 준비는 이제 잘 마쳤나요? 그러면 내일인데?
1: 아, 내일이죠. 네. 그런데 선생님인데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0: 아니, 선생님이니까 홍보도 하셔야죠.
1: 그럼요, 그럼요. 네. 네. 한 달 동안 매주 한 번씩, 한두 번씩 모여 연습했고요. 어제 마지막 연습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네. 처음엔 발림도 서툴고 노래 가사도 익숙지 않아 우왕좌왕이었는데 짧은 기간 아이들이 정말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서 선생님으로 무척 뿌듯했습니다. 예, 예. 연습 중에 미량 아리랑 후렴구에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친구들 중에 너무 자연스럽고 씩씩하게 이렇게 같은 팔 같은 손으로 이렇게 뒤뚱뒤뚱 펭귄처럼 걸어 나와서 연습할 때 한바구음을 줬던 리아와 지원이 그리고 통영 개타령이라는 곡을 연습할 때는 강아지가 짖는 소리와 강아지의 행동을 너무 리얼하게 네. 흉내내서 모두에게 웃음을 줬던 건율이 노래 가사를 깜빡해서 일시 정지돼가지고 눈을 이렇게 휘둥거리면서 네. 가사를 되찾았던 유나 그리고 노래 부를 때 너무 긴장하니까 이 발음이 꼬여가지고 네. 자기도 놀라서 깔깔깔 웃었던 소은이까지 매 순간 아이들의 표정과 행동으로 즐거웠던 연습이었습니다.
0: 네, 연습은 즐겁게 했는데 네. 그래도 막상 공연 시작되면 뭐 긴장은 되잖아요.
1: 아, 그럼요. 긴장. 예, 예. 제가
0: 지금 표정에서 지금 다 보여요.
1: 저 얼마나 지금 긴장.
0: 웃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1: 웃는 게 아닙니다. 예. 네, 맞습니다.
0: 직접 무대에 설 때보다 제자들이 올라갈 때 더 긴장되시나요?
1: 더 떨려요. 네, 훨씬 더 떨리고 옆에서 그 지켜볼 때 그 예, 예. 공연하는 그 순간이 무대에 있는 아이들보다 항상 옆에서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제가.
0: 어떤 게 제일 걱정이 되세요? 그러면은
1: 아무래도 가사를 실수하던가 예, 아니면 예. 발림을 혼자 반대로 한다든지 잊어버리고 깜빡하고는 자기 걸 잊어버렸으니까 옆에 이렇게 아예 고개를 예, 이렇게 돌 아까 저처럼
0: 아, 보호하는 거
1: 네,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앞을 예. 못 보고 그런 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0: 저 어쨌든 뭐 잘 할 거라고
1: 네.
0: 저도 믿고 있고요.
1: 네네.
0: 네. 우리 학생들 아이들한테도 아주 멋진 기회가 되겠어요.
1: 네네. 청소년들에게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긴장도 되겠지만 관객들의 박수와 응원을 받으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네. 얻는 순간이기도 하니까요.
0: 보통 청소년 축제 하면은
1: 네.
0: 친구들
1: 네.
0: 또는 학생들 부모님들만
1: 네.
0: 가시잖아요.
1: 잘 모르니까 또 네.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0: 다른 일반 시민들도 당연히 뭐 편하게 관람을 할 수 있는 거죠?
1: 아이, 그럼요. 예. 발레와 국악, 성악, 실용음악 등 다양한 장르가 준비되어 있으니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다 보니 부담 없이 오셔서 청소년들의 열정과 재능을 가까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
0: 관람 정보 안내해 주실까요?
1: 네. 제9회 울산 청소년 예술제는 내일 7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 태화로 마당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고요.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 예총 052-275-39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많은 시민분들 함께 하셔서 청소년들의 열정 가득한 무대를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 태화로 멋진 경관 또 태화강의 경관도 함께 하잖아요.
1: 네, 네, 너무 예. 멋지죠.
0: 자, 뭐 더운 날씨겠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 최선을 다할 거라고 믿고요.
1: 네.
0: 자, 우리 학생들 응원하는 의미에서 저 내일 무대 오르는 곡 있잖아요.
1: 네, 네.
0: 예, 그거 어떻게 미리 맛보기 좀 선생님께서 해주실
1: 선생님께서
0: 수 있어요?
1: 예. 아, 네. 저는 원래 판소리를 전공을 했는데요. 예. 내일은 아이들이 우리가 사는 곳이 동부 지역이다 보니까 예. 동부 지역 민요를 준비했어요. 아쉽게도 울산 아리랑 울산에는 전통으로 내려오는 곡이 없기 때문에 근처인 미량 아리랑과 통영 개타령을 준비했는데요.
0: 또 지금부터 전통을 만들면 되는 거죠, 뭐.
1: 아, 그렇죠, 하면. 그렇죠. 네. 많은 이제 국악인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하는 미량 아리랑 다 네. 아실 거니까 그거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0: 예, 자, 네. 출발.
1: 아.

0: 좋다. 아,
1: 감사합니다.
0: 야, 선생님이 이 정도시면 우리 학생들 예,
1: 더 잘합니다.
0: 정말 제대로 하겠네요. 예. 네. 자, 내일 멋진 공연 예,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행사, 내일 공연 멋지게 하시기를 또 응원할게요. 자, 우리 동네 리포터 엄영진 시민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MBC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3: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2: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4: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97.5. 자, 퀴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거지할 때마다 매일 손에 쥐는 이것, 물로 헹궈 두기만 하면 깨끗해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주방에서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한 물건 가운데 하나죠. 이걸 사용한 후에는 물기를 충분히 짜고 통풍 잘 되는 곳에 완전히 말리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격이 되니까요. 필요할 경우엔 전자레인지 한 1분 정도 돌리시고 끓는 물에 삶아서 소독하는 것도 위생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가장 인상적인 정보가요. 보통 1, 2주에 한 번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권장된다는 이 부분이 네, 오늘 저녁에 저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9552번님. 우리 집은요, 용도에 따라 4개가 있어요. 철로된 거는 태운 거, 큰 솥, 쓰리고요. 초록색은 3개 있는데 스테인리스 냄비, 또 기름 묻은 프라이팬, 그럴 수 있는 용도입니다. 네, 저 8875번님께서는 그물로 된 게 좋아요 하고 보내셨고요. 근데 취향 같기도 해요. 저는 그물로 된 건 거품 잘 안 나가지고요. 자, 06, 0669번님 1, 2주 교체라니 충격이네요. 우리 집은 몇 달 쓰는데요. 네, 소독이라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자, 설거지할 때 필요한 물건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수세미, 2번 앞치마가 되겠습니다. 샵 2848로 문자 보내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울산에서 활동하는 선수들, 다양한 체육 현장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틱톡. 자, 오늘은 한승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한승민 리포터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5: 자, 오늘은 요즘 가장 뜨거운 스포츠 종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e스포츠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0: e스포츠. 자,
5: 맞습니다. 영산대학교에서 게임 콘텐츠와 e스포츠를 연구하시는 임상국 교수님 만나뵙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0: 자, e스포츠 하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5: 네.
0: 제가 가끔 그 해외 토픽이 나오잖아요.
5: 그럼요.
0: 많은 그 울은 밧줄을 입에 물고 트럭 끄는 사람들.
5: 그런 게 있었네요.
0: 예, 그것도 1억 꽉 물고 아. 트럭을 당기니까 e스포츠.
5: 저 순간 예, 정말. 예.
0: 아, 왜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요?
5: 빨개지고 너무 예. 재밌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0: 예. 자, 그래서 한 대 때릴 것 같은
5: 표정이.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0: 네.
5: 사실 또 이번 취재하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었어요.
0: 예, 예.
5: 처음엔 그냥 잘하는 게임 아니냐 했었는데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이건 진짜 스포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울산 콘텐츠진흥원 또 콘텐츠 코리아랩 쪽에서 심의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으로 꾸준히 활동해 오셨는데요.
0: 예, 예.
5: 그래서 울산을 꽤 가까이서 오래 보신 분입니다.
0: 그 e스포츠 연구하시는 분이 울산이랑 접점이 있다는 거.
5: 맞습니다.
0: 어떻게 보면 또 영광스럽기도 하고요.
5: 아, 맞습니다.
0: 예.
5: 자,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질문 좀 드려봤는데요.
0: 예.
5: 많은 분들이 아직도 e스포츠를 그냥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예.
5: 그래서 교수님이 그 차이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6: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e스포츠도 게임이거든요. 사실 일반 게임은 그냥 흥미, 재미 위주의 어떤 그 구조나 형식을 갖추고 있다면 협업을 하거나 경쟁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게임을 풀어나가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 단순히 혼자서 즐기는 스트레스 해소, 그 재미적인 요소에서 좀 더 확장되고 조금 더 관계적인, 인간 간의 관계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 e스포츠는 기존 게임보다는 인간관계와 엮여있는 그런 경제성을 그럼 갖고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0.01초 만에도 승부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 이제 22년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연구의 뭐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뭐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스포츠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5: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는 버추얼 태권도도 정식 종목으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VR로 태권도 대련을 하는 건데요.
0: 예, 예.
5: 서로 다른 나라에 있어도 가상 공간에서 맞붙을 수 있고요. 다칠 위험도 없고요. 그러니까 체급이나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0: 뭐 또 다양한 어떤 그 예. 기술도 구사할 수
5: 그럼요. 있고. 그렇습니다.
0: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사실 프로 선수들만의 세계 아니냐.
5: 예.
0: 예, 뭐 TV 광고에 나오는 그 멋진 그 유명한 선수도 있고요.
5: 그렇게 보실 수 있죠.
0: 네, 일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종목이 되려면은 뭐 어떤 종목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예.
5: 그 부분을 제가 교수님께 여쭤봤더니요,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 하셨는데요.
0: 예.
5: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 그러니까 e스포츠는 이 팬덤층이 정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어느 스포츠보다도 그 팬덤층이 두껍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여러 가지 발표 논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스포츠로 인정을 받았고요. 문화예술로서의 확장성,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본다면 충분히 생활체육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네,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디지털 환경이 대중화되어서야만이 생활체육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이 장비가 고사양의 장비가 필요하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누구나 참여하기는 좀 쉽지는 않기는 해요.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좀 누구나 쉽게 e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어떤 기관들의 어떤 투자나 국가적인 차원의 스포츠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울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고려할 환경 혹은 체육센터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면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그러니까 장벽을 낮추는 거는 기술이 아니고 환경이다.
5: 그렇습니다.
0: 근데 또 이게 e스포츠 같은 경우는 뭐 10대, 20대 젊은 친구들만 하는 거 아니냐.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뭐 e스포츠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뭐 게임.
5: 아, 그럼요.
0: 예, 어릴 때 했던 갤러그 이후로는 제 게임 기억이 없어요.
5: 그래서 다들 좀 그런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0: 예, 예.
5: 아, 뭐 10대, 20대만 향유하는 그런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제일 뜻밖이었습니다. e스포츠가 오히려 좀 그런 분들에게는 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6: 기술이 좀 더 확장된다고 본다면 VR 스포츠 같은 경우는 실제 플레이를 이제 쓰거든요. HMD라고 하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눈에 머리 위에 덮어 쓰고 이제 즐기는 그런 이제 장비와 컨트롤러라고 해서 이제 손에 들고 움직임을 주면 실제 가상 세계에서 이제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뭐 탁구도 치기도 컨트롤

0: 사실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독일에서 이미 VR 장비를 통해서 연구된 사례가 많이 있고요. X게이밍이라고 하는 유형은 음악에 맞춰서 이제 날아오는 노트를 양손으로 터치하거나 벽을 피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게임도 있고요. 기존 전통적인 스포츠가 부족할 수 없었던 물리적인 어떤 상황들을 e스포츠가 이렇게 보완해주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1: 사실 의미가 상당히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그렇죠?
2: 맞습니다.
1: 네, 그 가치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애들이 게임만 해요.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거 e스포츠가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근데?
2: 조금 다르게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뭐 스포츠 활동이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2: 그럼요. 뭐 신체적인 몸이 좀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본인도 사실 전 10년 전엔 아이가 게임하면 혼냈다고 하시더라고요.
1: 예, 예.
2: 그런데 연구를 하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0: 교육자이자 디지털 콘텐츠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e스포츠 활동은 단순히 이제 노는 시간은 아닙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형태이기 때문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간순간의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능력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부모님 세대들 30대, 40대 분들은 이미 이제 10대 때 e스포츠의 베이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PC 게임을 안 해본 분이 없을 정도로 지금 30, 40대 젊은 부모님 세대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게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녀가 즐기고 있는 그 게임에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문화적 활동을 같이 한다는 의미로 게임을 접근해 보시면 요즘 어떤 게임 좋아하니? 라는 질문부터 대화를 열어가는 거죠. 그러면 아마 그게 가족관계 혹은 자녀와의 어떤 대화 소통을 열 수 있는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 소통의 출발점. 이 말도 사실 공감이 가요.
2: 네. 그리고 또 뭐 스포츠를 e스포츠를 제대로 준비하신 청소년분들도 있잖아요.
1: 예, 예,
2: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냐.
1: 그 미래 꿈으로.
2: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쭤봤는데요. 교수님 답변이 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게임 실력 이야기보다는 훨씬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크게 생각하는 게 이제 자기 관리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규칙적인 시간 관리를 잘한다든지 전략적인 어떤 그 판단력이 있는 학생들 건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씩 앉아서 뭐 페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는 방식은 절대 안 되고요. 신체적인 건강 관리, 운동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식, 교양 이런 것들. 페이커 선수가 정말 책을 많이 읽거든요. 지덕체가 갖추어졌을 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직업으로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도자 쪽이라든지 뭐 분석가, 스카우터, e스포츠 예술가나 캐스터 이런 쪽에 직군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뭐 심판 쪽이라든지 뭐 교육 쪽, 교수 자리라든지 이런 쪽에 왜냐하면 이제 신생 학문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e스포츠 학과가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1: 저 울산에서의 가능성은 어때요?
2: 글쎄요. 뭐 제가 좀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1: 네.
2: 뭐 e스포츠 분야에서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교수님 눈이 굉장히 반짝이셨어요. 그러니까 울산이 가진 걸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 주셨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울산의 이제 정밀기계, 자동차 부품, 로보틱스 분야 등의 제조 인프라의 능력을 통해서 VR e스포츠에 필요한 정밀 모션 트래킹 센서라든지 뭐 모션 시뮬레이션 체어라든지 태광형 햅틱 슈트,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체감하고 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 이런 연구 개발 쪽에 좀 특화된 단지를 구축해 본다면은 어떨까? 그러면 이제 울산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도시를 넘어서 e스포츠 장비와 기술을 전 세계 수출하는 도시로서 독보적인 어떤 포지셔닝 가능하다고 봅니다. 울산대학교도 있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이제 연구 역량을 이제 결합해서 경기장이나 그 점을 VR e스포츠 하드웨어, 모션 센서 기술 점증 센터 이런 것들을 기획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이제 울산 청년들이 단순히 게임이나 스포츠를 그냥 단순히 놀이 개념이 아닌 이제 3D 그래픽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거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넘어선 스마트 팩토리 쪽에 인프라 구축이 된다면 산업용 XR 콘텐츠 전문가로서의 강력한 산업 연계고리를 갖출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1: 사실 뭐 단순한 게임으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고 그 가능성이 정말 무한하네요.
2: 예,
1: 활용 가능성이.
2: 그러니까 새로운 뭐 장비 수출할 수 있다.
1: 예, 예.
2: 울산은 그렇게 또 바라봐 주셨는데요.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딱 한 가지만 기억해달라는 메시지를 부탁드렸는데요. 이 말이 오늘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2: 들어보겠습니다.

0: e스포츠는 스포츠다. 그리고 스포츠는 즐기는 과정이고 활동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기존의 게임이라고 하는 단순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지고 좀 더 가족 간의 관계 소통, 친구 관계, 뭐 내지는 직장 동료들 간의 스트레스 해소, 공간 이런 개념에서 e스포츠를 좀 더 거시적인 어떤 확장적인 그런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고 게임 한판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스포츠가 가장 건전하고 초월적인 인간 활동의 영역으로서 자리 잡는다면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21세기 게임은 이제 문화가 되었고요. e스포츠는 활동 영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입견 없이 오늘 뭐 자녀와 함께 이제 게임 한판 하면서 자녀와의 관계도 개선해 보시고 문화 활동을 한번 같이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자, e스포츠는 단순한 어떤 게임을 넘어서 문화 활동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의를 내려주시네요.
2: 또 그리고 들어보니까 저도 이번 취재를 통해서 울산의 정밀 기계와 로보틱스 기술이 또 e스포츠 장비 산업과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 이제 새롭게 또 들리기도 했거든요.
1: 그렇네요.
2: 그러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는 실제로 좀 VR e스포츠 체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또 인사를 드려보고 싶을 만큼 기대가 됐던 또 취재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예, 자 다음에 기회 되면은 한승민 씨하고요. 저희 VR 태권도 대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2: 기대가 됩니다.
1: 예, 아 기대가 돼요.
2: 다음을 한번 기억해.
1: 뭐 나이 상관없잖아요. 그건.
2: 그럼요. 예, 상관없습니다.
1: 예, 우리가 정말 동등한 자격으로 예. 동등한 여건에서 한번 스포츠를 즐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다음을 한번 기약해 보겠습니다.
1: 예, 자 지금까지 한승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울산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퇴근길 톡톡에서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속히 샵 2848로 문자 한 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한 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네, 저희는 울산에서 다양한 핸드메이드 작가님들하고 문화 마켓을 기획하고 있는 울산 조그만 마켓 운영자입니다. 다가오는 7월 11일 토요일, 내일 성남동에서 열리는 조그만 마켓을 소개드리러 나왔고요. 다양한 핸드메이드 작품하고 체험, 그리고 아이와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게 이제 이름처럼 막 크고 뭐 거창한 거는 아니지만 작은 공간에서 이제 작은 소상공인 작가님들하고 함께 추억하고 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마켓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이번 행사에서는 이제 귀여운 도자기 작품을 하시는 작가님하고 포토키링하고 포토마그넷 이런 작품을 하시는 사장님, 패브릭 뜨개용품 이런 거 만드는 선생님, 그리고 스테인글라스 작품을 만드시는 선생님하고 향기 제품하고 LED 키캡 체험을 진행할 예정인 사장님, 인도 네팔 핸드메이드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 사장님하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드로잉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 이렇게까지 7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1회차, 2회차를 진행을 하고 3회차 진행을 하거든요. 같이 참여하신 작가님도 있고 평소에 소통을 하시던 작가님들이라서 결과를 떠나서 즐겁게 하루를 꾸려보자 하는 느낌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다들 화기애애하게 하고 있어요. 이제 오셔서 단순히 프리마켓 구경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체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작가님들의 작품을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체험으로 뭐 포토마그넷이나 LED 키캡 키링, 뭐 드로잉 스티커, 키링 만들기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거 외에도 1,000원으로 인생네컷처럼 포토 스티커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이벤트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다꾸존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마켓 입장은 무료이고 예약 없이 누구나 방문하실 수 있어요. 구매하시는 것도 편하게 구매하시면 되시고 체험도 현장에서 원하시는 거 바로 하시면 되셔요. 비용 같은 경우는 체험마다 조금씩 다른 편인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했어요. 성남동 먹자거리 안에 코노미 향수 공방이 있어요. 지도에 검색하시고 오시면 더 찾기 쉬우실 거예요. 날짜는 내일 토요일 11시부터 6시 이렇게 진행됩니다. 방학도 맞이했고 주말이라 이제 어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멀리 가지 마시고 울산에서도 특별하고 재밌는 하루를 많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작지만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를 준비해 두고 있으니 많이 방문 부탁드립니다. 오셔서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동구 워케이션 센터 온앤오프 센터장 이지연입니다. 워케이션 센터 온앤오프는 업무도 하시면서 휴식도 편하게 취하실 수 있는 업무 오피스인데요.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휴가차 오시기도 하지만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편하게 업무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업무 하시기에 너무 좋은 공간이라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고요. 주소는 울산 동구 해수욕장 10길 385층입니다. 처음 들어오시면은 일산해수욕장이 쫙 보이는 통창으로 되어 있거든요. 파노라마 바다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워케이션 센터에 가셔도 이 배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국에서도 가장 좋은 뷰를 가지고 있는 워케이션 센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팅도 하실 수 있고 개인 업무도 하실 수 있게 뭐 프라이빗 룸이라든지 코워킹 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고 노트북이라든지 마우스 뭐 USB 이런 것들도 대여가 가능하고요. 또 간단한 프린트도 하실 수 있고요. 커피라든지 음료 같은 것도 자유롭게 좀 드실 수 있도록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개인 업무들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거래처 분들이랑 미팅하실 때도 이 미팅룸을 대여하실 수도 있고요. 12명 이상일 경우에는 전체 대관도 가능합니다. 울산 동구 워케이션 센터 온앤오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기간 설정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워케이션 센터가 업무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휴가도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로컬 체험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트를 탄다거나 아니면은 마카롱을 체험해 본다거나 탐조 활동을 해 본다거나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역에 있는 주민 사업체 분들이랑 연계되어 할인을 해 주십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지역에 있는 이야기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일의 효율,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온앤오프 데이 프로그램이 있고요. 가까운 시일 내로 7월 22일 찌고우루 청춘이라는 로컬의 자원을 콘텐츠와 일로 연결하는 법이라는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라면 땅 하나로 확장 이전을 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것도 홈페이지에서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오셔가지고 업무도 하시면서 미팅도 하시고 조직분들이랑 같이 환기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저희도 계속 준비를 잘 해둘 테니까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는 울산 동구 워케이션 센터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연락처라든지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연락처는 052-252-5200입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4: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5: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8: 현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자, 정답은 1번 수세미였습니다. 수세미. 오래된 수세미를 계속 사용하면은 세균이 쉽게 남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평소 물기를 잘 말리고요.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주방 위생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주기적 교체라는 게 1, 2주라고 오늘 처음 다들 들으셨겠죠. 예. 자, 좀 귀찮더라도요. 올바른 관리 습관 드리시면은 온 가족의 건강을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물 받아가실 분께서는요, 다른 사진관 촬영권은 9278번, 또 큰애기 농장 땅콩 버터는 9830번님, 또 시바 스시 식사권은 5761번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 또 문자 보내오셨습니다. 2886번님, 이관열 아나운서 항상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보이든 안 보이든 항상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0242번님, 너무 아름다운 금요일 밤이에요. 예, 기분 좋게 퇴근합니다 해주셨고요. 자, 0849번님, 저는 제가 직접 뜬 수세미를 써요. 굉장히 부지런하시네요. 직접 뜬 게 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도 뜨시더라고요. 과일 모양도 있고, 뭐 동물 모양, 토끼 모양, 강아지 모양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2460번님, 큰일이네요. 두세 달 쓰는데 하나 사가지고 저는 거품 안 나면 바로 바꿉니다 하고 보내오신, 두세 달도 이제 긴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0849번님, 라디오에서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예, 남미 씨와의 케미도 또 그립네요 하시면서 보내오셨는데, 자, 항상 그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곳을 새로운 모습으로 또 찾아뵙기를 약속을 드리면서 저의 대타 방송은 오늘까지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김현경 아나운서와 함께 유익한 저녁 시간 또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이클 크레투의 Moonlight Flower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항상 편안한 저녁 맞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응원하세요.
1: 울산 M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continue.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안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장윤기 사건으로 보안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여론이 커진 것을 의식한 듯 보안책 마련을 언급했습니다.
3: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 민주당은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명시하는 대신 보안수사 요구 권한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수기를 거쳐 검찰개혁을 추진했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안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장윤기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도 거론했습니다.
4: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을 운영해온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2: 국민의힘은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을 개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의 직접 보안수사권을 합리적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냈습니다. 변협은 오늘 성명에서 장윤기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찰의 보안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인멸 정황이 암장될 뻔한 사례라며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보안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보안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살인 등 중대범죄에 한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권 송치 제도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수본이 서울시 선관위에 중간 간부를 불렀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서울시 선관위 1개장, 광진구 선관위 1명, 동작구 선관위 2명, 송파구 선관위 1명, 잠실 7동 투표소 투표관리관 등 6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합수부는 이들을 상대로 6.3 지방선거 투표관리 현황과 투표용지 준비과정, 거소투표자 과다집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 중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후 고가차도 철거 작업을 위해 제한됐던 서소문 건널목 차량 통행이 내일 오전 0시부터 재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을 완료했다며 오후 6시부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해제하고 내일 0시부터 서소문 건널목 차량 통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소문 건널목 통행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폄하응원으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가 법원에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가 오늘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오는 20일 열리는 스포츠 공정위에서 배재고 징계에 대한 재심 안건을 상정해 결론을 내릴지 여부를 오는 14일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 유일의 상업용 원전 인근을 타격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란도 요르단 등 중동 국가 내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까지 이란에 대한 독자적인 공습 준비를 마쳤다고 밝혀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성철 기자입니다.
5: 미군은 사흘 연속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방공 시스템과 해안 감시 자산, 미사일 드론 저장고 등 약 90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면서 관련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특히 이란의 유일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부쉐르 등 남부 주요 항구 도시들에 집중됐습니다. 부쉐르 원전 인근 지역에서는 6차례 폭음이 들리는 등 발사체 공격이 이어졌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란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안장식이 치러질 예정인 마슈아드를 잇는 교량도 파괴돼 철도 운행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1: 이란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20배로 타격할 겁니다. 이란이 때리면 우리는 훨씬 더 세게 되돌려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미국의 위협에도 이란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등 주변 국가들에 자리한 미군 기지를 공격한 데 이어 걸프 밖 지역인 요르단의 미 공군 기지를 겨냥해 탄도미사일 10개를

0: 폭발을 발사하는 등 공격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이란 당국은 미국의 공습으로 최소 14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다면서 전쟁 범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스라엘까지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 준비를 마쳤다고 선언하면서 긴장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1: 이스라엘군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작전 재개와 공중우위 재확보, 위협 제거를 위해 이란에 대한 세 번째 타격을 감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입니다.
0: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이 격화됐지만 국제유가는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위축 우려가 부각되면서 2%가량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1: 우리나라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면 미국이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산업도 탄력을 받게 될 거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김지훈 외교부 한미원자력협력 TF 부대표는 소셜미디어에 한미가 핵연료 파트너십을 강화하면 현재는 목표 단계에 머물러 있는 SMR을 대규모로 도입하는 데 기여하고 양국의 에너지 안보도 강화될 거라고 썼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해 미국과 협상 중인 한미원자력협력 TF는 그동안 한국이 농축 권한을 확보할 경우 러시아와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한미 핵연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득해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현재 시간 9일 미국 뉴욕주에서 열린 마이크론의 반도체 생산 공장 콘크리트 타설 기념식에 참석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하고 싶다면서 마이크론이 앞장서고 있으니 경쟁자들은 질투심을 느낄 거고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다만 한국의 두 메모리 제조사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비가 그치고 폭염특보 지역이 늘어난 가운데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대구 25도, 부산 24도, 대전 23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며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포항이 37도까지 오르겠고 서울 33도, 대전 광주 34도, 대구 35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6.8도입니다. 저녁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0: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2: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저는 이번 주부터 뉴스 하이킥 진행을 새롭게 맡은 MBC 30년차 기자 조승원입니다. 이번 주 시작된 청취율 조사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데요.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잘 듣고 있다.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다섯 분을 선정해서 치킨 세트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좋은 의견 보내주신 두 분을 선정해서 무려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 보내드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화제를 모은 정치인들의 말말말을 성대모사로 유쾌하게 정리해보는 3부 신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4부는 이번 개편을 맞아 새로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내 건 내가 직접 알리는 본격 홍보타임 내 거 내 알. 오늘 첫 번째 주자로는 밴드 노브레인의 보컬 이성우 씨와 함께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 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토익은 해커스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아이고
5: 사장님네 웬시름이 그리 깊어?
4: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거움네.
5: 아니 두루누리 모르시오?
6: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5: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4: 좋다.
5: 두루두루 누리라고?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8: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신 스틸러들
1: 확실하게 파보겠습니다.
0: 이상민, 노영희의 신 스틸러. 자, 이번 주 화제의 인물을 만나봅니다. 신 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고요.
2: 네, 반갑습니다.
0: 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제가 오늘 이거 들어가기 전에 꼭 네. 해야 될 말이 있어요.
2: 오.
0: 진짜 이거 리얼 스토리입니다. 진짜 네네. 실화입니다. 오늘 네. 점심 때 네. 먹고 제가 택시를 타고 MBC를 오는데
2: 예.
0: 정말 택시 기사님이 제가 MBC를 가자 그러니까 이 뉴스 하이킹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킥 찐 애청자이신
2: 네.
0: 거예요.
2: 네네네.
0: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저는 못 알아보시고 라디오로만 이제 들으신다 봐요. 저는 절대 못 알아보시고 하이킥을 매일 들으신다고 아마 지금도 듣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 예.
0: 와, 하이킥 그래서 왜 좋습니까? 했더니 신 스틸러 때문에 아이고. 듣는다.
2: 와.
0: 듣게 됐고
2: 다 제 덕입니다.
0: 이야.
2: 아 죄송합니다.
3: 맞아 이상민 덕이에요.
2: 네. 아니 계실 텐데.
0: 진짜 네네네. 실화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그 영종도의 손님이 예약이 돼 있대요.
2: 인천.
0: 그래서 영종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에 네. 오늘 씬 스틸러를 들을 것이다.
2: 아이고.
0: 자 듣고 계시죠. 오늘 제가 그 택시에 탔던 사람이고요. 제가 바로 그 프로그램의 앵커였습니다.
2: 뭔가 구차해 보입니다.
0: 네. 아 진짜. 네 제가 네네. 물어봤어요.
2: 네.
0: 왜 좋아하시냐 했더니 너무 재밌대요. 그리고 이게 택시 기사분들이
2: 네.
0: 그 많이 만나신대요. 기사 식당 이런 데서
2: 예.
0: 그러면 이게 화제래요.

0: 와. 진짜 택시 기사분들은 이걸 갖고 정말 깔깔 웃으신다고 네. 하루 운전의 스트레스를 이걸로 날리신다.
1: 이 장면 좋겠다.
0: 아, 오늘 정말 네. 그 책임감 갖고 하셔야 돼요.
2: 네네, 무겁습니다 지금. 네.
0: 대한민국 택시 기사분들이 좋아하는 코너 네. 신스틸러 오늘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사님 듣고 계시면 문자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8001번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전당대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김민석 전 총리에 이어서 송영길 의원님이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지금 당이 가장 집중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있습니다. 이심 송심 당청 동색의 힘으로 민주당을 구조적 다수 정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하나로 뛰는 그런 진짜 여당을 이 송영길이가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와.
3: 아니 왜 웃는 겁니까 지금?
0: 아니 제가 예. 사고 날 뻔했어요. 제가 너무 웃겨갖고.
2: 아 네네.
0: 와 이 야 이거 방송 사고 조심해야겠네.
1: 목소리 이제 똑같지 않나요?
0: 와 인간 복사기네.
1: 얼굴을 안 보고 들어야 되는데.
3: 그렇습니다.
0: 와 제가 예전에
3: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겁니다.
0: 배칠수 씨랑 방송을 한번 해보면서 와 이런 복사기가 있나 했는데 와 능가하시네.
3: 능가. 요즘은 레이저 프린터입니다. 3D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3D입니다.
0: 와, 자, 이 대통령과 송 의원은 자 한 마음이고 당청은 하나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3: 그렇습니다. 이심 송심이 뭐 별겁니까? 저는 2022년 대선 패배 당시 곧바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엮은 그 돈봉투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탈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을 지키는 겁니까?
0: 와. 진짜
3: 야, 그렇습니다.
0: 레이저 복사기.
1: 네. 자, 이번 주에 진짜 당사자가 나오셨었잖아요.
2: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야, 저는 진짜 야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1: 네.
0: 그렇죠. 네. 어떻게 저렇게? 아 근데 약간 고맙습니다. 좀 닮으신 것 같아요.
2: 아 송영길.
0: 네. 아, 기분 나쁘세요?
3: 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 근데 뭐 상쾌하지는 않네요. 네.
2: 좋습니다. 네.
0: 자, 이 친명계와 이제 각을 세우고 있는 전청래 전 대표를 지금 우회적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우회적으로 돌려서 비판하는 듯한 그런 발언으로 보이는데 또 이에 앞서서 전청래 전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또 연대 구축을 시도했으나 네. 또 고민정 의원이 독자 노선을 또 확고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자. 정 전 대표 지금 입지 어떻게 보십니까?
1: 사실 뭐 갈수록 조금 이제 힘들어지시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싸웠던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막 아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후보로 나온 세 분이 사실은 3대1 구도로 약간 조금 전선을 네. 형성하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0: 그래서 2대1, 3대1로 맞으면 아프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셨잖아요.
2: 1대1도 아픈데
0: 1대1 네. 아 2대1 3대1 야 그 좀
1: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3대1로 맞으면 진짜
2: 몰매 아닙니까? 몰매
1: 아픈 거 아니에요?
2: 네네네
0: 하여튼 좀 아프신 것 같아요. 본인이 아프시다고 했으니까.
1: 그렇죠. 네, 그래도 진짜 씩씩하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제 고민정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친문 세력의 대표격으로 항상 고민정 의원이 이제 중요한 네. 타임마다 좀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0: 네.
1: 지난번에 그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오천 회동한 다음부터 좀 분위기가 사실은 조금
0: 비빔밥 이후
1: 네,
0: 비빔밥
1: 바뀌었거든요.
0: 같이 드시고 그 네. 이후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네, 듯한 네. 느낌이죠.
1: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아직까지 그래서 출마 선언도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많이 아프실 것 같다.
0: 네. 네.
1: 그런 생각 드네요. 네.
0: 그 고민정 의원이 출마 선언 한 거는 정청래 대표에게는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1: 매우 불리하죠.
0: 매우 불리하다. 네, 네.
1: 왜냐하면 윤건영 의원이 그 명문회동 하기 직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되게 불편해한다는 얘기를 이제 노골적으로 사실은 방송에서 했거든요. 네. 그리고 명문회동 하고 그다음부터 분위기가 이제 일제히 돌아서는 느낌이 사실은 조금 났었는데
0: 네.
1: 딱 고민정 의원이 사실은 또 최고위원 나오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예 그냥 당대표. 예, 나오신다고 해버리니까 이건 약간 세계를 박아버리는 느낌이 조금 나긴 합니다.
0: 네. 그래서 지금 출마 선언도 늦어지는 건가요?
1: 그렇게도 보여지는데 어쨌든 심사숙고 중이다라는 얘기를 사실 들었습니다만 제일 원래 지난번에 박찬대 의원하고 당대표 경선할 때는
0: 작년에
1: 먼저 네. 사실은 선점만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점점 출마 선언 자체가 좀 늦어지는데 그래도 다음 주는 하지 않을까? 네. 아 혹시 들으셨어요?
3: 듣기는 뭘 듣습니까? 경쟁자인데 뭘 듣습니까? 지금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1: 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3: 관심은 이 송영길한테 가져주십시오. 무슨 섭섭한 말씀하십니까? 한때 동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3: 섭섭합니다.
1: 죄송합니다. 네.
0: 자, 송 의원님. 예. 어제도 정청래 대표 전 대표를 향해 아주 수위 높은 발언을 하셨죠?
3: 그렇습니다. 축구 좀 좋아하십니까?
0: 네,
3: 예, 홍명보와 정몽규를 교체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축구를 어떻게 살립니까? 지금의 정책적 사고를 가지고 갔다가 지금 민주당의 주류가 되면 민주당의 총선에서 정말 레드카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놔두면 홍명보를 그대로 놔두는 거하고 아주 그냥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2의 월드컵 패배라는 절박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병을 드는 겁니다 지금. 물병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부러 또 안 갖다 놨네 PD가 또 물병을 던질까 봐. 피디가 하여간 친청입니다. 피디.
0: 아니 물병 좀 갖다 놓으세요.
1: 피디가 친청이래.
3: 아니 술병이라도 좋습니다. 뭐라도 던질 수 있는 걸 갖다 놔주십시오.
0: 아,
3: 고맙습니다.
1: 아 근데 잠깐만 질문입니다. 송영길 의원은 그러면 의원께서는 예. 축구 잘하시나 보죠?
3: 아 축구 스포츠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진짜로?
3: 그렇습니다. 왜 의심합니까? 또 지금... 물병을 던지고 싶게 만듭니까? 또 이렇게.
1: 저한테요?
3: 어디든지 맞춥니다. 명사수입니다.
1: 아, 잘못했습니다. 예.
0: 자, 그 어제는 그 광주 시의회 여기서 이제 의회견 열었고 민주묘역도 5.18 민주묘역 참배도 했고 그런 가운데 또 김민석 전 총리도 이제 호남에서 지금 민심 잡기 텃밭 민심 잡기 나섰는데
1: 네.
0: 이렇게 지금 두 분이 지금 호남에 공을 들이는데 반면에 어제 지금 정청래 대표는 뭐 SNS 활동 말고는 뚜렷한 게 없었어요.
1: 그 정청래 알콩달콩이라고 하는 이제 네. 페이지가 있던데.
0: 알콩달콩
2: 귀엽습니다. 네.
1: 네. 알콩달콩하는데 거기서 김용민 의원이 이제 합류하게 된 거 내지는 지지해줬다는 네, 네.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지금 그건 없었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선호투표제 관련된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지금 현재 최고위원회 그 구성이 2대 4 정도라는 거예요.
0: 네.
1: 그렇게 되면 좀 힘을 좀 받지 않으실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친청이 많은 거죠.
1: 친청이 4 네. 정도
0: 친청이 4.
1: 하니까. 네. 네.
0: 구도 자체가 네. 지금 구도 최고위는 자체가. 최고위
1: 네.
0: 구도 자체는.
1: 네. 네.
0: 오늘 정청래 전 대표는 광주 조선대를 찾아갔네요. 그래서 민주적 국민정당 주제로 강연 그리고 뭐 어떻습니까?
1: 진짜 친청이 맞나 봐요. 피디바 작가가. 지금 계속해서
3: 아니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친청으로 갑니까? 피디와 작가는 사퇴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물병을 던 물병도 갖다 놓지도 않고 말이에요.
1: 그러니까 던질까 봐 안 갖다 놓은 거지.
3: 그렇습니다. 맞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금 피디와 작가는.
0: 자, 그 선호 투표제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오늘 밤에 9시에 뭐 심야에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그 전준위에서는 이미 선호 투표제 괜찮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야 투표까지 하면서 끝을 낸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 이제 이게 만약에 잘 안 될 경우에는
0: 네.
1: 법률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검토도 해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분위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면 저는 좀 오히려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친청계에서.
1: 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가면은 좀 더 자극을 하는 상황이 좀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갈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민주당의 지금 분열 상황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피디도 그렇겠지만 여기 피디도 그렇겠지만
2: 아 피디가 도망갔어요. 사라졌습니다. 지금
0: 아, 안 보이시네. 아, 진짜.
1: 네, 네, 네, 네. 진짜.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조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좀 다 원만하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송 의원님.
3: 그렇습니다.
0: 선호투표제
3: 이 선호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사표 방지 심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의 이 부담과 걱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 부담 없이 송영길을 찍을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비웃습니까? 이 송영길은 당대표 되면 안 됩니까? 누구는 들러리 하러 나오냐 이 말입니다 지금.
1: 아니 송영길 대표님은 지난번에 예. 그 물으셨잖아요. 네. 중간에 그만둘 생각 네. 있는 거.

0: 그렇죠. 그랬더니 네. 1억이나 내는데 1억이나 내가 왜 그만두겠냐 이러셨죠.
1: 1억은 뭐 남의 집 개 이름입니까? 우리 집에 물론 시시라는 개가 있습니다. 정말 귀엽습니다. 시시야 오빠 라디오 나왔다. 서럽습니다.
2: 자 네. 예, 넘어가 볼게요.
1: 넘어갑시다.
2: 계엄의 밤 얘기가 지금 요새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계엄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 모이라는 그 장소가 뭐 국회에서 당사 그러다가 또 뭐 계속 바뀌었잖아요. 이걸 놓고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의원이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 분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3: 예, 좋습니다. 한동훈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대표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2: 자, 한동훈 의원의 입장은요?
4: 예, 한동훈입니다. 계엄 당일 이동 과정에서 국회가 완전히 봉쇄됐다는 보고를 받고 당사에 도착한 것이 오후 11시였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11시 27분 그리고 28분쯤에 도보로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이후로는 국회로 와달라고 강력히 호소를 했습니다.
3: 이 책에는 나와 있는 건 뭔가요?
4: 그건요? 의원님, 선후 관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3: 그럼 책에 나와 있는 건 뭐냐고 물었습니다.
4: 이 사회자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좀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장동의 체제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 그 책에는 뭐라...
4: 알겠습니다. 예, 예, 진정하시고요. 예.
2: 그냥 혼자 좀 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아닙니다. 사회자가 필요합니다.
0: 예. 박영식보다 훨씬 낫다.
2: 이야. 아유,
5: 고맙습니다. 네, 선후관계. 네.
0: 진짜 훌륭해요.
2: 자, 어쨌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이 증언을 했는데 이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을 지금 추경호 시장이 받고 있죠. 그런데 네 번인가 막 바꿨잖아요. 이 계속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계속 바꿨다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때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추 시장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인가요 지금?
0: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하고 한동훈 의원하고는 결국에는 이제 대선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느냐.
2: 네.
0: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 쪽에 좀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검사가 질문했던 거는 그거였다고 합니다. 최고위원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네. 당사로 오라고 했던 거 아니겠느냐. 그랬는데 네. 안철수 의원이 최고위원 뭐 이런 거 다 앞뒤를 다 잘라먹고 어쨌든 네가 먼저 당사로 오라고 하지 않았냐.
5: 당신이 먼저.
0: 네네네. 어쨌든 그런데 민감하신데. 네, 어쨌든 당신이 네. 먼저 그쪽으로 오라고 한 거 아니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2: 근데 이것 가지고 싸울 일인가요?
0: 아니 근데 이거 되게 22일 날 또 얘기한대요.
2: 아 그래요?
0: 네, 김종현 최고가 22일 날 본인도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김종현 최고도 사실은 친한계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22일 날 나가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아주 다졌습니다 의지를.
2: 아니 근데 시간대가 좀 다른 것 같던데.
0: 시간대 달라요.
2: 시간대가 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1시 때 얘기고 그렇죠. 이거는 뒤에 11시 27분 28분 그때부터의 상황이지 시간대가 다른 문제인데.
0: 이게 약간 섞어버려가지고.
2: 그러니까요. 네,
0: 한동훈의 이미지를 네. 조금 그렇게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장도연 대표가 범죄 행위 때문에 당신은 제명된 거다. 이 말한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2: 범죄 혐의. 네. 오늘 그 얘기했었죠. 네. 자,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또 장동혁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 내용은 점점 심해지는데 장동혁 대표 광주경찰청을 어제 찾아갔습니다.
6: 장동혁입니다. 딸을 둔 부모가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었겠습니까? 많은 여성들이 밤에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겠습니까? 그런 사건을 두고 경찰이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축소하고 자기들끼리 짜고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는 게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청장께서 경찰청장이 광주경찰청장이 자리를 비워서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민낯이 이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양심이다.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2: 약간 이거는 좀 사극톤의 느낌이 듭니다.
6: 약간 다모톤입니다. MBC.

0: 때문에
1: 다모 모르는 분들 많을 텐데
2: 다모를 기억하시면
0: 분야 나도 아프다 야,
2: 아프다
0: 그거 맞습니다.
2: 자 장동혁 대표는 15일에도 광주를 방문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0: 그렇습니다. 5.10 올림픽공원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해야 됩니다. 부산과 광주 태국 경북도 방문하겠습니다.
2: 자,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1: 결론적으로 이제 본인이 약간 그 시야로 내지는 이제 한쪽으로 조금 몰려고 하는 그게 너무 분명해 보이고요. 정면 돌파 뭐 내지는 내 지지층들을 내가 찾아서 가겠다 뭐 이런 측면으로 보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별로 이렇게 중도나 혹은 국민의힘에 있는 다수 의원들이 보기에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2: 네, 네 그렇군요. 혹시 그 시간도 없는데
1: 시간도 없는데
2: 그 좀 한번 좀 몇 가지만 좀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3: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잡세에 불과한 주제에 나는 출발부터 니들과 달랐다. 잡새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봉황이 되지 못한다. 징계하면 보복한다 뭐 어쩐다 운운하는 게 정당인의 올바른 자세냐라고 홍준표가 묻습니다.
1: 잡새가 누군가요?
2: 자,
3: 잡새들은 압니다. 제가 잡새.
2: 지난게 징계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 외의 인물이죠. 바로 홍준표 성대모사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미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 대한민국 안전 1번지 여기는 울산. 시민이 안전의 주인이 되어 전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놀면서 배우고 느끼는 체험 중심의 다양한 안전문화 콘텐츠를 통해 가족 공동체가 공감하는 2026 울산 119 안전문화 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소방복을 입고 직접 불을 끄는 화재 진압 체험부터 지진 대피와 암벽 탈출 체험까지 심폐소생술과 소방시설 교육, 심리안전 교육 등 재난에 대비하는 유익한 안전 체험을 만나보고 소방안전과 불조심을 주제로 한 안전 골든벨과 전국 119 소방논의대회 울산 대표 선발전도 즐겨보세요. 우리 가족 안전지수를 높이는 특별한 경험을 울산 119 안전문화축제에서 함께하세요.
5: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6: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7: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6: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8: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9: 뉴스 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 비는 거의 그쳤습니다. 다만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장맛비 대신 더위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발표됐는데요. 영남 일부 지역은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밤에도 열기는 쉽게 식지 않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충남, 일부 영남 지방에 열대야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안성 부근에서 고장난 대형 버스 처리 중에 있고 안성 분기점부터 안성 휴게소까지 4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0: 자,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남이 해주는 홍보는 이제 그만. 내가 만든 건 내가 직접 알리는 본격 홍보 타임, 내 거 내 알. 자, 내 거 내 알의 첫 시간, 오늘 첫 게스트, 여전히 소란스럽게 달리는 조선 펑크 노브레인 이성우 씨 오셨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노브레인 이성우입니다. 예,
0: 락앤롤.
1: 락앤롤.
0: 야, 네. 진짜 성우 씨.
1: 네.
0: 여기서 저를 보니까 좀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1: 일단 저는 저도 어색하고 그 승무원 기자 형님도 되게 어색해 하시고 네. 일단 형이 좀 약간 뭐라고 하지? 아, 괜히 나왔나 봐. 약간 이런 표정 게스트들 보면 아.
0: 아닙니다.
1: 약간 그런 표정들 있잖아요. 그런 표정을 하고 계셔가지고.
0: 아유, 설마요.
1: 네. 그래가지고 그 주라기 월드에서 뵙던 그 톤이랑은 좀 많이 달라가지고 조금 신기하긴 해요.
0: 아, 오늘. 신기하죠. 네. 저도 좀 어색해요. 아직까지는.
1: 네. 지금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0: 지금 월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 5일째.
1: 5일째면 이제 약간 스며들 듯 되지 않았나요?
0: 아, 아니에요. 한 달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한 달은 해야. 이게 지금 약간 그런 기분이에요. 약간 그 락앤롤 하다가
1: 네.
0: 갑자기 지금 발라드 하는 기분. 아. 네. 아, 이해하시죠?
1: 지금. 네. 네.
0: 아니면 락 하다가 뭐 힙합 하는
1: 네. 아.
0: 지금 장르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1: 네네네.
0: 그래서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이 코너 제가 만들었어요. 이름도 제가 지었습니다.
1: 네.
0: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내 거 내 알. 내 거는 내가 알린다.
1: 근데 이게 꼭 음악에만
0: 아니죠. 그러니까 음악을 알리면 내 알.
1: 네.
0: 그리고 이제 책을 알리면 내 책 내 알.
1: 아. 네.
0: 그러면 영화 감독님이 나오시면 내 형 내 알.
1: 그럼 음식을 알릴 수도 있는 거네요.
0: 아, 그럼요. 그러면 그러면 뭐라고 짓지?
1: 내 내
0: 알. 아, 그건 음악하고 겹치는데.
1: 아, 내 식 내 알이라고.
0: 아, 하여튼 뭐 네. 고민해 볼게요. 네. 하여튼 모든 거를 홍보해 주는.
1: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 네. 등판 원칙입니다.
1: 아, 당연히 나와야죠. 본인 나와야죠. 본인이 응원해야죠.
0: 그럼요.
1: 그 자기 거 팔아야죠. 네.
0: 이 코너 좀 길게 갈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빨리 종영할 것 같아요?
1: 저는
0: 솔직히.
1: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도들이 되게 재밌다라고 느끼긴 해요. 왜냐면 요즘 같은 시대에 SNS에서 이제 자기 거를 알리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되어
0: 그렇죠.
1: 있잖아요.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들도 예전에는 에이 무슨 음악하는 사람이 뭔 홍보를 해. 그냥 우리는 그냥 음악이나 잘하고. 근데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이제.
0: 자기 겸손은 이제 네. 어렵습니다.
1: 네.
0: 자기 음식, 홍보의 시대.
1: 음식을 하더라도 자기 음식을 이제 홍보를 해야 되고 어떻게든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다가가야 되는데 이런 시대에 되게 잘 맞는 취지인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하여튼 매주 금요일 내 거 내 알 앞으로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왠지 저 이후로 술
0: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왜 갑자기 술 얘기를 하세요?
1: 주라기 월드 워낙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0: 아니 그래서
1: 왠지 연락 엄청 많이 올 것 같아요.
0: 그래서 네. 그 댓글에 이미 달리더라고. 그래서 저보고 뉴스 하이볼이래요. 뉴스 하이볼. 아니 정말 이런
1: 뉴스 하이볼.
0: 뉴스 하이볼.
1: 아, 좋네요.
0: 뉴스 하이볼 아저씨라고 저보고. 아 여러분 저 안 합니다. 이제는 하이볼. 자 오늘 이성우
1: 네.
0: 씨
1: 네.
0: 첫 게스트입니다. 내 거 내 알 첫 게스트.
1: 네.
0: 오늘은 뭘 알리고 싶어서 나오셨습니까?
1: 저희가 올해로 30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0: 와, 30년입니다. 네. 여러분 네. 10년 아니고요. 20년 아니고요. 30년입니다. 30년.
1: 네, 30년이 되어가지고 저희 야. 30주년을 지금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0: 와.
1: 근데 그 첫 번째 타자로 이제 빅나티라는 친구가 네. 저희의 노래 위스키 블루스를 이렇게 커버를 해가지고 한번 냈었고
0: 네.
1: 그리고 또 초록불꽃 소년단이라고 있거든요.
0: 네.
1: 멋진 펑크 밴드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 방탄소년단 아니고 초록불꽃 소년단이라고 있거든요.
0: 네.
1: 그 친구들이 릴베이비라는 저희 노래를 또 이렇게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냈고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자면 저희의 첫 공연 그리고 저희가 한 몇 년간 거의 폐간소린을 하듯이 공연을 뭐 일주일에 4일 동안 했던 그 드럭이란 라이브 펑크 라이브 클럽이 있거든요.
0: 드럭. 정말.
1: 네, 거기서 첫 번째 이제 30주년 공연 포문을 열기도 하고.
0: 네.
1: 네.
0: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홍보하실 게 너무 많아서
1: 너무 많긴 합니다.
0: 일단 정리를 하자면 네. 일단

0: 1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1: 네, 네, 맞습니다.
0: 첫 번째 놀라운 게 여러분 30년입니다. 30년. 네. 강산이 세 번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제 주변 사람들에 하잖아요.
1: 네.
0: 못 믿겠다. 왜 못 믿냐?
1: 네.
0: 너무 젊어.
1: 아.
0: 30년 정도 밴드가 활동했으면 네. 이제 좀 철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 여러분 노브레인은 철들지 않습니다. 왜? 펑크니까요.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저 어제도 그 부인이 계속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0: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죠?
1: 네, 얼마 안 돼가지고 작년 10월에 했는데 형 또 와주셔가지고 또. 아.
0: 그 네. 이성우 씨 결혼식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직접 갔습니다. 거의 지금 최근 한 10년간 열린 연예인 결혼식 중에 가장 시끌벅적했다.
1: 네, 재밌었어요.
0: 정말 이게 결혼식인지 락 콘서트인지 정말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노브레인 뭐 여러 또 밴드들도 나왔잖아요.
1: 네, 크라잉넛도
0: 나왔고,
1: 네, 아. 잔나비 친구들도 와줬고, 그리고 제가 사랑 너무 사랑하는 애. 러블리즈 친구들
0: 맞아요. 나와가지고. 잔나비의 뭐 네. 러블리즈의 진짜 네. 그냥 완전 콘서트였습니다. 네. 진짜 하객들이 다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 네. 다 헤드뱅잉 하고 진짜.
1: 그 결혼식도 하고 그런데 이제 부인이 이제 제가 스트리트 파이터 피규어를 가지고 계속 놀고 있는 걸 보더니 와 진짜 그렇게 집중을 하고 그걸 그 기세로 공부를 했으면은 진짜 서울대를 갔을까요? 그런데 이제. 나 철 안 들어 싫어. 그러니까 철 안 드는 오빠의 모습이 좋아 그러는 거예요. 네. 자,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0: 자, 락커의 지금 그러면 30년 됐고.
1: 네, 30년 됐고 지금 나이는 제가 76년생인데 51가 되었습니다. 네.
0: 야, 50대.
1: 네. 살다 보니 밴드가 30년 되었고 살다 보니 51살이 되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네. 매번 놀래긴 해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놀래기도 하고 그리고 밴드가 30년이 됐다는 것도 되게 놀래기도 하고요.
0: 저도 그런데요. 뭐 저도 네. 제가 가끔씩 50대 네. 중반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근데 우리가 늙었네. 일단.
1: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격투기 선수분들을 만났거든요. 네. 좀 요즘 되게 핫한 친구들을 만나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버지보다 제가 나이가 더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런 나이가 되었구나.
0: 그렇죠. 네. 아 저도 이제 많이 봅니다.
1: 네.
0: 제 아들 딸뻘들과 같이 일하는 어때요? 후배들이
1: 네.
0: 이번에 먼저
1: 네.
0: 후배들이 30년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제 리메이크를 했잖아요.
1: 네.
0: 그 자기 곡이잖아요. 지금 노브레인 노래를 네. 지금 리메이크를 한 거잖아요. 네. 그거 들었을 때 어떤 기분 들었어요?
1: 일단 친구들이 먼저 막 뜨겁게 너무 영광이라고 해줘서 일단 저는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저 이 노래 하고 싶어요, 이 노래 하고 싶어요. 막 그렇게 먼저 막 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또 우리 노래 얘네가 또 알아주네 하면서 이 노래를 하고 싶다고 네가 그러면서 그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잘 바꿔줬고 그리고 빅나티라는 친구는 중간에 조금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조금 시끌벅적한 사건이 그렇죠. 있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딱 그 타이밍에 어떻게든 형님 제가 시간 맞춰가지고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믹싱 비고 레코딩 비고 뭐 자기 돈으로
0: 이야.
1: 야 그래가지고 야 다 돈 줄게 그러니까 그리고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한 거에 대한 어떤 뭔가도 상황 뭔가 대가를 치르겠다 그랬더니 형
0: 의리 있네.
1: 저희는 이걸만으로 그냥 너무 참가하게 해준 것만은 너무 고맙다 그러고
0: 네. 노브레인이니까 노브레인이니까 네. 그런 거예요.
1: 노브레인. 초록불꽃 소년단 친구들도 이제 리를 웨이비를 발표를 했는데 원곡 이상의 에너지를 또 이 친구들이 또 뿜어내 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30주년 할까 말까 이렇게 조금 고민했던 게
0: 잘했다.
1: 얘기했을까 싶을 잘했다. 정도로 네.
0: 잘했다. 네.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네요.
1: 네네네.
0: 공연은 어떤 무대를 좀 준비하실까요? 30주년 특별 기념 공연 아니에요 이거는?
1: 기념 공연이 일단 1탄으로 이제 저희가 크라잉넛이랑 저희 노브레인이 처음으로 공연을 했던 곳 그리고 이제 한국 인디라든지 이제 인디 한국 인디 그리고 한국 펑크가 태동했던 드럭이라는 곳에서요 처음 공연을 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연말쯤에 저희가 계속 공연을 대관을 이미 끝낸 상황이거든요.
0: 아 그때 네. 또 이제 한번 화끈하게 한번 또 보여주실.
1: 네, 아. 몇 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후배 노래를 네. 또 커버를 하는 것도 있고.
0: 아 그래요?
1: 네, 커버를 하는 것도
0: 누굴까?
1: 있고.
0: 누굴까? 너무 궁금한데 아직은 비밀.
1: 네네네.
0: 아직은 지금 비밀.
1: 네 그리고 아주 큰 네, 큰 친구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주 아. 큰 친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네.
0: 살짝 힌트만 좀
1: 살짝 힌트를 네, 주자면 힌트. 네. 일단 또 밴드입니다.
0: 밴드인데 네. 아주 네. 큰 후배 밴드.
1: 네, 큰 후배 밴드의 네.
0: 제 머릿속에 지금 몇 개 있습니다.
1: 네. 그 친구들이 이제 또 저희 또 30주년에
0: 이야.
1: 뭐 그 아유 너무 영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참여해 준다고 해서 저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런 네, 그 외에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네. 제 머릿속에는 지금 몇 개의 밴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1: 결혼식장에서 아 아니요.
0: 아 예. 아 이것까지만 이것까지만. 자 1996년이죠. 네. 그러니까 네. 30년이니까 네. 지금 벌써 30년 됐으니까 1996년인데 네. 그때는 어땠어요?
1: 그때 저요?
0: 네,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밴드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은 어땠어요?
1: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은 진짜 다 좁혀버리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와, 그냥 나는
0: 네.
1: 짱이 될 거야, 약간 이런 네. 네.
0: 자, 언어 순화하셔야 됩니다.
1: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네, 그 다 네 함께 대결하고 싶다. 네, 네. 대결하겠습니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던 네.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왜 20대니까 무서운 게 없던 시절이었죠.
0: 네.
1: 네, 무서운 게 없고 그리고 이제 펑크 밴드다 보니까 그리고 이 기세로 다 몰아붙이겠다라는 그러니까 뭐 앞뒤 안 지고 그냥 뱉는 거죠. 그냥.
0: 달려보자.
1: 네, 그렇게 했었던 게 저의 20대 때였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면서 네. 조금씩 많이 달라졌나요? 어때요?
1: 많이 달라졌죠.
0: 어떻게 달라졌어요?
1: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그때는 조금 이제 펑크라고 하면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 이제 막 스파이키 헤어하고 아니면 모이칸 헤어를 한다든지 그리고 가죽 잠바를 입고 그리고 뭐 펑크족들이 입는 그런 옷들을 입고 그게 아니면 네. 펑크가 아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리고 펑크라면 이래야 돼. 펑크라면 발라드를 하면 안 돼. 펑크라면 야 사랑 노래를 왜 이렇게 그러니까 좀 펑크라는 거에 좀
0: 갇혀
1: 많이 갇혀 있었어요.
0: 갇혀 있었네.
1: 네. 근데 펑크라는 게 어떻게 보자면 원래 있던 틀을 깨고 그리고 자기 감정이 되게 솔직한 거거든요. 네네. 자기 자신에 대해 솔직한 감정들을 토해낸 건데 오히려 저는 저 그 카테고리를 만들면서 저 자신을 조금 올가매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오히려... 그 시절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더 넓게 보게 된 것 같아요. 저희 20대를 또 저는 사랑해요. 네.
0: 위스키가 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익습니다. 네. 고통 안에서. 네. 그렇게 익어가듯이 성우 씨도 좀 그렇게 잘 익어간 것 같아요.
1: 익어가고 익고 싶습니다. 네. 네.
0: 요거 하나 좀 물어보고 싶어요.
1: 네.
0: 30년 동안 정말 수많은 곡을 발표를 했잖아요.
1: 네.
0: 뭐 그중에는 뭐 크게 히트한 것도 있고
1: 네.
0: 또 아니면 또 좀 덜 히트한 것도 있고 네. 할 텐데 그중에서 일단 공연할 때 가장 신나는 건 뭐예요? 공연할 때 진짜 이 노래는 진짜 공연 셋리스트에서 빼놓을 수 없다. 나 이거.
1: 일단 저희 공연 셋리스트에서 절대 안 빠진 노래가 미친 듯 놀자란 노래랑요.
0: 미친 듯 놀자.
1: 네. 네 그리고 넌 내게 반했어 비와 당신 그리고 바다 사나이 이렇게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 미친 듯 놀자로 조금 시작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0: 오프닝
1: 예예예예예 하면서 이거를 갖고 왔다 갔다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자, 더 크게 하면서 예예 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노래로 일단 사람들이 좀 약간 뭐라고 그러지? 좀 이상한 애들 막 우르르 나오니까 뭐야 이러다가 이제 좀 약간 마음이 약간 풀어지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그 미친 놀자가 정말 좋긴 한데 근데 뭐니 뭐니 해도 넌 내게 반했어를 안 하고 저희가 내려갈 수는 없거든요.
0: 아니 그거는 안 네. 하면은 네. 큰일 나죠.
1: 네, 넌 내게 반했어를 하면은 이제 여기저기 그러니까 저희한테 행사를 만약에 가게 되면은 저희한테 관심이 없던 분들도 막 우르르 오셔가지고 막 다 함께 노래 불러주시고 이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이제 거의 뒤쪽으로 밀어놓거든요. 뒤쪽에 이제 팡 하고 이제 불꽃을 터트리면은
0: 터트릴 때.
1: 네. 그럼 이제 그때
0: 절정 하이라이트.
1: 네. 이제 그 관객분들의 표정이 이제 아, 나 진짜 음악하길 너무 잘했다라는 이 표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0: 그때 가장 짜릿하세요?
1: 네, 짜릿하죠. 네.
0: 행복하죠.
1: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려고 음악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하나만 좀 더 네. 여쭤볼게요. 네. 노브레인 30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네. 내가 가장 짜릿했던 순간 혹은 가장 자랑스러웠던 그 딱 한 순간 꼽아본다면 어때요? 3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1: 네. 이거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DM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하다 올해 생명사랑 홍보대사를 또 하게 되기도 했거든요. 이걸 했는데 이제 따로 연락을 받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지 SNS에서 네. 이제 메시지로 오기도 했고 그리고 직접 만나서도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되게 몸이 너무 힘든데 저희 음악을 들으면서 네 이겨냈다는 친구랑 그리고 정말 안 좋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노브레인의 가사라든지 음악을 들으면서
0: 용기를 얻었다.
1: 네, 용기를 내고 야. 다시 한번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네 그거 듣고
0: 아 그렇겠네요. 네. 진짜 삶의 희망과 에너지를 얻었다. 네. 노브레인 음악에서 네. 이거는 아티스트한테 최고의 정말 기쁨이고 보람일 수밖에
1: 네.
0: 없겠네요.
1: 그리고 저도 되게 힘든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우울해하고 그러던 시절도 있었는데 결국엔 다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가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시면서 힘을 내고 해 주시면 너무 고맙죠.
0: 알겠습니다. 네. 자, 노브레인 30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50주년까지 한번 기대해봐도 되겠죠?
1: 아유, 달리겠습니다. 저는 막 달립니다. 네.
0: 자, 네. 자, ACDC처럼 가세요.
1: 네, 가겠습니다.
0: 자, 송골매 배철수 선배님.
1: 예!
0: 네. 자, 락앤롤!
1: 락앤롤!
0: 자, 네. 오늘 내 꺼내 알 첫 번째 손님이 노브레인 이성우 씨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와.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영국 옥스퍼드 대 연구팀이 비둘기에게 기억력 실험을 했습니다. 쉬운 문제를 냈을 때 비둘기는 열심히 풀었죠. 하지만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 앞에선 달랐습니다. 억지로 붙잡고 끙끙대는 대신 구석으로가 낮잠을 청했죠. 더 버티면 탈이 날 걸 알고 스스로 멈추는 본능이 발동한 겁니다. 때로는 놓아버리는 것이 나를 아끼는 방법이라는 걸 비둘기가 일깨워주네요.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신문선 축구해설가 맥정치사회연구소 서영주 소장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비행기 타려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더욱더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보조배터리 사용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이죠. 한 사람당 최대 2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고 그 용량은 160와트시 이하여야 하죠. 무엇보다 기내에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데요. 보조배터리로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것은 물론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여러 면에서 불편함이 따를 텐데요. 그 대가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감내할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 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 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홈플러스 체불 임금 333억 원을 확인하고 추가 체불 여부를 점검해서 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 근로자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긴급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연 1.5% 저금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은 홈플러스 협력업체의 대출 원금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조치를 계속하고 신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는 최대 5억 원 긴급 운전자금 대출을 해주고 우대 금리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가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 당원당규 위반이란 논란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 오후 전북 전주시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당규의 당대표 선거 선출 방식은 결선투표제로 한다고 돼 있다며 선호투표로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이것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청년 최고위원제를 하려면 당원당규에 신설조항을 넣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선 100%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참고인으로 손흥민, 황희찬 선수를 채택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을 두고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희화화한 촌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잠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이러려고 야당과 협상도 없이 문체위원장을 가져가서 상임위 회의를 단독 운영하고 일방 독주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쇼하는 국회를 만들고 있다며 두 선수는 이미 월드컵을 마치고 소속팀에 복귀해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굳이 부른 것부터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진입하려는 체육단체를 출입구 앞에서 홀로 막아세웠던 30대 여성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송파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부터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여성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선거가 마무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인물의 뜻을 따르려는 게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비가 그치고 폭염특보 지역이 늘어난 가운데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대구 25도, 부산 24도, 대전 23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밤사이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는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다은입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경남 의령군에서 운영 중인 대형 버스 이름입니다. 첨단 초음파 진단기와 산전 검사 장비가 완비된 그야말로 움직이는 종합산부인과라고 할까요? 태아의 건강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20종이나 되고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경남 의령군을 시작으로 강원 고성과 충북 단양, 전남 곡성 등 현재는 분만 취약 지역 11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조건을 착착 만들어 간다면 나을까 말까 출산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일도 점점 더 줄어들겠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0: 제일 바보 대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열린 대회는 아니고요. SNS에서 사람들끼리 누가 더 바보 같은 행동을 했는지 댓글로 대결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재밌어서 여러분께도 소개 좀 해드릴게요. 일단 대장 내시경약을 겨우겨우 다 먹고 병원에 갔는데 대기하면서 믹스커피를 타 마셨다는 분이 계셨고요. 또 집 앞에 주유소가 있어서 주유하러 뛰어간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차는 집에 놔두고요. 그리고 바나나 껍질을 까서 알맹이는 버리고 껍질을 입에 넣은 분도 있었다고 하네요. 미국의 심리학자 캐시 에론스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약간 빈틈이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실수나 허점이 매력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실수담이 있다면 오당제에도 공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1: 바비.
2: Hi, Ken.
1: You want to go for a ride?
2: Sure, Ken.
1: Jump in.

0: we're just getting started. Oh, I love you, Ken. 7월 10일 금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아쿠아의 바비걸 전해드렸습니다. 김명자님이 셋 다 바보 같아요 크크 하셨는데요. 천하제일 바보 대회 댓글로 대결을 펼친 내용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진짜 어떡해요. 대장내시경 진짜 힘들게 다 그 약을 먹고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검사 순서 기다리면서 습관처럼 이제 믹스커피 자판기에서 아마 뽑아 먹었겠죠. 그래가지고 검사를 이제 다시 또 하셔야 되고 대장 내시경 약도 다시 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와 어떡하죠. 그리고 주유하러 막 뛰어갔는데 정작 차는 집에 놔두고 간 분도 계시다고 하고 바나나 껍질 까서 알맹이 버리고 껍질을 입에 넣는 분도 있다고 하네요. 너무 재밌죠. 2547님이 저희 시어머니는 멸치볶음 하려는데 똥 다 떼어내고 멸치는 버리고 그 멸치통으로 볶음을 했다고 하네요. 비슷하시네요. 진짜 이 바나나랑. 그리고 김지훈님, 젠디 저도 실수가 많답니다. 하하, 엊그제 출근길에도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딸내미 신발을 신고 발이 안 맞네 하고 있더라고요. 하하하. 그럴 때 있죠. 그 신발 각각 다른 신발 신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잖아. 양말도 마찬가지고. 1523님, 내가 그런 건 아니고요. 가끔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차가 떠나고 신발만 가지런히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 신발을 벗고 차에 타셨나? 2073님 젠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은 패스하고 가족들이랑 불금에 매운 치킨 시켜 먹으면서 오당제 들어요. 하트하트 이렇게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2037님은 젠디 반가반가 어느덧 찾아온 불금인데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하늘도 흐리고 그래서 제 몸과 마음도 꿀꿀했네요. 오늘도 무사히 일 마치고 선약 없는 쓸쓸한 불금 맞으며 8시 5분에 울리는 알람 듣고 오당제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2037님. 오늘 또 금요일인데 여러분과 함께 2시간 동안 즐거운 이야기 나누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모두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혹시나 혼자만 알기 아까운 그런 실수담 있으시면 오당제에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3부 귀로 하는 등산, 주말엔 산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어떤 산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지 이따가 3부에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 모셔볼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본컴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현대오피스, 롯데건설,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데이팩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요. 다음 주 14일부터 16일까지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기로 했고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토론회에서 그간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토론회 일정을 알리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주요 쟁점을 미리 언급했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의 차이를 둘지, 차이를 둔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했고요.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당부했습니다. 코스피가 2% 이상 올라서 7,400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장중 급등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후 12시 54분쯤 올해 17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드카 발동 당시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은 어제보다 5.13% 오른 상태였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후 1시 8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돼서 매수 호가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공모가가 주당 $149로 최종 확정됐는데요. SK하이닉스는 이번 공모를 통해서 약 40조 원의 투자 재원을 확보했고요. 자금 조달 규모 기준으로 외국 기업의 미국 상장 역사상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거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레버리지 자금과 프로그램 매매 확대 등으로 폭락과 폭등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증시 변동성을 과도하게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완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취업자가 4만여 명 줄었고요. 20대는 25만여 명 감소했습니다. 50대, 60대는 취업자 수 자체는 늘었지만 상당수가 임시직이나 단기 일자리에 집중됐습니다. 매장 관리, 편의점 등의 업종은 원래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일자리인데요. 편의점 알바 공고 하나에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가 나란히 이력서를 내는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중장년 층만을 위한 재취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올해 내놓은 2026 중장년 잡슐랭 가이드에 따르면 40대는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50대 이상은 중장년 경력 지원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에픽하이의 플라이 듣고 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소식 들으시고 범진호님이 예전에 알리바바 ADR 가격을 능가하는 최고가 기록을 세웠나 보네요. 김준상 아나운서 생각이 또 납니다 하면서 글 남겨주셨네요. SK 하이닉스 오늘 밤으로 10시 30분 우리 시각으로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주식 예탁증서 ADR을 상장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 지난달 12일이었죠. 일론 머스크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이어서 두 번째 규모라고 하고요. 외국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공모가 주당 $149, 그리고 총 하나로 약 40조 원을 조달하게 되는 그런 규모라고 하네요. 방수영 님이 오, 1350 전화해봐야겠어요. 자기소개서 쓰는 거 너무 힘든데 이것저것 한번 도움을 받고 커리어 업 하고 싶어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고요. 3370 님, 취업을 위해 하루 종일 PC와 오프라인을 돌아다녔는데 저의 문제일까요? 힘드네요. 날씨도 더운데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 전해드린 것처럼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 동향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2020년 중장년 잡슐랭 가이드를 또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보니까 중장년 전용 창구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장년 분들은 일반 공고 말고 중장년 내일센터라는 곳이 있대요. 40세 이상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취업 알선 상담 또 전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고용24 전화는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1350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또 지자체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 창구를 통해서 또 일을 소개받거나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60세 이상이시다 하시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여기라는 사이트가 또 있대요. 노인일자리여기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자리에서 또 바로 참여 신청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370님도 그렇고 이렇게 재취업이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막 뭐부터 해야 되지 어딜 봐야 되지 막막하신 경우 많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듣고 왔습니다. 김영자님이 한바탕 웃음으로 선곡 하나로 오늘 하루의 힘듦을 보상받네요. 젠디 감사합니다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여러분이 실수담을 많이 보내주셔서 몇 개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윤근식님은 어릴 적에 일요일 아침에 가방 싸서 학교 갔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어요. 아, 그런 경험들 한 번쯤 있으시죠? 쉬는 날인데 막 학교 가야 되는 줄 알고 학교 다 가는 날인 줄 알고 막 가방 챙기고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 쉬는 날이고. 진순애님, 치과에 교정틀 보여주고 점검을 받으려고 1시간 걸려서 갔는데요. 저만 가고 교정틀은 집에 두고 왔더라고요. 서정혜님, 상품 구매하고 자율 계산대에 두고 왔어요. 저 그런 경우 있죠. 뭔가 주문을 했는데 물건은 두고 오고 정작 계산만 하고 오는 그런 경우. 8016님, 저는 주차가 신경 쓰여서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은 놔두고 카드만 빼어서 다시 방문해서 은행 창구에서 현금 받았습니다. 다들 재밌는 경험들 많이 남겨주셨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재난,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개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어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보통 0.12ppm이 넘으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이 넘으면 오존경보, 0.5ppm이 넘으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오존,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인데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문자나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35111 이미 젠디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뉴스 진행 잘 들었어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고 6537님도 젠디 반가워요. 오늘 오후 내내 뉴스도 맡아서 하시더군요. 당직인가 봐요. 네 맞아요. 제가 오늘 2시부터 6시 뉴스까지 오늘 당직이어가지고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중간중간 지라시도 들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진짜 재밌었거든요. 막 저도 막 들으면서 낄낄낄낄 웃으면서 이렇게 뉴스 준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재밌는 사연이 있었냐면은 금요일마다 지라시에서 다른 프로그램 홍보인 것 같긴 하지만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 연애 관련된 사연 받아가지고 성우분들이랑 그 DJ분들이 같이 연기하시는 프로 코너 있거든요. 사랑극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사연이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보면 들으면서 저도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다시 듣기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할게요. 5580님, 오늘 처음 듣는데 목소리와 딕션이 너무 좋아요. 자주 들으러 오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오당제 또 새싹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또 처음 듣게 되신 5580님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또 새싹 아닌 우리 오당제 기존에 들으셨던 가족분들이 또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늘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출석 체크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글 남겨주시고요. 3293님 안녕하세요. 젠디 출석합니다. 저는 지금 4호선 서울역에 있답니다. 지하철 기다리면서 미니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오, 지하철 타고 아마 집에 가는 중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3293님. 그리고 2112님은 안녕하세요. 젠디 제가 라디오를 몇 년 동안 안 듣다가 오랜만에 틀었는데 몇 년 전에 새벽에 아침을 깨워주신 분 맞죠? 너무 반가워서 문자 보냅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네요. 이제부터 매일 들을게요. 감사해요. 다시 목소리 들려주셔서. 아, 종종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예전에 새아침 들으셨던 가족분들께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연히 또 들으시고 앞으로 매일 듣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이렇게 뭉클한 부분은 뭐냐면 진짜 오래전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제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했으니까 뭐 그만두게 된 시점으로만 따져도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10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제 목소리 들으시고 딱 알아채신 거잖아요. 아, 젠디구나 이렇게. 그게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항상 이런 문자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2112님 어서 오세요. 6622님 안녕하세요. 젠디 오랜만입니다. 모처럼 밤낚시 왔어요. 근데 너무 더워요. 선풍기 켜고 있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에어컨 켜고 집에 있을 걸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도 낚시가 좋아요. 파이팅. 아,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낚시 가신 분들도 보통은 이렇게 낚시터 가고 하면은 좀 시원한 바람 솔솔 불면서 뭐 기다리면서 이런 시간들의 힐링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날씨가 너무 습해가지고 이번 주 내내 그랬잖아요. 지금 낚시 가신 우리 662님도 그렇고 다들 좀 힘드시겠네요. 노래 한 곡 들을게요. 3611님의 신청곡 유재하의 우리들의 사랑.

3611님이 신청해 주신 유재하의 우리들의 사랑 듣고 왔습니다. 5128님, 강아지와 산책 중입니다. 저도 날마다 듣고 있어요. 오, 감사합니다. 5128님. 강아지랑 산책하면서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또 운동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죠. 1024님이 저는 오랜만에 운동하러 나왔어요. 여기는 바람이 불어서 운동할 만하네요. 운동하는 사람도 많아요. 즐거운 방송 파이팅입니다. 오, 날씨가 꽤 덥고 습한데 그래도 밖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신가 봐요. 그래도 물 잘 챙겨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가 싶다가도 그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은 너무 지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푹 막 이렇게 체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운동 천천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5128님이 강아지랑 산책 중이라고 하셨던 우리 5128님이 충남 서산시 운산면입니다. 강아지 이름은 단추예요 하면서 바로 또 글을 남겨주셨네요. 오, 단추 너무 귀여운데요. 어떤 강아지일까 궁금하네요. 2700님, 오늘 금요일이라 일찍 도망가고 싶었는데 영양사 실습생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챙겨주고 나니 어쩔 수 없이 야근하고 이제 퇴근합니다. 실습생을 보고서 저도 초심으로 돌아간 날입니다. 아, 그러셨겠다. 진짜 보통 이렇게 회사에 신입사원 들어오거나 이렇게 실습하는 친구들 보면 아, 나도 저랬었는데 저럴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다시 그 처음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2700님이 오늘 그러셨나 봐요. 근데 야근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챙겨주고 도와주셔가지고 그 실습생분이 오랫동안 우리 2700님께 고마워하고 또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또 실수담을 여러분이 많이 보내주셔서 몇 개 더 소개해드릴게요. 1741님은 저는 살림남인데요. 세금 낼 일이 있었는데 아내 이름으로 돼 있는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한다는 게 아내한테 돈을 입금한 거예요. 전화 와서 웬 돈을 보냈냐고 묻길래 당황하지 않고 조금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고 서프라이즈라고 해버렸어요. 아내는 조금 놀라고 저는 많이 놀랐어요. 아까워서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점점점 하셨네요. 아, 그래도 우리 1741님 센스가 있으시네요. 아내가 이렇게 이게 무슨 돈이야 하면 아, 내가 세금을 잘못 보냈다. 다시 보내줘. 거기로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서프라이즈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센스가 그 아내분이 진짜 좋아하셨겠네요. 이런 실수는 괜찮은 것 같아요. 1510님, 명절에 휴게소에서 가족들이 다 내려서 화장실에 갔었어요. 다시 출발해서 가는데 거의 다 도착해서 보니까 뒷좌석에 아이들만 앉아있더라고요. 황당했어요. 휴대폰 없던 시절이라 이혼할 뻔. 아, 뒷좌석에 아이들만 앉아있었대요. 아내를 이렇게 두고 오신 거예요. 아, 그랬구나. 얼마 전에 그 한참 이렇게 밈이 된 그 SNS 영상이 있었는데 아내가 남편이랑 통화를 하는 영상이에요. 그 외국분이신데 통화를

하다가 남편분이 어디냐고 막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뭐 나 어디 운전 중이지 말면서 하니까 어디냐고 뭐 이렇게 막 물어봐서 알고 보니까 그 아내분도 그 주유소에 기름을 넣고 남편분을 놓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영상을 말로 설명하려니까 재미가 없네요. 어쨌든 재밌는 영상이었는데 비슷한 그런 경험들 우리 1510님도 하신 것 같고 김경태님 급한 일이 있어서 저녁에 차 쓸 생각하고 자차로 출근했는데 마음이 급해서 퇴근할 때 차 가져온 거 잊어버리고 택시 타고 갔어요. 집에 와서 내가 차를 어디다 뒀더라 한참 생각했습니다. 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는 그런 거 딱 주차해놓고 다음날 출근할 때 내가 주차를 대체 어디다 해놨더라 차 한참 찾게 되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의 이 실수담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너무 귀엽고 재밌는데요. 계속해서 또 재밌는 실수담 보내주시고요. 노래 두 곡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올게요.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이어서 원 리퍼블릭의 카운팅 스타스.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에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0: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버스가 끊겨서 곤란해하던 중국인 여학생들을 차에 태워준 남성이 1년 뒤에 학생들로부터 감사 편지와 선물을 받은 사연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여름 포항 곤륜산을 찾은 중국인 여학생 3명과 우연히 마주쳤는데요. 당시 학생들은 버스가 일찍 끊기는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한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A씨는 학생들을 자신의 차에 태워서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호텔까지 데려다 줬는데요. 학생들에게 명함을 건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는데 1년 후에 명함에 있던 주소로 소포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중국 청도에서 보내온 소포에는 저희는 작년 여름 포항에서 베풀어주신 친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적힌 편지와 함께 선물도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학생들이 보내온 선물 중에는 중국 청도의 상징인 이 동물과 관련된 굿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판다, 2번 덥다, 3번 오당제가 좋다. 자, 힌트 드리면 이 중에 동물은 딱 하나뿐이죠. 1번 판다, 2번 덥다, 3번 오당제가 좋다.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밀크의 컴투미.

0: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최희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세월간의 아쉬움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해서 아파트 평수로 바꿔서 제 나이를 세고 있어요.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많이 웃고 남들 좋은 점 많이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고,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살아보니 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행복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9시 9시 뉴스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순직 해병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는 보고를 받고 해병대에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다음 주 열릴 전망입니다. 유동성의 위기를 겪는 중앙일보가 기업구조 개선작업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채권자는 오늘 1차 협의회를 열고 서면 결의를 통해 중앙일보의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채권 행사는 3개월간 유예됐고 법원의 기업 회생 절차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향후 중앙일보는 회계법인 실사를 바탕으로 경영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채권단 동의 절차 등을 거쳐 계획을 이행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추천 KBS, EBS 이사 후보 일부를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결격 사유 발생에 따른 후보 재선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KBS 이사 후보로는 기존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 이승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과 정재권 한국방송공사 이사, 구창훈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새로 선정됐습니다. EBS 이사 후보는 기존 이진순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조호연 한국교육방송공사 비상임이사와 함께 김선남 원광대 행정언론학부 교수가 새로 내정됐습니다.

0: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행사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습니다. 중국 중앙TV는 시 주석이 오늘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 총리를 접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중 고위급 간 만남은 지난달 8일과 9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입니다. 박 총리는 오는 12일까지 중국에 머물며 내일 열리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비가 그치고 폭염특보 지역이 늘어난 가운데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대구 25도, 부산 24도, 대전 23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며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포항이 37도까지 오르겠고 서울 33도 등 29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어떤 기업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항의하는데요. 이런 문화는 외국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90년대 유럽의 한 석유회사가 원유 저장 시설을 바다에 폐기하려 했는데요.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펼쳐서 계획을 철회시킨 바 있죠. 또 미국의 스포츠용품 회사는 해외 하청 공장에서의 아동노동 문제로 반발을 샀는데요. 이후 기업 윤리를 개선해 관행을 바로잡았습니다. 소비자의 힘과 의지를 보여주는 불매운동. 기업을 향해 드는 매서운 회초리와 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버스가 끊겨서 곤란해하던 중국인 여학생들을 차에 태워준 남성이 1년 뒤에 학생들로부터 감사 편지와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선물 중에는 중국 청두의 상징인 이 동물과 관련된 굿즈도 있었는데 이 동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379님 1번 판다. 대리기사 일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즐겨 듣는데 처음으로 문자합니다. 항상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의 정답 맞춰주셨어요. 2379님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저희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중국의 전통차와 청두의 상징인 자이언트 판다와 관련된 굿즈 그리고 또박또박 한글로 적은 손편지를 보내왔고요.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A씨는 기분이 너무 좋다면서 애국자가 된 느낌이다 이렇게 소감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훈훈한 굿뉴스 퀴즈였고요. 오늘 정답이 아닌 줄 알면서도 3번 오당제가 좋다를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웰템,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빙그레, 가마치 통닭,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한인제약.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바쁜 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는 산으로 떠나보는 거 어떠세요? 주말엔 산으로! 주말 산행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당신 편의 등산 리더 월간산의 윤성중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월간산 윤성중입니다.
0: 기자님, 저희가 지난주 오프닝에서 살면서 라면이 가장 맛있었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산 정상에서 먹는 라면이라고 문자 미니를 보내주셨어요. 8660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은 산행 중에 산 정상에서 먹는 라면입니다. 김밥이랑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하셨고, 4724님도 태백산에서 식어버린 컵라면을 먹었던 게 기억나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기자님 어떠세요? 그 물놀이 끝나고 먹는 라면보다 산 정상에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세요?
1: 아, 네, 그렇죠. 일단 저는 물놀이 잘 안 가고요. 네. 산에 자주 가니까 산에서 먹는 라면이 최고입니다.
0: 진짜요?
1: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팁 알려드릴게요.
0: 네, 좋아요. 네,
1: 그 산에서 라면 끓여 드실 때 고수 챙겨가시고요.
0: 우와.
1: 그리고 레몬 식초. 그거 딱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네. 고수하고 레몬 식초를 딱 뿌려서 먹으면 태국에서 그 유명한 똠장꿍이라는 메뉴 있죠. 그거랑 똑같은 맛이에요.
0: 진짜요?
1: 네.
0: 근데 고수는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잖아요.
1: 네.
0: 괜찮아요?
1: 그러면 네, 고수를 안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고수 대신 마늘 가져가세요.
0: 아, 갑자기 약해지시네요. 네. 아, 마늘도 괜찮겠네요.
1: 네네.
0: 그럼 기자님 혹시 선호하는 라면이 있으세요? 아니면 어떤 라면이든 다 좋아요? 다 맛있어요?
1: 네, 제가 여기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저 토마토 라면 되게 좋아합니다.
0: 아, 맞다. 그때 말씀해 주셨지. 네,
1: 토마토, 방울토마토하고 마늘하고 올리브유. 네, 같이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0: 아, 주말에 진짜 그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네. 산은 못 가지만 집에서.
1: 네, 라면은 완전 식품입니다.
0: 이상권님이 가장 맛있는 라면은 목이 메이네요. 상권님 때문에. 젠디와 함께 라면 어떠세요?
1: 네, 그렇죠. 네.
0: 우리 기자님이 그 아재 개그에 좀 약하셔가지고 네. 4437님이 금요일이네요. 윤성준 기자님 나오시는 날. 저는 일요일 4시에 강원 혼천으로 산행 가요. 무남산. 오늘도 멋진 산 소개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1: 아, 네. 좋은 데 가시네요. 근데 저 무남산 아직 못 가봤고요.
0: 진짜요?
1: 네. 제가 오늘 저 강원도에서 방금 출장을 마치고 왔는데
0: 아, 진짜요?
1: 네.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계곡이 좀 불어난 상태예요.
0: 아, 그래요?
1: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막 다녀오신 거예요? 지금 이대로?
1: 네. 지금 복장이 좀 그렇죠.
0: 아, 너무 뽀송뽀송 하셔가지고 땀도 안 나신 것 같고.
1: 네, 여기 오기 전에 회사 그 화장실 가가지고 면도도 싹 하고.
0: 아, 진짜.
1: 네, 세수도 싹 하고 왔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저는 기자님이 하도 산에 다니시니까 땀도 별로 안 나시고 그런 줄 알았어요.
1: 네, 지금 가까이 오면 땀 냄새 좀 날 거예요.
0: 아, 전혀 안 납니다. 네. 자, 그럼 주말엔 산으로 오늘도 기자님과 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여름맞이 특집으로 준비해 오셨다고요? 어떤 특집인가요?
1: 아, 네. 오늘 코너 속의 코너 마련했습니다. 여름 특별 편성이에요.
0: 네.
1: 바로 남량 특집입니다.
0: 남량 특집이요?
1: 네. 요즘 비가 꽤 많이 왔죠.
0: 와.
1: 그리고 날도 좀 후덥지근하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번 주는 산행 한번 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제가 산에서 겪은 무서운 이야기 들려드릴 건데
0: 네.
1: 아주 오싹할 겁니다.
0: 아, 듣기 싫은데 저는.
1: 네.
0: 무서운데.
1: 산에서 겪은 무서운 이야기는 이게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0: 네.
1: 네, 싫어도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0: 알겠습니다.
1: 네. 옛날에 그 유명한 공포 드라마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
0: 네.
1: 네, 그런 거랑 비슷해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 마침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지금 기자님이 또 특집을 준비해 주셨네요.
1: 네. 올랐으면 좋겠네요.
0: 그러니까 밖에 있는 우리 혜영 작가님이 공포물 많이 하래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 같은 거 틀어놓고 주무신대요.
1: 그러면 이상한 꿈 같은 거 안

0: 구시려나?
1: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진짜? 안 네. 구신대요. 오, 오, 너무 신기하다. 저는 절대 못 보거든요, 이런 거.
0: 네. 그럼 좀 한번 같이 산에 가셔야 되겠네요.
1: 와.
0: 네, 산에 가서 거기서 한번 주무시면 네. 어, 이제 색다른 꿈을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네. 침묵하시고 계시네요.
0: 네, 언제 한번 꼭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1: 네. 그 전설의 고향 이야기 해주세요.
0: 네,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배경이 거의 대부분이 산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1: 그랬던 것 같아요.
0: 예, 산에서 머리 풀어 헤친 귀신이 나와서 뭐 일반인들 막 괴롭히고 그랬던 거. 예,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아주 비슷한데 등골이 서늘할 겁니다.
1: 어, 전설의 고향이 산 맞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먼저 청취자분들 가운데 무서운 이야기나 특히 귀신 이야기 잘 못 들으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서요. 그런 분들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로 먼저 부탁드리고 기사님도 우리 무서웠던 경험을 그러면 한 적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0: 어, 네 있죠. 물론 제가 엊그제 밤에 집 뒤에 있는 산에 갔다 왔거든요.
1: 네.
0: 밤 9시쯤 올라가가지고 11시쯤 내려왔어요.
1: 네.
0: 산행을 마치고 딱 집에 왔는데 와, 안도감이 들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좀 오싹하고 무서웠습니다.
1: 아, 기자님도 늘 가시는 산인데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0: 네. 오. 그때 저기 귀신을 봤다거나 한 건 아니고
1: 네.
0: 2시간 동안 사람 한 명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1: 진짜?
0: 네, 대신에 그 여치라고 하는 곤충이 있거든요.
1: 네, 네.
0: 지금 산에 가면 꽤 많아요. 제가 이렇게 발을 디딜 때마다 깡충깡충 뛰는데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좀 징그럽고
1: 와.
0: 예, 그리고 걔네들이 뛸 때마다 낙엽을 밟는 소리가 바스락 들리거든요. 어,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줄줄 흘렀습니다.
1: 와, 무섭네요.
0: 예, 더운 기운이 싹 가셨어요.
1: 진짜.
0: 네, 지금 생각해도 좀 오싹하네요.
1: 그러게요. 듣기만 해도 오싹한데 밤 9시쯤에 산에 가면 진짜 사람이 한 명은 없을 것 같은데 기자님 원래도 밤에 좀 산에 자주 가시는 편이세요?
0: 어, 아니요. 자주 안 가요.
1: 오.
0: 예, 그저께는 운동할 겸 해서 갔고요.
1: 네.
0: 아내도 저한테 그렇게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1: 네.
0: 산이 불러서 갔다고.
1: 헉,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내분이?
0: 예? 쯧쯧쯧하더라고요. 예. 제가 늘 그래가지고 아내는 좀 익숙한 편이에요.
1: 아, 그러시구나.
0: 네.
1: 아, 산이 불러서 홀려서 네. 간 거다.
0: 네. 저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1: 네. 네.
0: 피곤하고 졸린데 왠지 산에 가고 싶은 날 저는 그 알 수 없는 기분을 산이 부른다고 표현을 해요.
1: 진짜.
0: 네. 아마 여기 청취자분들 모두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1: 네.
0: 뭐 하지만 월간산 기자라고 해서 모두 야간 산행을 즐기진 않습니다.
1: 어, 그래요?
0: 네.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밤에 산에 가는 거 좀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1: 왜요?
0: 예, 아마 좀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요.
1: 어, 네.
0: 예, 근데 저는 산에 가서 이렇게 밤에 산에 가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1: 네네.
0: 예, 저 같은 사람 아마 극히 적다고 봐야 하는데
1: 네.
0: 하지만 산에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산에서 겪은 무서운 이야기는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 지금부터 좀 으스스한 이야기 해드릴 텐데 예, 믿거나 말거나고요.
1: 네.
0: 그리고 참고로 이야기에 나온 곳으로 공포 체험을 하러 가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해주실 때 으스스한 효과음도 깔아드리고 싶지만 소리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섭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럼 바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0: 네.
1: 어, 범진호님이 안 무섭기만 해봐라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기대해도 될까요?
0: 네 기대해도 되기는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아주 좀 많이 알려진 이야기예요.
1: 아,
0: 그래서 아실 수도 있어요. 좀 유명한 이야기인데
1: 저 네. 어떡해요. 이게 무서워요.
0: 월간산에서 전해 내려오는 아주 고전이에요.
1: 귀 막고 있어도 될까요?
0: 네. 막고 있으셔도 됩니다.
1: 네. 네, 소개해 주세요.
0: 네, 저희 월간산에 한 40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 기자님이 계세요.
1: 네.
0: 박영래 기자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기자님이 직접 겪은 실화예요. 네, 지금부터 한 40년 전 일인데 12월 겨울이었습니다. 이 박영래 기자가 가평에 있는 민드기봉이라는 데를 갔다가 다음날 또 다른 산을 타려고 그 김옥고개라는 데를 넘어야 했대요.
1: 네.
0: 그런데 내리막에 다 내려와서 다시 계곡을 타고 고개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시간이 오후 4시였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아직 좀 밝을 때죠. 근데 겨울이니까 해가 좀 니엇니엇해가 좀 으스스한 분위기가 풍겼을 거예요.
1: 네.
0: 근데 산행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어떤 여자가 모습은 안 보이는데 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그랬대요. 네. 무섭죠.
1: 네.
0: 그래서 박영래 기자는 이게 조난당한 등산객인 줄 알고
1: 네.
0: 좀 기다렸대요. 그 여자분이 모습을 나타낼 때까지. 그랬는데 해가 이제 저물어가지고 좀 깜깜해질 무렵까지 기다렸는데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1: 아, 무서워.

0: 그래서 다시 그냥 시작 산행을 시작했대요.
1: 네.
0: 근데 다시 또 그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아니라 흐느껴 울더랍니다. 예, 네, 흐느껴 우는데 동시에 땅 속에서 와글와글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들렸대요.
1: 네.
0: 예, 네, 그래 그 소리를 듣고 박영래 기자가 혼비백산에서 산에서 내려가 도망을 쳤대요.
1: 어떻게?
0: 저도 지금 숨이 속 끼치는데요. 네, 이때 경험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마을 이장에게 물어봤대요.
1: 네.
0: 그랬더니 옛날 이곳에 6.25 전쟁 때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1: 그렇구나.
0: 예, 네, 마을 주민들이 인민군한테 몰살을 당했다고 해요. 예, 네, 그러니까 땅 속에서 와글와글 떠드던 소리가 마을 주민들 소리였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박영래 기자만 똑같이 박영래 기자만 겪은 게 아니라
1: 네.
0: 다른 사람도 똑같은 경험을 했답니다.
1: 아, 진짜?
0: 그리고 나서 제보를 했대요. 그래서 이 내용이 기사를 싣고 난 다음에
1: 네.
0: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었는데 MBC 이야기 속으로 네, 거기 프로그램에 나왔답니다.
1: 아 진짜요?
0: 네.
1: 그러니까 공포물 애호가 혜영 작가님이 말씀하시기 원래 MBC 이야기 속으로에 소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심야 개담회에서도 소개가 됐다면서요?
0: 네, 이게 유명한 이야기여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많이 퍼져 있고요.
1: 네. 네.
0: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기자님도 그럼 혹시 산에서 귀신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0: 아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산에서 자면서 이상한 꿈을 꾼 적은 몇 번 있어요.
1: 아 진짜.
0: 네, 산에서 자다가 꿈을 꿨는데 제가 자고 있는 봉우리가 나왔었어요.
1: 네.
0: 근데 그 실제 분위기하고 달리 완전 시끌벅적한 캠핑장으로 변해가지고
1: 오.
0: 네, 아주 신나는 분위기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내려와서 이 이야기에 뭔가 좀 일가견 있는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이 꿈이 대체 뭐냐라고.
1: 네.
0: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산이 저를 환영하는 거라고.
1: 아.
0: 네, 제가 와가지고 아주 신났대요.
1: 오, 캠핑장이 됐구나. 그래서. 네.
0: 좀 소름 돋는데. 네. 그리고 꿈 말고도 무서웠던 적이 있는데
1: 네.
0: 강원도 동해에 아주 높은 등산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어요.
1: 네.
0: 그때 사진 기자하고 둘이 텐트 안에 있었는데 주위 사방에서 갑자기 끼악끼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끔찍한 소리였는데
1: 네.
0: 한 군데서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들렸었거든요.
1: 네네.
0: 아, 저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등산 스틱을 꽉 쥔 채 잠이 들었어요.
1: 잠이 그냥 드셨어요?
0: 네.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였는지 아세요?
1: 무슨 소리였어요?
0: 고라니 소리.
1: 고라니?
0: 네. 고라니 소리 지금 준비됐죠?
1: 네네.
0: 네.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 이게 고라니 소리예요?
0: 네, 맞아요. 무섭죠?
1: 네.
0: 네. 이 소리가 주위 사방에서 들렸는데 저는 그때 산짐승한테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1: 오늘 고라니 소리인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0: 나중에 네, 알고 내려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끼악끼악 울었다 그랬더니 전문가가
1: 고라니 소리라고.
0: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산에 가서 이 소리 들으면 놀라지 마시고 네, 고라니 소리니까요.
1: 그렇군요. 네. 7732님이 고라니는 무슨 정선이 언니였을 거야 하셨는데 저희 그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진행하시는 정선이 씨가 고라니 흉내를 많이 내시거든요.
0: 네. 이거 저기 네. 그 코미디언 그 장동민
1: 네.
0: 님 아시죠?
1: 네.
0: 그분이 또 이거 성대모사 잘하시죠.
1: 아 그래요?
0: 네. 이거 꽥꽥 소리 지르시잖아요.
1: 아 단골 그 성대모사 그거구나.
0: 네 맞아요.
1: 그렇군요.
0: 네.
1: 그리고요?
0: 또 다른 이야기 해드릴까요?
1: 네.
0: 괜찮으시겠어요?
1: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0: 네.
1: 네, 적응됐습니다.
0: 네. 네. 그제처럼 새벽에 수락산 오른 적이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자주 가던 코스였어요. 코스였어요. 그날따라 근데 그 발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이상하다고 여겼는데 깨름직하기도 해서 그냥 결국 제가 목표한 거리를 다 못 채우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려와서 또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1: 네.
0: 그랬더니 모르는지 아세요?
1: 뭐라서?
0: 수락산에 음의 기운이 아주 강한 산이라고. 네, 그 음의 기운이 제 발목을 잡았을 거라고. 네.
1: 진짜.
0: 지금도 그 새벽에 가끔 올라가긴 하는데
1: 네.
0: 오싹합니다. 등골.
1: 그래요. 발이 네. 무거울 정도로.
0: 네.
1: 오늘 여름 특별 편성 남양 특집으로 산에서 겪은 무서운 이야기 함께 만나보고 있는데요. 조영우님이 젠디 겁이 많군요 하셨고요. 김명자님이 볼륨 다 내렸어요 크크 하셨는데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볼륨을 내리시면 어떡합니까 명자님 다시 올리시고요. 박지연님이 새가슴 오당제 청취자들의 산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오늘 코너 주말엔 산으로 이대로 괜찮은가 하셨는데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기자님?
0: 네 이번엔 특별히 남양 특집이니까
1: 네
0: 예, 아지면 저랑 같이
1: 네.
0: 산에서 공포체험 하고 싶으신 분
1: 네,
0: 한번 모집을 해볼까요?
1: 근데 산에 가려고 했다가도 갑자기 기자님 말씀하신 거 생각나

0: 가지고 아니다 안 가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1: 아 젠디가 가면 아마 다 따라올 것 같은데.
0: 아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더 가기 싫어졌어요. 무서워요. 네. 아까 그 예 네, 아까 그 얘기 아, 네, 아 너무 좋아.
1: 젠디랑 여기 스태프분들 다 같이 네 한번 밤에 산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저희 생방송 해야 되니까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1: 알겠습니다.
0: 네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산에서 겪은 오싹한 경험이나 무서운 이야기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 노래까지 남량특집 드라마 M의 OST입니다. 최윤실의 나는 널 몰라.

0: 어우, 이런 노래를 오당지에서 듣게 될지 몰랐어요.
1: 저 이거 되게 좋아했는데 네, 이 드라마도 좋아했고 이 OST도 좋아했었어요.
0: 진짜 기억나세요 이 OST? 네. 저 중간에 그 남자 그 목소리 있잖아요. 무서운 목소리.
1: 네, 신문아가.
0: M 목소리. 네. 네. 그거 나올 때 귀 막았잖아요. 그 남양특집 드라마 M OST 최윤실의 나는 널 몰라 듣고 왔습니다. 신지연님도 진짜 M 드라마 이 목소리가 정말 무서웠어요. 닭살 돋고 있어요 하셨는데 노래가 전체적으로 진짜 막 그 여자 목소리도 그렇고 되게 밝잖아요. 목소리 자체가 그게 더 무서워요.
1: 네, 저는 그쵸? 이게 노래가 짧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길어가지고 네, 또 깜짝 놀랐네요.
0: 그러게요. 3분이 넘는 노래였습니다. 범진호님이 살묵지, 오늘은 산목지 특집 하셨고.
1: 아, 네. 산목지.

0: 예, 이게 청취자분들이 산에 안 갈까 좀 걱정되네요.
1: 그러니까 2343님은 와 고라니 소리 진짜 모르고 들었으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 비명 소리 같아요.
0: 네, 제가 미리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1: 앞으로 혹시 이런 소리 들으면 고라니 소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0: 네.
1: 0570님은 전라북도로 여행 갔을 때 산 바로 밑에 숙소가 있었는데 한밤중에 고라니 소리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0: 네, 이게 고라니 소리가 때에 따라서 또 다르게 들려요. 네, 막 사람 비명 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으니까.
1: 네.
0: 네, 이런 좀 이상한 소리다 한다면 고라니 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 네, 4688님 으스스합니다. 일요일에 도명산 가는데 엄마 무서워 하셨네요.
0: 네, 밤에 가지 마시고 꼭 낮에 아침에 가시기 바랍니다.
1: 네. 6316님이 교회 봉고를 운전했습니다. 청년들 태우고 산 중턱에 있는 수련회 장소에 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도착한 곳이 공동묘지였습니다 하셨네요.
0: 아이고, 공동묘지로 누가 끌어당겼나 보네.
1: 0170님은 실화 몇 년 전 예산 예당호 주변 아 나 성향이 싫은데 아 주변 봉수산을 토요일 오후 4시쯤에 오르는데 허름한 옷을 작가님 아니 기자님 읽어주시면 안 돼요?
0: 네 허름한 옷을 입으신 어르신과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인사했는데 그분이 이 산에 자네와 나 둘만 있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정상까지 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 산에 둘밖에 없는 걸 어찌하셨을까요? 뛰어내려왔습니다.
1: 무섭다.
0: 네, 산에서 이런 분들 꽤 있어요.
1: 실제로 사람인데?
0: 네, 자기 따라오라고 자기가 길 알려주겠다고.
1: 근데 귀신 아니고 사람?
0: 네, 근데 나중에 꼭 들어보면 네. 어딘가 사라져 있어. 조심하세요.
1: 네,
0: 낯선 분들 조심하세요.
1: 네, 이 금은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조금 더 소개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외출을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은 약 15분 간격으로 자주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주말엔 산으로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 여름맞이 남양 특집으로 산에서 겪은 무서운 이야기 만나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조금 더 만나볼게요. 6622님이 재은 씨, 저는 약 30년 전에 혼자서 밤낚시하는데 찌에 집중하고 있는데 제 뒤에서 바사삭 바사삭 소리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저녁 내내 들리는 겁니다. 무서워서 철수도 못하고 아침까지 참고 버텼는데 알고 보니 알밤 떨어지는 소리였네요.
1: 네, 아 이게 진짜 더위 쫓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오싹오싹한 기분.
0: 그러게.
1: 네, 덥다는 기분이 하나도 안 들어요.
0: 그렇겠네요. 네. 무서워서 철수도 못하실 정도였으면. 네. 이 금우님이 얼마 전에 혼자 새벽 2시에 지리산 중산리 코스로 천왕봉까지 야간 산행했는데요. 막상 산길에 들어서면 포근합니다.
1: 네, 지리산에도 귀신 이야기 많은데, 네. 예, 여기서는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저희 월간산 홈페이지 네. 들어가셔서 남양 특집 치면 예, 지리산 관련된 또 귀신 이야기
0: 그래요.
1: 있습니다.
0: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은희님은 오늘 밤 열대야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추워요 유유 하셨네요.
1: 네, 성공했네요 남양 특집.
0: 그러니까 저도 예. 좀 약간 추운 것 같아요 지금. 예,
1: 저도 지금 좀 오싹오싹합니다.
0: 오싹하네요. 청취자분들의 사연까지 만나봤고요. 자, 오늘 이야기 듣고 나니까 밤에는 산에 가지 말아야겠어 기자님.
1: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네, 과학적 사실과는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니까요.
0: 네.
1: 너무 그렇게 겁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남양 특집이니까 특별히

0: 들려드린 거예요.
1: 네. 네,
0: 다음에 또 언제 알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런데 이게 밤에는 혼자 산에 가지 마세요.
1: 어...
0: 네, 우리나라가 아무리 치안이 좋기로 유명하지만 네. 야밤에 산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1: 맞아요.
0: 네,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길을 찾기가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무엇보다 산에서 이 귀신 같은 환영을 본다는 거는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1: 아~
0: 예, 그래서 산행할 때는 꼭 체력 안배에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평소에 체력을 좀 많이 길러놓는 게 좋습니다.
1: 네, 평소에 체력도 많이 길러놓으시고 밤에는 혼자 가지 마세요. 산에.
0: 네,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1: 네, 자 이렇게 마칠 시간 됐는데요, 기자님 이번 주말에도 혹시 산에 가시나요?
0: 아 이번 주말에 저는 산에 안 가고요. 8호로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주말에 출근을 합니다.
1: 아 진짜 또 마감이 다가오고 있군요.
0: 네,
1: 힘내시고
0: 즐겁게 아주 글 쓰고 네. 사진 정리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아까 또 소개해드린 문자들 말고도 사실 청취자분들이 오늘 무서운 경험담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소개를 또 해드리면 여러분이 더 무서워하실 것 같아서 저희만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0: 다음 주에 또 할까요? 남양 특집?
1: 아니요.
0: 네.
1: 네. 반응이 좋으면 한번 고려해봐주시고
0: 네.
1: 저는 저 밖에 나가 있을게요.
0: 알겠습니다.
1: 우리 기자님이 소개해주시는 걸로. 오늘도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월간사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변진섭의 노래 듣고 올게요. 가장 슬픈 날의 왈츠.

들었더니 야간 근무 중인데 지루하지 않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열일하고 있어요. 최근에 아내와 지인들과 수국을 보고 왔는데 수국 꽃밭에 있던 아내에게 저도 모르게 네가 네가 좋아 너무 예뻐서 좋아 네가 좋아 맞아 네가 좋아 이 노래 이런 노래를 불러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빵 터지며 부러워했답니다. 와 우리 9214님이 평소에 아내분한테 하시는 말씀이나 그런 것도 보면 사랑꾼이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처음에 두 번째 줄에 역대 라디오 진행자 중에 목소리가 제일 좋아요라고 하셔서 약간 믿을 뻔했는데 평소에도 그냥 말을 되게 예쁘게 기분 좋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생각에 약간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감사합니다. 9214님 너무 멋진 분이시네요. 앞으로도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오늘 지라씨 재밌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4890님이 안녕하세요 김지효입니다. 저도 지라씨 좋아해요. 학원 갈 때는 지라씨가 학원 끝나고 갈 때는 오당제가 책임져주고 있어요. 너무나 든든한 내 친구 MBC. 오늘 학원 일찍 끝나고 불금이어서 잠실 가고 있어요. 젠디도 행복한 불금 되시길. 이번 일주일도 정말 수고 많은 저와 젠디 토닥토닥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문자에 보면은 힐링되는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서 저도 금요일이라도 오늘 당직이어서 좀 피곤한 기분도 들었었는데 피곤이 싹 사라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우리 지호님 너무 예쁜 문자 감사드려요. 우리 지호님도 고생 많았고요. 행복한 금요일 저녁 보내세요. 최진홍님 일산 원당역에서 버스 운전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다들 덥다 덥다 하는데 버스 안은 에어컨이 빵빵해서 피서 중이다 생각하고 운전을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예요. 보름 전부터는 MBC 라디오 앱을 깔고 청취를 하다 보니 친구가 하나 생긴 것처럼 귀가 즐겁군요. 부드러운 진행에 이재은님 응원해요. 우리 진홍 기사님 잘 듣고 계신가요? 일산 원당역에서 버스 운전하고 계시는군요. 그쵸 그 밖이 너무 더워서 버스나 지하철 딱 타면은 아 이제 살겠다 약간 이런 기분 들 때 있잖아요. 진홍님 또 하루 종일 운전하시려면은 피곤하실 법도 한데 피서 중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모습이 너무 멋지시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친구다 생각하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3845님은 오늘 처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일 끝나고 춘천 사는 고등학교 친구하고 화천으로 낚시 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비 맞으면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자리에 앉아 케미 불빛 보면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너무 시원합니다.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오, 화천에서 또 낚시를 하고 계시는 우리 3845님. 케미 불빛이 뭐예요? 그 낚시할 때 뭐 그런 불빛인가? 어쨌든 불빛, 케미 불빛을 보면서 듣고 계시다고 하네요. 3845님. 아, 낚시 케미 불빛 맞네. 그 낚시 그 라이트 같은 거네요. 오, 예쁘겠는데요. 그 딱 캄캄한 그 저수지 같은 곳이겠죠. 거기에 이렇게 불빛들이 이렇게 띄워져 있는 거잖아요. 물 위에 야광봉처럼. 오, 멋지네요. 6515님 퇴근길에 친구와의 급 만남을 위해서 가고 있어요. 친구가 서울에서 베이글을 사온 데서 저도 명란 김밥을 준비했어요. 오늘 저녁은 더 맛있는 시간일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와, 친구분과 또 금요일이라서 급 만남을 가질 예정이신 우리 6515님 베이글도 드시고 명란 김밥도 드시고 맛있겠네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0570님 냉장고 정리 좀 했어요. 에구 그런데 버려야 할 것도 많아서 이럴 땐 제 자신이 정말 빵점 주부처럼 느껴져서 부끄럽습니다. 암튼 정리 정돈을 하고 나면 기분만큼은 홀가분해져서 좋으네요. 그럴 때 있죠. 진짜 냉장고는 금방금방 안 치우면 쌓이고 쌓이니까. 근데 뭐 빵점 주부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누구나 다 그런 거니까. 그리고 김대현님 이제 젠디 라디오를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습관이 되었네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피로가 싹 풀리고 기분이 좋아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생일도 아닌데 다들 이렇게 목소리가 좋다고 평소랑 다를 바가 없는데 오늘따라 또 이런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니까 더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이런 문자 환영합니다. 대현님 감사드려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주말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찜통 더위와 또 열대야가 이어질 거라는 예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더위 속에서 어떤 주말 보낼 계획이신지 오당

경제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브라운 시티 두 곡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떠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말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김현아님은 주말 농작을 하고 있어서 내일은 텃밭에 가려고 합니다. 잡초를 뽑고 텃밭을 가꾸는 일은 힘들지만 정성껏 키운 작물을 수확하는 기쁨을 생각하면 그 힘듦도 금세 잊게 되는 것 같아요. 내일은 풍성하게 자란 작물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 또 주말 농장 다녀오시는군요. 비도 많이 오고 또 햇볕도 많이 쨍쨍했던 한 주여서 작물들이 잘 자라 있을 것 같아요. 날씨 더우니까 현아님 무리하지 마시고 즐겁게 잘 다녀오시고요. 1713님 내일은 캠핑 갑니다. 얼마 만에 가는 캠핑인지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숯불에 고기 구워 먹고 계곡물에 몸 담글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됩니다. 와, 캠핑 가시는구나. 우리 1713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궁금해지네요. 근데 앞에서 우리 윤성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많이 와서 계곡물이 많이 불었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정술님은 반갑습니다. 저는 MBC 라디오 애청자입니다. 우연히 이 프로그램 듣게 됐는데 좋네요. 내일은 새벽에 월드컵 8강전 스페인과 벨기에 경기를 보고 저녁에는 프로야구 올스타전 볼 예정입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60대 중반입니다. 또 처음으로 저희 프로그램 들어주신 정술님 반갑습니다. 또 스포츠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 종종 스포츠 소식도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자주 놀러와주시고요. 그러니까요. 내일 새벽이죠. 토요일 새벽 스페인 벨기에 8강전 있고 또 일요일에는 노르웨이 잉글랜드 경기도 있고 아르헨티나 스위스 경기도 있잖아요. 너무 기대되는 마음이고 또 프로야구는 올스타전도 진행된다고 하죠. 주말에 정말 스포츠와 함께하는 주말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되신 대리기사님이 아마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셔서 다른 분의 신청곡을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0892님이 젠디 치즈의 무드 인디고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오늘 끝곡 치즈의 무드 인디고 0892님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행복한 금요일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Starry, starry
1: night.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0: ABC。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늘 오후 9시 최고위를 열어 선호투표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속계 30여 분을 앞두고 언론 공지를 통해 예정이던 최고위원회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친청계를 중심으로 선호투표 도입이 당헌 당규를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뒤 선호투표에 대해 사흘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헬륨에 대해 임시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오늘 공고를 통해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내려졌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배경이나 금지 기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희토류에 이어 헬륨까지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핵심 전략 물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내 서열 2, 3위인 국회의장과 총리를 잇따라 접견하며 정상회담 합의 사항에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울란바타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양국 의회가 정상회의 성과 및 신규 협력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치랄 총리는 이 대통령이 국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개적으로 일하는 방식 등을 영상을 통해 잘 보고 있다며 본인을 포함한 몽골 정치인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음을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초등학생 남매가 숨진 서울 은평구 화재 현장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오후 참사 현장에서 사고 원인과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부산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재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비가 그치고 폭염특보지역이 늘어난 가운데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대구 25도, 부산 24도, 대전 23도 등 전국이 21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며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포항이 37도까지 오르겠고 서울 33도, 대전 광주 34도, 대구 35도 등 29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 다음 주 중반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MBC 열시 뉴스를 마칩니다. 나진입니다.
5: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경남 의령군에서 운영 중인 대형 버스 이름입니다. 첨단 초음파 진단기와 산전검사 장비가 완비된 그야말로 움직이는 종합산부인과라고 할까요? 태아의 건강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20종이나 되고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경남 의령군을 시작으로 강원 고성과 충북 단양, 전남 곡성 등 현재는 분만 취약 지역 11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조건을 착착 만들어 간다면 나을까 말까 출산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일도 점점 더 줄어들겠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치료를 계속 받을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병원 침상에서 마지막을 맞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치료에만 매달리다 보니 정작 마지막을 준비할 시간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쩌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너무 갑작스럽게 마주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존엄한 생의 마지막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지 잠시 후 박중철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더 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오늘의 플러스, 생애 마지막을 위한 준비 무엇이 필요할지 알아봅니다. 박중철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박중철입니다.
4: 예, 교수님 바깥에서 아유, 오늘 감기 때문에 컨디션 안 좋다고 하셨는데
5: 예.
4: 예, 아유, 의사분들은 그럼 개인적으로 이런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5: 잘 먹고 잘 쉬고.
4: 뻔하네요, 우리야.
5: 또 이제 에어컨 틀기 시작하니까 감기는 또 못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4: 아, 그렇군요. 예.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우리 사회 앞으로 묵직하게 질문 던져야 할 것들 때문에 모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병원에서 가장 미움받는 의사다 이렇게 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칭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5: 뭐 제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요. 좀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들, 서울에 있는 대형 대학병원들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은 치료의 가능성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가능성마저 더 이상 이렇게 잊지 않을 때 만나게 되는 게 결국에는 삶의 마지막 정리거든요.
4: 네.
5: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대개는 그 가능성이 끊어져서 내려놓고 체념해야 될 때 그걸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들 저를 만나기 버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4: 네. 그런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마지막 그 일말의 확률이라도 잡고자 조금 더 큰 병원 이런 데 가면 좀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작정 돌려보내는 것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5: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인생이라는 게 죽지 않는 사람 없고,
4: 그렇죠.
5: 사실 늙지 않는 사람 없고 생애 마지막은 병들고 약해지고 의존해야 되는 시기인데
4: 예.
5: 사실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그 내려놓고 받아들여야 될 것들을 계속 거부하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이렇게 지배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4: 네.
5: 보니까 사회 모든 구조가 그 가능성을 좀 더 부추기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들이 그 역할을 좀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그렇다면 환자분들이 사실 여기에 와서 정말 내려놔야 될 때 내려놓지 못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결말이 결국엔 연명의료로 이어지거든요.
4: 네.
5: 근데 더 나은 삶이 아닌 더 망가지고 비참한 삶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내려놓고 또 정리하고 또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아, 그렇군요. 만약에요, 환자는 끝까지 여기 남아서 난 치료받고 싶다 그러면 그게 환자의 의견이 무조건 개진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5: 이게 참 딜레마인데요.
4: 예.
5: 사실 누가 봐도 이게 비극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 예.
5: 과거에는 이걸 사실 가족이라든가 의사라든가 환자가 함께 얘기를 했어요. 함께 하는 결정이라 그래서 그게 공동체 문화의 하나의 중요한 간섭이죠.
4: 예.
5: 근데 우리가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법을 만들면서 이 공동체 문화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제는 개인, 주체인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가장 일원칙이 되고요.
4: 예.
5: 환자가 포기하지 않을 때는 더 이상 제공할 수 있는 의료가 없는 의료진도 굉장히 난감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병원에서 굉장히 커다란 분쟁과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4: 아, 그러니까 환자가 난 계속 뭐래도 치료받겠다 하면 방법은 없는 거군요. 법적으로.
5: 예.
4: 아, 그럼 주로 교수님을 찾아오는 환자들은 주로 어떤 상황의 노인분들이 많을까요?
5: 저는 이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하고 있는 의사고요.
4: 예.
5: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사실 모든 병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4: 네.
5: 이것도 법으로 이제 정해놓은 건데요. 사실 크게 다섯 가지 질환이지만 주로는 이제 암 환자분들이고요. 전국에서 많은 암 환자들이 치료 가능성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으로 오시고 그 가운데서 더 이상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이제 보통 우리가 말기 환자라고 합니다. 그 말기 환자로 진단이 내려졌을 때 이제 저를 만나게 됩니다.
4: 그러면 아 정말 뭐랄까요 임종에 가까워진 분들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무너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의사로서 다른 진료 과목들과 달리 심리적인 것까지 케어하는 뭐 그런 방편들을 강구하십니까?
5: 사실 심리적 돌봄이라는 게 뭐 옛날처럼 어떤 이제 흔히 우리가 TV에서 요즘에 이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라든가 예. 예, 갈등 상황들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삶의 마지막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4: 그렇군요.
5: 제 1 원칙은 마지막까지 당신 곁에 있겠다. 함께 해주겠다. 앞으로 또 새롭게 생기는 위기 상황이라든가 고통에서 내가 어떻게든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완화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밖에 해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4: 예, 방금 이제 완화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 완화 치료, 완화 의료 이 개념이 좀 생소하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5: 보통 제가 이제 환자분들도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비유를 드는 게 히말라야 산을 오르는 등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예. 위험하잖아요.
4: 예.
5: 그리고 모두가 다 도전한다 그래서 그 정상까지 오를 수는 없는데 사실 대형 병원에서 치료받는 말기 암 환자분들, 그러니까 암 환자분 대부분은 히말라야 등정 같아요. 험하고 그래도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안전하고 확률 높은 루트를 찾아서 등정하게 되는데 이제 항암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치료들이 전부 다 이제 막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을 선택하게 되죠.
4: 네.
5: 근데 계속 그렇게 몰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치료보다는 이제 쉬어야 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예. 치료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오히려 지금 상황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환자들을 이끌고 가게 되거든요.
4: 예.
5: 그때는 쉬면서 최대한 몸이 겪고 있는 또는 심리적인 그런 고통들을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4: 네.
5: 완치가 아닌 완화라는 의미는 지금 상태에서 남은 삶을 고통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얘기합니다.
4: 네. 근데 이제 완화 치료 중에 제가 일견 생각나는 게 고통을 좀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5: 예.
4: 근데 고통을 줄여주다 보면 흔히 말해서 어떤 진통제에 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이게 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 그럼 완화라는 것도 나중에는 속도 조절을 많이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5: 사실은 우리가 사는 동안 절대 이렇게 겪고 싶지 않은 게 고통이거든요.
4: 맞아요.
5: 통증이고요.
4: 네.
5: 그러니까 젊어서 또는 우리가 생기 있을 때 겪는 고통이나 통증은 삶의 어떤 교훈과 성장의 바탕이 된다고 하지만 말기 환자가 겪는 고통과 또는 통증은 나의 현재의 비참함을 더욱더 자극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분들이 편하게 잘 수 있고 편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요.
4: 네.
5: 이게 진통제만 뭐 진통제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머리를 짜내더라도
4: 네.
5: 그 고통들을 줄여주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강구합니다.
4: 아 그렇겠네요. 사실 젊었을 때 고통받는 것과 이제 어느 정도 임종을 앞둔 시점에는 그 고통 하나를 없애주는 게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네요.
5: 잘 자고 잘 먹고 푹 쉬었다. 처음으로 모처럼 푹 잤다 하는 말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은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4: 그렇네요. 가장 큰 행복일 수도 있겠네요. 그분들에게.
5: 맞습니다.
4: 아 그러니까 이 고통을 완화해주는 그 치료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임종을 근처에 두신 분들에게는 진짜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겠군요.
5: 맞습니다.
4: 근데 또 이게 제가 자꾸 죄송합니다. 그 환자들 입장에서는 일말의 그 가능성이라도 보고 싶은 네. 게 사실이니까요. 우리 가끔 그 문병 오신 분들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희망을 놓지 마라. 내가 네. 누구에게 들었는데 누가 이 상태에서 완치됐대더라. 몇 년을 더 살았대더라. 뭐 먹어봐라. 뭐 괜찮대더라. 이 소리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듣고 또 진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의사 선생님께 제가 누구한테 그걸 들었는데 그걸 해보고 싶다 막 하면 이건 어떻게 하십니까?
5: 뭐 예를 들면은 한때 이제 그 구충제,
4: 예. 네,
5: 구충제가 이제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4: 예.
5: 열심히 먹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받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마지막 말기 환자들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자극하는 사회적 이슈나 뭐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4: 예.
5: 이제 가족이라든가 주변 분들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죠. 근데 이건 사실 이제 전문 용어로는 상호적 허위라고 얘기합니다.
4: 상호적 허위.
5: 예. 네, 서로 알고 있지만 그걸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4: 예.
5: 우리는 누구에게 고통받고 있거나 비극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할 때 자꾸 좋은 얘기를 하게 되고 네. 그 이면에는 내가 겪는 불안이 더 커요. 그러니까 내가 마주하는 무력감, 무슨 말을 건네야 될지 도와줄 것이 없을 때 그러면 자꾸 이제 헛된 희망이라도 얘기하는 게 위로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걸 마지막에는 많은 말기 암환자들 스스로 얘기하는데요. 그 얘기 듣는 게 더 괴롭다.
4: 아, 오히려.
5: 근데 이게 사실은 비단 환자나 주변 문병 오시는 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사도 똑같은 감정을 겪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을 때 환자에게 더 이상 희망을 줄 수 없을 때 굉장히 커다란 무력감을 겪거든요. 그러니 뭐라도 해보고 싶은 것들 다 끄집어 오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해서 더 큰 비극이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고 사실 그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대로 죽어가는 과정에서 편안함보다는 더 고통을 겪게 하는 연명의료가 되겠습니다.
4: 그렇군요. 근데 진짜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고민들도 하고 다양한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도 마련해볼까 하려는 이유들이 이 과거에도 죽음은 분명히 있는 과정인데 왜 이렇게 이걸 우리가 어렵게 접근하고 아니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을까요?
5: 시대가 바뀐 거죠. 시대가. 예. 사실은 법으로 정하지 않을 때는 간섭이 법의 역할을 했거든요.
4: 예.
5: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죽었을까 생각하면은 집에서 편하게 돌아가셨어요.
4: 그러니까
5: 우리나라에서
4: 예.
5: 이제 집에서 죽는 비율과 병원에서 죽는 비율이 서로 엇갈리고 역전되는 시기가 2003년 정도 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만 해도
4: 예.
5: 사실은 집에서 죽는 비율이 더 많았거든요.
4: 아.
5: 집에서 죽는다는 건 병원에 가지 않고 마지막 숨을 집에서 먹는 건데 보통 이제 곡기를 끊는다 그러시죠.
4: 네.
5: 어르신들이 드시지 못하면 병원을 옮겨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병원에 있어도 집으로 모셨죠. 그게 사회적 관습이었고 용납되는 공동체 문화의 특징이었는데
4: 네.
5: 점점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하고 도시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이제 개별화라고 그럽니다. 각자
4: 예.
5: 각자 따로 살고 각자 도생하게 돼요.
4: 아.
5: 이웃도 없고 가족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4: 예.
5: 자녀가 독립하면 부모를 더 이상 찾아오는 일도 드물고 그러다 보니 혼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사회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그때는 다 가는 게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병원이란 곳을 가게 되고요.
4: 네.
5: 병원에서는 마지막까지 치료 가능성을 제공하는 곳이니까 점점 연명의료가 늘게 되죠.
4: 그렇군요.
5: 그래서 사실은 도시화되고 각자 따로 살게 되면서 결국에는 같이 준비해야 될 죽음의 문화가 없어져 버린 게 지금은 현실을 가져온 가장 커다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4: 네. 뭐 저는 아직까지 뭐 그런 나이까지는 가깝진 않습니다만 슬슬 저도 어떻게 죽는 게 현명하게 죽는 걸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이로운 죽음일까 그런 걸 전혀 한 번도 고민 안 해봤다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5: 네.
4: 그런 과정에서 장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어요. 그냥 병원에서 아니면 요양시설에서 마지막을 맞기보다는 그 꿈 같은 얘기죠. 가족들과 함께 가족에 있는 그 공간인 집에서 마지막을 맞는 게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실제 그때 가족들이 많이 있을까는 또 차지하더라도 만약에 집에서 이런 죽음을 막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외래 진료라는 걸 서비스를 우리 제공해 줍니까?
5: 어찌됐든 일상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4: 예.
5: 병이 있든 있지 않든 마지막까지 나다움, 자기다움을 잃지 않는 게 인간에게 가장 커다란 존엄이기 때문에
4: 예.
5: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집도 사실은 굉장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장소죠. 도전이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4: 네.
5: 내가 쇠약해지고 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의존해야 되거든요.
4: 네.
5: 그러니까 의존이라는 것은 사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빌려야 되는데
4: 예.
5: 그 도움이 사실은 편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사실 내가 쇠약해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집이란 공간은 편안하면서도 불편한 공간이 되죠. 그래서 일종의 도전이 됩니다.
4: 예.
5: 근데 가장 큰 건 사실은 이제 약이나 진통제나 또는 방문 진료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내가 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많은 보호자들이 괴로워하는 건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요. 끙끙대요. 밤이 되면 잠을 자지 않고 선망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집에 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말 집에서 겪을 수 없을 마지막 순간까지 치료받다가
4: 예.
5: 집으로 돌아갈 때는
4: 네.
5: 사실 집이 좋은 장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치료 가능성이 없다 그랬을 때 일찍 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4: 네.
5: 꽤 집에서 잘 지내시다가 나중에 병원에서 임종하시기도 하고요.
4: 네.
5: 어떤 준비를 그 가운데 잘 하시면 방문 진료라든가 가정용 호스피스를 통해서 집에서 임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네.
5: 근데 그 시기가 지금 사실 굉장히 늦어요.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가능성에 끌려다니다 보면
4: 네.
5: 그 모든 시간을 다 병원에서 소비하게 됩니다.
4: 그렇군요. 아, 제가 우리 선생님 말씀,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오판했네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집에서 제 제가 뭔가 임종을 맡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게 남은 가족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일을 제가 선택한 걸 수도 있겠군요.
5: 사실 의존이 편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고령화 사회를 급속히 맞이하면서 예. 마지막 그 의존의 시간이 사실 짧지 않거든요. 몇 개월이 아니라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가족들이 생계를 멈추고 집에 와서 환자를 돌보거나 부모님을 돌보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선택할 수 있는 건 시설로 옮기는 거죠.
4: 네.
5: 요양시설이든 요양병원이든 병원이든 그 가운데 사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중간자식 되기도 하고요.
4: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중증 질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제 치료라기보다는 어떻게든 뭐 남은 생을 견뎌야 된다 이런 판단이 된 분들 같은 경우 또 요즘은 1인 가구도 많잖아요. 그럼 이 막막한 상황에서 어떤 도움,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5: 결국에는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죠.
4: 네.
5: 의료적 도움이 있을 수 있고요.
4: 네.
5: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의료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주치가 있어야 됩니다.
4: 예.
5: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던 분들 예를 들면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항암 치료를 해주시는 교수님이 주치가 되지만 더 이상 쓸 약이 없어요라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주치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연결되는 게 완화 의료 주치인 저 같은 사람들인데요.
4: 예.
5: 가장 중요한 건 대부분 환자분들이 사실 제가 있는 병원은 이제 서대문구인데 서대문구 주민이 아니라 전국에서 몰려오십니다.
4: 예.
5: 그러면 내가 통증이 있거나 힘들 때 나는 집이 경상남도나 전라도 저 끝마을일 수도 있는데
4: 네.
5: 서울에 있는 의사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내 집 근처 내 지역의 주치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주치 제도가 없습니다.
4: 예.
5: 왜냐하면 계속 이제 가능성이란 말로 저희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4: 네.
5: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내가 끝없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제한이 없어야 돼요. 제한이라는 거는 지역 제한, 선택의 제한.
4: 네. 그러니까
5: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다 열어놨는데
4: 네.
5: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맡아서 마지막까지 책임져주는 주치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내가 의존해야 될 때 지역의 선생님들이 다 부담스러워하실 거예요.
4: 예.
5: 서울 대형병원에서 최근까지 치료받았던 분인데 이제는 걷지도 못하고 드시지도 못하는데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겠다. 집에서 지내겠다.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막막하죠.
4: 예.
5: 그러니까 다들 이제 거부하게 돼요. 그러면서 환자분들이 그 사이에서
4: 방황하는 거예요.
5: 예. 그래서 응급실을 전전하게 되고 결국엔 중환자실 돌아가게 되고.
4: 아이고.
5: 사실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순간 치료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러면 지역에서 주치를 만드는 일도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4: 네. 그러면 이 초고령 사회라든가 지역 소멸 그리고 1인 가구 이게 우리나라만의 트렌드는 아닐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뭐 주치 제도 이걸 법제화하거나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까?
5: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이 욕을 하죠.
4: 예.
5: 한국의 의료 입장에서는 뭐 캐나다든 영국에서는 검사 하나를 하려고 그러면 수개월을 기다린다.
4: 네.
5: 큰 대학병원 가려고 그러면 동네 주치의에 반드시 허가가 있어야 되고 여러 복잡한 단계를 거친다 그러는데 사실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뭐 소득이 낮지 않고 그다음에 문화적 수준이 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제한들을 걸어두고 있어요.
4: 예.
5: 왜냐하면 언젠가는 마주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4: 예.
5: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좋은 전망대가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전망대에 오르면 그 상황에서 그 전망대에서의 어떤 필요성을 누리고 나서 내려와야 되는데
4: 네.
5: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4: 예.
5: 보니까 결국에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싸우게 돼요.
4: 네.
5: 그 가운데서 정말 치료받아야 될 소아 환자들, 중증 환자들, 산모들 뭐 응급실 구급차 안에서 돌아가신다 이런 또 지역을
4: 예.
5: 헬기 이송을 한다 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 자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거기에서 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거든요.
4: 예.
5: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많은 문제들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그 임계점이 사실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구 사회에서는 사실 이제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것들을 갖춰놓고 모두가 똑같이 가능성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4: 예.
5: 이게 사실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야 전체가 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규약이거든요. 한국 사회가 사실 거기에 대한 이제 논의들을 점차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문제가 되는 게 서울로 몰려드는 환자들
4: 네.
5: 끝없이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 소멸, 지역 의료의 소멸 이런 것들이 지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4: 예.
5: 뭐 어찌됐든 이런 문제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4: 네, 사실 지금 뭐 지역에 얼마나 의료진들이 특히 연명치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완화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상주하고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인 가구 또 고독사에 대한 우려 그리고 초고령 인구에 대한 밀집도 이런 거 봤었을 때 조금 광역시보다는 지방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절대적인 숫자에 뭐 서울과 수도권이 많겠지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 주치의 제도와 지방의 이런 마지막 임종을 앞둔 과정을 케어하기 위해서 억지로 의사들을 내려보내려고 하면 그게 또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그분들이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차라리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대형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완화 뭐 치료 전문 센터 뭐 이런 걸 수도권 어디에서 만들어서 왜냐하면 거긴 또 의료진 확보가 좀 쉬울 것도 같아서요. 이렇게 하는 건 차선책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5: 결국에는 이제 치료 관점에서는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삶이라는 관점에서는 예. 내 집을 떠나서 예. 마지막 순간을 예. 대형 시설에서 보낸다. 그런데
4: 예.
5: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요양 시설에서 이제 사고들이거든요.
4: 아.
5: 거기에서 이제 자유를 철저히 통제하죠.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다 시설이 떠안기 때문에.
4: 네.
5: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형 요양시설은 게 존엄하지는 않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감염 관리부터 해서 뭐 식생활에 있어서 낙상사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삶을 대형 시설에서 철저히 통제당하면서
4: 통제.
5: 나의 삶을 잃어버리면서

0: 것인가? 예. 아니면은 내가 살던 익숙한 공간에서 나의 자율성을 지키면서 존엄하게 삶을 살 것인가의 문제가 되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아프지 않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자꾸 시설로 격리하게 돼요. 그렇죠. 나의 부모님이 노약해지고 아픈데 나는 일상을 접고 부모님을 간병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네. 시설로 보내게 돼요. 시설은 아까도 말한 대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통제와 안전이 우선이죠. 네.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그 질문을 하셨는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요양시설들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기는 사고들을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그 대신 본인이? 최대한의 예, 예. 가족과 환자가 감당하는데 그러나 최대한 자유를 보장합니다. 네. 그래서 요양시설도 사실 1인실 위주로 개편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내가 살 수 있는 일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 또는 누리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맺습니다. 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안전이냐 자유냐의 문제는 사회적인 네. 커다란 철학적 주제인데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는 안전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쯤 고민해야 될 주제죠. 죽음에 대해서 또는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박중철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교수 모시고 생애 마지막을 잘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우리나라 현황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여러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머릿속에 아직 남아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결국 임종을 근처에 둔 많은 분들이 집도 쉽지가 않고 대형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또는 지역병원에서도 또 거부당하고 그래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중환자실을 다시 차지하게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뜩이나 지역의 의료 현황이 빡빡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럼 지방의 병원에는 방금 말씀 주셨던 이렇게 임종을 근처에 둔 환자들이 병상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4: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75%가 병원에서 임종을 합니다.
3: 네. 예.
4: 그런 말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 병원으로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병원이라는 곳이 어느 순간에는 치료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삶의 장소로 이제 되돌아가야 되는
3: 네.
4: 그 중간 과정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3: 예.
4: 이제 한때는 이제 요양병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예. 지금도 요양시설이 계속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요양병원이냐, 급성기 병원 중환자실이냐, 아니면 요양원이냐.
3: 네.
4: 이 세 가지 안에서 이렇게 겉돌게 되는 것 같아요.
3: 네.
4: 지역병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마을에서 또는 집에서 돌볼 가족이 없으면 다 병원이나 시설로 가시게 되거든요. 그러니 많은 병상들, 많은 의료기관들이 사실은 임종기 환자들에게 이런 말이 부적절한 건 알지만 점령당한 상태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3: 아, 그러면 정작 갑자기 어느 지방에서 큰 사고가 나서 대형 침상이 필요한 시점에는 그 장소를 확보하기도 어렵겠네.
4: 급성기 병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3: 예.
4: 치료받아야 되는. 근데 실제로 이제 2019년에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3: 예.
4: 전국에 있는 모든 종합병원에 중환자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나이를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3: 네.
4: 그러니까 65세도 아닌 이제 70세 이상이 56.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3: 반 이상이네요.
4: 예, 그렇죠. 사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또 윤리적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나이든 노인들의
3: 예.
4: 죽음은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이냐.
3: 그렇죠. 그렇죠.
4: 이게 이제 윤리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3: 예.
4: 노인들의 죽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용납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생각하면
3: 예.
4: 어느 순간에는 치료라는 관점보다 돌봄이라는 관점으로 돌아가고
3: 네.
4: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안정과 질서보다는 자유와 자율이라는 것. 존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시점을 옮겨야 되거든요.
3: 네.
4: 그래야 삶이 끝 마무리가 중요해야 되는데
3: 네.
4: 그 장소가 마무리가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사실은 이제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3: 네.
4: 이건 사회적 문화로 사실은 마무리가 삶이 어떤 말기 환자가 되거나 또 이제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는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집과 자유를 선택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그걸 이제 법으로 강제한 게 사실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 연명으로 계획서가 되거든요.
3: 네.
4: 병원에서 중환자실 가지 않겠다. 사실 저 이게 굉장히 저는 서글픈 얘기라고 생각해요.
3: 네.
4: 사회적 규약 없이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마치 각서를 쓰고 응급병상들, 급성기 병상을 차지하지 말라. 그만큼 여기가 지금 굉장히 커다란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3: 네. 그러면 어차피 응급병상도 진짜 갑자기 필요할 때 그 못 찾아가지고 우리 뺑뺑이 뭐라고 하는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4: 맞습니다.
3: 그럼 그런 것도 그거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
4: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어느 순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의료적 처치보다는 네. 내 삶을 마지막까지 집에서 존엄하게 보낼 수 있는 돌봄의 측면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네. 그것들이 중요해서 지금 이제 지난 4월부터인가요? 통합돌봄지원법도 만들어졌지만 임종기 돌봄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3: 네.
4: 그래서 어떻게든 노년에 병원으로 오는 과정을 제한하려고 지금 사회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게 법이나 제도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다고 봐요. 결국에는 돌볼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돌볼 것인가.
3: 예.
4: 안전하게 돌볼 것인가에
3: 예.
4: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3: 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응급실 뺑뺑이 이면에는 또 다른 이슈들이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지금 점점 초고령 사회로 인해서 임종에 가까워지는 숫자는 크게 더 늘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같은 사회 문화 속에서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지막 어느 인접한 순간에는 혼자 살고 있을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런 분들은 사실 누구에게 도움을 가족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가가 마련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규모감 있는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규모감 있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선 우리 재정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유를 조금 줄이더라도 마지막까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선책입니다. 안 그러면 더 큰 낭패를 보십니다 하면서 어떤 광역 거점마다 큰 완화치료 거점 병원 있는 센터들 세워놓고 일로 다 일단 오세요. 그렇게 규모감 있는 시설하면 한 분 한 분한테 진료 안에 들어가는 비용도 조금은 줄여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냥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한번 그냥 상상력을 가지고 발휘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지역마다 이제 완화치료 거점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3: 네.
4: 호스피스 완화로 병상을 늘려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로 대책의 가장 커다란 맹점은 민간 병원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서울의 대학병원, 그러니까 그 대학병원 브랜치 병원이라고 그러죠. 관련된 병원들 숫자가 아마 28개, 거의 30개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호스피스 완화로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환자를 입원시켜서 마지막까지 돌볼 수 있는 병원은 3개밖에 없어요.
3: 그러니까
4: 마지막까지 사실은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것들 수요가 대학병원이나 민간병원은 철저히 외면하죠. 왜냐하면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공공의 영역으로 옮겨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3: 네.
4: 이건 어디까지나 마지막까지 환자, 특히 암 환자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늙어서 우리가 다양한 만성질환을 겪게 될 때는
3: 예.
4: 그걸 모두 병원으로 옮기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병을 안고 살아가야 되니까요.
3: 네.
4: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고립이죠.
3: 네네.
4: 혼자 있기 때문에 안전한 병원으로 옮긴다보다는
3: 네.
4: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대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입장이 비용 측면에서도 존엄 측면에서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요.
3: 네.
4: 이 과정은 사실 우리만 겪는 건 아니고
3: 네.
4: 이미 도시화와 개별화, 고령화를 겪고 있는 서구 사회와 바로 옆에 있는 일본도 이미 겪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4: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병원 임종이 늘면서 병원 자원들이 굉장히 임종기 환자에게 독점당하는 문제가 있어서
3: 예.
4: 의사수를 늘리거나 병원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요양원에서의 마지막 삶과 임종까지 준비하게 됐거든요.
3: 예.
4: 그걸 준비하면서부터 사실 2006년부터 일본은 병원 임종이 줄기 시작했어요.
3: 예.
4: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제 마지막까지 병원이라는 측면보다는 대한 공동체, 서구 같은 경우 이제 너싱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 예.
4: 내 집처럼 살면서 모여 살 수 있고 안전.

0: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이렇게 관점을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우리 그 교수님께서 점령, 독점 이런 진짜 누가 들으면 오해하기 쉬울 수 있는 수준의 예. 단어를 쓰시는 게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라는 말씀으로

0: 들도 알거든요. 이제는 더 치료의 효과가 없다.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건 아는데 아까 상호 허위란 얘기를 했지만 죽음을 꺼내놓고 얘기하지를 못해요.
1: 네.
0: 마지막까지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1: 네.
0: 그러면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거기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 끊임없이 치료 가능성을 따지게 되고 큰 대형 병원에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또 다른 대형 병원을 찾게 되고
1: 네.
0: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의미 없는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는 의료적 자원도 굉장히 이렇게 또 소모되게 되고요.
1: 예.
0: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대형 병원들마다 뭐 1분 진료, 3분 진료도 아닌 그리고 뭐 저희 동료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 4시간 동안 100명 가까운 환자들을 뭐 전국에서 몰려드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삶을 정리한다는 대화가 좀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용기가 필요한데
1: 예.
0: 그 용기를 스스로 낼 수 없으면
1: 네.
0: 사회 문화 좀 미디어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반복적으로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혹시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의료 전문 인력 아니면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법제화해서 만들고 지원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0: 사실 그런 것도 훨씬 더 잘 돼 있죠.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영적 돌봄을 하는 또
1: 예.
0: 대화를 하는 종교인이라든가 심리 상담사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요.
1: 네.
0: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 병원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활동하고 있는데
1: 네.
0: 그런 심리적 문제를 같이 돌보고 있지만 주된 이유는 이제 경제적 문제죠.
1: 아.
0: 병원에서 치료비 부담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라든가 연결을 도움을 연결해 주는 것들. 네, 이것도 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실제 이 과정에서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가족들이 이런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0: 제가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실제 통계적으로는
1: 예.
0: 임종을 앞두고 나서 마지막 한 달 동안에 전 생애 주기에 썼는 의료 비용보다 더 많은 그 절반 이상을 마지막 한 달 동안에 쓴다는.
1: 한 달에요?
0: 예.
1: 와.
0: 연명을 받게 됐을 때
1: 예.
0: 고가의 약들, 항생제들, 그다음에 또 임종 과정 가운데 임종실이 없으면 1인실로 옮겨지게 되고 중환자실 가게 되면 또 더 많은 비용들을 쓰게 되고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묘한 문화가 있죠. 그렇게까지 해야 효도했다, 할 거 다 했다. 라는 것들이 있죠.
1: 네.
0: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근데 저도 뭐 어머니가 먼저 저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어머니 그 마지막을 앞두고 자식된 도리로 뭐래도 안 해보는 건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이걸 지울 수는 없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0: 사실 이게 이제 문화의 문제죠. 이게 제가 많이들 이제 예를 드는 게 96년에 임권택 감독의 그러니까 이청준 작가의 소설 축제를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요.
1: 예.
0: 거기서 이제 지방에 있는 해남에 있는 어머니가 쓰러져서 서울에 있는 이제 고 안성기 씨가 그때는 이제 아들 역할로 나오셨는데요.
1: 예.
0: 급하게 시골로 내려갑니다. 어머니께서 눈 뜨고 계시고 호흡하고 계시고
1: 예.
0: 의식도 있으시고 다만 이제 치매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들을 못 알아봐요. 근데 곡기를 끊으셨어요. 들어놓고.
1: 예.
0: 근데 마을 주민들은 이미 마당에서 장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성기 씨 오셔가지고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뛰니까 뭔가 보약되는 거라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연기라도 맞춰서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지 않을까 했을 때 평생 돌보던 큰 며느리가 팔짝 뛰어요. 보약은 무슨 보약? 가실 때 더 힘만 드시지. 그대로 곡기 끊은 채 집에 누워있다가 임종을 하시거든요.
1: 예.
0: 그게 전통 문화였죠.
1: 아.
0: 근데 지금은 찾아볼 수 없어요. 불과 30년 전 얘기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결국에는 내가 마지막 퇴장하는 문화.
1: 예.
0: 이 사회에서 삶을 내려놓고 내 마지막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문화적으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삶의 끝없는 가능성, 도시의 화려함, 항노화 산업 거기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가족도 서로 간에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1: 네.
0: 함께 살지 못하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일에 마음이 뛰어서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하죠.
1: 네.
0: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가능성을 좀 더 넓혀드리는 것. 그게 이제 병원이 되는 거죠.
1: 아, 예.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걸 작성해 두는 분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건 뭔지도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결국에는 이제 의료적 자원들이 마지막 무의미하게 소모되는 게 크고 정작 의료적 접근을 해야 될 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문제는 정부에선 굉장히 커다란 문제거든요.
1: 네.
0: 그 가운데 이제 무의미한 연명 치료 사건이 점점 사회적으로 부각이 됐죠.
1: 예.
0: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의 김씨 할머니 사건이었습니다. 가족들이
1: 예.
0: 무의미한 치료를 멈춰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했고요.
1: 예.
0: 그러면서 국가에서 이제 부랴부랴 만든 제도가 연명의료 결정 제도인데요.
1: 네.
0: 이 상황을 옛날에는 공동체가 같이 마을 공동체가 정했는데 이제는 마을 공동체도 없고 가족 공동체도 해체가 됐거든요.
1: 예.
0: 결국에는 이 환자가 연명치를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의 결정 근거는 사회적 공준이라고 얘기합니다.
1: 네.
0: 자기 결정권밖에 없어요.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1: 예.
0: 근데 뭐

0: 힘들거나 의식이 흐려질 때는 결정할 수 없으니 예. 미리 결정해서 이렇게 서식으로 남기게 하자라고 이렇게 아. 법제화시킨 것이,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고요.
1: 예.
0: 이걸 미리 만들지 못했을 때 또는 말기 환자가 되었을 때 의사가 급하게 함께 얘기해서 결정하게 하는 게 연명의료 계획서입니다. 같은 것들이고요. 다만 의사와 함께 결정하느냐 건강할 때 미리 결정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1: 네. 환자가 이제 의식이 좀 흐렸해지거나 치매가 걸렸을 때 그럼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환자가 직접 작성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아, 난 이거 동의 안 한다. 더 해달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0: 굉장히 많죠.
1: 아.
0: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가족들은 더더욱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1: 그렇겠죠.
0: 때문에 사실은 연명을 원한다기보다는요.
1: 네.
0: 지금 내가 뭔가 생각과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줘라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 가정 가운데 최선을 다해주세요. 지금 당장은 안 돼요. 라고 하는데 급박한 순간이 결국에는 그러면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연명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1: 네.
0: 근데 한번 시작한 연명치료는 중단했을 때 환자가 임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도 심리적 부담이 크고 아. 그걸 결정하는 과정도 더 복잡해집니다.
1: 네. 아, 진짜 가족들도 사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많군요. 자, 결국 이 제도도 있긴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제도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맥락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일이니까요. 가족들은 어떤 자세로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환자 본인을 위하는 일입니다라고 얘기 한마디 해주신다면.
0: 사실 큰 병원 큰 병원을 다들 선호하시지만 큰 병원으로 오면은 사실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1: 예.
0: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1분 진료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1: 예.
0: 이런 얘기를 차분히 하기 위해서는 사실 대형 병원의 첨단 의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의사의 생각과 그다음에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요.
1: 네.
0: 지역 병원의 주치의를 꼭 마련하시고 꼭 서울 병원에서 치료받더라도 지역 병원을 찾으면서 그 주치의와 수시로 상담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환자분은 사실 부산에서 오가면서 치료받으셨지만 부산에 병원이 있고 주치의가 있으시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암치료는 서울에서 받더라도 주치의와 끝없이 상담하고 치료 그 결과들을 공유하면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결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1: 네.
0: 어느 순간 저희 항암치료 이제 하지 않고 남은 시간은 집에서 보낼래요. 혹시 힘드시거나 했을 때 대책이 있으신가요? 부산에 있는 그 주치의 선생님이 언제든지 돌봐주신다고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다 수용을 하시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들은 가족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사와의 대화가 필요한데
1: 예.
0: 냉정히 시간을 갖고 대해 줄 수 있는 지역에 또는 집 근처에 주치의를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지역의 그 주치의라는 걸 찾을 때 마지막에 내가 특정 암의 질환에 걸려서 마지막 그 치료를 받은 그 사람이 주치의가 적합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수님처럼 완화 의료 의학과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신 분이 딱 지역마다 또 있습니까?
0: 사실 완화의학 주치의들이 배출이 안 되고 있어요.
1: 예.
0: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공간에서 환자를 보고 수련을 받고 배출이 돼야 되는데 대학병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저와 같은 저는 이제 고대 구로병원에서 전문의를 네. 따고 난 이후에 사실은 이제 호스피스 과정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수련을 했는데요.
1: 예.
0: 그 고대 구로병원도 사실 지금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성의 논리와 여러 가지 문제로요.
1: 예.
0: 그러니 사실은 저와 같은 인력들이 앞으로 배출되는 것들은 희망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1: 네.
0: 예. 그렇더라도 일생을 돌보는 지역 주치의는 꼭 암 환자나 말기 환자만 돌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지역에 있는 의사들과는 어느 순간 좀 긴밀하게 소통하면
1: 네.
0: 사실 꼭 이런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1: 예.
0: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 네.
0: 안타까운 건 대개는 지역을 떠나서 서울로 올 때 문을 쾅 닫고 나오십니다.
1: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0: 예, 절연하신다 그러죠.
1: 아.
0: 예, 이제 여기 볼 일은 없어. 더 큰 데 가서 우리는 치료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관계를 다 끊고 오시거든요.
1: 그 이유는 뭔가 여기서 치료를 못했다라는 실망감입니까? 뭡니까?
0: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가능성을 계속 쫓다 보면 의사들이 심리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게 돼요.
1: 아.
0: 이제 멈추셨으면 좋겠는데 또 직언을 하게 되면 아주 이렇게 독한 가시돋친 말로 돌아오기 때문에
1: 네.
0: 의사들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안전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몸을 사리거나 방어 진료하는 경우가 있고
1: 네.
0: 그 가운데 또 심리적으로 서운하시게 되고
1: 그렇겠네요.
0: 예.
1: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럴 수 있죠.
0: 예. 예.
1: 그러면 진짜 그랬다가는 다시 그분 찾아가서 제 주치의가 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진짜 머쓱하겠네요.
0: 힘들죠.
1: 예.
0: 예.
1: 그리고 점점 정말 더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본인 스스로가 신체는 멀쩡한데 치매 오신 분들 있잖아요.
0: 예.
1: 근데 또 혼자 살고 계세요.
0: 예.
1: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돌봄 시설들을 만드는 거 중요한데요.
1: 예.
0: 어찌 됐던 간에 예전에 이제 요양병원으로 많이 옮겨 가셨는데 네. 요양병원도 사실은 이제 뭐 한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정부에서는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원으로 좀 더 육성하겠다라는 이제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네.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역할들이 조금 이제 단순히 마지막까지 뭐 연명 치료하거나 영양제 주거나 환자들 가둬놓는 것이 아닌 네.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고통 없이 지낼 수 있게 하는 역량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1: 네.
0: 그런 안전한 시설로 사실 옮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대안 시설, 대안 공동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또 보완하려고 하는 건 그 치매 신체는 멀쩡한데 치매가 걸리고 그래서 뭔가 이제 슬슬 우리 국가 차원에서 대비해야 되는 분들에게 주치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예. 그런 것들까지도 배치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겁니까?
0: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더 그 일본 사례를 따라가는 건데요.
1: 예.
0: 일본에서는 집에서 지낼 수 있을 때까지 가족과 의료진의 돌봄을 받으면서 집에서 지내게 도와드리는데 이제 재택 의료가 중요합니다. 찾아가는 의료. 환자를 데리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건 보호자들이 너무 힘들고 괴롭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서 적절한 상담과 아까 말한 또 마지막까지 주치의 역할을 하고 이제 내려놔야 될 때 또는 삶을 정리해야 될 때는 가족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끔 옆에서 계속 돌보는 거죠. 찾아가는 주치 재택의료가 지금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좀 더 많은 활성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에는 관점을 완전히 달리해서요. 임종이 가까운 시점이 아닌 그냥 그렇지 않은 시점을 바탕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부터 심리적으로도 대비하고 방법론도 잘 찾아놔야 나중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가 나중에 뭐 우왕좌왕 안 할 것 같거든요. 언제쯤부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가족들하고도 이런 대화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0: 저는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고 느낄 때부터 그 문제 질문을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요. 보통 이제 40살 정도입니다.
1: 40살이요?
0: 예, 40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이게 우리 사회자님도 느끼시겠지만 어느 순간 내가 늙어간다는 느낌이
1: 확 들죠.
0: 들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 염려증으로 병원을 찾고
1: 네.
0: 종합 검진에 매달리고
1: 네.
0: 그다음에 얼굴에 뭐 필러니 보톡스니 하면서 젊게 보이고 싶은 항노화
1: 네.
0: 뭐 영포티 영피프티란 말이 이제 거기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1: 네.
0: 젊게 보이고자 하는 것에 이제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의 노화와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1: 네.
0: 그러니 그런 불안감이 생겼을 때 좀 나와 내가 대화를 나누고 결국에는 내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지혜를 줄 수 있는 게 사회의 어른들이거든요.
1: 네.
0: 과거 시골 공동체 사회에서는 어른의 역할이 있었어요.
1: 예.
0: 늙어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1: 네.
0: 그랬을 때 우리는 추앙하고 또 존경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노인의 지위가 지금 도시사회에서는 다 사라졌어요.
1: 네.
0: 노인이 되면 사회의 짐이 되고
1: 예.
0: 그다음에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 그래서 격리하고 시설에 이제 가둬야 되는 존재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 거죠. 그건 결국에는 내 노화와 내 죽음에 대한 부메랑이 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가 젊게 보이는 곳에 나의 모든 것들을 소진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철학을 세워가는 거죠.
1: 예.
0: 내 늙어감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마주하고 내 노년은 말년은 은퇴 후는 그 죽음은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사회의 생사관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걸 우리가 다 산업화 시대에 다 폐기해버렸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가능성의 문화죠.
1: 네.
0: 그래서 도시사회는 가능성이 과잉되고 있습니다.
1: 아, 우리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라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에게도 충격이었는데 사실 요즘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해야 될 이 죽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 사회적인 관점에서 더더욱 대안이 없어지고 있는 느낌이 많네요. 우리 요즘 남의 얘기에 남의 사생활이나 남의 어떤 일상에 대해서 디테일하는 거 물어보거나 참견하는 게 오히려 결례라는 문화가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딱 저기 보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남은 사람들끼리 저 사람이 요즘 저 잘못된 거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놓고 야, 너 여기 앉아봐.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럼 오히려 주제넘은 짓 한다. 오지랖이다.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저도 요즘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공동체냐. 아니 언제부터 회사 선배나 아니 좀 나이 많은 사람이 야 내가 너보다 뭐 그 뭐 공부 많이 안 했지만 내가 좀 살아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게 꼰대 이렇게 치부되는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0: 이게 진짜 죽음의 문제에도 많이 관련이 있겠네요.
1: 사실은 이제 그 인류학자들이 그 인간 사회를 이렇게 할 때 그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에서는 이제 증여의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전문적인데 이건 뭐냐면 주고받는 거예요.
0: 예.
1: 그렇죠. 그 주고받는 게 단순히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주고받는 걸 떠나서 내 감정과 정서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공감하고 당신을 또 환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이야기, 서사를 공유하고 그 가운데 감동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때는 사실 누군가의 참견과 누군가의 이렇게 간섭이 마냥 불쾌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즉각적인 간섭과 이렇게 지적 같은 것들은 되게 공격으로 다가오죠. 그러니 사실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 그게 사실 공동체거든요. 예, 예. 같이 모여 산다고 해서 공동체가 아니라
0: 그렇죠.
1: 이해 집단이죠.
0: 그런데 예.
1: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공동체라는 건 대부분 이해 집단이지 아까 얘기한 대로 감동을 나누고 공유하는 공동체는 아닌 것 같아요. 공동체는 위험을 같이 떠안는 거거든요.
0: 네.
1: 과거 마을 공동체는 그랬었죠. 그래서 장례든 마지막 장집까지 모시는 것도 마을의 큰 행사였고.
0: 그렇죠.
1: 예, 지금은 그런 것들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0: 예. 오늘 좀 우울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예. 완화 치료를 통해서 좋은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 케이스 하나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1: 결국에는 이제 사실 죽음 앞에 서 있는 환자분들이 행복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한 게 마음, 감정의 동물이에요. 내가 행복하다 느끼는 건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게 결국에는 가족이더라고요.
0: 네.
1: 치료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처음 저를 만났을 때 막 욕을 하셨던 분도 있어요.
0: 예.
1: 다른 병원으로 가셨는데 결국에는 응급실로 돌아오셨어요.
0: 예.
1: 그때 이제는 우리 받아들여라고 얘기했을 때 억지로 이제 받아들여 하신 거니까 유쾌할 리 없었죠.
0: 예.
1: 그 가운데서 가족과 마지막 추억들을 만들고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이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가운데 이 와중에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하고 우시고 호스피스를 잘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제가 스스로 배워야 될 하나의 본이기도 하고 제 미래에서 제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꼭 고민해야 될 부분 아주 진중한 얘기 나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중철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조강기.

0: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잠시 11시 뉴스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증거 인멸 등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당시 경찰서장과 형사과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최근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광산경찰서 서장이었던 김철우 서장과 박모 형사과장을 증거 인멸 방조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서장과 박 과장은 장윤기의 납치, 강간 목적을 입증할 케이블 타이 등 핵심 증거가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에 의해 은폐되도록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니저를 상대로 갑질한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특수상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박 씨의 전 매니저들은 박 씨의 폭행과 대리 처방 등 사적 심부름 등으로 갑질 피해를 입었다며 박 씨를 고소했습니다. 박 씨는 또 주사 이모라 불리는 여성을 통해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재사용 로켓의 귀환 및 회수에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영 CCTV는 오늘 정오쯤 하이난 우주발사장에서 창정 10호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됐고 이후 상단부와 분리된 1단 로켓이 6분 만에 수직으로 해상 플랫폼에 귀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지배해온 재사용 로켓 시장에 중국이 도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졌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9일 저녁 발생한 산불로 인해 일부 희생자가 차량 안에서 발견됐으며 사망자 수는 지난해 스페인에서 산불로 숨진 전체 인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주민 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화상이나 연기 흡입으로 다친 여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폭염특보 지역이 늘어난 가운데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대구 25도, 부산 24도, 대전 23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며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포항이 37도까지 오르겠고 서울 33도, 대전 광주 34도, 대구 35도 등 29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 다음 주 중반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3: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조선시대에 누에치기를 장려하기 위해 뽕나무를 심고 잠실을 두었는데요. 한자로 누에잠, 집실이라 잠실입니다. 이처럼 누에잠을 쓰는 낱말이 또 있는데요. 잠식하다, 잠식되다 할 때 잠식입니다. 산업 전반에 외래 용어가 남발되어 우리말, 우리 용어가 서서히 잠식되고 있다는 말에서 잠식은 노예가 뽕잎을 먹듯이 점차 조금씩 침략해 먹어들어 감을 뜻합니다.
4: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영국의 록밴드 에머슨 레이크 파머의 멤버였던 그렉 레이크는 한때 프랑스 파리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한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프랑스 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죠. 그렉 레이크는 그 목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프랑스 느낌이 나는 프랑스 스타일의 음악을 한 곡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는데요. 문제는 언어. 그가 알고 있던 프랑스어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뜻의 단 한 단어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렉 레이크는 그 한 단어로 본인들의 대표곡을 만들어냅니다.

0: 7월 10일 금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에머슨 레이크 앤 파머의 셀라비였습니다. 5859님 신청곡이었어요. 그것이 인생, 그것은 인생.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제목으로 뭐 이 곡이 번안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때 당시 알고 있었던 프랑스어가 이 셀라비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괜히 봉주르나 메시 정도는 그래도 알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 그런데 그런 단어들보다는 그런 일상어보다는 뭔가 이런 좀 문어체적인 그것이 인생, 셀라비 그래도 좀 더 시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유난히 좀 사랑했기 때문에 이 단어로 제목을 짓고 또 여기에서 연상되는 느낌으로 음악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너무 많은 지식이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무리 적어도 그냥 그거 하나로 나의 상상력이라든가 나의 창작력은 충분히 또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에 사용하 신청곡을 보내주실 때 오늘은 너무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그냥 뭐 평범한 하루였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그 평범한 하루에서 그냥 듣고 싶은 음악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좋은 그런 노래들 생각나시는 대로 보내주셔도 아주 무방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또 골든디스크에서 어떤 음악 듣고 싶으신지 이쪽으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에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홈페이지 게시판은 언제든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0: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5: 토익은 해커스.
7: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7140님, 창원에서 야간 화물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35년 전 LP를 구입해서 들었는데 지금은 못 듣고 있네요. 신청합니다. 레어버드의 Sympathy 하셨는데요. 네,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35년 전 설레는 마음으로 턴테이블에 바늘을 올려두면서 들으셨던 그 음악을 지금 라디오에서 들으시니까 어떠셨나요? 레어버드 Sympathy. 이어진 음악은 4384님이 신청해 주신 비틀스의 Come Together였습니다. 7759님, 까만 밤 모녀가 함께 골든디스크에 마음을 열었어요. 엄마인 제가 여름날의 추억 노래 보니 타일러의 It's a Heartache, 친구하고 계곡물에 발 담그고 들었던 기분으로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럼 지금 따님하고 같이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어머니 신청곡을 먼저 전해드리면 따님분도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신청곡 보내주시는 거 맞죠? 7759님 따님분의 신청곡도 기다리면서 보니 타일러 It's a Heartache, 이 노래와 함께 5584님이 신청해 주신 아바의 맘마미아도 이어듣겠습니다.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지금에서는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봅니다. 오늘은 1976년에 데뷔한 미국의 락밴드 블론디 이야기를 해볼게요. 블론디, 76년에 엑스오펜더라는 노래로 강렬한 사운드를 들려주면서 데뷔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데뷔곡을 비롯해서 2집까지도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어요. 그런데 1978년에 나왔었던 3집에서 Heart of Glass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이제 스타 밴드 대열에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뭐 Call Me라든가 The Tide is High, Maria 같은 노래들 굉장히 크게 사랑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블론디도 굉장히 꾸준하게 활동을 해서 2017년까지 11장의 정규 앨범 발표했습니다. 올해도 일단 이야기로는 새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라고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블론디의 보컬인 데보라 해리가 80이 넘었거든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 음악에 대한 활동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진짜 대단한 밴드죠. 현재까지 블론디의 마지막 노래는 이 2017년 11번째 앨범의 마지막 싱글이었던 Doom or Destiny였습니다. 이 노래에는 미국의 락커 주안 제트도 참여를 해가지고요. 데보라 해리하고 합을 맞췄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블론디의 데뷔곡 76년 작품입니다. Ex-Offender 그리고 2017년에 발표했었던 현재까지 마지막 싱글 Doom or Destiny. I saw you standing on the corner. You look so big and fine. I really wanted to go out with you. So when you smiled, I laid my heart on the line.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블론디의 데뷔곡 Ex-Offender 그리고 2017년에 발표된 가장 최근 싱글 피처링 조안 제트였습니다. Doom or Destiny 같이 들었어요. 약 40년의 세월이 이 두 곡 사이에 있지만 목소리도 살짝 변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블론디라는 그룹이 전해주는 에너지만큼은 여전하죠. 어쩜 이렇게 여전하게 음악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2277님이요. 골든디스크로 오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셨어요. 오행시를 지어보려니 참 어렵네요. 그래도 도전해봅니다. 골, 골라서 듣는 명음반 선곡. 든, 든든한 진행자님이 숙고하여. 디, 디스크 자켓 해주시니. 스, 스르르 잠이 올 듯. 크, 크고 오묘한 선율에 빠져드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셨는데요. 아니 제가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글을 보내주셔가지고 말이 되든 안 되든 약간 감동이에요. 고맙습니다. 2277님은 이제 창작을 하셨다면 우리 구혜찬님은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을 아주 열심히 읽으셨군요. 구혜찬님, 2026년 상반기에 총 몇 권의 책을 읽었나 세어보니까 54권이네요. 하반기에도 일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골든디스크도 잘 듣겠습니다. 하반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레미 주커, This is how you fall in love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6개월 동안 책을 54권을 읽으셨다고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저는 약간 이 숫자가 너무 커서 감도 안 잡혀요. 하루에 책을 얼마나 읽으셔야 6개월 동안 50권이 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와, 예찬님이 되게 오래전부터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하시고 독서와 라디오 듣기를 취미로 하고 계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이제 골든디스크에도 좋은 책들 종종 소개해 주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니 책을 많이 읽으신 것 그것도 그거지만 이 예찬님이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 본인에게 주어진 인생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시는구나 이 부분이 저는 훨씬 더 놀라워요. 말씀하신 대로 일도 하고 계시고 틈틈이 책도 이렇게 열심히 읽고 계시고 공부도 하고 계시고 라디오도 듣고 계시는 게 정말 나의 인생을 단 1분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대단하고 부럽습니다. 좋은 글 보내주신 2277님 그리고 좋은 글 읽으면서 본인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신 구혜찬님 두 분 모두 감사하고요. 신청해 주신 노래 제레미 주커, 첼시 커틀러가 함께한 이 노래 들을게요. This is how you fall in love.

0: 제레미 슈커, 첼시 커틀러의 This is how you fall in love. 이 노래에 이어서 7817님이 신청해 주신 벨기에 그룹이죠. 시티즌 제인의 So Sad and Alone 들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진호님이 골라주셨습니다. 911의 The Day We Find Love까지 세 곡 이어서 들었어요.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던요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금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예요. The Honeydrippers의 Sea of Love. 김원성님 신청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하겠지. 하지만 다가올 날들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세상은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잖아.

훅 하고 날려버린 먼지들이 10년이나 지난 일기 위에는 수북이 쌓여 있었지. 왜 그토록 많은 외로움의 낱말들이 그 위에

에세이.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취향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くね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8: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인재 등용에서 등용은 등용문과는 다른 말입니다. 등용문은 한자 오를 등을 써서 용문에 오른다는 뜻으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크게 출세하게 됨 또는 그 관문을 이르는 말이죠. 잉어가 중국 황어강의 급류인 용문을 오르면 용이 된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학벌이나 배경이 등용의 수단이 될

순 없다에서 등용과는 한자부터 다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6시 뉴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미국 뉴욕 증시에 대비한 현지 시간 10일 3대 주요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30은 0.29% 오른 52,637.01에 나스닥은 0.29% 오른 26,281.6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에 입성한 SK 하이닉스는 170달러에 거래를 시작해 168.4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공모가인 149달러 대비 13.08% 높습니다. 12.3 비상계엄 정당성을 미국 등 우방국에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증거인멸 등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기발령 중인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광산경찰서 김철우 전 서장과 형사과장을 증거인멸 방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 등을 은폐하도록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상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방송인 박나래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박 씨의 전 매니저들은 폭행과 대리 처방 등 사적 심부름 등으로 갑질 피해를 입었다며 박 씨를 고소했습니다. 박 씨는 일명 주사 이모의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 종식 협상은 계속하겠지만 휴전은 끝났다고 이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대화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동의했지만 휴전이 끝났다고 단호하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무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미국이 다시 도발을 한다면 전면적 방어전으로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측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장은 현지 시간 10일 이란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 의장을 만나 미국이 합의를 깰 경우를 대비해 수호태세를 해제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인천 송도동서 리비아 국적 30대 남성이 역주행 운전을 하다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인천 영종구에서 가로등을 들이받은 전기차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차량의 3분의 2가 불에 탔고 운전자인 50대 남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고 무더운 가운데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계속 오르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김경일의 물음표 시작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김경일의 물음표.
1: 자,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한석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아유, 예, 안녕하세요. 네. 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정말 난감하고 낯설고 그리고 생소한 네. 우리 둘의 관계가 아니라 네. 제가 주로 이제 질문을 받고 네. 질문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는데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이 시작하기 전에도 네. 왜 스튜디오 밖에서 이게 도대체 뭐냐 공수가 뒤바뀌어서 네. 수비수가 공격하고 공격수가 수비하고 있다.
2: 그런가요? 네. 저도 근데 오늘 질문 받는 자리에 와 보니까 이 질문 받는 자리가 또 이 엄청난 긴장감을 좀 주는 게 있네요. 제가 그동안 편하게 그렇죠. 게스트들한테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했는데 이거 웃기는 소리였네요. 하나도 안 편해지네요.
1: 왜 그래서 네. 시작하기 전에 사담 나눌 때 예.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답변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제일 쉬운 게 질문하는 건데요.
2: 그럼 저는 계속 물어보면 되니까. 근데 야, 이 자리에 앉으니 어렵습니다.
1: 제가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네네. 진행을 하는데 정말 끝나고 났는데 정말 오랜만에 아, 살 빠진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걸 어떻게 1년에도 막 수백 번을 하시는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2: 아, 이거 근데 그게 진짜 자기 잘하는 일들이 있나 봅니다. 저는 그거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1: 그런가요?
2: 오늘 여기 오면서는 그 미리 이제 질문지를 보내주셨잖아요. 네네. 질문지를 보면서 야, 이 질문들을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사람들이 듣기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듣기에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오래 기억하시고 그러면서도 뭔가 조금의 변화가 생길까 이걸 고민을 엄청 하고 있었어요. 어제 AI랑 대화 엄청 했습니다.
1: 진짜요? 네. 오.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뭐 촬영한 적은 많았는데 네. 팬 들고 밑줄 치시면서
2: 그러니까요. 네.
1: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작진한테 아, 저 한석준 아나운서 저분 뭐 어디 뭐 자격증 준비하냐고
2: 자격증보다 더 어려운 자리입니다. 네.
1: 사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시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좋은 커뮤니케이션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먼저 네.
2: 이 질문을 보고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 네. 좋은 커뮤니케이션 잘한다 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었고요. 가장 사람들이 인상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걸 먼저 설명드리면 가장 인상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누군가가 의견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될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내 마음 정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지 혹은 내가 진실에 가깝게 말하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똑같은 저는 거짓을 말하는 말은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지만 그 진실이라는 게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각도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을 훼손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진실을 어떤 방향으로 보여지게 말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가 안 됐어요. 뭐 열심히 노력하던 일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따는데 이번에 떨어졌어요. 네. 야, 너 어떻게 됐니? 실패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진실이지만 네. 아직 안 됐어. 라고 말하는 것도 진실이거든요.
1: 아직 안 됐어.
2: 네. 근데 이 두 마디가 듣는 사람한테는 아주 다른 관점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전해야 될 진실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를 상대방들은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 테니 여기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커뮤니케이션의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조금 더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궁금증이에요. 상대방의 얘기에 대한 궁금증.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는가. 저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면 왜 이거를 그렇게까지 공부를 했는가. 왜 이거에 그렇게 열심히 붙어서 연구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럼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면서 붙어서 뭐 십수년의 세월을 살아온 결과 이 사람이 얻은 이 사람 인생의 지혜는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 이거를 우리가 받으면 내가 받으면 청취자가 받으면 다른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똑같이 저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1: 오, 첫 번째 말씀하셨던 내용은 정말 공감이 돼요.
2: 네.
1: 의외로 꽤 많은 분들이 내가 한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느낄까 느껴질까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얘기하시더라고요.
2: 맞습니다. 네. 슬픈 일이죠.
1: 그래서 말을 잘하려고 그래요.
2: 네.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죠.
1: 네, 네, 네, 네. 그리고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누구에게 조리 있고 누구에게 말을 잘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 자기 한테만 기준을 두고 얘기해서 의외로 왜 그래서 정확하고 제대로 된 얘기를 내용적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적절하고
2: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네.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아주 특이한 특징을 보이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랑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수를 할 때 이제 전 중국어를 좀 배웠으니까 네네. 어설프게 배웠을 무렵에 중국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말을 좀 더 해보고 싶은데 그 시도를 할 때마다 제가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이 저한테 중국말을 뭐라고 해요. 근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네. 미안해 뭐라고?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네. 어떻게든 제가 알아듣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중국인과 프랑스인은 이렇게 합니다. 네. 자기 나라 말을 아주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해줘요. 그렇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2: 만약에 한국에서 어떤 외국인이 와가지고 여기서 저기 상암동 어떻게 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한국말로 대답했는데 얘가 못 알아들어요. 그럼 한국 사람 무조건 영어로 해줄 거예요.
1: 네.
2: 이게 상대방을 생각하는 말하기죠. 근데 그걸 중국어나 프랑스 말로 천천히 말한다고 제가 알아듣겠습니까? 이미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그게 대화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그게 안타까운 거죠.
1: 그럼 생각해보면 네. 그렇게 사실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잘 그런 걸 잘 못하는 게 사실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성일 수도 있겠네요. 어느 정도는 좀 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2: 정말 정확한 얘기신데 훈련이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들 많이들 말을 잘하는 사람, 대화를 잘하는 사람 이런 건 그냥 타고난 거다라고 그치. 많이 얘기하시죠.
1: 네.
2: 저는 이게 절대 타고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론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잘하게 된 사람들은 저는 얻어걸렸다라고 오히려 생각하고 싶은데
1: 그거 재밌는 표현이
2: 그동안 네.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뭘 하나 우연히 잘했는데 그게 결과가 좋아요. 그럼 사람은 그쪽으로 강화가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그 실력이 좋아진 거예요. 어떤 대화의 스킬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있고 거기서 실력이 좋아진 거지 이 사람이 타고난 건 아니라는 거죠.
1: 네네.
2: 그러면 이 경험을 하지 못한 그래서 내가 대화를 잘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경험을 하면 되잖아요.
1: 네.
2: 혹은 이러한 배움을 가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배움을 가졌을 때는 반드시 더 나아질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에 아예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슬픈 면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네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나와요. 듣기, 읽기, 맞아요. 쓰기, 말하기.
1: 맞아요.
2: 근데 그 네 가지 중에 말하기만 안 해요. 교육과정이 실제 없어요. 교과서 크게 큰 소리 내서 읽는 거 말고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정말 대화를 잘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무슨 뭐 서구권 국가처럼 토론을 확실하게 시키거나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물론 토론을 확실하게 시키는 서구권 국가에서도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비슷하게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아직은 없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좀 더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건 그렇다고 우리가 10대 시절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이미 그 시대를 지나온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더 잘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울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배우면 반드시 나아진다는 걸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맞아요. 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2: 네.
1: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신경 써서 이거를 배워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거를 신경 써서 또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거 거의 하지 않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2: 그 길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 길이 있어요. 저는 네. 정말 단언할 수 있습니다.
1: 네.
2: 말을 배워서 더 잘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거기 저의 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중에 말하기 관련 책 정말 많고요. 그 책들 전 거의 다 읽어보거든요. 근데 그 책들 중에 꽤나 많은 책들이 아주 재밌고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저는 그런 책들을 하나 두 개 잡아서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는 책들만 파고들어도 그래도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웠을 경우엔 정말 장담하건대 반드시 잘할 거예요.
1: 뭐 그 많은 좋은 책들 중에서도 군계일학은 제가 봤을 때는 대화의 기술이라는 생각을.
2: 우리 저도 하나 쓰긴 썼죠.
1: 네.
2: 그렇지만
1: 아니요, 저는 정말 네. 재밌게 읽었어요.
2: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네. 감사합니다.
1: 제가 왜 그 다른 심리학자들한테 아, 우리가 심리학으로 열심히 연구해서 대화나 말하는 것에서 관련된 연구 이론을 이렇게 쉽게 풀이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 사실은 제가 그 얘기 예전에 한번 사석에서 해 드렸잖아요. 네. 네. 이거 다 어려운 말로 굳이 하면 심리학 이론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원래부터 그렇게 말을 잘 하셨나요?
2: 돌이켜 생각해보면 원래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냐 이 질문을 받을 때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잊고 있었던 저의 과거가 많이 떠올랐거든요. 일단 저는 제가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긴 했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네네. 한 중학교부터는 제가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20대 때도 그랬고 30대 초중반까지도 아나운서 일을 하면서도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고 말을 잘하는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는요. 말이 많은 사람과 말을 잘하는 사람을 많이들 혼동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이 많으면
1: 그렇네요.
2: 그 부모들도 야, 너 말 잘하는데 야, 아나운서 해라 야, 변호사 해라 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이걸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과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제 자신을 얘기하는 이유가 저는 듣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그건 분명히 생각납니다.
1: 과거에는.
2: 네,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전교 회장 선거에 나갔었거든요. 차점이 돼서 결국 전교 부회장이 됐습니다만 전교 회장 선거에 나갔을 때 이제 저의 반의 친구들 지금도 만나는 그 아이들과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것인가를 막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거 내용도 짜고 뭐 어떻게 말하게 하고 네,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결과적으로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돼서 2등을 한 거죠. 근데 열심히 하면서 반마다 돌면서 뭐 정견 발표랍시고 뭐 유세랍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던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확히 말하면 유세 발표를 하던 모습이 아니라 유세 발표를 하고 나와서 그 했던 걸 복기하는 제 모습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1: 오.
2: 내가 계획한 대로 수려하고 매끄럽게 잘 했나? 아, 또 못했네? 아, 이거 또 실수했네? 아, 부끄럽다, 민망하다, 이렇게 생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대화라는 건 결국 상대방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먼저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언어를, 뭐 언어 발달, 뭐 심리학에서도 엄청 많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서 원시시대로 돌아가면 언어가 최초에는 그거 아니에요. 저쪽에 호랑이가 온다. 그 얘기를 하려고 소리를 지르던 것들이 발전하고 변형돼서 온 게 언어 아닙니까? 아, 언어잖아요.
1: 네네.
2: 그럼 저쪽에 호랑이가 온다라는 말은 위험하다, 도망치자 이거잖아요. 그럼 이런 실질적인 의미의 내용을 전하는 방식이 저는 지금은 이제 T스럽게 진화되어 온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1: 네네.
2: 굳이 MBTI로 얘기를 하자면. 네네. 근데 이렇게 어떤 사실 정보 전달뿐만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나 이걸 이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 부분이 전 좀 더 고차원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굳이 얘기하자면 F식의 이야기 전달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고 사실만 정보를 사실만 전달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을 전달했더니 제가 기분이 나빠 이러면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기분 좋게 막 말을 해요. 근데 전혀 사실도 아니고 의미 있는 정보도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결국 둘 다 있어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던 시절에 저는 제가 똑바로 말하는 거에만 붙어 있었던 거죠. 집중했던 거죠.
1: 저 예전에 그와 관련해서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인류학자 한 분한테 들었는데
2: 아, 네네.
1: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발달한 과정에서 뭐가 있었느냐라고 해봤더니 이런 가설이 있대요. 불.
2: 네.
1: 그런데 이제 불을 이제 자연으로부터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이제 불을 피워.
2: 네.
1: 이제 피울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밤에 모여 앉았는데.
2: 아, 네네.
1: 주간에는 항상 저기 사자 온다. 저기 지금 빨리 구덩이를 메워라. 이렇게 기능적인 언어만 하다가 네. 이제 불을 마주 앉아놓고 보니까 맹수도 안 오고 그냥 인간들끼리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데 그때 서로 상대방을 살피면서 말을 하는데 그때의 말은 주간에 하던 말과 달라야 되더라는 거예요.
2: 그랬겠네요.
1: 네네. 그러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고 내 얘기가 네. 어떻게 전달되는가. 심지어는 그리고 별로 용건이 없어도 상대방과 계속해서 무언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언어가 그때 폭발적으로 발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재미있는 추론을 하시는 분들을 만났거든요.
2: 굉장히 일리 있습니다.
1: 네네. 네. 이게 우리 한석준 아나운서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굉장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2: 네.
1: 그죠?
2: 와, 다음에는 그거 관련된 책이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좀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1: 제가 그럼 그 인류학자 네. 그분에게 네. 네네 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책이 있는지.
2: 저는 늘 이런 심리학이나 인류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사실 김경일 교수님께 많이 여쭤보는데 말씀해 주시면 그 책들 최대한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심리학이 항상 역사가 짧은 학문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사가 짧지만 짧은 가운데 저는 심리학이 꽤나 깊게 파고들어서 연구를 많이 해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연구한 저 내용이 저는 너무나 프랙티컬하고 그 일상생활에 딱 저 맞닿아 있는 실용적인 학문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말하기나 대화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리학의 연구를 그렇죠.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연구를 보고 있으면요. 아, 이래서 내가 그런 식의 말을 했던 거구나. 아, 이래서 저런 식의 말은 내가 안 하려고 했던 거였구나.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어떤 행동들이나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선배들의 어떤 대화법들의 이론적 근거를 찾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하는 게 재밌습니다.
1: 근데 정말 공부를 많이 하세요.
2: 아, 재밌어요. 네, 정말 네, 재밌어요. 네, 네. 네.
1: 저 뭐 하나 고민 상담 좀.
2: 네. 아, 예. 네, 감히 제가 뭐라고 아니에요. 대답하겠습니다. 네.
1: 저는

0: 강연, 회의 네. 저도 많이 하잖아요.
1: 아, 그럼요.
0: 그런데 사실 저도 전문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본 사람이지 전문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훈련을 받아본 적은 없어서 저도 가끔 지금도 종종 하는 실수고요. 실수라기보다는 난감한 상황인데요. 회의든 강연이든 저는 이 A가 제일 중요해서 A를 열심히 얘기했어요. 근데 물론 A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B, C, D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고 마음속에 좀 심어드리고 싶었던 A는 오히려 기억을 못하시고 엉뚱한 B, C, D가 그분들 맞아요. 기억에 남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A를 재밌게 말씀드리고 중요하니까 잘 강조하기 위해서 한 K나 P쯤에서 재밌게 어떤 농담을 했는데 그 농담이 오히려 중요하게 돼서 아주 난감했던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거든요.
1: 맞습니다.
0: 야, 이거 어떤 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게 좀 이렇게 좀 도움을 주세요. 이거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2: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고급 수준의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라 보통은 A구, B구, C구, D구 전달이 안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아,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A를 얘기하고 싶은데 B, C, D로 집중이 넘어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 사실 굉장한 고급 내용이고요. 일단 교수님은 말씀을 잘하시기에 너무나 좋은 두 가지 장점을 갖춘 상태예요. 이건 너무나 좋은 장점이에요.
0: 뭔가요?
2: 첫 번째가 목소리고요.
0: 목소리.
2: 두 번째가 네. 발음입니다.
0: 발음이요?
2: 저희가 스피치를 가르칠 때 말의 네, 내용과 네.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형식에 대한 부분이 이미 두 가지가 아주 잘 갖춰진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뢰감을 상대방들이 갖습니다.
0: 네, 네, 네. 네.
2: 그런 이제 거기서 내용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용 부분도 워낙 공부한 게 많으시고 매일매일 그 심지어 공부만 하신 게 아니라 공부하신 내용을 매일매일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할 말은 엄청 많으신 분인 거죠. 네, 네, 네. 이미 그런 내가 오늘 할 얘기가 엄청나게 머릿속에 쌓여 있는 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A도 B도 C도 D도 전달이 안 돼요의 고민이 아니라 A를 말하고 싶은데 다른 걸 기억해 주시는 게 아까워요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0: 네, 네.
2: 그래서 이렇게까지 고급 내용을 말하시니 정말 고급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0: 네, 네.
2: 저는 교수님 스타일이라면 수미상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오, 수미상관.
2: 네. 네. 그러니까 강연을 하실 때
0: 네.
2: ABA 형식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0: ABA.
2: 만약에 오늘 전해야 되는 내용이 A이네요.
0: 네.
2: A를 먼저 짧게 얘기를 하고 내용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재밌는 비유나 설명 얘기도 많이 하실 거잖아요.
0: 네.
2: 그다음에 자, 좀 전에 저희 진행하면서도 다시 질문에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0: 네네네.
2: 이게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0: 오.
2: 그러니까 강연하실 때도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자면 하고 A를 다시 얘기하는 거죠.
0: 그걸 안 해요 제가.
2: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네, 조금 더 각인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은 왜 안 하느냐.
0: 네네.
2: 이 얘기를 내가 이미 했잖아요.
0: 그러니까
2: 내가 이미 한 얘기를 또 하는 게 내가 무슨 저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을 낮게 보는 것도 아니고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존중을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A, B, C, D, E라는 다섯 가지 세트를 다 드린 다음에 그래도 오늘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A입니다라는 차원에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짚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0: 야.
2: 이건 상대방을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0: 그렇죠.
2: 네.
0: 사실 살짝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2: 네.
0: 같은 얘기를 마지막에 부분에 다시 한번 하려니까 무시하냐?
2: 네.
0: 예, 이런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2: 아까 그 얘기 했잖아. 이럴까 봐.
0: 네, 그러니까요.
2: 네.
0: 네네. 그래도 결국은 한 번은 살짝 그거를 해주는 게 좋겠다.
2: 네.
0: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네요. 제가 그거 안 해요.
2: 저는
0: 요약을 안 해요.
2: 제가 그 교수님의 강연을
0: 네, 네.
2: 저는 교수님을 유튜브로 처음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강연을 제가 쫓아가서 봤었잖아요.
0: 네.
2: 쫓아가서 봤었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자료 띄워주시고 설명하신 것 중에 멀티태스킹이 위험하다라는 네, 얘기를 네, 네. 그걸 실제 문제 풀면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0: 네, 네.
2: 초록 색깔하고 빨간 색깔하고 네모 동그라미였던가 네, 네, 네. 이거 해서. 근데 그 얘가 저는 지금 제가 그 강의 들은 지 벌써 몇 년 지났는데 네.

0: 아직까지 있죠. 기억을 하고 있는 오.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때 들었던 얘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가 저 실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그래서 멀티태스킹이 위험해요라고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이 제가 기억이 나는 거죠.
1: 그러니까 제가 그날 우연하게라도 그렇게 한번 다시 또 정리를 하니까 뚜렷하게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던 거군요.
0: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이미 교수님은 늘 그렇게 하고 계세요. 늘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네. 개 중에 그 워낙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 분이니까 중간에 했던 너무 재밌는 농담이 사람들한테 각인돼서 그렇지 이미 중요한 얘기를 반복하고 계실 거예요.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4: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5: 여러분은 지금 김경일의 물음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왜 그 지식 관련 교양 프로그램 진행을 유튜브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사실 몇백만 명이 지금 보는 그런 내용들을 하시는데 그 밑에 이제 댓글들 잘 보면 왜 출연하신 분들이 워낙 좋은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한석준 아나운서가 진행하니까 내가 믿고 보는 거다.
0: 아, 예.
1: 네. 그리고 한석준 아나운서가 하는 질문이니까 중요한 걸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신뢰감을 주는 거. 사실 굉장히 정확하고 맞는 말을 하면서도 왠지 믿기 싫은 분, 듣기 싫은 분들이 있는 반면에 같은 얘기를 해도 이렇게 신뢰를 주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뭐 내가 내 말은 정말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도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네, 신뢰.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그 질문을 보면서도 그럼 도대체 뭐가 신뢰인가? 어떤 거에 신뢰를 갖는가? 저희 말하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말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부분에서 신뢰감을 굉장히 많이 잡아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나 발음이 정확한 게 일단 신뢰의 기본 요소라고
1: 아까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0: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신뢰를 주려면 내용에서 훨씬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1: 내용에서.
0: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그럼 내용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신뢰감을 주는 거인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일단 말이 다르지 않은 거였어요. 자기가 생각한 거에 일정한 어떤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가 믿는 진실이나 이런 부분이 말하는 중간에 틀어져선 안 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명료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아주 즐겁게 읽었고 그 작가님하고 인터뷰도 했었는데 그 오탁민 작가가 그 명료함에 대해서 한 말 중에 이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말이었는데 기업이 그 명료하게 자기네 회사의 스타일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워라벨이 없는 회사예요. 막 야근이고 뭐 엄청나게 많이 일을 하는 회사. 그 대신 월급을 많이 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입사원을 뽑을 때 뭐 경력직 사원을 뽑을 때도 우리 회사는 몸을 갈아 넣어요. 근데 월급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도 오실래요? 아니면 그거 싫으십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해야
1: 그럼 명료한 거네요.
0: 네, 그래야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워라벨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 아 설마 그렇게까지 심하겠어? 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다가 오, 이 회사는 진짜 장난 아니네? 그러고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판단을 잘못한 거지 회사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일관성을 유지를 한 거예요. 저는 이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 자기의 스타일이나 자기의 그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 이 부분이 신뢰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1: 야,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네. 왜 우리 신뢰도라고 하면 네네. 혹은 신뢰라고 하면 우리는 트러스트만 생각을 하는데 네. 영어로 왜 우리 통계나 아니면 방법론에서 릴라이어빌리티도 신뢰도라고 네. 우리가 네. 표현을 하잖아요.
0: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신뢰지만
1: 둘 다 신뢰.
0: 영어로는 낱말이 좀 다르죠.
1: 트러스트지만 릴라이어블이 네. 있는데 네. 지금 우리는 트러스트로서의 항상 신뢰만 얘기하지만 일관적으로 가야 돼. 릴라이어블 해야 돼. 그게 또 신뢰인데.
0: 아, 학문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군요. 아, 저 또 하나 배웠습니다.
1: 그거를 아마 선배 연구자들이 네. 그 릴라이어블을 신뢰라고 번역을 한 것도 사실은 무의식 중에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0: 굳이 번역한다면 뭘까요? 기대심리?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딱 그 의미는 아닐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걸 신뢰도라고 그냥 해버린 거 보면
0: 차라리 나은 것 같습니다.
1: 네, 네. 이게 오히려 더 왜냐면 우리 용어 하나 정립할 때마다 굉장히 서로 이제 감동을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아, 그래서 왜 네. 조직 행동 혹은 경영 연구하는 분들이 좋은 인재 뽑으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회사랑 잘 맞는 사람을 뽑아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 그래야 키워놓고 뺏기거나 아니면 힘들어서 나가는 일이 없다고 네. 하는데 아, 그게 이렇게 일맥상통을 하네요.
0: 그렇습니다. 그럼 네. 이제 여기서 신뢰감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조금 더 들어가자면 저는 아주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구체적인 거.
0: 네. 근데 사람들이요. 배운 사람일수록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모호하게 말하려고 해요.
1: 맞아. 네. 진짜.
0: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진행을 한다면 어떤 일을 진행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오늘 라디오 이 프로를 얘기를 한다고 해보면 네네. 자 오늘 이 프로그램의 목표가 뭡니까? 좋은 내용을 만드는 겁니다. 청취율이 높은 프로그램 만드는 겁니다. 맞죠? 네. 이거를 저희가 총론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1: 그렇죠. 그렇죠.
0: 좋은 내용의 프로그램, 청취율이 잘 나오는 프로그램은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너무나 많아요. 우리 MBC에 아침에 양희은 선생님 하시는 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청취율 높은 프로그램인데 김경일의 물음표하고 그 프로그램은 내용의 결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론만 얘기하면 내용이 아주 모호해지는 게 있죠.
1: 그렇죠.
0: 그럼 강론을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주 네네.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강론을 사람들이 특히 지위가 높은 사람, 배운 사람 잘 말 안 하려고 해요.
1: 맞아요.
0: 왜냐하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1: 그렇지.
0: 틀리면 내 책임이 되니까. 네네. 근데 내가 모호하게 말해놓으면 밑에 사람들이 하다 틀렸어? 그럼 얘 책임이잖아요.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그래서 모호하게 말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이미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임원이신 분들도 있고 팀장이신 분들도 있고 혹은 팔로워이신 분들도 있지만 다 자기의 윗사람을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모호하게 총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더 믿음직합니까? 아니면 강론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내 책임이야라고 말해주는 상사가 더 믿음직하십니까?
1: 첫 번째 분은요. 신뢰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싫어요.
0: 맞습니다.
1: 아, 미워 진짜.
0: 어쩌란 말이야 라는 네. 생각이 들죠.
1: 게다가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아... 나중에 일이 좀 잘 안 되면 책임 안 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까지 느껴지거든요.
0: 느껴지죠. 네. 근데 그게 30대라고 안 느껴질까요?
1: 당연히 느껴질 거예요.
0: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아, 내가 그래서 내 대학원생들이 제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였나?
0: 아, 저는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교수님이 저한테 예전에 대학원생과의 일화를 뭘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게 되게 인상적이어서 기억나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대학원생이었나 박사생이었나 누가 이제 연구 주제를 하나를 가져왔는데 네, 네. 그 교수님이 생각할 때 좀 답이 안 나오는 연구 주제였대요. 네, 이거 네. 하면 안 될 것 같은.
1: 네, 네.
0: 그러니까 뭐죠? 늪에 빠지는 것 같은 연구 주제를 가져왔대요. 근데 그러면 보통은 뭐라고 하냐면요. 보통은 야 하지 마 그거.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안 좋아. 아니면 뭐 세계적인 심리학자 누가 했는데 그 사람도 망했어. 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엄마들이 10대 자녀들에게 하는 화법이기도 해요.
1: 그렇네.
0: 네. 근데 저는 이 화법이 상대방의 판단을 도와주는 화법이 아니고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기 위한 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0: 이거는 판단 오히려 활활 불타오를걸요. 네, 내가 이거 해내고 네, 말 거야 네, 이러고. 네.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교수님은 뭐라고 했다고 하셨냐면 내가 그거 해봤는데 나는 잘 안 됐거든. 네가 한다면 혹시 다를 수 있지. 그러나 나는 기본적으로 권하고 싶진 않아. 그런데 정말 네가 하겠다면 내가 연구했던 거 다 줄게.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여기까지 얘기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1: 그 학생 지금 저기 뭐냐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늪에 안 들어갔죠?
1: 네, 네.
0: 이렇게 말해야 늪에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그 학생 이제 그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의 기분 좋은 가스라이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0: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1: 그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은 얘기들까지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진짜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 혹시 이런 거 좀 있으면 몇 개. 왜냐하면
0: 이게 참 돼.
1: 어느 순간부터 저도
0: 예.
1: 아, 나 이 말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꾸 한다는 게 들려요.
0: 교수님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 교수님은 절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적이 없고요. 말을 할 때마다 자기의 그 뭐랄까 자기의 인간성을 깎아먹는 그런 표현들이 몇 개 있죠. 그것들 중에 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1: 됩니다.
0: 것들을 얘기하자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거는 이미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1: 네네네.
0: 오늘 지각했어요 회사에.
1: 네네네.
0: 근데 솔직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갑자기 내 정말 눈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길이 막혀서 30분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지각 야 너 왜 지각했어? 사람이 그럼 늦게 오면 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거는 그 타이밍에 나올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분만 보자면 나는 늦었어요. 그러면 늦은 거에 대한 사과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게 먼저죠. 그리고 한참 감정들이 가라앉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하면 변명이 아니고 설명이에요. 근데 너 왜 늦었어? 하는 타이밍에 아 사실은 그게 아니라요. 저 사실은 지금 눈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길이 꽉 막혔었어요. 제가 어쩔 수 없었다고요. 라고 말하는 건 변명입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그래도 납득이 가는 변명이긴 해요. 뭐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만. 근데 제가 저희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 왜 늦었어 했더니 아니 집에서 일찍 나와가지고 한참 오고 있는데 집에 노트북을 두고 온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다시 집에 가서 노트북을 가져오다 늦었습니다. 이 얘기를 못하러 해요. 이 얘기를 못하러 하냐고요.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얘기였던 거죠.
1: 네네.
0: 그래서
1: 네.
0: 저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라는 말은 별로 좋지 않다.
1: 그리고요 네.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하면 정당한 얘기를 해도
0: 아유,
1: 약간 듣기 그럼. 싫어지고
0: 네.
1: 그렇죠?
0: 무조건 싫어집니다.
1: 네네. 재밌는 건 제가 왜 주의 깊게 이렇게 봤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가 그냥 모든 접속사를
0: 그렇게 하시는
1: 대체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0: 있어요.
1: 네네.
0: 그럼 더 슬픈 일이기도 하고
1: 그렇죠.
0: 저도 아니라는 말을 생각보다 많이 쓰더라고요.
1: 그래요.
0: 아니라는 말이 주는 부정적 효과를 책에서 읽고 그걸 실제 사람들의 대화에서 아니가 얼만큼 부정적인지를 한동안 살펴보면서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 부정적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부정적이라는 걸 느낄 무렵에 제가 많이 한다는 걸 알았어요.
1: 그래요? 거의 안 쓰시는 것 같은데?
0: 생각보다 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래서 지금은 줄였습니다. 의식적으로 정말 아니라는 말을 해야 될 때와 해야 될 때라 하더라도 그거 말고 다른 표현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 최대한 안 하려고 많이 저를 이제 훈련시키고 바꿨죠. 제가 생각보다 그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1: 내가 가지고 있는 말 중에서 이렇게 안 좋은 표현이 무의식 중에 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네. 신경 써서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군요.
0: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저희 아나운서들이 처음에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지적받으면서 고치는 여러 가지 습관들 중에 허사가 있고요.
1: 허사?
0: 네. 그다음에 몸동작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1: 몸동작의
0: 허사는 뭐 허사, 비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 쓰지만 그 이거예요. 그 아니 이제
1: 네.
0: 실은
1: 네.
0: 저기 이런 말들 큰 의미 없습니다. 대화는 네. 이걸 만약에 누군가가 말하는 걸 타이핑을 놓고선 텍스트로 본다면 전혀 의미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말을 할 땐 이걸 다 빼는 건 또 말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빼야죠. 혹은 일정한 게 여러 번 반복되면 그건 듣기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근데 실은 이런 말들을 많이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도 근대라고 했네요.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말한다는 걸 잘 모르거든요.
1: 모르겠죠.
0: 그래서 저는 저의 수강생들에게 많이 권하는 건 네. 자기 말하는 걸 찍어봐라.
1: 찍어봐라.
0: 찍어놓고 보면 얼만큼 그런 허사들을 많이 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최대한 줄이려고 하죠.

0: 때는 아마 엔지니어 선배님들께서 이걸 다 편집으로 날려주실 거예요.
1: 네네네. 네,
0: 근데
1: 네.
0: 이게 습관처럼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저는 아니죠. 다행입니다.
0: 저는 그랬었어요. 제가 그 습관이
1: 아니 천하의 한석준 아나운서께서.
0: 오, 저도 신입사원 시절이 있으니까요. 네네네. 제가 그 습관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걸 안 하려고 소리를 안 내고 입을 벌리는 거를 아주 많이 연습을 했었죠.
1: 네네. 그런데 저도 네. 그런 얘기를 가끔 질문을 받거든요. 교수님 말씀을 상당히 잘 하십니다. 유튜브에 나오신 거 보니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잘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말씀 말을 잘해서 유튜브에 나간 게 아니라 유튜브에 나갔더니 말을 더 잘하게 됩니다.
0: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 말도 맞는
1: 왜냐면 이제 보게 되니까
0: 맞아요.
1: 뜨끔뜨끔하고 아, 오,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막 하거든요. 유튜브 얘기가 나와서 한번 이제 요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네. 또 이제 사실은 생각 같아서는 이제 프리 선언하실 때 그 일화도 또 한 두 시간쯤 듣고 싶지만 예.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월급 받다가 네. 이제 자영업자가 됐더니 이제 정말 광야에 나간 것 같다.
0: 맞습니다.
1: 네, 네 이런 느낌 많이 가지고 또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런 이전 지상파 방송에서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쫙 나오시면서 지금 지식인사이드라고 하는 뭐 지금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다 보셔야 되는 그런 방송의 프로그램의 진행도 하고 계시거든요. 많이들 질문을 하시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좀 존재하는지 그리고 결국은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는 이제 불가피하고 뭐 어느 한쪽이 망하고 흥하고의 차원을 떠나서 분명히 큰 권력의 최소한 분할이나 어떤 이동 이런 것들은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떤 느낌이세요? 양쪽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0: 일단 그 프리랜서를 저기 사표를 쓰고 나와서 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대가 넓어진 거죠.
1: 그렇죠.
0: 여러 가지 무대에 네, 가볼 네, 수 있고 네, 네. 지금도 MBC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 네. 원래 또 호기심이 많으시잖아요.
0: 예, 맞습니다. 새로운 거 많이 해보는 편이죠.
1: 네, 네.
0: 유튜브 채널과 TV 채널 혹은 라디오 채널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자면 제일 큰 건 시간의 제약이에요.
1: 시간.
0: 네, 왜냐하면 라디오만 해도 편성표라는 게 있습니다.
1: 그렇죠.
0: 지금도 물음표가 1시간짜리 네, 프로그램이면 네. 뭐 어디인가에 광고가 들어가야 되고 어디인가에 오프닝 송이 들어가고 또 마지막에 한 3분 정도 비워주니까 57분에 끝나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맞춰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유튜브는 그게 없어요. 이 사람을 모셔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으면 20분에 끝내도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의 얘기가 너무 좋으면 이걸 1시간 반, 2시간을 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날 얘기하는 그 내용에 훨씬 더 깊게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1: 그러니까
0: 제가 예전에 TV에서 라디오에서 진행할 땐 이렇게 누구 게스트를 불러서 얘기를 하다가도 ABCDE를 오늘 해야 돼요.
1: 네.
0: 근데 B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1: 네, 네, 네.
0: 그러면 이걸 들어갈 때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CDE를 해야 되는데 CDE 합쳐서 15분 20분은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이 얘기가 재밌어도 최소한 00시 40분 전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이런 계산들을 MC들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유튜브에 오면서는 이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훨씬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청취자도 자유로운 거예요.
1: 네네.
0: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그 라디오를 지금 하는 얘기가 재미없다고 이 얘기를 넘어가고 뒤에 얘기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이게 자유롭게 되는 거니까
1: 그렇죠.
0: 이 부분에 있어서 듣는 사람도 만드는 사람도 좀 더 자유로워졌다라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1: 네네.
0: 또 하나의 장점은 거리입니다. 이게 저와 출연자의 거리도 훨씬 가깝지만 그 시청자 청취자와 화면의 거리도 가까워요.
1: 그 절묘한 비유네요.
0: 훨씬 붙어서 네. 봐요.
1: 그렇네.
0: 그래서 내가 그 안에 한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느낌을 훨씬 더 세게 받습니다.
1: 맞아요. 네.
0: 그러다가 댓글도 달잖아요.
1: 그렇죠.
0: 이러니 자기가 그 안에서 정말 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혹은 내 옆에 있는 애도 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있고 그런 내 옆에 있는 애와 나는 지금 댓글로 대화하고 있고 이 느낌이 훨씬 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들까지 물고 들어가도
1: 네네.
0: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1: 그러면서 미디어의 변화에서 각각의 기능이 좀 바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네,
0: 엄청나게 달라요.
1: 예전에 한 군데서 다 한 곳에서 다 했지만 네. 이제는 이런 소위 말하는 온라인화된 디지털 네. 미디어가 또 따로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뭐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로 부를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부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느 쪽이 더 적성에 맞으세요?

0: 전 당연히 레거시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그쪽이 훨씬 더 몸에 있고 그쪽이 네네. 더 자유로운 저의 놀이터죠.
1: 네.
0: 근데 지금은 뉴미디어 쪽으로 많이 뉴미디어라는 표현이 뉴미디어. 전해적 표현 한 20년 된 표현인데 예. 그, 예 제가 입사했을 때 K본부에 뉴미디어 본부라는 본부가 있었어요.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유튜브가 됐건 뭐 팟캐스트가 됐건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당연히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적응하려고 많이 노력 중인 거고요.
1: 네, 네.
0: 그러다 보니 두 채널의 스타일이 섞이는 부분도 있고 아예 좀 다르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이건 좀 경우마다 다릅니다. 다 왜, 적응해야죠.
1: 왜 그 젊은 그 사업가들이랑 교류 많이 하시면서 네네. 예전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이제 유튜브도 레거시야.
0: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1: 네네.
0: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유튜브도 레거시의 일종이 된 것 같고 지금 젊은 세대한테 그 뉴미디어는 뉴미디어는 틱톡이나 릴스나 쇼츠나 이런 세로형 1분 짧은 영상들이 됐죠. 심지어 드라마도 지금 거의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능도 그런 1분짜리 예능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지식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1: 네,
0: 너무나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쪽은 아직 제가 적응을 못했어요. 어렵더라고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아마 이 지식과 교양을 우리가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콘텐츠에서 진행자로서는 뭐 거의 독보적이시고
0: 아이고야.
1: 탁월하신데
0: 네.
1: 어떤 나의 진행자론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0: 그런 질문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 그쵸?
0: 그래서 네네. 한번 생각해봤어요.
1: 네네.
0: 나의 진행자론이 뭐지?
1: 네.
0: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무슨 뭐 저의 주인은 이렇습니다라고 할 만한 말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서 그럴 만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진행자로서 존경하는 건 누구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선배들 가운데
1: 네.
0: 저는 이금희 선배, 손범수 선배,
1: 네네네.
0: 윤인구 이런 네네네. 사람들을 확실하게 존경해요. 그 사람들의 스타일을 닮으려고 노력했었고 그 사람들의 방송 녹화 현장에 가서 앉아있기도 했었고 제 방송이 아닌데도
1: 네네.
0: 그렇게 그분들의 스타일을 배우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행자들로 보면 저는 오프라 윈프리를 아직도 좋아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채널을 아직도 보고 있고 그 사람의 진행 스타일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차원에서 그럼 나는 뭘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을까를 생각해보니 이게 방송인으로서 저의 단점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게 정말 말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돋보였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사람들이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연구, 그 사람의 의식, 그 사람의 주의 이런 거에 사람들이 훨씬 더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은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를 볼 때 생각했던 건데 어느 날 어떤 순간에 오프라 윈프리가 MC가 아니고요. 말하는 청중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마이크를 청중. 차고 있는 청중 중에 네네, 한 명이다.
1: 네네.
0: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1: 네네.
0: 근데 그 느낌을 가졌을 때 저게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1: 네네.
0: 워낙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해서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주목도를 뺏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터뷰 프로에서는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닝 인사에서도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라고 안 하고 그냥 한석준입니다라고 하는 이유도
1: 그렇죠.
0: 하고요.
1: 한석준입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죠.
0: 그 아나운서라는 말을 최대한 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 프로그램의 그 촬영 현장에 혹은 그 영상 안에서는 저라는 존재가 싹 다 편집돼서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얘기가 다 들릴 수만 있다면 저라는 존재는 안 보여도 된다. 이걸 굳이 제가 MC론이라고 말하자면 저의 MC론입니다.
1: 제가 아는 한 가장 많이 배우려고 하고 닮으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이죠. 우리나라의 많은 그 강연자들이 백팩을 메고 와서
0: 네.
1: 맨 앞줄에 이러고 쭈그리고 앉아서 자기 강연을 듣고 있는 한석준 아나운서의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랐다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오히려 존경을 해야 되는
0: 아유,
1: 그런 분이 아닌가
0: 그거라도
1: 싶습니다.
0: 할 뿐이죠.
1: 아,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상대방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0: 진행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1: 아, 이렇게 제 일을 하고 나니 되게 민망하네요.
0: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말하면서 또 서로 배우고 네. 보면서 배우고
1: 맞습니다.
0: 또 그리고 성장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0: 자,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한석준 아나운서를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김경일의 물음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하.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까지 김경일의 물음표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밤 8시 유튜브로 먼저 방송되며 토요일 아침 6시 5분에 라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의 이야기, 김경일의 물음표,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0: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7시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정당성을 미국 등 우방국에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증거인멸 등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기발령 중인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광산경찰서 김철우 전 서장과 형사과장을 증거인멸 방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 등을 은폐하도록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상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방송인 박나래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박 씨의 전 매니저들은 폭행과 대리 처방 등 사적 심부름 등으로 갑질 피해를 입었다며 박 씨를 고소했습니다. 박 씨는 일명 주사이모의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인천 송도동에서 리비아 국적 30대 남성이 역주행 운전을 하다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비행 중이던 유럽 저가항공 여객기 창문이 깨지면서 승객이 창밖으로 빨려나갈 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최근 그리스 테살로키니에서 독일 메밍겐으로 가던 라이언에어 여객기 창문이 비행 중 파손돼 떨어져 나갔고 세르비아인 승객이 빨려나갈 뻔했지만 안전띠를 풀지 않아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탑승객은 타이어 터지는 소리가 난 뒤 기내 기압이 내려간 것을 느꼈다며 한 승객의 머리와 어깨가 창문 바깥으로 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이후 여객기는 테살로키니로 회항을 했고 여객기 엔진 파편이 창문을 파손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리스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체로 구름이 많고 무더운 가운데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오르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4: 안녕하세요. 시 쓰는 가수 박상철입니다. 제 최고 히트곡은

무조건이죠. 무조건 달려갈 거야. 첫 제목은 특급 사랑이었는데 제가 고집해서 바꿨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어떻게? 자꾸 묻고 상상하게 되잖아요. 노래 가사도 시도 결국 이런 단어 하나 찾는 일 같습니다. 귀에도 마음에도 꽂혀서 저를 어딘가로 막 데려가는 말찾기 놀이랄까요? 시의 세계로 한번 놀러오세요. 뻔한 하루가 조금 다른 하루가 될 거라고 제가 보장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2: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3: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에서 요즘 인간관계, 소비, 주거공간까지 축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요. 2부에선 이 두바이 왕세자를 사칭한 로맨스 스캠, 이른바 연애를 빙자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 있는데요.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JB타임즈.
3: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세종대 글로벌 인재학부의 장휘 초빈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3: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3: 자, 일본 이야기부터 해보죠. 축소 지향의 일본인인가요? 몇십 년 전에 그 되게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었는데 기억들 아십니까? 근데 또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6: 네.
3: 어떤 내용입니까?
6: 니온 게이자의 신문이 최근에 협소한 일본이라는 주제로 기획 기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더 적게, 더 좁게, 더 가깝게 가는 방향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더 큰 집이 좋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게 좋고, 더 넓은 인간관계를 추구했다면 지금은 조금 부담을 줄이고 효율

0: 수치를 높이는 삶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분석이었고요. 일본 언론이 이걸 다운사이징 사회 또는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1: 네, 그래요? 자, 하나하나 인간관계를 축소한다는 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0: 이게 이제 그 연구 그 보도에 나온 이제 조사인데 연구소가 조사를 해봤더니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라는 응답이 30년 전보다 크게 줄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편안한 인간관계는 이성보다 동성이 좋다. 라는 비율이 또 두 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1: 그래요?
0: 이성 관계가 조금 더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1: 이른바 옛날 또 개념 초식남 뭐 이런 사람.
0: 그렇죠. 그죠? 네, 맞습니다.
1: 그것도 그리고, 원래 일본 많은 거 거기서 시작이 된 거죠.
0: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사회 경험이 많은 뭐 직장 상사나 선배보다는 어머니를 그러니까 내 가족 중에서도 어머니를 가장 믿을 만한 상대로 꼽는다라는 젊은층도 늘어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1: 그건 이제 마마보이하고는 다른 거고.
0: 네, 그건 다른 거고요.
1: 다른 거고.
0: 네, 그래서 이게 니케이는 지금 정치나 사회 문제보다는 자신의 일상하고 가까운 어떤 인간관계에 집중하는 성향들이 강해졌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인간관계가 이렇게 축소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런데 그렇죠.
0: 저는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조금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찾았는데 동일본 대지진이 이렇게 인간관계 축소의 성향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1: 흥미로운 가설인데 어떤
0: 네,
1: 내용인지.
0: 이게 도호쿠 대학이 실제 지진 피해 지역 주민 3,2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잃었겠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하고 이웃이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일반적인 신뢰라는 게 감소한다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 감소하고. 이 말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하고 새로 어떤 공간에서 같이 새롭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면 당연히 신뢰가 좀 떨어질 수 있고
1: 그러겠죠,
0: 그러다
1: 당연히.
0: 보니까 인간관계가 그 이후로 꾸준히 일본 사회가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내용의 연구 결과였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1: 이 대목에서 그럼 또 이제 다 탐문 들어가는데 세 분은 고민이 있다. 그럼 누구랑 얘기를 하시는데요? AI 빼고.
0: AI 빼고.
1: AI 빼고.
2: 저는 같은 직업을 가진 친구들.
1: 친구들.
2: 네.
1: 확대 지향의 삶을 살고 계신구나.
2: 저의 고민의 대부분은 취재기 때문에 다른 고민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1: 이야,
2: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같은 직업을 가진 뭐 외신 기자들이 주로 이제. 고민 상대예요.
1: 일중독의 삶을 살고 있다.
2: 아니 그 일중독이
1: 뭐야,
2: 아니라
1: 그지.
2: 일중독이 아니라 이 국제 분쟁 여기를 누가 다른 사람이 가서 좀 더 많이 해주면 제가 좀 일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게 현장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 중독보다는 약간 아 이거 내가 이거 안 하면 모르면 다 모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1: 사명감.
0: 사명감.
2: 사명감은 아니고
1: 역시 사명감도 일중독에서 나오는 거예요.
2: 의무감이요, 의무감.
1: 그 말이나 그 말이나. 우리 장유 교수님 누구랑 사명하시는
3: 저는 주로 가까운 친구들 뭐
1: 역시 또 네. 친구들.
3: 친구들. 주로 이제 대학 동기나
1: 고민 상담을 빙자한 음주 뭐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3: 그쵸 아니요.
1: 예, 뭐 그쵸로
0: 그쵸. 그쵸 아니요. 거의 동시에 나왔습니다.
3: 네. 갑자기 땀이 나네요.
1: 그런 거죠?
3: 예, 네. 동네 친구들. 대학 친구들.
1: 예. 송현석 기자는?
0: 저는 딱 한 명. 엄마. 말고는
1: 오, 그래요?
0: 네, 제 친구들한테 얘기 잘 안 하는 편입니다.
1: 그래요?
0: 네.
1: 왜 얘기를 하래요?
0: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1: 뭔가 비밀이 많은 삶.
0: 그냥 감정을 드러내는 거에 익숙. 왜냐하면 고민이라는 건 사실 감정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1: 그렇죠. 맞아요. 명언이야.
0: 네, 그래서 맞아요. 이 감정을 드러내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좀 네, 주변에 그렇게 털어놓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그 말은 명언이네요.
3: 저는 주로 고민을 들어주고 욕을 대신해 줍니다.
0: 좋은 친구네요.
1: 술 마시면서.
3: 술 안 마셔도 할 수 있어.
1: 그래요? 예. 아무튼 축소지향의 인간관계가 일본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 소비 얘기는 뭐예요?
2: 일본이 경제 침체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소비를 줄이는 거죠.
1: 소비 엄청 안 한다는 얘기는 되게 오래된 얘기 아닌가요?
2: 근데 사실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론 20년 가까이 우리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올라간 거이긴 한데 그래도 경제 성장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싸고 또 자제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종교도 사실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유를 안 하고 간단하게 살자라는 게 많이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다 보니까
1: 무소유의 정신, 법정수님이
2: 생각. 근데 사실 좋은 그러니까 좋은 말로 그렇게 포장해서 그렇지 사실 살 돈이 없는 거예요.
1: 아니 근데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지금 몇 년쯤 되는 거예요?
0: 30년이요.
1: 아니 그래갖고 그 뭐 소비를 너무 안 해서 난리라서 헬리콥터 머니 뭐 그 국가가 돈도 뿌려주고 했는데도 맞아요. 그것도 장롱에 쟁여놓는다. 이 얘기 나온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사실.
2: 근데 그게 지금 젊은 세대까지는 가지 않고 조금 작년 세대까지는 갈 수 있어도.
1: 근데 그게 젊은 층까지 이제 확산이 됐다?
3: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돈을 안 쓰는 것뿐이 아니라 절약하는 게 그냥 미덕이고 자기 정체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이제 되게 특이한 부분인데 한 일본에서의 조사를 보면 10대, 20대, 60% 이상이 돈 잘 쓰는 사람보다 절약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뭐 이렇게 말하고 뭐 명품으로 두른 거는 오히려 멋이 없다.
1: 그다음 공감되는데. 네.
3: 그리고 이제 가성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그 키워드로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일본의 학자들은 이거를 저욕망 사회 라 그래서
1: 예,
3: 이미 그냥 비싸고 이런 것들을 내가 아예 욕망하지 않는 것 애초에
0: 갈망하지
3: 않고 최소 간단한 삶을 추구하는 거 인간관계도 아까 그게 사람을 안 만난다기보다 내가 복잡한 관계는 그렇죠. 쳐내는 거 그리고 돈도 내가 그 옛날에 이제 일본 잘 나갈 때처럼 명품을 두르고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사는 것 자체를 욕망하지 않는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사람들의 마인드셋 자체가 바뀌어지는 게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 이후 세대 특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유튜브 채널 이런 걸 보면 일본의 특히 그 젊은층들이 한국에 먹으러 와 그 당일치기로. 새벽 비행기 타고 와서 하루에 다섯 개 먹고
0: 맞아요.
1: 밤에 비행기 타고
0: 봤습니다.
1: 이런 거 국뽕 채널에서 네. 많이 봤는데 그럼 뭐예요 그러면?
2: 옛날에는 유럽으로 갔어요.
1: 아 그랬어요?
2: 네, 발리나 이런 데 갔어요.
1: 그럼 가성비야 한국은?
2: 마찬가지 가성비인데 저는 그것도 이제 쓸 돈이 없고 명품을 사지 못한다 그러면 아니 나는 의도적으로
1: 근데 왜 갑자기
2: 명품을
1: 기분이 나빠지실 거예요? 네? 아니 유럽 가다가 한국으로 했다니까 가성비 얘기 나오니까.
2: 일단 가까우니까 싼 거죠. 가까우니까.
1: 근데 지금 우리 PD가 딱 올려준데 이 말이 맞네. 왜 당일치기 하냐? 숙박비 줄이려고.
2: 맞아요.
3: 그렇죠.
1: 야, 절약을 딱 그거네.
2: 네.
3: 그 한 10년, 20년 전에 한국에서도 도깨비 투어, 일본 도깨비 여행 이런 게 유행했었거든요.
1: 그런 거 있었어요?
3: 예, 그게 뭐냐면 이거 새벽에 출발해서 제일 싼 비행기로 일본에 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밤 비행기 늦게 오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숙박비가 안 들고 가서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 음식들과 뭐 문화를 즐기고 돌아오는 이런 게 유행했는데 한국에 대한 그런 여행 그 인기도 그런 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깝게 갔다가 하루 안에 많은 새로운 것들을 보고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곳이라서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거로 보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주거공간 얘기인데 주거공간도 이것도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0: 그렇죠. 이 협소주택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1: 원래 네. 원조가 거의 일본 아니에요? 협소주택 원조.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소주택이 일단은 일본 안에서 늘어난 이유 자체가 고령화 사회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집을 물려받은 사람이 이제 물려받았어. 그다음에 그걸 또 물려줄 때 이게 필지가 쪼개집니다. 왜냐하면 아이 이제 자녀에게 상속을 하니까요. 그럼 자꾸 작아져요. 작아지다 보니까 그 작은 땅을 놀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 작은 땅에다가 아주 좁은 협소주택을 세우면서 이제 일본에 이게 많아지기 시작한 건데
1: 이거는 정말로 네.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돈의 문제도 있고요. 도쿄가 이제 그 집값보다 땅값이 엄청
1: 너무너무 비싸
0: 너무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수도하고 지방의 어떤 부동산 가격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한국이랑 똑같아요. 집을 이제 도쿄에 살 수가 없죠.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주거사회학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본 청년층들이 이 다운사이징한 집을 본인이 뭐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래 들어서 일본 현대사회에서는 사실 단순히 주택 가격 때문에 협소주택에 사는 게 아니라 뭐 노동시장의 구조가 좀 달라지고 뭐 가족도 이제 자꾸 줄어들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나면서 이제 이 협소주택이 젊은 층 사이에서는 굉장히 조금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선택지가 됐다는 내용이죠.
1: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캡슐 호텔 이런 것도 처음 등장하고.

0: 근본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모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림살이가 참 한편으로 팍팍하고 한편으로 각박해졌다. 이렇게 중간 정리해도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런 거죠.
1: 예,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소비가 축소됐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인간관계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람을 잘 안 만났는데 내가 명품을 뭐하러 사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다운사이징 된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거죠.
0: 그런데 이 와중에 다카이치 총리는 뭐 2억 원짜리? 뭔 얘기예요?
2: 2억 원짜리 목걸이를 이제 착용하고 온라인에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행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주얼리 베스트 드레서 상에서 이제 총리가 최초로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0: 왜냐면 옷 잘 뭐 입는 그라프 목걸이 이런 건 아니었대요.
2: 그 메이커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2억 원짜리. 그래서 그거를 딱 두르고 너무 환하게 이제 사진에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다운사이징 된 일본 사회에서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박탈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거 보고 무슨 생각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20대 청년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저런 목걸이를 우리는 죽었다 깨도 평생 할 수가 없을 건데 우리가 뽑은 총리가 저러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근데 여기 또 새끼로 빠져서 그 얘기하다가 항상 욕만 먹는데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야 저거 브랜드가 어디까 이런 거 귀금속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2: 저도 몰라요.
3: 관심
1: 있습니다. 네, 관심이 있으면 네, 다 안다고는 하는데 저도 정말 신기합니다.
2: 저는 지금 진행자님이 입은 옷도 뭔지 몰라요.
0: 아유.
2: 명품이에요?
1: 저건 알고 있어요.
0: 나름 메이커예요. 왜 그러세요?
2: 그러니까 뭔가 메이커 같은데
0: 옷보다 그냥 근데 옷걸이가 더 좋잖아, 그렇지?
2: 그건 잘 모르는데 느낌적 느낌으로 아 저거 비싸 보인다 이런 정도지
0: 비싸
2: 몰라요.
0: 2만 네. 2만 원짜리인데. 네.
1: 그 이 다카이치 총리의 목걸이가 정확히는 본인의 소유는 아닙니다.
0: 아 빌린 겁니까?
1: 빌린 겁니다. 왜냐면
0: 김관희 씨도 처음에 빌렸다고 했어요.
1: 이건 확실히 빌린 게 맞습니다.
2: 근데 그 행사를 위해서 나온
1: 왜냐면 주얼리 베스트 상이니까 이제 빌린 게 맞는데 이제 그런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뭘 해도 좋을 때가 있고 뭘 해도
0: 그렇지.
1: 마음에 안 들 때가
0: 밥만,
1: 있습니다.
0: 밥 먹는 것만 봐도 미운 뭐가 있고
1: 숨 쉬는 것만 봐도 기분이 나쁠 때가
0: 그렇지.
1: 있죠. 사람마다. 지금이 그런 때인 겁니다.
0: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와 네. 국민 간의 그렇죠. 권태기에 접어들었다.
1: 어떤 권태기가 생긴 거고 이게 4일날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지금 나토 정상회가 그 이후에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미 안 가기로 일찌감치 이제 결정이 난 상태였거든요. 근데 국민들 그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컸어요.
0: 왜요?
1: 왜 이 중요한 행사에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국도 가고 지금 상황에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이 이제 많은 상황인데 왜 일본은 가서 목소리를 내거나 협력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좀 큰 상태였고
0: 장관 보냈죠 장관.
1: 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그 최근에 수석 비서하고 관련된 어떤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자민당 총재 선거할 당시에 이제 비서를 동원해서 경쟁 상대에 대한 대 비방하는 어떤 영상을 만들도록 시켰다라는 의혹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너무 환하게 그 2억 원짜리를 차고 나와서 주얼리의 빛처럼 일본의 미래도 밝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0: 근데 특히나 그 다카이치 어떤 최대 핵심 지지층은 청년층 아니었어요?
1: 그렇죠. 네.
2: 근데 지금 많이 지지율이 떨어져 가지고 올 2월까지만 해도 70에서 78% 뭐 이 정도가 됐었는데 20대 지지율이 지금은 한 50% 이하까지 내려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경제를 뭔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 확 잡지 못해주는 젊은 사람들이 좀 혹하고 이렇게 약간 심쿵하게 해주지 못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뭐 안보 이런 데는 되게 많이 발언도 하고 안보 쪽에 관심이 많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뭐 이렇게 확 변해 있고 물가도 엄청 뛰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없지만 저 사람은 여전히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뭔가 잘하는 것처럼 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뭐 계기만

0: 되면 이제 요새 작가이치 까기 뭐 댓글이 난리예요 난리.
1: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제 그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어떤 지지의 이유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는데 이 처음에 총재 자리에 올랐을 때는 총리 자리에 올랐을 때는 정말 젊은 층을 포함한 일본 국민의 상당수가 정말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어떤 기대가 굉장히 컸다면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비를 얼마나 줄였는지 그래서 임금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지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면서 한마디로 실적을 내야 하는 시기에 온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2: 아, 네. 이제는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1: 보여줘야 때가 온 거예요. 단순히 새로운 지도자라고 하는 기도감, 기대감은 안 되는
2: 보여주는 건 2억짜리 목걸이밖에 없으니.
1: 네, 목걸이와 뭐 잦은 패션. 어떤 발언 논란. 이제 뭐 인도 모디 총리 앞에서 오빠라고 부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네, 논란들. 네.
2: 아, 그랬대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3: 초반에 인기를 얻은 게 주로 대만에 대한 강경한 발언.
2: 그렇지, 맞아요.
3: 그리고 중국에 대한 강경한 발언들을 그 젊은 층들이 아, 이제 우리들 지도자들도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접 중국 앞에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구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사나카스라는 말까지 나왔다고요. 그래서
2: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3: 약간 팬덤이 생겨서 젊은 지지자들이 다카이치가 하고 다니는 굿즈를 사는 게 유행이었다고.
1: 그때 볼펜이랑 가방 이런
3: 그런
1: 거.
3: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정도로 인기.
2: 연예인이었네.
1: 엄청났어요.
3: 연예인이었죠. 근데 네. 이제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그 선거 이후에 그 자민당 의원한테 3만 엔짜리 선물을 돌렸어요. 그랬고 야 이거 쟤네 어차피 똑같은 애들이잖아. 다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선물 돌리고
1: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3: 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압도적으로 이제 물가와 생활비가 안정이 안 되고 계속 경제 정책이 청년들한테 다가오는 게 없으니까 아까 송현석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뭘 해도 미운 겁니다. 뭘 해도 미운데 거기에서 명품 비싼 목걸이를 들고 행사에 나와서 활짝 웃고 있으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2: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활력이 없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일본 청년층에 사이에서 활력이 없다. 활력이 보이지 않는다.
1: 잠시 활력이 되었다가 다카이치 총리가 새로운 지도자라는 기대감에 지금은 다시 현실 로 돌아온 거죠.
3: 한국에도 사실 청년 세대에 좀 유사한 것들이 이제 많이 관찰이 되고 있어서 네. 저희도 좀 걱정을 해야 될 때가 그렇죠.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도 엄청나게 줄고 결혼이나 연애도 이제 하지 않고 연애 인생에서 가장 뭐 최근에 무슨 설문조사 봤더니 인생에서 가장 없어지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20대만 연애가 1등. 그러니까 뭐 그런 인간관계를 맺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욕망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1: 저욕망.
3: 그런 저욕망 사회로 청년 사회가 점점 가고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2: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이제 그 세태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건을 따진다. 뭐 결혼할 때 조건을 따진다 갖고 드라마 소재도 참 많이 됐는데 요즘은 연애를 시작할 때도 그럼 많이 따진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속성이 변했다는 게 아니라 삶의 환경이 변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3: 그리고 더 이제 우려되는 점은 점점 이제 혼자 사는 삶으로 많이 전환이 된다는 거. 아까 고민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뭐 가족이든 친구든 가까운 사람들과 어릴 때부터 쭉 같이 어떤 커뮤니티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혼자 여행도 혼자 가고 밥도 혼자 먹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되게 당연시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들이 힘들어지니까 실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걸 사회적으로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청년들이 고립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도 이제 이런 일본의 변화들을 그러니까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2: 비슷한
3: 생각합니다.
2: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본 이야기는 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1588-9376.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집중.
5: 네,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현석 기자, 장희 교수, 김영미 대표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로맨스 스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두바이 왕자가 등장을 했다는데 이게 어떤 스토리입니까?
6: 네, 필리핀 출신의 가사도우미가 데이팅 앱에서 이제 자신을 두바이 왕세자라고 소개한 남성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굉장히 애정 표현을 하면서 그 두바이 왕세자라는 남성이 신뢰를 굉장히 많이 쌓았고 중간에 이제 화상통화까지 하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진짜 왕세자라는 어떤 엄청난 믿음을 준 거죠.
5: 예.
6: 근데 이제 이게 가짜였던 겁니다. 그 사이에 이 필리핀 출신의 가사도우미는 이미 우리 돈으로 수백만 원 정도를 이제 이 사람한테 송금을 한 상태였어요. 뭐 왕실과 결혼을 하려면은 왕실 결혼 등록도 해야 되고 뭐 회원증도 발급해야 되고 뭐 이런 명목으로 돈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5: 이건 두바이 왕세자가 쪼잔하게 지금 이런다는 게 이건.
6: 그러니까요.
7: 사랑에 눈이 멀면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아, 요즘
5: 예, 예.
7: 데이트 앱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외국인과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정교했대요.
5: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딥페이크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영상도 얼굴도 조작했다라는 건가요?
6: 네. 완전히 그냥 만든 거예요. 네. 만들어서
8: 요즘에 그거 예를 들면 우리 JB 진행자 얼굴로 해서 그냥 말하는 거 만드는 게
5: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네,
8: 점점 더 쉬워져서요. 그게 저희는 사실 의심을 갖고 보니까 아 이게 이상하다고 하는데 이제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그게
5: 그러니까 이 터번 딱 쓰고
6: 아, 그렇죠.
5: 시험 탁 하는데 네. 너무 왕세자께 막 귀티가 잘잘잘 흐르는 이런
6: 누가 모습이 봐도
5: 이런.
6: 왕족이다.
7: 그리고 이 왕세자는 굉장히 잘생겼고 다 가진 사람이에요.
5: 턱선도 V라인인데
7: 네. 그래서 함단 빈 네. 모하마드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거의 스타급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위가 왕세자잖아요. 그 왕자가 한두 명이 아닌데 그 사이에 왕세자예요. 그러니까 감히 누가 옆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5: 아니 그러니까 왕세자가 무슨 데이팅 앱에 들어와서 뭐를 하고 지금 그 돈 달라고로 이게 아니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7: 원래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게 된다는 거는 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6: 맞아요.
7: 나도.
5: 그래서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고 별별 경우가 다 있는 거 아니겠는데.
6: 속이려고 하면 속일 수 있다.
5: 그렇지.
7: 그 이 속인 조직이 나이지리아 조직인데요.
5: 아, 나이지리아.
7: 예, 저는 옛날에 나이지리아의 로맨스 스캠을 한번 취재해 본 적이 있어가지고.
5: 오, 못 됐는데요.
7: 거기는 그러니까 이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에요. 그들이 말하기 화이트 칼라라고 그 이 직업은 화이트 칼라라고 얘기를 하고
0: 디지털 기술이

0: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식민지로 가졌던 서방 세계에 대한 복수다라는 거를 처음에 막 기사 주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1: 필리핀이 뭔 상관이야 근데.
0: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에 비해서 필리핀도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이 그래요? 생각했을 때.
1: 그래요?
0: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 가면 저보고 화이트라고 한다니까요. 나 아니다 그래도 나보고 화이트라고 얘기하면은 아 이들은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1: 백인이라고 한다고요?
0: 예. 네. 그래서 아니 왜 구분을 못해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1: 왠지 간접적으로 미백 피부이면 제가 되게 강조하는 거
0: 아니에요.
1: 것
0: 저랑 같이 간 카메라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1: 미백 화장품 쓰십니까?
0: 얼굴이 그렇게까지 하얗지 않았는데 거기도 같이 화이트라고 했다니까요.
2: 아 근데 그 나이지리아의 이 조직들이 이제 유명한 게 그렇게 영국이랑 미국 할머니들을 노려요.
1: 할머니들?
2: 네. 잘 넘어와요. 70, 80대 할머니들이 자기네 연금 받은 거 다 날리고 이제 막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상당수가 나이지리아에 어떤 본사를 둔 네, 로맨스 스캠 조직이었죠.
0: 그게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 기술이 없을 때는 그냥 채팅 정도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야후 보이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야후라는 그 사이트가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이메일이나 채팅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야후 보이스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전통이 지금까지 20몇 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책감도 없고 그리고 나이지리아 실업률이 너무 많이 높아서 이제 이거 그러니까 보통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거 뭐 이게 강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장 세력이 된다든지 뭐 이게 원래는 그런 추세였는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2: 목숨을 걸어야
0: 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는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그냥 키보드 몇 개 두드리는 거라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분들이. 와.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도 로맨스 스캠의 상당 부분은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각 나라마다 브랜치를 낸 거예요. 지사를. 수거책이 온다니까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1: 네,
0: 한국에도
1: 있어요?
0: 한국에도 있어요. 나이지리아 지사라고 해서
1: 이건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0: 또 다른 거죠.
3: 그 한국에서도 잡힌 적 있죠. 옛날에 로맨스 스캠으로 한국에 있는 나이지리아인이 체포된 적인데 이게 이제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지리아에서 일반적인 직업을 가질 때 기대하는 연봉과 이게 성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거의 합법적인 직업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옵션이 되고 저희가 처음엔 사실 옛날에 그거였죠. 저희 이메일로 무슨
0: 이메일로.
3: 나는 무슨 케냐 국왕의 아들인데 뭐 돈을
2: 그런 이메일 지금도 와요.
3: 그렇죠. 지금도.
0: 그게 야후 보이스.
3: 그러니까 거기서
0: 최초로 만든
3: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로맨스 스캠이 한국에서 그 되게 유명했던 게 그 카스트로 킴이라고 미군 여성 군복을 입은 아시안인데 저도 여러 번 받았어요.
2: 김미영 씨 다음으로.
3: 예, 신청을 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뭐 지역에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맞아요. 한국에 가고 싶다. 대화를 좀 나눠봤었거든요. 한국에 가고 싶다. 그런데 가야 되는데 뭐.
1: 왜 대화를 왜 나오는
2: 거죠? 피해자 아니시죠?
3: 좀 궁금해서 진짜. 이게 이 사람들이 순진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오래되고 네트워크화되고 조직화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캄보디아처럼 완전히 범죄 컴플렉스가 되고 나이지라는 점점 더 국제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시나리오들이 다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이게 처음에 물기가 어렵지. 우리가 이메일로 받았던 케냐 국왕 이것도 자기들이 수백만 개를 뿌려서 한두 명만 답장을 오면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이것도 그중에 한 명이 잘못해서 탁 물기 시작하면 그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시나리오대로 되고 조직화돼 있기 때문에 쉽게 발을 빼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되게 심각한 범죄로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되게 그 인간 안보 문제로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 근데 결국 이거 외로움을 노리는 거잖아요. 이용하는 거고.
0: 그리고 그렇게 혼자 그렇게 있는 나이 든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전 재산을 갖다 바칠 정도로
1: 근데 그러면
0: 쉽지가 않은데 이게

0: 것처럼 외국인.
1: 이게 매뉴얼이 있고요. 그렇죠. 나이지리아 가면 학원이 있어요.
2: 학원도 있어요.
1: 네, 이거 하는 거 심리전을 하는 그걸 가르치기도 하고 또 뭐 좀 예. 본인이 빨리 좀 속성을 하고 싶다고 하면 과외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과외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2: 어때 과외 속성, 내용이 어때요?
1: 그러니까 이 외로움을
0: 어떻게 자극할 어떻게 것이냐.
1: 어떤 말을 여자들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2: 너를 그러니까
1: 그 말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1번이 당신을 내가 지켜줄 테니까 앞으로는 나만 믿어 이런 말들이
2: 너무 상투적인데
1: 근데 나이가 먹어서 내가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너를 지켜준대잖아 그러니까
2: 역시
1: 확 넘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2: 동서 고금을 막느라고 먹히는 거 원래 상투성이라는 게
0: 맞아요.
2: 그런 거
0: 맞아요 상투성이 있죠
3: 원래
0: 네.
3: 그런 말을 들어보기 어려운
2: 그 다음에 또
1: 본인이 얼마나 이제 철학적이고
2: 아 이지적인가
1: 인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가 이야.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해주고 오. 뭐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이제 혼자 있을 시간에 어떤 타이밍에 가장 이렇게 감성적이 돼버린다 뭐 이런
2: 언제래요 그때가
1: 이제 자고 뭐 밤은 당연히 밤인데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자야 되는 시간인데 그거보다 한 시간 뒤.
0: 아 내가 그러니까 못 자고 있어요.
2: 평균 취침 시간에
1: 약간 불면증. 예. 네. 그런 거를 과외를 해줘요.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이야. 그래서 세상에 대한 복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건 뭐 당신들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당신들 돈을 조금 더 뺏어간들 내가 뭐 어때서 라는 거를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고 제가 또 이번 이제 이게 발제가 돼갖고 제가 다시 또 알아봤는데 우리 캄보디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쫙 이제 빠졌잖아요. 이 자리를 또 나이지리아가 와가지고
2: 아 그랬대요?
1: 메꾼 거예요. 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요새는 글로벌 이다 보니 중국과 합자해가지고 투자해갖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치 무슨 진짜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제가 너무 들을 때마다 어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서 자기는 사업을 여기서 일으켰다고 다시.
0: 로맨스 스캠에 어떤 투자가 필요할까요?
1: 일단은
0: AI 기술을 활용하기
1: 그것도
0: 위한
1: 그것도 필요하고 어쨌든 월급을 줘야 되고 또 이제 데리고 와서 비행기 값 또 숙식비 이런 거 다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주는 물주가 있고
2: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자기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첨단 지식 노동이다 이렇게
0: 그렇죠.
2: 되는 건가요?
0: 그래서 화이트 칼라가 되는 거죠.
1: IT 기업이라고 표현해요 심지어.
0: IT 기업.
1: 그 회사 이름이 있는데 그냥 뭐 IT 컴퍼니 이렇게 해요. 걔들도.
2: 지금도 성업 중입니까?
1: 옛날보다 더 성업이야.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행이 계속 타는 거예요. 뭐 케냐 국왕부터 이제 유행이 타는데 요즘은 이 왕세자인 거죠.
2: 요즘 왕. 네. 아, 두바이 초콜릿이 아니라 두바이 왕세자.
1: 왕세자. 이분이 나이 얼굴도 잘 생겼고 특히 한국이 조금 취약하다고 느낀 게 이분이 한국을 좋아하셔 가지고 한국에 가끔 오세요.
2: 이분이 누구예요?
1: 왕세자. 진짜 왕세자님.
0: 진짜 왕세자가.
2: 이번에 진짜 왕세자. 네.
1: 근데 그 진짜 왕세자님이 옷을 평범하게 그러니까 이런 두바이 옷을 전통 의상을 입고 한국에서 다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평범한 외국인처럼 입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올려요. 그러니까 혹시 또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중동 사람들 이렇게 그렇게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 왕세자야 사실은 이렇게 해도 속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리포트가 되게 중요한 게 이 왕세자님이 절대로 이렇게 사랑에 빠질 일이 없어요.
2: 왜요? 빠질 수 있지. 왜 없어?
0: 세기의 사랑 안 됩니까?
1: 안 돼요. 왜냐하면 왕실은 정해진 정원자가 있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나 이런 거를
2: 정원자고 사랑하면 되지 뭘.
1: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2: 쉽게 하면 연애 결혼이 안 된다 얘기죠.
1: 예, 안 돼요. 그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사사로이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질 확률이 거의 제로예요. 옆에 수행원도 있고.
2: 아, 몰라요. 운명이라잖아. 운명. 그러니까 그러다가 사람은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라는데 왜 그래 그렇게 좀 국경과 네, 나이를 초월할 수 있지. 세상을 보고래요. 남녀 관계.
3: 왕세자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유명인들 계정으로 이런 로맨스 스캠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브래드 피트한테 뭐 거의 100만 불 가까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게 전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상식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왜 안 돼? 나랑 지금 나랑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누고 사랑에 빠져 있는데
2: 모든 사람이 로맨스를 꿈꿔요.
1: 그게 나이지리아 그 IT 학원에서. 기업의 학원에서.

0: 했는데
1: 김영미 대표 얘기를 듣다니까 취재를 한 게 아니라 수업을 받은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그런 것 같은데 네. 지금.
0: 아니 그 수업을 받았으니까 수법을 알죠.
1: 수업 받았어요?
0: 아니 오. 같이 이렇게
2: 받으셨다고.
0: 네 들었죠. 근데 그래요? 그게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듣고 느낀 거지만
1: 그러면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건도 있다고 막 자랑도 했을 거 아니야 사례.
2: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벌었다.
1: 얼마 벌었다 이런 거겠죠? 사례.
0: 거기에 그러니까 스캠 왕이 있어요.
1: 또 거기에
2: 아, 판매왕처럼
0: 그러니까
2: 보호망처럼.
0: 네.
1: 쉽게 이제 본좌.
0: 그 그렇죠? 보호망 이렇게 하듯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동네에 예를 들어서 어떤 형이 있는데 그 형이 그런 식으로 해서 외제차 몰고 집에 한번 오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마을에 있는 아이들의 꿈이 다 이거예요. 나 우리도 화이트 칼라 IT 기업에 가겠다.
3: 그 최근에 왕세자 피해자 중에 루마니아 무슨 사업하던 여성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범인을 잡았어요. 나이지리아에서.
1: 오, 잡았어요?
3: 그 다큐멘터리 만들어서 유튜브에도 있는데 거기 이제 그걸 이제 기자들 국제 기자들 연합이랑 이제 영국 정부가 이 사람을 추적하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를 잡았는데 이 사람 집에 갔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화 저택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호화 저택에서 거의 그분이 루마니아 그 여자 사업자가 잃은 돈이 거의 250만 달러 가깝게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2년 동안 그 수천 통의 처음에는 링크드인에서 메시지가 왔대요. 우리 자선 단체를 만드는데 당신 노세요.
1: 사업가니까
3: 보통은 답장 안 하잖아요. 왕세자가 자선 단체 한번 보낸 것 거겠죠. 근데 그 다음에 개인적인 메시지들이 오고 가면서 이게 로맨스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 뭐 기금을 만드는데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할 때 돈을 다 보내는데 아무리 그래서 이 사람의 자금 담당이라고 그 비서를 또 만나요. 런던인가 어디 가서. 근데 그 사람이랑 이제 다 낚인 거죠. 한참 기다려도 봤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 당했구나라고 깨달은 건 너무 늦은 거고.
1: 근데 지금 우리가 사례를 잡고 한쪽만인데 그 여성을 상대로 한 사기 말고 남성을 한 상대로도 많을 거 아니에요.
2: 남성을 노리는 사례들도 많아요.
1: 그렇죠.
2: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상당수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서구권의 여성 노년층의 여성이
1: 아,
2: 이제 피해자가 상당히 많고요.
1: 주타겟이?
2: 네, 주타겟이 뭐 이제 사별하고 남편하고 사별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 거고 이 사례가 주는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까 김용인 대표님이 IT 컴퍼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IT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페이크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도 진짜 가짜를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계에서 쓰는 개념이 있어요. 거짓말쟁이의 배당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2019년에 그 미국에서 나온 논문에서 사용된 표현이고 지금 미디어 연구에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게 AI나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할수록 진짜 영상이나 증거도 조작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1: 그렇게 되겠죠.
2: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짜가 늘어나는 문제도 가지고 오지만 동시에 진짜를 가짜라고 믿게 되는 문제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많이 유발합니다. 진짠지 가짠지를 구별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이게 나중에는 결국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거를 원활하게 돌리기 위한 기본적인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1: 근데 좀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른바 낚시질의 통로 가운데 하나가 이제 데이팅 앱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써요 사람들이.
2: 써본 적은
0: 없지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가까이서 실제 이제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탐색도 해야 되고 또
1: 그죠.
0: 이 사람 혹시 이제 기분도 좀 생각해 놓는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1: 이렇게 이제 그 거쳐가는 절차가 싫다.
0: 그래서 딱 조건과 서로 이런 거 외모랑 딱 해서 오케이 하면 오케이 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좋지 뭐 늘 뭐 어디선가 누군가를 이렇게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싫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데이트 앱이라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데이트 앱으로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 전에는 왜 혼사를 이뤄주는 그런 회사가
1: 중개업체.
0: 있었잖아요.
1: 네. 그 결혼 중개업체.
0: 그거에 버금가는 일을 성사유를 이 데이트 앱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외국인들과 이렇게 국제 결혼도 많아지는 거고 데이트 앱을 통해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

0: 달려고 막 이렇게 애쓰고 내가 외롭지 않으려면 어딘가 또 공동체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애쓰는 걸 하고 싶지 않고 평소에는 좀 심플하게 살고 그러다가 사람 만나고 싶으면 데이트 앱으로 하고 간단하게 살고 싶은 요즘 추세가 맞닥뜨려진 건데 이제 로맨스 스캠에는 이게 최적인 거죠.
1: 근데 데이트 앱도 있지만 사실 더 문제는 일반적인 뭐 인스턴 뭐 별
2: 아, 네, 그러니까 SNS 개인
1: 일반적인 SNS. SNS를 통해서
2: 뭐 DM 보내다
1: DM 보내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 한국의 피해자들도 보면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외국인이 연락이 오면 이제 오
0: 영어로
1: 역시,
0: 하잖아.
1: 역시 이렇게 내가 멋있나 봐. 연락이 와. 이러고 이제 대답하다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팅 앱도 중요한 통로긴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소셜에 다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그래서 낯선 사람이 나에게 갑자기 관심을 보이면 저희는 사실 경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애초에 대화를 이어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2: 외로우니까
1: 그리고 완벽한 매뉴얼로 이 사람들은 접근하기 때문에 네. 처음에 내가 긴가민가 하고 뭐 증거를 보내봐 해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서 보내면 그걸 보다 보면 믿게 되고
2: 특히나 이제 예. 밤잠 못 이룰 때 뭐가 온다 이러면 경계를 해라.
1: 그렇죠.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자는 시간에 1시간 후 정도.
2: 오, 그게 와, 처음 들었어.
0: 예, 그게 이제 학원에서 가르쳤던
1: 취약한 시간.
0: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대화에서 보통 몇 시쯤 자 이걸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제 아, 나도 그 시간에 자는데 안녕 내일 봐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시간 한 시간 후에 이제
2: 그렇게 해서
3: 잔이
0: 잔이 맞아요.
1: 잔이.
0: 그러면 잔이. 이제 외로운 할머니들 그다음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연애를 많이 못 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굉장히 그런 구석구석을 잘 알고 요즘 이 왕세자 코드 이걸 이제 앞으로 누가 DM에서 나 왕세자 아무도 믿지 마세요. 왕세자는 이런 거 안 보내거든요.
1: 저희 한번 다뤘지만 캄보디아처럼 이제 범죄 그 컴플렉스가 만들어지고 이게 되면서 이게 단순히 로맨스 스캠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사람 피해자들을 더욱더 수렁으로 빠뜨리게 되는 뭐 인신매매까지 나중에 이어지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 다시 그 캄보디아로 가서 거기서 똑같은 일을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다시 가해자들로 만들고 가해자들 더 쓸모가 없을 때는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데까지 가는 그런 되게 그 그러니까 이 로맨스 캠이 단순히 우리가 잘못된 사랑에 빠져서 큰 돈을 잃을 뿐 아니라 아예 자기 삶 자체가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저희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아무나 말 걸면 네. 모르는 사람 말 걸면 그 사람은 나에게 반하지 않는다.
2: 주장을 해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돈만 잃은 게 아니라
0: 마음을
3: 잃은 거죠. 네.
2: 꿈을 잃고 모든 걸 잃은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게 말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
0: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기 당하면 이제 세상을 못 믿고
2: 그렇죠.
0: 평생을 굉장히 사람들을 의심하며 살아야 될 수도 있는데
2: 그렇죠, 그렇죠.
0: 그게 가장 큰 피해라고 생각을 해요.
4: 그래서 그 나이지리아의 그 범죄 단체에서 이런 로맨스 스캠을 벌이고 난 다음에 잡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죄책감이 없다라는 게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2: 그렇죠.
4: 그러니까 더 이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찌르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정말 좋은 직업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커지는 겁니다.
2: 근데 재미있는 게 과거 제국주의의 수탈에 대한 보복이다. 진짜로 이렇게 생각을 오셨구나.
0: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식민지 사회에서 우리가 당한 게 얼마나 많아. 그거에 정말 0.0001% 조금 가지. 그게 왜 나빠?
2: 그래서 뭐 자기 동포한테 나눠주나? 그것도 네. 아니라 지네 혼자 젊은
1: 거죠. 아프리카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진술한 걸 분석한 걸 봤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기 우리 식민지 때 다 빼앗긴 거 찾아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0: 그래서 이제 나이지리아에 앱이 저 이렇게 랩을 해요. 이렇게 흑인 그래서 이렇게 그 나이지리아 가수가 막 내가 그거 좀 뺏어간다고 뭐가 나빠
2: 그런 노래도 있어요?
0: 예, 요즘 유튜브 쇼츠 막 이런 데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쁜 거 하나도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저 국가는 저 사람들을 범죄자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그냥 놔두지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비공식적으로 물어봤지만 외화 획득에 가장 큰 공훈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알겠습니다. 쉽게 뭐 못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2: 물론 이게 전부 다 나이지리아인이 버리는 것만은 아니다. 지금 그렇죠. 저희가 오늘 얘기한 것은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거다.
0: 이번에 그 왕세자 사건에 이제 약간 거기서 많이 할 뿐이지 그렇지. 다른데도 되게 많아요.
2: 그렇죠. 네. 그리고 결론은 잔악계나 왕세자 조심.
0: 세자 저하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2: 라고 마무리하고 오늘 이야기는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수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김 사장, 요즘 무슨 고민 있나?
4: 어휴, 머리가 아파 죽겠네. 본사에서 반품 재고를 떠넘기고 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아.
3: 자네, 그런 문제가 있을 땐 공정거래 전문 조정기관에 본쟁 조정을 신청해야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신속하게 본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 상담과 공정위 신고, 소송 지원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4: 그래? 지금 당장 문의해봐야겠군. 알려줘서 고맙네.
5: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및 종합 지원 서비스 문의는 1588-1490. 이 캠페인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합니다.
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 쇼
6: 권용주
0: 강다솜의
6: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7: 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고 물러갑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9: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상을 살핍니다. 다양한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도 워낙 다양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 가득한 얼굴이죠.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손님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머리 모양도 다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와 미소를 주고받아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하루 종일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미소 연습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웃는 하루 시작하세요.
9: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1: 요즘 그렇죠 뭐.
0: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 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 센터.
2: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3: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2: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3: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4: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5: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8시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많은 비가 내리며 피해가 속출했다며 관계부처, 지방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은 없다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일부터 집중호우로 662명이 대피하고 공공, 사유시설 피해 256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증거인멸 등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기 발령 중인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광산경찰서 김철우 전 서장과 형사과장을 증거인멸 방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 등을 은폐하도록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료 테러 자작극을 꾸민 혐의로 구속된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음료를 던진 헬스 트레이너와 사건 전날 헬스장에서 무언가를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트레이너가 자작극 현장에 몰고 나왔던 렌터카 블랙박스에는 자작극 전후 시간대 영상만 저장돼 있지 않았습니다. 음료를 던지는 순간을 정확히 촬영한 인물은 정씨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그룹 계열사 직원이었습니다. 부산시장 여론조사 후보군에도 들지 못했던 정의한 전 후보 지지율은 자작극 뒤인 5월 초 2.8%까지 올랐습니다. 경찰은 정씨 아버지 회사의 자작극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시장이 과거처럼 공급 과잉과 부족을 반복하던 사이클 산업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수요 증가 속도가 공급을 늘리는 속도를 훨씬 능가한다면서 인프라 구축에 병목이 많아 아무 곳에나 공장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6시쯤 인천 검단 안동포 사거리에서 사중 추돌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면서 두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두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고 무더운 가운데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는 33도까지 오르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9: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이 제일 좋으세요? 유배 행성이란 SF 소설은 우주 멀리 외계 행성이 배경인데요. 거기서 1년은 지구 시간으로 60년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봄이 15년, 여름이 15년, 가을도 15년, 겨울 15년인 셈이죠. 그래서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봄을 두 번 맞을 수 있는 사람은 행운이다란 속담도 있고요. 난 어느 계절이 제일 좋을까를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평생에 딱 한 계절만 두 번 맞을 수 있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뭘 고르실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2: 권영주
3: 강다솜의
2: 차카
3: 차카.
2: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3: 제가 돌아왔습니다.
2: 웰컴 웰컴.
3: 차카차카를 쭉 그리워했던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2: 아, 드디어 돌아왔군요. 그간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 싹 날리고 온 거죠?
3: 아, 물론입니다. 아, 지금도 이 바다가 보이는 길을 따라서 경치를 즐기며 드라이브 했던 게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2: 자랑하시네. 진짜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그런데 강하나는 운전면허를 몇 살에 땄어요?
3: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6살인가 7살인가 그때 딴 것 같아요.
2: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3: 네, 입사하고 땄습니다.
2: 입사하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면허 딸 정도로 운전면허 갖는 게 로망이었고 또 유행이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아니라고 하네요.
3: 아니면 대학 다니는 동안도 방학 때 많이 땄는데 요즘 친구들은 좀 다른가요?
2: 제가 저 옛날에 대학 다니면서 방학 때 땄는데 안 따기도 하고 못 따기도 한답니다.
3: 이유가 뭘까요?
2: 일단 안 따는 건 아니 자율주행 시대가 코앞인데 내가 면허 가지고 있어서 뭐해요. 운전도 안 할 건데 라는 마음이고
3: 네.
2: 못 따는 이유는 조금 마음이 아파요. 운전면허 취득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또 면허를 따도 무슨 소용이 있죠?
3: 아이고.
2: 당장 차를 살 것도 아닌데 차값도 비싸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딸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3: 그런데 이렇게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운전면허 학원들 힘들겠는데요?
2: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운전면허 학원은 지금 줄도산을 하는데 싼 값에 연수를 해주는 미등록 운전연수 업체들이 활개를 치는 부작용도 생겨났다고 하죠.
3: 면허를 따고 따지 않고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틈타서 불법 영업하는 어른들 좀 반성하셔야겠습니다.
2: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 어둠의 세계에 계신 어른들 반성하세요.
3: 그러니까요.
2: 불법 운전연수 업체를 발견하시면 꼭 신고하세요. 운전은 제대로 배워야 나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안전할 수 있잖아요. 자, 돌아온 강다솜 아나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이 좋아라. 자, 토요일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출발하겠습니다.

0: The Alan Parsons Project의 Eye in the Sky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1: 오늘 골데카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거와 오늘 한번 비교해볼게요.
0: 차카차카 클릭 미디어팬 김현지 기자와 함께 개편된 전기차 보조금 정책 이후의 업계 상황 그리고 전쟁을 틈타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정유사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1: 전문가 오셨는데 오늘 교통사고 피해자 돕는 기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박옥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0: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비 궁금증과 교통사고 법률 상담 대환영입니다. 또 자동차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차카차카 카믈리에가 해결해 드릴게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썬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0: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모빌리티 쇼
6: 권영주
5: 강다솜의
6: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5: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드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거와 오늘을 비교해 주신다고요?
6: 1974년에 세상이 없었죠.
5: 저 없었죠.
6: 네, 저는 있었습니다.
5: 저 하늘에서 이렇게.
6: 1974년 1월 14일 날 정부가 긴급 조치를 선포해요. 자동차 이건 부자들의 점유물이야. 이건 사치야. 그래서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붙입니다.
5: 오.
6: 이른바 114 경제 조치인데 이때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고관대작들이 주요 이동했을 거 아니에요?
5: 네.
6: 얼마를 높였냐면 아예 두 배를 높여버렸습니다.
5: 어이구.
6: 이거는 관세와 세금을 부과했다는 얘기죠.
5: 네.
6: 이때 기준으로 국산 고급차 로얄 레코드와 수입 고급차 벤츠의 가격 차이가 17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차는 아예 아무나 타는 차가 아니고
5: 네.
6: 아예 수입도 하지 말고 타지도 마라. 이런 조치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의 수입차는 공식적으로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5: 네.
6: 예외적으로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대사관이나 이런 데는 타야 되잖아요.
5: 그렇죠.
6: 그때 이제 서울의 최고급 아파트 한두 채 값이 한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수입차가 더 비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78년에 우리나라의 부의 상징인 현대자동차의 그라나다가 공식 출시가 됐는데 이때 가격이 1,154만 원입니다.
5: 허, 꽤 비쌌는데요.
6: 압구정동 37평형 분양가하고 비슷했어요.
5: 야.
6: 이제 그러다가 1987년에 이제 자유화가 되죠. 수입차. 근데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 차를 본격적으로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시장을 막아놓고 우리 걸 수출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5: 아.
6: 그래서 자 우리 수출 많이 할 거니까 이제 많이 들어오세요 라고 했던 거죠.
5: 서로 풀어줬군요.
6: 근데 이제 그래도 확 들어올까 봐
5: 네.
6: 우리도 관세 50% 적용했던 거예요.
5: 우와,
6: 이때는 일본 차가 예외였습니다. 일본 차는 그때 대일 무역 적자가 심해서 제한을 했어요.
5: 아.
6: 그리고 또 일본만 막을 수는 없잖아요.
5: 네.
6: 그래서 1999년 6월에 폐지를 했고 이때 이제 일본산 자동차도 한국에 유입이 됐죠. 그리고 시간이 무려 25년이 흘렀습니다.
5: 네.
6: 지금은 어떠냐. 간격이 없어요. 가격차도 없고. 전기차는 수입차가 더 저렴한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5: 맞아요.
6: 국산차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수입차는 관세가 사라지면서 가격이 낮아져서 발생한 현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계급장 떼고 둘이 붙는 겁니다. 이렇게 경쟁하니까 누가 좋아하냐. 소비자들이 좋아합니다. 치열한 경쟁 덕분에 가격이 떨어지니까 소비자 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보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5: 자, 지금까지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드카였습니다.

0: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한 주간 관심을 끌었던 이슈를 살펴보는 차카차카 핫클릭 시간입니다. 미디어팬 김현지 기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첫 소식 뭔가요?
1: 네, 이달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크게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차량 성능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국내 기여도와 사후관리 역량 등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현대차, 기아, 테슬라, 벤츠, BMW 등은 보조금 대상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네. 중국 비아디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테슬라가 일부 차종 가격을 최대 700만 원 가까이 올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자연산 감성돔이 시가로 팔리는 것처럼 회사가 보통 가격을 시가처럼 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보조금 대상 확정 후에 바로 가격을 올렸는데

0: 소비자들은 좀 황당하죠.
1: 그렇죠.
0: 물어봤어요. 왜 이런 결정했는지 앨런 머스크에게.
1: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는데요.
0: 아, 드려요?
1: 테슬라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모델 Y를 중심으로 판매량이 워낙 탄탄한 브랜드입니다. 보조금도 확정이 됐고 가격을 일부 올리더라도 시장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인상 직후에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테슬라 역시 시가다.
0: 자연산이죠.
1: 보조금이 제조사 가격 인상 명분 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 혜택이 제조사 가격 인상으로 상쇄되면서 기대했던 실구매가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2: 사실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기습 가격 조정한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1: 네.
2: 뭐 고무줄 가격 정책도 논란이 됐었고요. 또 한국 시장 경시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국내에서 차량 가격을 예고 없이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전기차 시가 판매라는 오명도 얻었는데요. 판매 확대를 위해 수백만 원씩 가격을 내렸다가 수요가 늘거나 시장이 바뀌면 다시 올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격 인상을 두고는 국민 열세만 빼먹고 차값은 올리는 배짱 영업의 극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한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맞춰서 차량 가격을 임의로 쥐락펴락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이번에 보조금 개편안이 원래 국내 산업 기여도 높이자는 취지였던 걸로 아는데 이 얘기는 테슬라가 정부가 어떤 기여도를 높이는 취지를 갖고 있어도 우리는 관계없다. 이렇게 하니까 좀 무색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이번 보조금 제도는 국내 생산과 고용, 인프라 투자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편된 건데요. 국내 생산 기반이 없는 테슬라에게 기준까지 완화해 주면서 보조금 가격을 줬더니
0: 그러니까.
1: 곧바로 차값 인상으로 화답한 셈이 됐습니다. 결국 보조금이라는 국민 세금 지원이 확정되기만을 기다렸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가격을 올려서 수익성만 챙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테슬라가 보조금 대상에 들어갔는데 BYD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1: 네.
2: 이유가 뭔가요?
1: 이번 평가 제도는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기여하는 자동차 제작사만 구매 보조금 혜택을 준다는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요. 업계에서는 BYD가 국내 부품 활용 비중 등 정부 평가 항목에서 충분한 점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그럼 보조금 못 받으니까 타격이 좀 있지 않아요?
1: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승용 전기차에 최대 58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차량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고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이면 절반만 지급됩니다. BYD는 이번 평가에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는데요. 그동안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국내 시장을 공략해왔는데 실구매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2: 나름 자구책을 마련해야겠어요.
0: 자구책 깎아주겠죠?
1: 네. 전기차 시장이 아직 보조금 유무가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판매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BYD가 자구책을 마련을 했는데 보조금 중단 악재에 대응해서 이번 달은 국고 보조금 상당액을 자체 부담하는 할인 프로모션을 내걸고 급한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0: 그러니까.
1: 네. 또 PHEV 신차를 출시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순수 전기차보다 보조금 영향을 덜 받는 하이브리드 시장으로 판매 전략을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2: 이번 보조금 개편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정책과 판매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요?
0: 담합?
1: 네. 요즘 주유소 가실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셨을 텐데요. 국제 정세가 불안해서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는 거다. 이렇게 알고 지갑을 열면서도 참 씁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 기름값 인상 뒤에 대형 정유사들의 조직적인 가격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련 업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0: 제가 저 삼합은 좋아하는데 담합은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1: 네, 검찰이 정유사 네 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건데요. 대상은 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입니다. 검찰은 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를 약 14조 2천억 원으로 보고 있고 GS칼텍스와 S오일의 가격 추정 효과까지 포함하면 26조 원 규모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한 유가 담합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2: 그럼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1: 검찰에 따르면 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서로 맞춘 뒤에 공급 가격을 올렸고 GS칼텍스와 SOL은 이를 사실상 따라가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오호.
1: 특히 미국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직후에 국내 정유사들이 거의 동시에 가격을 올린 점에 주목했는데요. 예. 과거 전쟁 때와는 움직임이 달랐다는 설명입니다. 또 당시 정유사들은 이미 상당량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을 급격히 인상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0: 그러니까 저도 뭐 이 뉴스 봤는데 그들만의 대화 메시지에 뭐 트럼프 만세 뭐 이런 것도 있고 돈 많이 벌겠다 이런 것도 있더군요.
1: 네.
0: 뭐 대화가 논란이 되고 있죠.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원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검찰이 확보했는데요.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우리 올해 2조 벌 듯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누구예요? 이 보낸 사람.
1: 어?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어요. 직원들
0: 김모 씨예요? 이모 씨예요? 박모 씨예요?
1: 잘 모르겠습니다. 네.
2: 차모 씨, 뭐 권모 씨 이런 분도 있잖아요.
0: 있을 수 있지. 큰일 사람들이네.
2: 근데 만약에 검찰 판단이 맞다면 결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기름값을 부담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시장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공급 가격이 지금보다 낮게 형성돼서 소비자 부담이 줄었을 거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0: 그렇죠.
1: 아울러 일부 자영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계약 구조 역시 유류시장의 건강한 경쟁을 제한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다만 실제 정확한 피해 규모나 법적 담합 성립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서 확정될 사안입니다.
0: HD 현대 오일뱅크 같은 담합에 참여한 정유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해명을 하긴 합니까?
1: 네, 정유사들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 뭘 소명했는데?
1: 이제 국제 유가, 환율, 물류비 등 여러 시장 요인을 반영해서 가격을 결정했을 뿐이고 담합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0: 아, 트럼프 만세인데?
1: 결국 이번 사건이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서 국내 유류 시장 가격 결정 구조와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카차카 핫클릭 미디어팬 김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더더의 노래 듣죠? 내게 다시.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2: 잘 모셨어.
1: 어디로?
2: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1: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2: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1: 가까운 곳이 곧 영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0: 재난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개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어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보통 0.12ppm이 넘으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이 넘으면 오존경보, 0.5ppm이 넘으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오존,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기쁘다 전문가 오셨네 시간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건강도 경제활동도 그렇죠. 다 무너지는 경우 참 많잖아요.
4: 특히 뭐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또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는 또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취약계층은 엄청 어렵죠.
3: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돕는 기관이 있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4: 그 기관이 봤더니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이고 진흥원의 박옥근 본부장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피해지원본부를 맡고 있는 박옥근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4: 국가기관인가요?
5: 아, 예. 저희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줄여서 자배원이라고도 하는데
4: 예, 예.
5: 2018년에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4: 아, 그렇구나.
5: 네, 저희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관련 뭐 제도 개선, 연구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4: 예. 예.
3: 아직 이름이 좀 생소해서 낯설어하는 분들
4: 자배원.
3: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을 하세요?
5: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 예. 저희 국민들이 그래도 조금 익숙하신 거는 무보험 뺑소니 사고 나시는 경우.
4: 아, 예, 예, 예.
5: 그 경우에 이제 어디에도 보상받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보험 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상 처리를 저희 자배원에서 하고 있고요.
4: 예.
5: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택시, 버스, 화물 같은 이제 사업용 자동차들은 일반 손해보험사에 가입을 안 하시고 대부분 공제조합에 가입을
4: 예, 예,
5: 합니다.
4: 예.
5: 그래서 우리나라에 7개 정도 공제조합이 있는데요. 그
4: 예.
5: 공제조합을 관리 감독하고 검사하고 그리고 공제 쪽에 분쟁이 생기면 공제 분쟁에 대한 해결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손해배상에 관련된 제도 개선,
4: 예.
5: 연구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아니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무보험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 종합보험에서도 일부 보장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5: 그렇죠.
4: 그거랑 좀 다른 건가요?
5: 아, 예. 그건 다릅니다. 그거는 보통 자기가 가입한 무보험 자동차 상해라는 부분으로
4: 예.
5: 이제 보상을 받는 건데요.
4: 예.
5: 그 앞단에 그 책임보험의 한도 범위 내에서 아. 이제 무보험 뺑소니를
4: 아.
5: 저희 보장 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4: 정부에서
5: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으로 저희 국민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4: 그렇구나. 나라가 해주는 거군요.
5: 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3: 어쩐지 든든해지네요.
4: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곳인데 직접 출연 요청을 하셨어요?
5: 아, 예.
4: 상당히 용기가 있으시네.
5: 아, 예.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또 저희가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특히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피해자분들이나 아니면 관계 기관에 찾아뵈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 줄
4: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죠.
5: 예. 특히 이제 사실은 교통사고를 처리하시는 보험회사 직원들도 모르시는
4: 거예요.
5: 그래서 아 이거는 국가에서 교통사고 피해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좀 많이 알려서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발굴도 하고 홍보를 해야겠다 해서 제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4: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무보험 뺑소니 뭐 이런 거 하면 그냥 민간에서 보험에서 다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 그렇죠.
4: 이제 국가가 이렇게 뒤에서 든든하게
5: 맞습니다.
4: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네. 거를 알리고 싶었군요.
5: 네. 그것도 무보험 뺑소니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좀 아시는데 교통사고를 나고 나서 이제 사망하시거나 중증 장애를 입고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으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은 네. 어디에도 이제 가장이 돌아가시거나 하시면
4: 그치.
5: 지원해 주는 데가 없잖아요.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3: 그쵸.
5: 그런 경우에 저희가 피해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기금으로 재활 보조금이나 생활 자금이나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각지대에 계시거나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3: 요 부분을 좀 자세히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3: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5: 네, 저희가 이제 피해 지원 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하시거나
3: 네.
5: 중증 장애,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1사급 정도의 아주 좀 심한
4: 중증 장애죠, 그 정도면.
5: 그런 분들인데 경제적으로도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가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다 해드릴 수는 없고
4: 네.
5: 그래서 많이 다치시거나 사망했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신 분들은 그분 본인한테는 중증장애가 계시면 재활보조금을 매월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고요. 사망하실 때까지입니다. 계속.
4: 그게 민간에서 없이. 보험과는 별개로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5: 아, 그렇죠. 민간 같은 경우는 사실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치료해주고 보상하고 거기서
4: 예,
5: 끝이거든요.
4: 예.
5: 그 이후의 삶은 사실 보험사는 책임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분들이 보상을 받고 중증 피해자분들도
4: 그렇죠.
5: 뭐 많게는 몇 억씩 보상을 받지만 3년에서 5년 정도 통계적으로 지나면 보상금이 다
4: 생활비로 소진이 되니까
5: 그 이후에 이제 생활이 안 되세요.
3: 그렇죠.
5: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당사자분한테는 재활 보조금을 매월 사망하실 때까지 지원해드리고 가족분들한테는 유자녀가 있으면 장학금도 해주고 무이자 대출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 심리 상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4: 그게 액수는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5: 아, 근데 좀 아쉽게도 액수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월 재활 보조금은 그 중증 장애인 당사자분한테 월 22만 원 정도.
4: 아, 월 22만 원. 그래도 뭐
5: 계속 지급을
4: 적지 않은 돈이죠.
5: 그리고 그분이 이제 부양하고 계시던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신다.
4: 네.
5: 그럼 생활 자금이 없잖아요.
4: 그렇죠.
5: 그러면 그 부모님들한테도 매월 22만 원씩 피부양 보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4: 그럼 한 달에 43만 원 또는
5: 그렇죠.
4: 뭐 한 번 더 계시면 66만 원.
5: 그렇죠. 본인이 있고 부모님이 두 분 계시면 한 66만 원.
3: 네.
5: 그 정도 지급되고 자녀분들한테도 장학금을 분기마다 초중고까지.
4: 장학금은 그냥 등록금 수준. 인가요?
5: 사실은 초중고가 요즘
4: 무상이잖아요.
5: 무상이지 않습니까?
4: 네.
5: 그래서 사실은 장학금이라는 명분이지만 학교를 다녀도 그래도 학용품도 사야 되고
3: 뭐
5: 책도 사야 되고
3: 운동화도 사야 되고
5: 학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비용들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초중고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 20에서 45만 원 정도 사이로 이렇게 매 분기마다 지급을 해드리고요.
4: 그거는 언제까지 주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5: 아 고등학교 졸업할 때
4: 고등학교 졸업 기준
3: 대학교는 장학금이 지원이 안 되나요?
5: 대학교는 아쉽게도 요 제도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의 민간 단체나 아니면 보험사 그리고 여러 기업들한테 기부를 좀 많이 받습니다.
4: 기부도 받습니까?
5: 네, 그래서 기부를 받아서 대학생들한테는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한국도로공사하고도 업무 협약식을 해서
4: 예.
5: 저희가 그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들한테 대학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하고 여러 자동차 관련 제조업체들 이런 데에서도 기부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한 20개 정도 기업에서 기부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4: 그렇게 기부나 후원을 하면 그 세금 공제 되는 거죠?
5: 아 맞습니다.
4: 네,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기업들은.
5: 그래야 또 하시니까.
3: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4: 준만큼 내가 세금 공제 받을
3: 맞아요,
4: 수 있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3: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또 더 기꺼이 하시는
4: 그러니까.
3: 분들이 많더라고요.
5: 아, 맞습니다.
3: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보험의 보상 내용과 가장 큰 차이가 그거네요. 이게 민간 보험이 이제 금전적 손해를 좀 따져서 배상해 드린다는 거라면 자배원은 이제 국가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5: 맞습니다.
3: 거죠.
4: 최저 안전망 같은.
5: 그렇죠.
4: 그런
5: 일종의 이제 이분들이 보상 이후에 사회보장적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보험, 민간보험은 말 그대로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따져서 보상하고 끝이 나지만 저희는 이분들이 일상에 회복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이제 지원해드리고 관리하고 뭔가 이렇게 또 찾아서 뭐 추가적인 게 있는지 또 보살펴드리고 또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정서적 지원 사업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심리 상담 서비스도 하는데요. 전문 심리 상담사 분들을 통해서 사고에 대한 외상 트라우마가 많지 않습니까?
4: 그렇죠. 예.
5: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것도 중요한데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이 위험군에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심리 상담을 계속적으로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형편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주거 환경도 안 좋으세요.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신청을 받아서 집 고쳐드리는 사업들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또 장학금을 주지만 취학에 대한 지도 이런 부분 멘토링을 해서 대학생들하고 매칭해서 멘토링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면은 교통사고 당해서 네.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러면 자비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뭐
5: 맞습니다.
4: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신청한 이후에.
5: 네. 근데 자격 요건도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 근데 중증이라고 하면 이제 또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실 수 그렇죠. 있긴 한데 일단 뭐 상식적으로 좀 많이 다쳐서 생활이 힘들 정도다. 그 정도 되신 분들이고 경제적으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 계층이다 하면 일단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4: 전화를 해야 됩니까? 혹시 뭐 홈페이지 이런 거 없습니까?
5: 홈페이지도 있다.
4: 그러니까 전화기 올릴 수 있잖아요.
3: 전화번호 그렇죠.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죠.
4: 전화번호가 앞뒤로 똑같은 번호 이런 거 아니죠?
5: 전화 아닙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하던 번호라서 네. 1544-0049고요. 요즘에 전화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 홈페이지로 많이 접속을 그쵸. 하시고 하니까 홈페이지로 좀 접속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화를 주시거나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또 장애가 심한 분들인 경우는 또 이 대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서류 접수나 이런 것들이 또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현장에 있는 직원분들이 직접 전화를 드리거나 방문도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방문해서 직접 서류를 받아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전화를 해서 문의해 주시면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3: 마음이 든든해지네요.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좀 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신청곡 있으실까요?
5: 신청곡 제가 평소에 좀 이 사업하면서 예, 예. 또 가끔 듣는 노래인데요. 폴 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고 뭐 이 가사 중에도 있긴 한데 함께한다는 가사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네.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신청해 봤습니다.
4: 본인은 박씨인데 김씨를 좋아하시는군요.
5: 맞습니다.
3: 자, 폴 킴의 노래입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0: 스컬캠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들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박옥근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배원 이야기를 들을수록 좀 마음이 든든해지는데요. 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트라우마 등 심리 정서적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이런 경우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1: 저희가 이게 이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 지원도 하지만 정서적 지원 쪽에 특히 심리 상담 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2: 사고 순간을 계속 떠올리면서
1: 그것 때문에 사실 일상에 복귀하시기가 힘든 맞아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심리 상담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매년 그분들을 이제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예. 신청 받아서 그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이제 방문해서 직접 그리고 심리 상담은 대부분은 상담소로 가셔야 되는데 저희의 특징은 그분 환자분이나 수혜자분한테 직접 찾아갑니다. 상담자분
0: 거동이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1: 워낙 이제 장애가 중증이고 하시다 보니까 외출하시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직접 상담사분들이 찾아가서 심리 상담을 해드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사후 관리도 하고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위험군에 있다가 상담을 받고 이제 좀 주의군이나 양호군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매년 또 가족들까지 또 같이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0: 가족들도 받을 수가 있어요.
2: 가족들도 사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죠.
1: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같이 신청해서 한 가정에서 두 분, 세 분 같이 상담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2: 실제로 이렇게 지원받은 사례가 있어요?
1: 사례가 아주 많죠. 저희가 한 1년에 6천 명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데요.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에서 한 6천 명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워낙 사례가 많긴 한데 저희가 이걸 좀 사례를 또 지원을 받고 힘을 받은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그렇죠. 다른 분들한테 좀 힘을 줘야겠다 해서 올해 수기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이제 수기 공모전 내용들을 저희가 심사하면서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기도 슬픈
2: 하고 내용들도 많았거든요.
1: 슬프기도 하고 좀 울컥한 것도 많았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그래도 좀 밝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자원봉사자분들을 모집해서 방문 케어 서비스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또 집에 찾아뵙고 외출을 필요하신 분들은 외출도 해드리고 마을버스 상담도 해드리고 집도 좀 정리해 주시고 하는 이런 자원봉사자분 통해서 방문 케어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그 방문 케어 서비스를 받는 분들 중에 워낙 이제 자주 뵙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보다 본인이 더 말벗도 되고 그렇죠. 어디 또 얘기할 데도 없지 않습니까? 또 자기의 또 어려운 상황이나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을 누구한테 얘기하기 힘든데 계속 찾아와 주셔가지고 도와주시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친구처럼 지내면서 오히려 가족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큰 힘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교육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내가 정말 이제 공부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사교육도 잘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교육 받기 힘든 상황인데 저희가 멘토링 사업을 통해서 대학생하고 그런 과외는 아니지만 교육을 좀 학습 지도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공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감도 없고 또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면 부모님도
2: 뿌듯하죠.
1: 자기

0: 내가 사고가 본인이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내가 사고가 나서 자녀한테 충분히 지원을 못 해드리는데 그래도 애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부모님도 뿌듯해하시고 또 자녀도 힘을 얻고 그래서 와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또 국가에서 이렇게 챙겨주고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 든든해하면서 자기 삶의 이정표를 다시 세우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1: 이런 사례들을 다 모아두셨어요?
0: 아 저희가 사례 집으로 만들어서 예? 오늘 저기 한 권씩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1: 아 그래요?
2: 그러면 사례 집 말고 뭐 인터넷에서 네.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0: 네 저희가 SNS에도 그 사례 수기 공모전 분들 작품을 올려놨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요 사례집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그 사례집을 다운받으실 수도 있게 돼 있어서
1: 자배원의
0: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인별도 있습니까?
0: 인별이요?
1: 네. 아 옛날 아, 사람. 예. 인별그래.
0: 예. 아 예. 네.
1: 모르세요 인별그래?
0: 순간 당황했어.
1: 아 옛날 사람.
0: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1: 얼굴책 뭐 이렇게 해야죠.
0: 아 예.
2: 거기 들어가면 이제 자세한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0: 예, 예. 저 옛날 사람입니다.
2: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끝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0: 그래요. 아 지금 뭐 피해 지원 사업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국민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누구나 이제 사고는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정부 보장 사업이라고 무보험 뺑소니 그리고 도로에서 낙하물 사고로 네. 다치시는 경우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정부 보장 사업이라고 해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줘.
1: 아, 원인 미상 경우에도.
0: 예, 예. 그래서 갑자기 뭐 고속도로 가다가 예전에 판스프링이 날라와서 네. 많이 다쳤다. 뭐 이런 사고 기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가해자가 원인 불상인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면 사람이 다친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는 사업이 주요 사업이 있고요.
1: 이거 괜찮은 정보네요.
0: 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누구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피해자 지원 사업.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모빌리티가 점점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제도 정책에 관련된 제도 개선 사업들까지 하고 그리고 자동차 공제조합에 대한 검사 관리 감독 업무까지 저희가 두루두루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앞으로 더욱더 바빠지시겠네요.
1: 그러니까 몸잼 좀 뵙기 어렵겠어요.
0: 아 자주 불러주시면
1: 아니 이렇게 바쁘신 분을 어떻게
0: 아니 바빠도 와야죠.
1: 그래요?
0: 네. 홍보도 중요합니다.
1: 알겠습니다.
2: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박옥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풀펜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0: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제발 다시 들으세요.
5: 차카차카 홈페이지 들어오셔도 되고요. 팟캐스트 통해서도 언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4: 자, 강하나의 복귀를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5: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4: 자, 즐거운 주말이죠.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영주,
5: 강다솜의 차카차카였습니다.
6: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7: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8: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7: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0: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 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이란 외무부가 이란이 대화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을 부인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지 시간 10일 국영 TV를 통해 협상 요청 사실이 없다며 미국이 약속을 위반하면 상응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요청으로 대화는 계속하겠다면서도 휴전은 끝났다고 이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현지 시간 어제 오후나 후렐스 후 몽골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몽골 협력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기반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후렐스 후 대통령은 양국 모두 사람은 직접 사귀어봐야 안다는 속담이 있다며 공감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매니저 상대 갑질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은 폭행, 대리 처방 등 사적 심부름으로 피해를 봤다며 박나래 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박나래 씨가 내몽골 소재 의대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일명 주사이모의 의료 시술, 약물 처방 등을 받은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료 테러 자작극을 꾸민 혐의로 구속된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음료를 던진 헬스 트레이너와 사건 전날 헬스장에서 무언가를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트레이너가 자작극 현장에 몰고 나왔던 렌터카 블랙박스에는 자작극 전후 시간대 영상만 저장돼 있지 않았습니다. 음료를 던지는 순간을 정확히 촬영한 인물은 정 씨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그룹 계열사 직원이었습니다. 부산시장 여론조사 후보군에도 들지 못했던 정의한 전 후보 지지율은 자작극 뒤인 5월 초 2.8%까지 올랐습니다. 경찰은 정 씨 아버지 회사의 자작극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증거인멸 등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기 발령 중인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광산경찰서 김철우 전 서장과 형사과장을 증거인멸 방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 등을 은폐하도록 방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인천 송도동서 리비아 국적 30대 남성이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연속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오늘은 무더운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 전라권 최대 20mm, 제주 최대 6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6도 등 29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상호였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경남 의령군에서 운영 중인 대형 버스 이름입니다. 첨단 초음파 진단기와 산전검사 장비가 완비된 그야말로 움직이는 종합산부인과라고 할까요? 태아의 건강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20종이나 되고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경남 의령군을 시작으로 강원 고성과 충북 단양, 전남 곡성 등 현재는 분만 취약 지역 11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조건을 착착 만들어 간다면 나을까 말까 출산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일도 점점 더 줄어들겠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7: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